0: 있을 가능성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 있었겠죠. 예.
0: 그렇지만은 오디세우스가 그 꾀돌이 지혜로운 장군이라고 소문도 많이 났는데 그 사람이 시키니까 뭐 어떻게든 하여튼 만들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병사들 입장에서 도대체 뭘로 어떻게 만들면 만들 수 있었겠느냐. 그거의 기준을 두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오디세이와 함께 이제 호메로스가 남긴 뭐 그리스 고전, 유럽 고전의 제일 뿌리가 되는 명작 일리아스에 보면 네. 그때 당시에 그리스 군이 트로이를 쳐들어갈 때 1180여 척의 배를 동원해서 쳐들어갔다라고 아. 하는 그 기록이 그 이야기의 서사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시에 적진인 트로이 땅에 와 있던 그 그리스 병사들에게 가장 풍부한 나무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은 자기가 타고 온 배였을 거예요. 자기가 타고 온 배 그 자체를 부숴서 쪼개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파손된 배라든가 사람이 탈 수 있는 튼튼하고 큰 구조로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것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당시 그리스 병사들이 목마를 만들 때 자기들이 타고 온 배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목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추측을 해봤습니다.
1: 네.
0: 그런데 고대 그리스 문명 시절에 제일 좀 유명하던 그리스의 배로 트리에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0: 영어식으로 트라이림이라고 하는 거.
1: 네.
0: 배의 노를 3단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튼튼하고 강한 고대 그리스의 배로 이름 높았던.
1: 같은 열에 있는 노 세 개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0: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따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전속력으로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겠죠.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하는 배가 되게 유명했는데 자 그런데 이 트리에레스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에 실물이 그리스 근처 에서 하나가 그 잔해 속에서 발견된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측정한 수치를 보면 대략 폭은 6m 정도, 길이는 40m 정도로 측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폭 6m, 40m짜리의 배를 그리스 군인이 잘 사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와 비슷한 구조로 목마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러면 폭이 6m면 적정하냐? 예를 들어서 목마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트로이 사람들이 자기 성문으로 끌고 들어가기가 힘들면 말짱황이잖아요.
1: 문에서 걸리고 이러면 안 돼.
0: 그러면 야 이거 그냥 밖에 세워놓자. 그렇죠, 이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1: 중요한 것도 아닌데.
0: 그럼 안에 숨어있는 그리스 병사들만 낭패잖아요. 그렇죠. 지나가야 돼. 완전 낭패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문으로 딱 봐도 아 이건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크기가 딱 돼야지 좋은 거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러면 폭 6m면 적합하냐. 그거는 사실은 트로이 실제 성 유적 같은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성문 폭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나름대로 좀 특정을 할 수가 있으면 완벽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과감하게
1: 예, 예.
0: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큰 성의 성문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만드는 걸 보편적으로 생각하느냐를 그냥 짚어보기 위해서
1: 예.
0: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성문인 남대문의 폭을 좀 사용을 해본다면 예? 남대문의 폭을 사용해본다면 남대문 폭이 5.5m 정도 나와요. 남대문 폭이.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큰 성이 있죠. 예를 들면 수원 화성이라든가 이런 성.
1: 예.
0: 그런 성들도 폭이 한 그 정도쯤 되거든요. 우리나라 성 유적 중에 성이 좀 크면 폭이 한 5.5m 그 정도 내외로 나와요. 그러니까 트로이 성문도 5.5m, 6m 이 정도 됐을 가능성이 저는 다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 기준이면 6m 폭 목마는 좀 빡빡한데요.
0: 빡빡하니까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1: 예.
0: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러면 그리스의 병사들이 우리 원래 편하게 타고 다니는 우리 배 정도 크기로 만들면 빡빡하게 걸릴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작게 만들자. 그러면 큰 무리 없이 만들 수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트로이의 성비 보편적인 성문을 통과할 정도의
1: 네.
0: 그리스 군함 크기로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높이를 추정을 해야 되겠죠.
1: 예.
0: 폭이 대충 6m보다 조금 낮은 한 5.5m, 5m 이 정도 폭으로 나왔잖아요.
1: 네.
0: 그럼 높이를 추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1: 높이로 봐야죠.
0: 네. 네. 근데 높이는 일단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1: 예, 예.
0: 일단은 이게 목마라고 했으니까 말 모양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면 말 모양을 갖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말의 크기와 비율을 맞춰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야지 말처럼 보이겠죠, 그죠?
1: 그럼요.
0: 그러면 당시의 말의 키는 폭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었겠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말이 보통 다리가 길고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1: 네.
0: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1: 한 네다섯 배 될 것 같은데.
0: 폭에 비해서 높이는 한 3.5배 정도,
1: 3.5배.
0: 이 정도
1: 네.
0: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1: 그러니까 만약에 5.5m로
0: 네, 폭에 5.5m 정도 된다. 예, 라고 하면
1: 예.
0: 높이가 20m가 좀 안 되는 정도가 나옵니다.
1: 야,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거.
0: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그래서 그러면 20m가 성벽 높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성문 높이가 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냐면 예. 트로이 목마는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있기보다는 약간 풀 뜯는 형태의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왜냐면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선물이잖아.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1: 우리 한수 배웠습니다.
0: 그렇게 해야지 말처럼 보이면서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 폭은 병사들이 어. 좀 편안하게
1: 폭은 줄이지 않으면서
0: 폭은 병사 왜냐하면 병사들이 안 숨어 있어야 되니까
1: 그렇지.
0: 병사들이 들어가야 돼. 아, 못 들어가겠다 이러면 최소한 한나절은 숨어 있어야 되는데 밤 될 때까지 숨어 네. 있어야 되는데 거기 숨어 있다가 다 기절하고 이러면 어떡해요.
1: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일리 있습니다. 병사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되는데 네,
0: 그래서 어. 저는 그 정도 크기 예. 높이는 20m보다는 훨씬 낮게 고개를 네. 숙인 모양으로 네. 그렇지만 다리 높이나 이런 거는 비례에 맞게 폭은 5.5m 정도 그 정도의 만들자 그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 만약에 길이를 진짜로 트라이림처럼 트리에레스처럼 되게 길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네. 이 트리에레스 같은 경우에 고대 그리스에 사람이 많이 타면 200명까지도 탔다라고 하거든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쭉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의심상이 좋잖아.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진짜 배보다는 조금 단축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미래에 따라서. 길이도 좀 짧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200명까지는 못하고 한 100명 정도?
1: 100명 탈 수 있다. 네. 그
0: 100명에서 100명보다 좀 못 미치는 정도 그 정도로 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1: 그 정도면 심야에 기습했을 때
0: 그런 특수작전을 하기에 오. 어느 정도 괜찮은 인원이 나온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요정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야. 병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요 정도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1: 재밌네.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극찬한 또 K 괴물 전문가로서
0: 아, 네.
1: 예, 이 괴물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가장 궁금했습니다. 인간을 뼈채로 씹어먹는 괴물이자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키클로스 종족인데 이 괴물의 기원이 코끼리 두개골이다 그런 유명한 설이 있습니까?
0: 굉장히 많이 퍼진 이야기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게 광학계에도 꽤나 많이 되게 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1: 네. 네, 코끼리 두개골?
0: 네, 이게 이제 화석 이런 거를 발견한 열풍이 되게 많이 불었을 때 네. 지금은 없는 생물이지만 과거에 멸종된 생물 같은 게 이 나라에 어디에 언제까지 살았을까 이런 게 19세기에 뭐 찰스 다윈이 진화론 발표하고 이런 후에 되게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1: 네.
0: 유럽 각지에서 이런 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공교롭지. 원래 코끼리 하면 이제 이 유럽 사람들 보기에 아프리카의 명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깝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유럽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칠리아에서 코끼리의 이런 잔해, 유해, 화석 같은 것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코끼리 화석도 발견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이제 맘모스라고 부르던 네. 그 매머드라고 부르던 그 동물도 네. 발견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되게 화제가 많이 됐어요. 어. 와, 유럽에도 옛날에는 코끼리가 살았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가 되게 크게 튀어나오는 코끼리의 특징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코끼리 머리뼈를 보면 정중앙에 크게 콧구멍이 뼈에도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
1: 아, 콧구멍이?
0: 네,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사람은 원래 뭐 모든 동물이
1: 아, 사람 네,
0: 다 콧구멍이 두개골에 있죠. 예. 그런데 코는 코끼리는 코가 크기 때문에 얼굴에 딱 뚜렷하게 정중앙에 콧구멍 나가 있는 자국 그게 되게 크게 딱
1: 와,
0: 보여요.
1: 콧구멍 엄청 크네. 네,
0: 당연히 코끼리니까 코가 크죠. 예, 네, 그게 딱 보여요. 그런데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에 비해서 코끼리는 엄니 같은 게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옆면이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코끼리 모습을 딱 떠올릴 만큼 보이지 않거든요. 길다란 코끼리의 코 부분은 뼈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건 살이기 때문에 뼈는 안 남잖아요. 옆면을 봤을 때 이게 뭔지 쫙 금방 딱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1: 아, 예.
0: 그런데 앞면을 보면 중앙에 딴 부분은 뚫린 게 없고 크게 코 자국만 크게 뚫린 게 있으니까 아, 처음에 이걸 본 옛날 사람들은 저게 눈구멍이 아닐까라고
1: 아,
0: 생각을
1: 눈으로 봤구나.
0: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이 화석이 많이 발견된 시기에 유럽 사람들이 한 거죠.
1: 근데 구멍이 하나니까.
0: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외눈박이 거인 괴물을 상상한 게 아닐까라는 설이 꽤나 많이
1: 코끼리 뼈를 보기까지 네. 보기 전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코끼리 콧구멍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0: 코끼리 콧구멍이 두 개예요. 그런데 그 뼈의 구멍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 아, 두 개가 연결된
0: 네,
1: 거예요?
0: 네. 또
1: 코끼리 콧구멍 두 개예요?
0: 코끼리 콧구멍은 이제 두 개인데
1: 하나로 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0: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들어가는 뭐 통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
1: 예.
0: 그렇습니다.
1: 아, 눈으로 봤다.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
0: 아, 하나만.
1: 멋진데요.
0: 하나만.
1: 가시죠.
0: 하나만,
1: 예, 하나만. 예. 예.
0: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거는 뭐 좀 과학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상상도 해봅니다. 이런 퀴클롭스 같은 괴물 전설이 이 오디세이는 여러 먼 땅을 좀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요.
1: 네.
0: 다른 민족들이 믿던 낯선 어떤 신이라든가 낯선 어떤 숭배의 대상을 보고 그 소문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낯선 민족이 믿는 신이니까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런 게 외눈박이 거인의 전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면 거기에 되게 유명한 관광지로도 많이 사람들이 가는 광장인 오덴플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1: 어허.
0: 오덴플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1: 오딘.
0: 오딘의 광장. 오딘의 광장이라는 뜻이거든요.
1: 아, 예.
0: 근데 오딘이라는 북유럽 신화에 바이킹들이 믿던 그 신화의 신의 특징이 뭡니까? 한쪽 눈에 안 보인다라는
1: 아,
0: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뭔가 특징적인 게 나타나는 물론 뭐 그런 북유럽의 그런 신화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나중에 중세시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섬마다 오디세우스가
0: 시끄럽지 이야기 너무 이제 하나만 이제 짧은 거 하나만 하면 안 될까?
1: 아직 들러야 될 때가 많은데
0: 진짜
1: 짧은 거예요?
0: 네.
1: 가시죠. 예.
0: 요거는 이제 우리 오디세이 이야기 하는 분들이 오다가다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거인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니모라고 소개하는 분이 있잖아요.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다라고 해서
1: 노바디라고
0: 네,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그러면서 오디세우스 어디 갔냐 오디세우스 잡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뭘 누굴 아무도 잡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놓쳤다라는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해저 이만리 제가 이제 번역된 제목을 좀 제가 싫어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매우 그 아름다운 소설이죠. 그런 예. 쥐누 베르나의 SF 어떻게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 그 소설에 네모 선장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1: 잠깐만 이만리 근데 우리가 번역한 거지?
0: 근데 원래도 리그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1: 아 그래요?
0: 예, 영화판 제목으로도. 예, 그러니까 예. 조금 그렇죠. 근데
1: 어쨌든,
0: 하여튼 예. 예. 거기에 네모 선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상의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1: 네네.
0: 그것도 어떤 정체불명이라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러면 나는 아무도 아니요. 약간 이런 뜻으로 한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국에서 제작됐습니다만 크게 유행한 애니메이션으로 니모를 찾아서라는 게 있잖아요.
1: 아,
0: 파인딩
1: 예.
0: 니모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여기서 이 새끼 물고기 니모라는 거의 이름도 사실은 흔한 이름 없는 물고기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이름인 거죠.
1: 네. 네.
0: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왜 중요하냐면
1: 네.
0: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위치 중에 포인트 니모라는 위치가 있어요.
1: 포인트
0: 네모 지점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모 지점이라면 지점이 네모 모양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1: 네.
0: 그냥 딱한 위치예요.
1: 네.
0: 근데 이름상 아무것도 아닌 위치라는 곳이잖아요.
1: 어떤 지점이죠?
0: 이게 뭐냐면 진짜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하나를 정해놓은 거예요. 저 남태평양 근처에 가보면 주변에 섬도 없고 뭐도 없고 무슨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다 한복판에 아무 의미 없는 공간 진짜 전 지구상에서 가장 근처에 아무 의미 없을 만한 공간을
1: 말이야.
0: 하나를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1: 무슨 말이야.
0: 그 포인트님은 네모라 그러니까 네. 거기가 어느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라면
1: 네.
0: 그 네모 지점에서 네. 사람이 사는 곳까지 가려면 네. 배를 타고 2600km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바다 공간을 하나를 찍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왜 찍어놨을까요? 뭐 하라고?
1: 핵실험.
0: 잘 보셨네.
1: 아...
0: 그러니까 그런 류의 용도를 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건데 뭐 실제로 핵실험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요즘에는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
1: 네.
0: 우주에 인공위성 같은 게 돌다가 네. 그게 이제 다 수명이 다해가지고 잘못하면 추락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1: 예, 예.
0: 그럼 추락할 때 어디로 떨어뜨려야지 제일 영향을 안 미칠까요? 그럴 때 이 네모 지점으로 인공위성을 추락시킵니다.
1: 어허.
0: 여기 네모 지점을 목표로 인공위성을 추락시키면 추락시키다가 좀 계산이 실수해가지고 한 300km 옆으로 끝나서 떨어져도 계속 아무것도 없거든요.
1: 넉넉하죠.
0: 예.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꾀에도 등장했던 이 말이 지금은 안전하게 우주 쓰레기를 처분하는 것으로도 사용됩니다. 되고 있다.
1: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이상 해묵은 과제를 하시니까
0: 네.
1: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0: 풍성하네요.
1: 아, 예.
0: 네. 얼른 넘어가시죠.
1: 자, 오디세우스가 이제 로투스라는 꽃을
0: 아~
1: 로투스를 먹으면 가족도 있고 고향도 있게 되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칼립소가 오디세우스한테 로투스를 먹이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놀란 감독이 각색을 한 부분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기억이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식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종종 이런 환각성 식물을 경험해봤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0: 아, 이것도 참 제가 옛날부터 고민해봤던 주제인데
1: 네.
0: 이거를 사실은 제가 아, 이 얘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줄여가지고 말씀드릴게요.
1: 네네.
0: 이 로투스라는 게 나무로 나와요. 그리스 고전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1: 나무
0: 형태로 나오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뭔가 나무에 매달리는 열매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 옛날부터 이 로투스 나무라고 부르던 게, 그냥 말로 로투스 나무라고 부르던 게 뭐였냐면 고염나무라는 나무거든요.
1: 고염나무.
0: 네, 고염나무가 뭐냐면
1: 우리 상주의 감나무.
0: 네, 우리가 어. 감 편할 때 말씀드렸죠.
1: 맞아 맞아.
0: 감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지금 DNA 검사로 확인도 됐을 정도로 감을 고염나무하고 접을 붙여가지고 맞아. 합성생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감을 기르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이고 역사 뿌리도 깊다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도 확인이 됐다라는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바로 그 고염나무입니다. 그래서 예. 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감이라는 거를 따먹는 열매로 되게 낯설게 생각했던 시절에 네. 열매 모양은 예쁘고 비슷한 그런 나무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중에 어느 하나쯤은 희한한 그런 위력을 나타내는 감도 어딘가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상상 속에서 이 로투스 나무가 탄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1: 예예예. 예, 예.
0: 조금은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에 감 같은 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소비되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이 있는 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발견된 거예요. 아. 너무 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고대 그리스의 전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자, 그래서 네.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따로 있어요.
1: 뭐요, 뭐요?
0: 저는 이거를 좀 이제 호사가들이 이것도 예로부터 오다 가다가 조금씩 얘기하던 거긴 한데 예, 얘기하던 거긴 한데 저는 이거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데
1: 뭘까? 예.
0: 영어로 로터스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 모르겠는데
0: 연꽃이란 뜻입니다. 연꽃이란 뜻이에요.
1: 예. 예.
0: 근데 연꽃에 루시페린이라는 예. 그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 루시페린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같은 그 호르몬 계통의 그런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약간 취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1: 예, 예, 예.
0: 이야기를 하면서 루시페린을 먹으면 뭐 사람의 좀 이렇게 마음이 심신이 안정이 된다. 혹은 어떻게 좀 과도하게 어떻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좀 지나치게 마음이 평안해진다. 뭐 이런 식의 속설 같은 게 좀 있는데 루시페린 말고
1: 예, 예,
0: 루시페린하고
1: 예.
0: 같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아포모르핀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1: 오, 모르핀이 들어가네.
0: 예, 근데 뭐 모르핀하고 큰 상관은 없어요. 그냥 화학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예. 모르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1: 예.
0: 아포모르핀하고 이 루시페린이 같이 발견되는 그런 식물로 이집트 남수련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1: 멋있다,
0: 흔히 청수련이라고 불러요. 청수련. 우리나라에서는 파란색 꽃이 피기 때문에
1: 청수련?
0: 꽃도 되게 예쁩니다.
1: 예.
0: 청수련이라는 꽃이 핍니다.
1: 예, 예, 예.
0: 이 청수련에 이런 사람의 신경에 작용할 수 있는 이상한 성분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실이고 이건 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도
1: 청수련 얘도 딱 봐도 독이 있어 보인다.
0: 이거 함부로
1: 예,
0: 먹으면 안 된다라고
1: 예,
0: 하는데
1: 예, 예, 예.
0: 이게 이집트 남수련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만큼 예. 지중해 지역에도 이거는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1: 아, 그렇겠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접할 가능성이 높죠.
1: 높죠.
0: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이 식물을 약간 의식이나 뭐 어떤 제사 이런 거를 지낼 때 되게 중시한 것 같은 기록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루시페린인지 아포모르핀인지 혹은 제3의 다른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1: 예.
0: 이 청수련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청수련 속에 들어있던 어떤 성분에
1: 네.
0: 분명히 사람이 어떤 걱정거리를 잊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마약 같은 성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지중해권을 돌아다니던 그리스 뱃사람들이
1: 네.
0: 좀 접한 다음에 이거를 연꽃을 동음이에요죠. 로투스라고 하니까
1: 그렇죠.
0: 로투스를 수련은 연꽃하고는 현대 생물학에 전혀 다른 계통을 봅니다.
1: 예.
0: 그렇긴 한데 옛날에서는 비슷하게 생겨갖고 많이 혼동했거든요. 옛날에는.
1: 아.
0: 그래서 이런 청수련, 이집트 남수련 같은 거에서 나온 어떤 이런 물질이나 어떤 의식이나 거기서 피어올린 연기나 뭐 이런 거에 사람이 취하는 거를 보고
1: 네.
0: 로투스를 먹으면 기억을 잃는다. 이런 전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해보죠.
1: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시간이 얼추 다 지났는데.
0: 아유, 벌써요. 아.
1: 일단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만약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아 이게 명장면이죠. 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CG가 아니래요. 이렇게 해서 막 만든 게 실제로 인형 가지고 한 거예요.
0: 세상에.
1: 예. 영화에서는 이제 키르케가 일종의 마법 수프 같은 걸 만들어서 먹이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0: 이 이야기는 뭐 제가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만 감상으로는 제가 딱 짚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다.
1: 뭡니까?
0: 뭐냐면
1: 어떻게 돼지로 만들어?
0: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지되어 있는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1: 네.
0: 꽤 자주 나타나는 걸로 이걸 먹으면 강력한 식욕을 느끼게 된다는 게 있어요. 우와, 이거 이제 딱 들어맞지 않아요? 마약인데 식욕이 빡 폭발해. 뭘까? 그러면 옛날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 돼지로 변신하나? 이런 말 딱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되게 친숙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1: 뭐요?
0: 대마초예요, 대마초. 그래서 이 성분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정말 입맛이 없어서 도저히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식욕을 돋워주는 그런 약을 개발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식욕에 많은 식욕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해서 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식욕이 많이 나타나는 성

0: 테피스트리 뭐 이런 거 만들 때 좀 섞어 사용한 거 이런 게 초창기고 유럽에는 아시아보다 이 삼배 문화가 좀 뒤늦게 발달했어요. 자, 그런데 네. 일단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네. 그런데 아까 이 그리스 군단이 트로이 전쟁을 하면서 건너간 곳이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문물을 접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겠죠.
1: 그렇게 통해서.
0: 헤로도토스의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네. 역사를 보면 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스키타이인들이 아시아 쪽에서 활동했던 유목민족입니다. 스키타이인들은 희한한 삼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런 실 같은 걸 추출하는데 스키타이인들은 가끔 가다가 그거를 불태우는 의식을 할 때가 있는데
1: 아, 그래요?
0: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른다. 난 이런 거를 역사책에 써놨어요. 아,
1: 불태우면서?
0: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마초의 그 부작용을 취한 거죠, 사람이.
1: 아, 기분 좋게.
0: 네. 이런 얘기 들으시고 이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마약이 퍼지고
1: 있는 거. 당연하죠.
0: 이거 되게 경계하셔야 되고요. 예. 자, 그런 게 이미 고대 그리스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거를 접하고 네. 이런 거를 쏘이면 네. 이제 마약성 성분이니까 네.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냥 쾌락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식욕이 막 폭발하고 이러니까 네.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되게 엄격하고 되게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야 돼지같이 살잖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식욕이 무엇보다 커지니까 그리고 사람이 좀 이성을 잃은 듯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야기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고대에 이 대마가 들어와가지고 그 섬유를 네. 유럽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사용했냐면 우리나라처럼 이 삼배 만들어가지고 옷 입는데도 물론 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예. 주로 그 유럽의 뭐 옛 기록 이런 데서 특히 찾아보면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 요즘도 이거를 이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질이 좋아가지고 예. 주로 튼튼한 밧줄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했어요.
1: 네.
0: 대마를 밧줄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튼튼한 밧줄, 특히 이런 대마 밧줄 어디서 많이 쓰겠습니까? 배에서 뭐 노를 아니면 닻을 올리고 그렇지, 뭐 그렇지. 돛을 올리고 이런 거 할 때 밧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뱃사람들이 대마로 만든 그거를 밧줄을 위해서 먼저 접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쫄쫄 굶었으니까 그걸 씹어 먹었나 보다.
0: 뭐 그랬든지 어쨌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보죠.
1: 예. 아, 오늘 곽재식 작가의 어떤 수건과도 같았던 컨텐츠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디세이의 과학,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아주 아주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 중에 오디세이아에서 유래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떠날 적에 자신의 집안과 또 아들 텔레마코스를 가까운 친구에게 부탁하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이 멘토르. 오늘 우리가 흔하게 쓰는 멘토가 이 친구의 이름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이번에 영화에서도 이제 뭐 큰 존재감은 없지만 텔레마코스 옆에서 멘토르가 같이 다니는 장면이 많거든요. 영화 앞으로 보실 분들은 참고해서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서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입니다. 집에서 김치 먹고 한국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면서 왜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성은 박씨인데 이름은 왜 드미트리야?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나는 외국인이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그 말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만든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스스로 내린 그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안녕하세요. 박대섭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은 한국 사람이고 성도 박씨입니다. 집에서 김치 먹고 한국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할 줄 아는 언어는 러시아어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일까요? 외국인일까요? 17살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입니다. 고려인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55년 전 한반도를 통하 러시아 연해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 집에서 러시아어를 쓰면서 자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나는 고려인이야 라는 한마디면 제가 누구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17살에 한국에 온 저는 한국말도 못했고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도 몰랐습니다. 누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순간이 하루에 두 번씩 많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갈 때가 기억납니다. 직원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갔습니다. 근데 직원이 제가 외운 문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대화가 바로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굴만 보면 문제없이 대화할 것처럼 보이는데 입을 여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면서 왜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성은 박씨인데 이름은 왜 드미트리야? 네, 그때 제 이름은 드미트리였습니다. 성은 한국성이고 이름은 러시아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 역사를 잘 몰랐거든요. 우리 가족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왜 러시아를 쓰게 됐을까? 제 뿌리와 역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1937년 고려인들은 하루아침에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말 쓰게 됐고 저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한국어 공부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조금 변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등록금을 직접 마련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고 쉴 때도 저는 물류창고, 공장, 편의점, 호스텔까지 아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 호스텔에서 한국어 좀 더 배우고 와라는 말을 듣고 잘렸다는 기억도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저는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쉽게 주어진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한국어 배우고 대학교 들어간 뒤에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제 얼굴과 성을 보고 제가 당연히 한국말 잘하고 한국 문화 잘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어 늘었지만 말투에서, 이름에서, 사소한 문화 차이에서 제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때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이라고 설명해야 했고 같은 설명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 지쳤습니다. 게다가 대학에서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 쓰던 친구들과 같은 교실에서 발표하고 시험을 보고 학점을 경쟁해야 했습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을 한국 친구들과 비교했고 그때마다 부족한 것만 보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출발선에서 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하는 일에도 비교하는 일에도 지적할 때쯤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나는 외국인이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그렇게 생각하면 편했습니다. 한국어 소통 것도 문화 잘 모르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겉드는 느낌 드는 것도 모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외국인이니까. 그 말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만든 방어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막은 저를 지켜주는 동시에 한국과 저 사이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완전히 이곳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 안에서는 실패해도 이유가 있었고 소외감 느껴도 설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도 스스로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외국인이라는 대답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스스로 내린 그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최재현 선생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최재현 선생은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고려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장학생 모임에서는 문영숙 이사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외국인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역사 때문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 흩어지고 다른 언어를 쓰게 되었을 뿐 한국과 끊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영숙 이사장님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당신은 외국인이 아니다 라고 말해준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학교에서 늘 왜 제가 다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으로 한 한국 분이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 설명하거나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준 겁니다. 누군가 저를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몇 년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했던 나는 외국인이다 라는 결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 사회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어 더 잘하고 문화 더 잘 알고 실수 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완벽한 한국어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날 오후 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란 고려인이었고 한국과 이어진 제 뿌리를 다시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살아온 두 세계 중 하나를 지워야 다른 하나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이켜보면 제가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제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했다고 바로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 먼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 연주권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주권을 받은 뒤에도 국적을 신청을 위해서 서류 다시 준비하고 심사와 면접을 거쳤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친 뒤에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미 여러 해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국에서 살아가겠다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2024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권과 신분증이 바뀌는 행정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시작된 선택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고요. 국적은 바뀌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란 시간도 러시아로 생각하는 습관도 고려인으로 살아온 기억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두 세계 사이의 그 자리가 오히려 저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을. 두세 개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권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쪽에서 다른 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 두 세계가 만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바로 사업 시작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어 배울 때는 러시아권 학습자를 위한 좋은 교육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고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러시아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배울 때 어디서 막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위한 한국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까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외운 문장 밖으로 대화가 벗어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던 것처럼 언어 모르면 아주 평범한 일상도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런 순간을 조금 덜 겪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코리안 심플입니다. 지금은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코리안 심플 플랫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두세 개 사이에서 겪었던 혼란과 어려움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는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사람들이 한국을 화면과 교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어 캠프와 여행 프로그램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직접 주문하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실에서 배운 문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교육과 여행은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모두 같은 일입니다. 러시아권 사람들에게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한국의 그동안 언어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연결하는 일입니다. 한때 저는 두세 개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두세 개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두세 개 연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곁에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딘가 한국 사람 같은데 어딘가 다른 사람.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가 궁금해지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17살의 저처럼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고려인들과 재외동포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때의 저처럼 자신의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했던 그 17살 아이는 한국 사람이었을까요? 외국인이었을까요? 이제 저는 둘 중 하나 고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두세 개 사이에서 자신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는 지금 두세 개 연결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9월의 둘째 날입니다. 흩뿌리는 듯한 이 빗방울이 어젯밤 늦게 천둥 소리와 함께 쏟아져 내리던 그 폭우를 잠깐 기억나게 하는 아침입니다. 95번 크로스브롱스 고속도로엔 눈에 띄게 커다란 짐칸 대형 트럭들이 많이 보이는 걸 보고 옵니다. 학교 개학이 다가왔구나. 이 시점에서 항상 느끼게 되는. 그런데 전 세계 AI의 영향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뉴욕시에서도 오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에 대한 금지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겠지만 달력을 걸어놓고 오늘이 9월 2일 수요일, 그럼 내일은 9월 3일 목요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눈이 주말로 향해 가서 날짜들을 이렇게 연결해보곤 하던 누굴 만날까 생각도 머릿속에 떠오르고 주말을 보낼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곤 하던 그 아날로그 시대가 이제 딱 한 번에 하나씩만 떠오르게 하는 숫자들, 이걸 정답처럼 올려놓는 듯한 디지털 시대로 들어와서 주변과 앞뒤를 연결해 버릇하던 우리 어른들의 습관은 답답하기만 한데, 태어날 때부터 정확한 답이 있는 것처럼 교육받고 눈앞에 뭔가가 확실히 당장 주어져야 하는 이 AI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연하게 빗방울이 뿌리는 아침이 나름 초가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젖은 날이 계속되면서 잠깐 낮에 반짝하고 또 태양이 보였다가 그러니까 하루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벌써.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은 7시 26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과연 석양을 볼 수 있게 될까? 비가 어느 때 어떻게 내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오늘 일단 비가 올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아침에 지금 비를 맞고 왔는데도 이 비 말고 더 큰 비가 쏟아질까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날씨를 보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비가 쏟아지다가 비가 내리다가 밤 11시부터는 뉴욕과 그 일대에 큰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이 잠든 자정이 지나서 새벽 1시 정도부터 다음 그러니까 내일 새벽 4시까지 번개 표시가 된 비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서서히 이 구름이 걷히고 비가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조금 맑은 날씨로 그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금요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맑은 날이 그 대신에 이어지겠습니다. 날씨는 어제하고 오늘 비교할 때 뭐 거의 비슷한 낮 최고 기온이 24도 섭씨로 그리고 내일은 기온이 좀 올라갑니다. 목요일 화씨로 최고 86도 그리고 섭씨로 30도가 되겠고 금요일까지 온도가 조금 높은 날이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번 주말은 맑은 주말을 기대하게 된다. 이렇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잠잠했던 그 공격을 서로 주고받는다. 3일 동안 두 차례 에어스트라이크스, 공습이 있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뢰를 설치하려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시도 때문에 그리고 선박에 대한 공격 때문에 이렇게 미군이 보복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의 우방 국가인 요르단에 미군 기지를 향해서 또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 우리가 잠든 시간 동안에는 쿠웨이트가 또 공격을 받아서 쿠웨이트가 요격, 그러니까 미사일들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냥 단지 공격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값을 올리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이코노미를 단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잠시 후에 듣게 될 국채 금리를 또 올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경제의 어마어마한 체인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이 지금 폭격을 주고받은 미사일을 주고받은 이란과 미국의 또 두 척의 유조선이 피격이 된 호르무즈 해협 지난 30일이었으니까 썬데이였습니다. 이 중에 한 척이 한국 해운사 소속인 것으로 그렇게도 알려져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께서 또 들으셨겠지만 시코노라는 이름의 한국 해운회사 장금상선 이렇게 한국 해운사라고 알려졌습니다. 세네갈 프로스페리티 호와 사우디아라비아 소의 시드르 호 이렇게 해서 이런 선박이 지금 공격을 당했다.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예상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전쟁에 더구나 종전에 대한 기대는 지금 우리가 접어둔 지 오래지만 일단 미군이 공격을 한 라락 아일랜드 이건 한 30스퀘어마일 크지 않은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 선박이 오가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력을 여기다가 지금 대어놓고 있기 때문에 라라크 아일랜드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있고 또 지금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는 뉴스 중에 이란을 아일랜드인가요? 어느 쪽을 공격을 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이 미사일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그래서 정확히는 아직 모른다라는 말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4명이 죽고 웨딩에서 그리고 68명 정도가 다쳤다. 그런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정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란 측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또 한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중에 하나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장 시간 동안 물에 떠 있으면서 샌디에고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이란 전쟁에 바로 보내져서 거기서 200몇십일이라는 아주 기록적인 장기간을 거기 물에 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물자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항공모함 미군이라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다, 샌디에고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 5천 명 정도 되는 세일러들, 해군들이 이게 지금 타일랜드, 태국의 어떤 항구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타야라는 곳에서 가까운데 이 비치타운은 이거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이 항공모함이 잠깐 머물고 있는 곳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이게 뭐죠? 이렇게 보통 항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문란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을 유명한 태국의 항구인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거기서 지금 정박을 하고 있다. 가족들이 빨리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나누고 있을 텐데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웃을 일은 아닌데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네요. 20개국의 재무장관들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애쉬빌에 모여서 미국의 경제정책, 미국의 이란에 대한 지금 전쟁 때문에 글로벌 이코노미가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지금 엄청난 풍랑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슨 재무장관이 이란 경제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 20여 개국 재무장관,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또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재무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유럽연합과 영국, 아랍에미레이트가 경제에 있어서 아웃캐스트, 이게 이란을 왕따시키는 거죠. 그 작전에 들어가려는 미국과 함께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아주 낙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로 싸우는 것을 좀 대신해서 지금 이미 뭐 미사일로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경제 캠페인, 이란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겠다. 그래서 이란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국가들은 미국이 또 제재할 것이다, 경제적인 처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이 정권, 이란의 정권을 경제적으로 질시시킬 것이다 라고 베슨트 재무부 장관이 또 박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뭐 이란에 대해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걸 목을 조를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동시에 또 베슨트 재무부 장관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무역 정책, 중국이 지금 너무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란의 석유가 수출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 중국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가를 밀어내는 수출에 대한 비판을 베슨 장관이 하기는 했지만, 이거 역시 중국이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뭐 세계 경제 성장에 중국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베슨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 표현이 뭐 틀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그 뒤에 전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또 미국의 외교 정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세계 최소한 그 자리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이 받아들였을까, 이건 뭐 알 수가 없지만, 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인도, 이란 등 여러 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란은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이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어제까지 이틀 동안 중앙아시아 이 나라에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워싱턴 미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모으려는 그런 노력을 시진핑이 자신만의 또 강력한 플랜을 가지고 맞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의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불리워지는 이 10개국의 정치 안보 그룹의 회의를 시진핑이 이걸 이끌었는데, 이 미국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나라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나라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게 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중국의 능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전 세계를 극심한 지정학적 불안정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경제 성장을 억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킨 두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미국과 이란, 처음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도 같이 들어갔지만요. 이 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주도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푸틴, 이 대통령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하면서 시진핑이 중국이 이끌어 나가는 세계의 모습을 지금 또 확인을 하려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더해준 것이다, 이건 맞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고 있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글로벌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의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가 없어서 차에서 내릴 때는 이제 라디오 끄면 못 듣겠구나 생각하신다면 우리 K라디오 웹사이트 홈페이지로 오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앱도 있고요. 홈페이지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us, K라디오.us 하시면 화면이 펼쳐지고요. 거기에 또 뉴스와 인터뷰들 다시 올라와 있고요. 오른쪽 상단 코너에 보면 On Air 영어 단어 두 단어가 보입니다. On Air 클릭하시면 유튜브가 되는 시간에는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고 골라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없이도 가청지역이 아니라도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K라디오.us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글로벌 채권에 대한 어제 아주 높은 수익들로 인해서 세계 최대 경제국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우리 그냥 보통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보통 소비자라는 말은 사실 맞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영향이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지. 투자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주 완강하게 버티고 내려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빚이,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일단 심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는 기관과 펀드들,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주는, 정부에게 대출 같은 걸 주는 그런 돈에 대해서 그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 그러니까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 정부가 빚이 너무 많으니까 불안한 거죠.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도 여기에 반영이 돼 있고 다시 말하면 정부 빚이 너무 많다. 그 영향은 몰기지, 사업 대출, 또 다른 유형의 신용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스콧 베슨 재무장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낮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슨 재무부 장관은 넉넉하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 글로벌 시장의 이야기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채권의 수익률이 자꾸 올라간다. 이란 전쟁 이후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 배경에 또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이 외교 정책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글로벌 현상으로 이번 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고 영국에서도 2007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독일에서는 2011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 됐다. 여기에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회사 채권을 마구 발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부채 비용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을 정말 이게 과하게 채권 발행 잠식을 시켰다라고 표현이 또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정부 채권 이거 정부 부채 이거 놓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점점 더 유로화 표시 채권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건 제가 자세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건 분석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곤 있지만 이란에서의 장기간의 전쟁이 가장 큰 예측 불가능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눈에는 그래서 이 정치인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빚이 많은데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들어서서는 이 정부 예산을 축소시키자 해서 일론 머스크 전기 톱도 그랬는데 이거 뭐 어마어마한 미국의 부채의 신기록을 또 세우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믿지를 않는 거죠. 예산 적자가 줄어들지 않겠구나. 그렇습니다. 이 채권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연방의회 의원들

디지털 토큰과 플랫폼 가치를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 말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더 키우자 하는 건데 전 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이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화당 내에서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미국이 재정 적자 국가의 빚이 많아주는 원인이 부유세 인상 및 세수 확보가 미국 부채 해결책이라는 진보 측 시각을 이렇게 또 반대로 말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너무 풀어서 이런 정책에 있어서 돈을 많이 푸는 것 이걸 줄이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제대로 방어하지 제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통화 정책을 더 과감하게 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축소시켜야 된다. 돈을 쓰는 것을. 이게 지금 원래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근데 초당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하면 이 암호화폐 산업 육성이라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앞으로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 산업에 있어서의 명분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또 가문의 이익을 행정부 그러니까 재무부 상무부의 정책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펼쳐나가는 건 이건 역사상 보기 드문 대통령의 이해 충돌 사안이긴 하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말을 합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채 지금 회사채 엄청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스트릭트의 김수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김수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김수가 싸고요. 또 미국 정부가 발행한 기념 주화 김수보석의 소장품을 풀었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퇴근 후에 뭘 먹나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포트리의 한남체인 안에 위치한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픽업해서 집에 가져가면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도 맛있습니다. 국, 찜, 그리고 잔치 음식도 역시 만나방에서 주문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으로 전화하세요.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퀸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돼서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당구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으로 오세요. 927-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털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또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에서 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또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곳, 장수 데이케어 718-799.

6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을 제니 앤 뭉치가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또 잘 견딘 쿨링마트 여름 의류 건강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제니 앤 뭉치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0: 확실한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세상의 모든 아침 우리 K라디오에서 아주 특별한 두 분 손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케냐 출생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리고 제1회 세종역사연구소 시험에서 우수상을 받은 미셸 정, 정미설 양. 또 이 세종역사연구소를 시작하셔서 우리 한인사회 특히 차세대에게 한국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임일빈 소장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임일빈입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박수로 환영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유튜브로 보신다면 자세히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요. 임일빈 소장님께서 세종역사연구소를 만드셨습니다. 올해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광복절 기념식과 함께 이 역사 능력 테스트를 해서 또 여러 명에게 상을 주셨어요. 임일빈 소장님, 어떻게 처음에 역사연구소를 세종이란 이름을 넣어서 만드실 생각을 하셨나요?
1: 사실 해외 역사능력 평가시험 1회는 2008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을 하고서 끊어졌는데요.
0: 네.
1: 그때 2008년 해외 역사능력 평가시험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0: 그러셨어요?
1: 그러니까 한국에서 초대를 하더라고요.
0: 네.
1: 과천에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표창을 받는데
0: 네.
1: 그때 그 정옥자 위원장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게
0: 네.
1: 그 미국에 돌아가면 역사 알림이 역할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2009년에
0: 네.
1: 세종역사연구소를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0: 네.
1: 여러 번 강의를 하고 있다가
0: 네.
1: 이번에 그 이명섭 회장님이 적극 후원해 주셔서
0: 네.
1: 한인회와 같이 제1회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을 시행을 했는데
0: 네.
1: 학생부하고 일반부로 나누어서
0: 네.
1: 일반부는 한글로 시험을 보고
0: 네.
1: 학생부는 영어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0: 네.
1: 총 일반부에서 129분이 응시를 했고
0: 네.
1: 학생부에서 23명이 응시했는데
0: 네.
1: 우리 미셸 정이 1등을 했습니다.
0: 네. 우리가 세종역사연구소라는 것을 아 임일빈이라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동안 일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생각만 있었고 실천하지 못한 이 역사연구소를 이 올해 들어서 그렇게 설립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2008년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에서 개최한 그 역사 능력 테스트에서 1등을 하시고 그때 이 중차대한 사명을 받으신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동안 어떻게 일단 법인으로 세종역사연구소를 설립은 하셨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네요. 17년 정도를 활동을 안 하셨습니다.
1: 그동안 계속 강의는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올해 우리가 들은 소식은 이 앞으로 5년 정도 어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에는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10만 달러 정도를 여기 세종역사연구소에 투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1세대는 물론이고 특히 차세대가 한국 역사를 배우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이런 걸 다 준비를 하셨는지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벌어놓은 돈 쓰고 가야죠. 이런 데 쓰는 게 보람일 것 같아서
0: 네.
1: 하게 됐습니다.
0: 감동입니다.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한국 역사를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바쁜 이민 생활을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드디어 올해 뉴욕 한인회와 또 함께 그러니까 세종연구소, 역사연구소를 뉴욕 한인회 안에 이렇게 설립을 피지컬리도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1: 예, 산하 단체로 들어갔죠.
0: 네, 그렇게 되면서 올해 제1회 한국 역사 능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던가요? 막상 하시니까.
1: 깜짝 놀랐어요.
0: 어떤 의미에서요?
1: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처음 하면서 갈등이 네. 많았어요. 호응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 인터넷 웹사이트 접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0: 네.
1: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되게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참 응원해 주신 게
0: 네.
1: 이런 기회에 역사를 조금 알게 됐다는 거
0: 네.
1: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은 우리 2세들이 네. 한국 역사를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0: 네.
1: 이렇게나 한번 입맛을 보게 해주면
0: 네.
1: 얘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0: 네.
1: 자녀가 셀룰라폰을 사달라 그러면
0: 네.
1: 너 세종대왕에 대해서 네가 좀 연구 좀 한번 좀 리서치를 해가지고 와라.
0: 네.
1: 아니면 뭐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와라.
0: 네.
1: 그러면 그 상으로 셀룰라폰을 사주든지
0: 네.
1: 하는 게 된다면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0: 아, 뭔가 이렇게 리워드로 예. 잘하면 근데 그게 우리 역사에 대한 이번에 특별상도 96세이신 변헌규 이분께 또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부에서 박하엘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1등 윤양란 윤태경 이렇게 이런 순이고 학생부에서 우리 미셸정 차민정 공동 2위
1: 예.
0: 용유미 3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지금 유튜브로 세상의 모든 아침 K라디오 혹시 보신다면 제 앞에 바로 그러니까 옆쪽으로 앉아 계시는 미셸정 양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이 스킨 컬러가 이게 무슨 컬러라 그러죠? 색깔이?
2: 모카라고 할 수도 있죠.
0: 모카. 케냐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어떻게 독립 유공자, 독립 그러니까 유공자라고는 아직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 독립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지. 자, 케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 어느 쪽이 우리 한국인이세요?
2: 엄마가 한국 분이시고
0: 네.
2: 아빠가 케냐 분이에요.
0: 네. 두 분은 언제 만나셨어요?
2: 한국에서 만났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군부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한국에서 결혼하고서는 네. 이제 케냐로 이민했어요. 엄마가.
0: 그리고는 미셸 양을 케냐에서 나신 거예요?
2: 네. 그래서 네. 거기서 한 10년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했어요.
0: 네. 그러면 케냐 이름도 있겠네요?
2: 네, 케냐 이름 있어요. 케냐 이름은 나위레, 근데.
0: 나위레?
2: 네. 네. 미셸이라고 하면 돼요.
0: 미셸.
2: 네.
0: 그런데 또 아버지가 케냐 분이시면 네. 성이, 그 케냐 성이었을 것 같은데 정, 어머니의 성을 받았네요?
2: 아니요, 사실, 성이 두 개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만겐이 정이지만, 네. 이제 미국 사람 되면서 그냥 짧게 정으로 바꿨습니다.
0: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역사적인 선조들에 대한 그런 존경심 그런 이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상. 네.
2: 조상이요?
0: Ancestor.
2: Ancestor. 네. 네. 네. 제가 정도전에 네. 27대 선녀입니다.
0: 네. 27대. 정도전 우리 임혜빈 세종역사연구소 소장님 언제 이 사실을 아셨어요?
1: 저도 몰랐었어요.
0: 깜짝 놀랐습니다.
1: 물론 뭐 성이 정이라서
0: 네.
1: 그 정가구나는 했는데
0: 네.
1: 정도전의 후손일 줄은 몰랐고요.
0: 네.
1: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요. 조선 건국에
0: 네.
1: 프레이밍을 한 분이에요.
2: 네,
1: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0: 네. 고려 말기부터 해서
1: 그렇죠.
0: 네, 조선시대에 그런데 언제 누가 그렇게 가족 중에 이 역사에 대해 말씀을 그러니까 가문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2: 아, 엄마가요.
0: 언제부터?
2: 아, 전에부터? 근데 또 다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다시
0: 네, 대표로 너는
2: 가라고.
0: 가문의 대표로 가라. 너는 정도전의 27대 손이다.
2: 네, 맞습니다.
0: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 역사 능력 테스트, 세종역사연구소에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귀한 케냐에서 태어난 우리 그런데 독립운동의 그 후손도 찾아낼 수 있었고요.
1: 참 영광스럽습니다.
0: 네.
1: 그 이런 친구들을 발굴해내면
0: 네.
1: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2세들의 역사 알리미가 될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잠깐 독립유공자라고 말을 했다가 취소를 이제 잠깐 멈칫했는데 왜냐하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고려 말기 조선을 시작할 때 그 프레임을 만든 인물 중에 하나다. 정말 중요한 이 정도전. 그런데 또 한참을 내려와서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어떻게 되죠?
2: 네, 고조 할아버지가
0: 네.
2: 정영선.
0: 네.
2: 이제 독립 웅덩이에 싸운 사람이에요.
0: 네. 네. 그런데 아직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해서 네. 네, 유공자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칭할 수 없는. 네. 그래서 한국에 지금 계신 외삼촌이신가요?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고.
2: 네, 네. 맞습니다.
0: 네. 정용선 고조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경성 감옥에서 돌아가셨다.
2: 네.
0: 네. 근데 그게 거기에 수감됐던 것 외에는 자세한 기록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찾았지만 이제 나라가 아직도 인정을 안 했어요.
0: 안 해주고 있어요. 네. 네. 이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사실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2: 그렇죠.
0: 이름을 한국 이름을 정미설이라고 했더라고요. 미셸하고 가깝기도 한데요.
2: 네.
0: 그 이름을 지금 풀면 어떻게 돼요? 뜻이?
2: 네. 아, 아빠가 여자는 미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아름다운 미 눈설자.
0: 근데 케냐에 눈 와요? 눈 본 적 있어?
2: 아니요. 10살 되기 전에는 눈 본 적이 없었어요.
0: 그리고 미국에 이미 와서 그러니까 미국에 한 10살 넘어서 와서 처음 눈을 본 거예요.
2: 네.
0: 그런데 미셸 그러니까 진짜 미설
2: 네.
0: 아름다울 미자에다 눈설자
2: 네.
0: 예쁜 이름이에요.
2: 감사합니다.
0: 네. 미국에 와서 살아오면서 공부를 또 미국에서 했는데 최근에 그 한의학 공부를 마쳤다고 들었어요.
2: 네.
0: 한문 이거 어렵지 않아요? 거기 많이 쓰이잖아요.
2: 어렵죠. 쉽지 않지만 재밌어요.
0: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한의사가 될 계획이세요?
2: 네. 지금 면허 따는 중입니다.
0: 네. 한의사로 활동을 할 계획인데 세종역사연구소와 지금 이렇게 독립운동의 후손 그리고 정도전 그 27대로 올라가면 선조 이렇게까지 연결이 될지는 몰랐는데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의 구체적인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이며 이걸 보급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소재들의
1: 역사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1.5세대를 양성하는 거예요.
0: 네.
1: 1.5세대 역사 알림이를 양성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1단계 예로 이제 역사 알림이 양성 20주 코스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글이 다 능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12명 가량을 좀 선정을 해놨어요.
0: 네.
1: 그분을 기준해서 20주 동안 서로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0: 네.
1: 이제 그분들을 각 한글 학교나
0: 네.
1: 한글을 가리키는 단체에 파견해서
0: 네.
1: 2세를 대상으로 역사 공부를 좀 역사 강의를 시작을 하고
0: 네.
1: 또 하나는 저 3.1절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0: 네.
1: 우리 2세들을 대상으로 유관순에 대해서 역사 이야기 대회를 한다든지
0: 네.
1: 지금 그저 구상 중에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유관순을 가장 잘 역사적으로 표현한 학생들한테
0: 네.
1: 우리도 상금도 주고 그래가면서 하나 이 점차적으로 저 플랜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역사 알림이 1.5세 맞습니다.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니까 배워서 20주에 아주 좀 인텐시브한 그런 교육을
1: 그렇죠.
0: 통해서 알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든가 또 우리 이세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세들을 위해서도 뭔가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하고
0: 네.
1: 이제 연구진들하고 의논할 결과
0: 네.
1: 과연 이세들에게 한국 역사 이야기 대회를 할 때
0: 네.
1: 한국말로 해야 되느냐 영어로 해야 되느냐 한참 진지하게 토론을 했어요.
0: 그런데
1: 네. 결론은 급한 건 역사를 알리는 거니까
0: 네.
1: 우선 영어로 시작하자.
0: 영어든 한국어든 빨리 역사를 알게 하자.
1: 우선 알게 하면
0: 네.
1: 걔들이 아이덴티티가 머릿속에 박히면 당연히 한글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0: 네.
1: 그래서 지금 계획은
0: 네.
1: 영어 이순신 이야기 대회.
0: 영어 이순신 이야기 대회.
1: 네. 이순신 이야기
0: 좋은데요?
1: 대회를 내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0: 네.
1: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미셸 정, 정미설 양. 보통 이렇게 모카 색깔의 피부,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거 내추럴 지금 헤어 컬러예요?
2: 아니, 염색했어요.
0: 아, 그것도 목화색으로 했는데. 네, 우리, 미국, 여기 뉴욕지역에 살고 있는,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우리 한인들 만나면 처음에 네. 뭐라고 인사를 해요? 한국말 하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2: 네, 쟤는 그래도 이제 흑인이라서. 네. 이제 현혈이라고.
0: 혼혈?
2: 네. 네. 이제 안 갔잖아요.
0: 네.
2: 예. 근데 이제 동생을 보면 이제 동생은 쌍꺼풀 없거든요.
0: 네.
2: 그래서 보면 이제, 동양인 것 같아.
0: 아, 동생도 네. 있어요. 네.
2: 그래서 깜짝 놀래요.
0: 네. 한국말 막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권도를 배우셨다고요?
2: 네. 태권도 한 10년 동안 태권도를 배웠죠.
0: 네. 네. 네. 역사를 어떻게 갑자기 관심 있게 됐나 했더니 이제 정도전 27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독립운동 하신 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좀 접하실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출석 카드 뒤에
0: 네.
2: 한국사를 외워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0: 정말요?
2: 네, 띠마다 이제 외워야 된 그 한국사가 있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다음 띠를 올라가려면 그것도 네. 이제 얘기해야 돼요.
0: 와, 이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감동이 오는 것이 케냐에서 태어나서 한국인 어머니 케냐인. 아버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에 와서 태권도를 하는데 그 띠를 승단을 할 때마다 이게 또 외워야 하는 한국 역사가 있고 오늘날 뉴욕에 왔는데 그동안 준비하고 계셨던 세종 역사 연구소의 임혜빈 소장님께서 또 시작하신 역사 능력 테스트 참 희한하게 연결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
1: 감동이죠.
0: 그렇죠.
1: 감동입니다.
0: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피부 색깔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좀 당황하는 그런 리액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케냐에서 태어나서부터의 이 정미설 미셸 정양의 나의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가장 거기서 하이라이트 빛나는 기분 좋았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2: 글쎄요.
1: 역사시험 1등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0: 글쎄요, 하면 안 되지. 그죠?
2: 소식을 듣는 안 돼.
0: 네. 그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해 특별히 썼다고, 맞아요?
1: 영어 시험이라서
0: 네.
1: 논술.
0: 아, 논술은 없었어요.
1: 예, 네. 영어 시험이라서.
2: 네. 쓸 준비는 됐었어요.
0: 쓸 준비는 돼 있었다고. 다음엔 그러면 한번 써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2: 네.
0: 네. 한글, 또 한국어 공부도 점점 더 열심히 하시게 될 것 같고, 고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독립유공자로 정말 인정을 받아서 정미설 양 같은 후손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네요. 소장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아까 그 써폰 사줄 때 뭐 하나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공부해와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할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1: 제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BTS 공연을 갔었어요.
0: 네.
1: 그 스타디움으로 갔는데.
0: 네.
1: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는 BTS가 무슨 곡을, 이름밖에 몰랐거든요.
0: 네.
1: 가는 순간 입이 벌어졌는데.
0: 네.
1: 한 8만 명이 이 전부,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0: 네.
1: BTS를 열광하는데, BTS가 나중에 인터뷰도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근데도 막 까무라쳐요.
0: 네.
1: 그거 보고.
2: 까무라치는 게 진짜 쓰러져요.
1: 아, 진짜요? 내가 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니까.
0: 네.
1: 그거 보고 이거구나.
0: 네.
1: 이제 한국 역사를 알릴 때가 됐구나.
0: 네.
1: 그러면 그 강국이라는 게 사실
0: 네.
1: 노래만 잘 부르고 힘이 세가지고 간 것은 아니거든요.
0: 네.
1: 이렇게 우리 저 한국 역사를 좀 자녀분들한테
0: 네.
1: BTS의 흥분하는 자녀분들한테 가르쳐주면
0: 네.
1: 더 큰 자긍심 더 큰 아이덴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0: 네.
1: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임일빈 세종역사연구소 오래전에 설립하시고 올해 광복절에 드디어 한국역사 능력 테스트에서 또 상도 주시고 오늘날에 이 정미설 양 발굴하셔서 함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정미설 양, 미셸 정, 우리 같은 한인 2세들 또 1.5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2: I would really like to encourage everyone, especially those who are mixed or those who are overseas and identify as Korean, to yeah. really look into your history. Korea is a country that's over 4,300 years old, and so there is so much rich history and culture and lessons to gain if you engage with the culture, the language, and the history. So
0: 네.
2: I would really encourage that.
0: 언어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이 5천 년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어디 해외에서 살던 꼭 그걸 함께 알아나가자. 네, 오늘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그리고 이번에 역사 테스트에서 또 우상을 받으신 미셸 정량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데스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오늘은 숨이 차고 힘들어도 그 숨참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달릴 수 있고 오늘 힘들었던 그 길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달리기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숨이 차고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살아내다 보면 하루하루 조금 더 편하게 숨 쉴 수 있고 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너무 힘들면 조금 쉬어가도 되고 속도를 늦춰도 됩니다. 중요한 건 힘들다고 해서 완전히 멈춰버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 견뎌낸 그 숨참이 훗날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9월 2일 수요일 투데이 시작했습니다.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 영원한 건 없다.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 꾸물꾸물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스쿨버스가 다니는 것도 보이고 모든 것이 이제 9월이 되면서 정상화가 되는구나.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은 어떠셨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또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계실 텐데 이 시간 또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하는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네,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영화를 함께 좀 나눌까 항상 고심을 합니다. 제가 일단 저도 보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일단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봤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또 나눌 수가 없어서 최근에 제가 본 영화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두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바뀐 게 있어요.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오늘 영화 산책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그린북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보셨다면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고 저와 함께 또 여행 떠나보시죠. 1962년의 미국입니다. 그 뉴욕의 브롱크스에서 나이트클럽 일을 하던 클럽 일을 하던 주인공 토니 립이란 남자가 있었어요. 보통 친구들이 더버리 토니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조금 허세가 심한 말보다는 행동이 조금 앞서고 조금은 거칠지만 가족은 또 끔찍하게 아끼는 그런 남자입니다. 하지만 뭐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좀 허세가 심하다는 거죠. 어느 날 이 클럽이 잠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찾아와요. 어떤 일자리냐면 바로 운전기사 역할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구냐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라는 남자였어요. 돈 셜리는 이 영화에서 이제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가 공연을 하러 떠나려고 하는 곳이 당시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했던 미국의 남부예요.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 돈 셜리를 모시고 이제 순회 공연을 떠나야 하는 그런 임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토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그 유색 인종에 대한 그 편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로 고용이 돼서 가게 되죠. 자동차 한 대를 타고 남부 공연 투어를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거칠고 말투도 투박한 톤이었고 또 한 사람은 클래식 음악과 예술에 둘러싸여서 아주 정말 교양 있고 또 자존심도 강했던 피아니스트 돈 셜리. 이 둘의 만남이 시작된 거죠. 둘은 정말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발부터 아주 삐걱삐걱거립니다. 토니는 이 우아한 돈을 보면서 참 세상 물정 모르는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반대로 돈은 토니를 보면서 저렇게 무례하고 교양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의 여행이 시작이 되죠. 재밌는 게 이제 토니가 여행 중에서 아내가 가면 꼭 편지 쓰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아내 이름이 돌로레스인데 아내에게 편지를 막 쓰는데 피아니스트 이 돈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엉터린 거예요.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서툰 것을 보고 도와줍니다. 이건 편지가 아니라 무슨 몸값 요구하는 요구서 같다.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그의 문장을 하나씩 고쳐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돈 셜리가 많은 것들을 좀 고쳐주고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이 여행이 계속되면서 반대로 이 거친 토니가 돈에게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게 돼요. 자신이 가진 삶의 방식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처음에 서로에게 붙였던 편견,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딱지를 조금씩 떼어내기 시작하죠. 이 영화의 제목이 그린북이잖아요. 이 그린북이라는 것은 이 영화가 만들어낸 가상의 책이 아니고요. 실제로 1936년 뉴욕의 우편 배달원이었던 빅터 휴고 그린이 처음 발행한 여행 안내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배경이 당시에 그 흑인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막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흑인 여행객들이 미국을 자동차로 여행할 때 어디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식사가 가능한지, 어느 주유소에서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걸 미리미리 확인하는 그런 안내서가 바로 이 영화의 제목 그린북이죠. 그래서 흑인 여행객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그런 정보들을 담은 안내서가 필요했대요. 참, 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의 토니와 돈 셜리도 이 그린북을 들고서 남부를 여행하게 되죠. 이 그린북이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모든 내용이 실제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것은 사실인데 영화 속에 당연히 사건들은 각색이 들어갔겠죠. 실제로 이 토니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은 남아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돈 셜리가 그 편지를 다듬어주는 장면도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도 그 안에 있긴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진 않고요. 오히려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첫 만남처럼요.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 남부의 투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게 돼요. 중간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 영화가 끝이 날 때쯤이면 이 둘이 정말 편견 없이 끈끈한 그런 친구가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 두 명의 남자 배우 두 명의 그런 연기력도 뛰어났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좀 나이가 들수록 경험도 많아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쩌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전부가 다는 아니겠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그린북을 보시면서 한번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정말 그 사람의 다일까, 전부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주말과 연휴도 있잖아요. 노동절도 있는데 그때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께 한번 추천하고 싶은 영화 그린북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재미있게 봤어요. 유쾌하고 무겁지 않고 그리고도 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의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아침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제1회 홀19팀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이 캐시 5,000불이에요. 준우승팀은 1,000불, 홀인원 1,000불,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등록 마감하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라인 팀배 팀대항 스크린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블러바드에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 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7: 1-800-360-3800.
8: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흩어진 나날들이었습니다. 근데 카톡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리 송아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셨고요. 투데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거 보신다고요. 그린북. 네. 아, 그린북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좋은 영화 같아요. 모두 해피한 세프템버 보내시길 감사합니다라고 주셨네요. 그래요. 시간 되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그린북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보고 나서 한동안 진짜 마음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그 안에 이제 두 여성이 나오는데요. 한 분은 100세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모시는 딸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딸의 나이가 79세입니다. 80이 다 됐었어요. 그래서 100세의 노모와 그 딸, 80이 된 딸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자녀를 또 일찍 낳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이 딸은 한 2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남은 이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서 살던 곳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곁을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키는 동안 어느새 어머니는 100세가 되셨고 이 딸도 머리가 하얀 8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어머니를 돌보긴 하지만 돌보는 이 딸도 이제는 젊은 딸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딸은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가서 밭일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어머님께서 몇 년 전에 이제 허리 수술하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사실 막 걸어 다니실 수가 없어요. 정신은 다 멀쩡하신데 딸의 도움이 있어야 거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고 또 한 사람도 돌봄을 주고는 있지만 자신 역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님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나를 좀 요양병원에 보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말에는 이 딸에게서 내가 떨어지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나 때문에 너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다 나를 그냥 보내줘 라는 그런 말이었죠. 하도 이제 부탁을 하시니까 결국 모녀가 한 요양원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방에 딱 들어가셔서 어머님이 아유 이제 안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아유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딸이 딱 그러면은 계세요 어머니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아 세상에 그 참았던 꾹꾹 참았던 그 눈물이 터진 거예요. 아 이제 딸을 못 보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를 하셨겠죠. 그냥 한번 이게 눈물이 터지니까 계속 주체하지 못하시는데 그걸 그냥 꾹꾹꾹꾹 눌러 참으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이 발을 돌립니다. 발걸음을 돌리는데 나가서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그 요양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밖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내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서 나 끝까지 어머니 응?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나랑 같이 살자.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던 어머님께서 한참 뒤에 딸이 딱 들어오니까 어찌나 반가워하시던지 모르겠어요. 그 다시 가자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모녀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뭐 또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모녀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쭉 보여지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또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평소에도 좀 하지만 그걸 보고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을 듣고 와야 되니까 저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눌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0: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직장사고, 의료과실,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 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 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6: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5: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6: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5: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7: New, new.

네. 이 100세 엄마와 79세 딸. 이 이야기. 우리가 가끔은 진짜 자녀에게 미안해서 못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말, 자식을 위해서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이 모녀들을 보면서,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딸이라면 혹은 내가 엄마라면 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시면 자식이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자라왔잖아요. 중년의 세대만 해도 집에서 모시는 게 효도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보내드리면 굉장히 불효하는 것 같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 약간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면요. 뭐 부모님께서 90세,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자녀의 나이가 벌써 60대, 70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경우처럼 부모를 돌보는 자녀도 이미 노년기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부모를 모실 것인가 뭐 이런 생각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어디에서 지내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신지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지 또 돌보는 자녀들의 삶과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계시느냐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좀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느냐 이걸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혹시 모시고 계신 분들께는 뭐 어쩌면 내일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직 부모님께서 건강하시다 혼자서 잘 지내신다 이런 분들은 몇 년 뒤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 100세 어머니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뭘까 궁금했습니다. 나를 모시고 살아라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옆에 매일매일 붙어 있어 이럴 수도 없을 거고 단 나를 잊지 말아줘라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게 뭐 어떻게 무조건 다 해드리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여전히 좀 사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갖게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효도 얘기를 하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누구나 나이가 들잖아요. 결국은 그 자리에 있게 될 테니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금 더 우리 마음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저는 막 돌려보기도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나라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 조금 더 우리가 챙겨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띄워드릴 노래는 반딧불 노래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국민송으로까지 불렸던 그런 노래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황가람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나는 반딧불.

네, 이 황가람 씨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무명 시절을 또 오래 겪다 보니까 언제 빛을 발할까 했는데 사실 이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줬죠. 그리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국민 위로송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알뜰 정보 하나, 건강 정보 하나 드리고 가면요. 혹시 토마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토마토 좋은 거는 굉장히 잘 아시죠. 저도 뭐 의식적으로 좀 먹는 편입니다. 너무 좋아해서는 아닌데 워낙 좋다고 하니까. 이 토마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분이 아마 라이코펜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또 하나의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토엔이라는 생리활성화합물인데요. 최근에 미국 터프츠대학교 연구팀이 이 피토엔이 어디 어디에 좋다, 무엇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바로 요즘에 많은 분들의 골칫덩어리, 지방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비만하지도 않은데 왜 내가 지방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술도 안 먹고 고기도 많이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지방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이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식단을 먹게 한 뒤에 한쪽에는 피토엔을 보충하고 다른 한쪽에는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피토엔을 보충한 이 생쥐에서는 그렇지 않은 생쥐보다 간의 지방이 훨씬 적게 쌓였다고 해요. 지방간도 덜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은 피토엔이 간의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그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활성화해서 간의 지방을 저장하기보다는 이걸 에너지로 만드는구나. 이것을 이제 제시한 거죠. 이번 연구는 이제 당연히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뭐 그러니까 토마토 먹으면 지방간이 치료된대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일단 피토엔이 지방간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초기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간이 사실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뭐 다들 있는 건데 뭐 그리고 사실 증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방간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질병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어떤 약을 딱 먹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간세포의 지방이 과도하게 이렇게 쌓이는 상태인데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지나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에 염증과 또 손상을 주게 되고 또 섬유화, 이게 무섭잖아요.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섬유화가 진행이 된다. 이게 이제 심하면 간 경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간암,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작된 이 지방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과체중이나 만약에 비만, 당뇨, 대사 이상하고 관련이 좀 깊고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당 들어간 걸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체중 관리도 필요한 것 같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도. 네, 그냥 약 하나를 먹으면 딱 고쳐지면 좋겠으나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요. 토마토를 가능하면 식탁에 자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연구에서 피토엔이라는 것은 토마토뿐만 아니라 뭐 당근이라든지 빨간 피망, 자몽, 수박, 뭐 살구 이런 여러 과일과 채소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소개가 됐으니까요. 먹는 것으로라도 조금 보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여러분들 토마토 전혀 맛없다고 안 드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은 아프다고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많이 들으셔서 알죠? 그래서 괜찮을 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식탁에 그 빨갛고 싱싱한 토마토 하나 좀 올려놓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면 뭐 일석이조겠죠. 네. 저도 뭐 토마토는 늘 시장 갔을 때 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토마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좀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 밴드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스밴드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한스밴드가 부르는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한스밴드가 부른 오락실 아마 기억나시죠? 1990년대에 이 후반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첫 소절만 들어도 그냥 아, 이 노래 하실 겁니다. 한스밴드는 사실 1998년에 중학교 1, 2, 3학년 그 세 자매가 만든 가족 밴드죠. 그런데 이 노래를 지금 다시 들어보면 단순히 뭐 오락실을 배경으로 한 재밌는 노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노래 속에 이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집에 가는데 오락실에 들렀는데 우연히 아빠를 발견한 거예요. 어? 아빠가 회사에 있어야 될 텐데 왜 이 시간에 여기 오락실에 있지라고 이제 이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아빠도 회사 가기 싫을 때가 있나 보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이제 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때 알게 되죠. 우리가 1998년이면 다 아시는 것처럼 IMF 외환 위기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잖아요. 노래 속 아이가 이제 오락실에서 우연히 아빠를 만났는데 그거는 아빠가 오락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때 아버지들 가운데는 정말 회사의 구조조정, 뭐 실직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걸 집에 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침에 회사 가는 것처럼 갔다 올게 이러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루 종일 어디서 시간을 때우다가 저녁에 다시 퇴근하는 것처럼 들어오시고 이러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이에게는 이게 단순한 오락실이었지만 이 어른에게 우리 아빠에게는 갈 곳을 잃은 그 아버지의 하루를 버티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마지막을 보면은 이제 그 아이의 시선에는 아빠가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인데 아버지는 이제 실직자, 사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직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락실이라는 노래가 그 당시 IMF 시대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추억의 노래라기보다 정말 그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낸 그 아버지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들 참 힘드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그런 거죠. 네, 한스밴드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한 시간 투데이로 함께 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내일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께 안녕을 고해야 되는데 너무 섭섭하니까 아주 뜨거운 안녕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지 파크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친구들끼리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 이제 65 됐는데 메디케어 뭐가 좋아? 뭘로 하면 돼?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나 어드벤치지 있지. 오리지널이다. 아니 D도 해야 돼. 파트 D 해야 돼. 아예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해줘.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마다 하는 얘기 다 다르고요. 대체 뭐가 맞는 건지. 네, 궁금하셨죠?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맞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에 따라서 딱 맞춰서 설계해 주니까. 네,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독립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계신 라이언 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어드벤티지가 나아요? 오리지널이 나아요? 파트 D까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4: 맞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3: 예. 오, 그때 이제 물론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삼각선 하나하나 갖다 줘. 그거 바로 답변 못 드리고 이렇게 체크하실 것 같은데.
4: 그렇죠. 예. 사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3: 네.
4: 이제 개인 상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3: 네.
4: 친구가 특정 보험을 했다고 그거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3: 네.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또 큰일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OTC 카드나 뭐 이런 혜택이 있다고 그거 따라가도 큰일 납니다.
4: 그렇죠.
3: 예.
4: 자. 보험을 종합적으로 상담을 한 다음에 나한테 맞는 적합한 걸 고르셔야지.
3: 네.
4: 특히 그리고 정말 지금 도입부, 방송 도입부에서 그 해주신 말처럼 손님들 중에 간혹 하시는 말이 친구가 뭘 얘기했다더라는, 근데 그건 제가 경험상 제가 들어봤는데 한 100명 중에 99%,
3: 네.
4: 99명 정도는 왜곡된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3: 예.
4: 왜곡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편집하기 나름이잖아요.
3: 그렇죠. 예.
4: 뭐 10가지 내용이, 편집.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옛날에. 10가지의 정보가 있는데, 9가지가 빠지고 하나만 들어간 걸로 이제 결정을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모든
3: 그쵸.
4: 일이.
3: 예.
4: 근데 이제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친구가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세세하게 보험 플랜의 혜택에 대해서 알고 계셔도 그 말이 그걸 다 이제 네. 말로 풀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 네.
4: 본인의 경험상 좋았던 거 하나 보고 이제 가는 건데
3: 네.
4: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그렇습니다.
4: 예. 에이전... 네, 미국도 근데 그렇게 오시기는 하잖아요, 사실.
3: 아 그렇죠. 네. 예. 아유 뭐 부부감 좋다더라.
4: 그렇죠.
3: 뭐
4: 미국에 네. 이제 왔을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뭐 영주권, 시민권, 그 다음에 네. 뭐 보험, 그 다음에 돈은 어디서
3: 많아요.
4: 벌어야 되는지, 예. 물가는 얼마인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체크를 하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3: 네.
4: 이제 아닌 분들은 아닌 분들도 많고 이제 뭐 두 가지 좋은 거 보고서 이제 왔다가 이제 뭐 부딪혀 가면서 하는 건데
3: 8가지 나쁜 걸 만나고
4: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보험은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힘들게 하실 필요가 없고
3: 네.
4: 10가지를 다 체크를 하고 나한테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네. 앞서 말씀하실 때 10명 중에 9명은 잘못된 정보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아까 1%라 그러셨나요? 한 명인가?
4: 네.
3: 그분은 그래도 똑바로 아는 분이 있긴 있나요?
4: 준 전문가 분들이 한 분씩 계시긴 합니다.
3: 예. 네.
4: 어제 오셨던 손님도 네. 준 전문가로
3: 예.
4: 거의 뭐 준 에이전트급으로 그 많이 네. 서치를 하시고
3: 예.
4: 서치를 하셔도 정확하게 서치하시는 분이 있고
3: 예.
4: 아까 이제 1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의 맞는 정보와 틀린 정보 한 세네 개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오셨던 손님은 거의 준 전문가급 한 분도 오셨었습니다.
3: 네. 아니 그렇게 막 이렇게 조사 많이 해가지고 진짜로 준 전문가급으로 오면 편해요? 불편해요?
4: 편하죠.
3: 편해요. 아, 네. 아, 척하면 척 알아요.
4: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3: 네. 네
4: 왜냐하면 이미 네. 뭐 기본 베이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3: 네. 바로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습득하다 보면 어느 날 준 전문가가 되고요. 그날이 내가 65세가 되는 날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언 김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기 어디 가신다고 들었어요.
4: 아 맞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에 갔다가 제가 이제 몇 주 있다가 다시 네. 돌아옵니다.
3: 아유 좋으시겠어요.
4: 네.
3: 한참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 라이언 김 에이전트. 혹시 그 라이언 캐릭터 때문에 라이언 킴 하셨어요?
4: 아닙니다. 그 전에부터 제가
3: 라이언이었어요?
4: 라이언을 했었기 때문에
3: 그 다음에 라이언
4: 그때도 캐릭터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3: 네.
4: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서
3: 네.
4: 한 10개 정도 이름을 뽑아보고
3: 네.
4: 아 저걸로 해야 되겠다.
3: 예.
4: 왜냐하면 라스트네임이 킴이기 때문에
3: 네.
4: 너무 흔한 거라면은
3: 그치,
4: 너무 많더라고요.
3: 네.
4: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특별해 특수한 거라 하면 또 좀 네, 이상하고요. 네.
3: 라이언 인형 그 캐릭터 있는데 그 캐릭터가 어쩜 저렇게 100%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언 킴 에이전트는 요거 중요합니다. 수수료 없이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모든 절차, 서비스 꼼꼼하고 정확하게 진짜 개개인의 상황에 딱 맞춰서 성격 나옵니다.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라이언 에이전트 전화입니다. 516-456-2805 516-456-2805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9: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0: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9: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1: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메디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인 노인층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탑5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2: 네, 좋습니다.
1: 네. 넘버원, 메디케어는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정답! 65세. 네,
2: 맞습니다.
1: 딱 대면 신청.
2: 네, 되기 전에 미리 해놔야 됩니다. 3개월 전에. 예.
1: 3개월? 그리고 65세 이후 3개월까지 괜찮다고요?
2: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 3개월 전에 미리 해놓는 게 좋은 게,
1: 네.
2: 이번 달에도 제가 손님 두 분 신청해드렸는데, 한 분은 3개월 전,
1: 네.
2: 12월 달 생일이셔서 9월 1일 날 제가 신청이 들어갔고,
1: 깔끔하네.
2: 아주 준비성이
1: 네.
2: 좋았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은, 생일이 지나서 예. 지금 막차로 급하게
1: 네.
2: 하니까 뭔가가 아주 물론
1: 예.
2: 서둘러야 되고 소셜국에서 또 일이 진행이 느려지면은 그거에 대한 불안감
1: 네.
2: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촉박하게 할 필요가 없이 항상 네. 미리 해놓는 네. 게 좋습니다.
1: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생일 지난 3개월까지 괜찮지만 요거 지워버리고
2: 예.
1: 그냥 무조건 65세 생일 되기 3개월 전에
2: 그렇죠.
1: 하는
2: 예.
1: 게 메디케어다.
2: 맞습니다.
1: 이렇게 기억하면
2: 그렇게
1: 좋겠습니다.
2: 3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때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1: 네, 준전문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되기 3개월 전에 미리 준비해라.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기간을 놓치거나 벌금이 있다 그러셨죠?
2: 맞습니다.
1: 그 얼마라고?
2: 한 달 늦을 때 파트 D도 벌금이 있고 파트 B도 벌금이 있는데
1: 네.
2: 파트 B는 1년에 10%, 파트 D는 한 달에 1%니까 1년이면 12%.
1: 네.
2: 그래서 이제 벌금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불로 책정이 됐다 그러면 50불씩 평생 끝까지 내는 겁니다.
1: 이게 한 달 딱 내고 끝이 아니고요.
2: 네.
1: 신청했으니까 이제 벌금이 사라져가 아니라 평생.
2: 그렇죠. 예.
1: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2: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1년에 600불씩만 나가도 아주 뭐 짜증나죠.
1: 그렇죠. 네.
2: 600불이면 이게 지금.
1: 준전문가로 네. 가는 기준. 첫 번째, 기간을 기억하세요. 65세 생일 되기 3개월 전에 꼭 준비하시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가 병원비 100% 다 내주나요?
2: 아닙니다.
1: 왜 안 내주나요?
2: 네. 메디케어가 100%, 근데 그 질문이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메디케어 네. 플랜 중에서 무엇을 갖고 있냐에 따라 좀 다르고
1: 네?
2: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100%를 다 내주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그 외에 이제 서플리먼트나 어드밴티지 플랜을 추가로 들어야 됩니다.
1: 네.
2: 거기서 이제 책정돼 있는 코페이만 내시면 됩니다. 코페이.
1: 아. 네. 100% 뭐 병원 그냥 다 여기저기 공짜 그냥 다 갈 수 아니고요.
2: 코페이를 코페이가 제로인 플랜도 있기 때문에 이제
1: 네.
2: 그걸 할 경우에는
1: 100%네요.
2: 코페이 없이 100%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래도 디덕티블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1: 예.
2: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1: 어디서 주소세요?
2: 그렇죠.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내 거는 다 돼. 이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1: 예.
2: 뭐가 되는지를 모르시고
1: 네.
2: 그다음에 그 가는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그분이 여러 병원에서 여러 가지 시술과 수술과 입원을 다 해보신 다음에 코페이 나온 걸 비교하시는 게 아니고
1: 네.
2: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그러면 어디 갔다 오셨냐 그러면은
1: 네.
2: 1년 동안 병원 한 번 갔다 오셨는데
1: 아.
2: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코페이가 안 나왔다고
1: 네.
2: 이제 내 보험은 코페이가 하나도 없이 다 무료로 된다 무료로 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1: 네. 예. 친구 말 들으면 안 됩니다.
2: 네. 코페이는
1: 예.
2: 항상 발생이 되고
1: 네.
2: 코페이가 제로인 경우도 있고 그걸 이제 플랜마다 비교를 해서
1: 네.
2: 내가 뭐 엑스레이 찍을 때는 코페이가 얼마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코페이가 병원비가 뭐 10만 불, 20만 불, 50만 불이 나와도 내가 내야 되는 코페이는 얼마인가
1: 네.
2: 10만 불 다 내면 큰일 나잖아요.
1: 그쵸.
2: 그거 안 내려고 보험하는 거고요.
1: 네.
2: 예.
1: 그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진짜 아는 사람이 꼼꼼하게 따져줘야지 그냥 친구가 야 내 걸로 해 내 걸로 해 내 거 난 그냥 다 돼 이렇게 이 얘기 듣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2: 그렇게 듣고 오셔도 뭐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1: 네. 자, 준전문가로 가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것이 뭐예요?
2: 그게 이제 가장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1: 네?
2: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서 드는 보험이 메디케어입니다. 저도
1: 네.
2: 이제 기다리고 있고.
1: 네. 저도요.
2: 메디케어가 진짜 있어야 되는데.
1: 네.
2: 지금 저도 없는데. 메디케어 65세가 되면서 소득과 인컴의 관계가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나이로 가는 거기 때문에
1: 소득이 어마무시해도
2: 상관없어요. 오, 예. 네. 그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도 네. 네. 그 다 65세 되면은 메디케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많아도 할 수 있고 무조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1: 나이만 되면 할 수 있는.
2: 맞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조건이 몇 개 있는데 65세가 됐을 때까지 소셜 워킹 크레딧 40점이 있어야 됩니다.
1: 네.
2: 그게 이제 1년 내가 일하면 4점씩 주는데 소셜국에서 네. 그게 10년, 10년치 세금 보고가 되어 있어야지 메디케어 파트 A를 이제 프리미엄 없이 받을 수가 있고 네. 그게 이제 자격 조건이 40점이고 이제 메디케어뿐만이 아니고 소셜 연금도 최소 10년 이상 세금 복을 하셔야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메디케어는 10년만 하면 되고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든 똑같거든요.
1: 네.
2: 근데 소셜 연금은 35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서 준다고 하니까 뭐 세금 복을 일부러 안 하고 쉬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오래오래 하는 게 또 좋을 수
2: 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연금 받고 손님들 중에서 이제 연금 저는 이제 소셜 연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메디케어 쪽 상담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소셜 연금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시니까 네. 제가 소셜 연금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거는 상담을 이제 드렸는데
1: 네.
2: 뭐 이제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적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적당히 받으시는 분도 있고 맥시멈이 한 4,000불 정도 우와. 4,000에서 4,800불 정도 우와. 제가 알고 있는데
1: 할 일 맞죠?
2: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부부가 4,000씩 받으면 이제 거의
1: 현재 8,000, 상황에서
2: 현재 상황에서 네. 예.
1: 오, 예.
2: 없죠, 거의. 네.
1: 기대했잖아요.
2: 네. 맥시멈이 이제 그렇다는 예. 거고, 35년 동안 세금을 맥시멈으로 하셨을 경우에,
1: 네.
2: 맥시멈이 십몇만 불 정도 됩니다. 네. 아마 회계사님이 이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1: 네.
2: 소셜연금 같은 경우에는 13만인가요? 18만인가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 네.
2: 그것보다 개인으로 그것보다 더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셜연금은 맥시멈이 거기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소셜 그 택스가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월급 벌면 W2든 1099이든 거기서 월급에서 소셜 택스라고 빠져나가잖아요.
1: 나가죠.
2: 메디케어
1: 네.
2: 택스도 나가고 뭐 몇 퍼센트 나가죠. 이건 이제 회계사님이 나오셔서 한번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액수가 더 올라간다고 더 빠져나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소셜 퍼센테이지는.
1: 네.
2: 그래서 이제 뭐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5년까지 세금 보고 하면은 맥시멈 되고 물론 액수도 중요합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소셜 연금도 우리가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그 65세 이후에 윤택한 삶을 네. 사실 수가 있고 만약에 소셜 연금이 적다. 그럼 또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네. 이제 그게 메디케이드인데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낮으면 받는 겁니다.
1: 네.
2: 소득과 자산. 예. 그래서 내가 운이 없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운이 없어서 열심히 안 해서 없을 수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운이 없어서 없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1: 네.
2: 어쨌든 미국이 좋은 게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보험.
1: 네.
2: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돈 없어가지고 아파서 병원 못 가서 큰일 날 일은 없긴 없습니다.
1: 아 근데 왜 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아유 병원 때문에 나이 들어서 한국 가서 살고 이러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2: 그래요?
1: 예. 아닌가?
2: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1: 아 이거 또 네. 카드라 통신에서
2: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 발표된 것 같네요. 네. 네.
2: 아니 이제 그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1: 네.
2: 보험이 아예 근데 없을 수는 없고 이제 65세까지 세금 40점 만들어 놓으시고 하면 메디케어라도 받으면은
1: 네.
2: 코페만 내면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병원을.
1: 예.
2: 그다음에 메디케이드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1: 예.
2: 내가 65세가 넘어서 메디케어를 받고 65세 넘었더니 소득과 자산도 없다. 그래서 이제 메디케이드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코페이가 없죠. 코페이
1: 네.
2: 제로로 이제 병원 다니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양쪽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1: 네.
2: 메디케어만 있어도 좋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둘 다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어쨌든 총정리 메디케어는 65세가 돼서 소득과 관계없이 받으실 수가 있고 자산 소득과 관계없습니다. 100만 불, 200만 불 있어도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2: 65세가 되면 받으시는 거고 메디케이드는 자산과 인컴을 보기 때문에 65세가 넘었을 경우에는요. 65세 이전에는 또 메디케이드가 소득만 본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상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자산과 인컴을 봅니다.
1: 네.
2: 그래서 내가 자산도 없고 인컴도 적고 네, 소셜 연금이 뭐 한 부부 합산해 가지고 뭐 1,500불이다.
1: 네.
2: 그러면 이제 뭐 메디케이드로 들어가는 거죠.
1: 네. 소셜 연금이 인컴으로 잡히나 보죠.
2: 맞습니다. 네. 메디케이드에서 이제 인컴 체크를 할 때 소셜 연금 그다음에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 인컴.
1: 네.
2: 그 외에 뭐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넣어놨다고 해서 이자가 나온다. 은행에 10,000불 넣어놨는데 거기서 이자 뭐 요즘 한 4% 정도 되잖아요, 금리가.
1: 모릅니다. 네.
2: 만약에 그, 은행 그 창문에 붙어 있길래 제가 아까 오면서 봤더니 4점 얼마 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뭐 몇십만 불 있어서 거기서 이자가 막 나온다 이런 메디케이드는 안 된다고 봐야죠.
1: 네. 네. 앞서서 이제 그 10년 세금 보고 말씀하셨는데 세금 보고는 어떤 일정 금액만 넘으면 되는 건지 한 달만 해도 되는 건지
2: 그 부분은 회계사님한테 한번 네. 담당 회계사님이가 그때 확실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 네.
2: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미니멈 금액을 넘어야 됩니다.
1: 네. 네.
2: 그래서 막 1년에 내가 1,000불밖에 세금 보고를 안 했다. 일을 1년에 한 10시간,
1: 2주 했다.
2: 예, 2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1: 네.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 1,000불이면 또 1점은 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1: 네네.
2: 뭐 몇만 불씩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애매하다. 뭐 한 3,000불, 5,000불 정말 파트타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게 1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1: 네.
2: 소셜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그게 이제 나옵니다. 작년에 한 게 쭉 그 자동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네. 세금 보고를 하셨으면 해야죠.
1: 네.
2: 또 소득 있으면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쭉 답변을 해주시다가 총정리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성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쫙 읊어주시고 깔끔하게 또 짚어주시고 네, 이게만 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2: 상담할 때는 이것보다 좀 더 간결하게
1: 네.
2: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쭉 이제 가는 건데
1: 네.
2: 상담할 때는 그분 상황에 딱 맞는 것만 이제
1: 네.
2: 하고 물론 이제 베이직으로 상담 들어가는 건 다 있습니다.
1: 네.
2: 1, 2, 3, 4, 5 매뉴얼 저만의 매뉴얼 이 뭐지 매뉴얼에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저의 매뉴얼대로 쫙 가고 그다음에 그 변수가 항상 많잖아요.
1: 네.
2: 보험뿐만이 아니고 항상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네. 보험뿐만이 아니고 인생에 변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1: 많습니다.
2: 뭔가가 예. 네. 방송이 방송도 그럴 것 같아요.
1: 그럼요.
2: 변수가 항상 뜻밖의 일이 뭔가 하나씩 튀어나오지 않나요?
1: 맞습니다.
2: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된다든지.
1: 그렇죠.
2: 아니면
1: 오늘 같은
2: 뭐...
1: 경우에는 우리 네. 라이언 킴 조금 일찍 가야 되는 이런 변수도 있습니다.
2: 그렇죠. 예.
1: 네. 네.
2: 항상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얼만큼 잘 대처하고 그리고 이제 변수가 아무리 막고 막아도 변수가 생겨요.
1: 네. 네.
2: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상황적으로 변수가 생기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는데
1: 네.
2: 본인의 실수로 변수가 생기는 거는 실수를 막으면 되는 거고
1: 네.
2: 근데 다 했는데도 변수가 생기는 게 많은데
1: 많죠.
2: 그럴 때 이제 그걸 어떻게 빨리 대처하느냐가 그런 걸로 이제 인생이 편해지는지 아니면 아니면 계속 힘들지
1: 네.
2: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1: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수가 생겼을
2: 맞습니다.
1: 때 이렇게 빨리
2: 해결을 해야죠.
1: 네.
2: 예.
1: 딱 맞춰서
2: 네.
1: 해나가야지 나중에 그 변수를 해결할 수 있지.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2: 변수 있는 분들만 또 저한테
1: 상담 길게 하시겠어요?
2: 네. 길게 길어지겠네.
1: 자, 라이언 킴 에이전트 문의 전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16-456-2805번이고요. 뉴욕 유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메디케어로 치과, 안경, 나 저기 한의원도 돼요?
2: 그 이제 메디케어 플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오리지널에서는 그 혜택이 안 되고 A, B, 오리지널은 A하고 B를 말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1: 네.
2: 메디케어 A, B는 연방정부, 소셜국에 제가 이제 신청을 해드리는 거 65세 3개월 전에 소셜국에다가 40점 되셨으면 이제 메디케어 파트 A를

0: 예. 어. 자, 뭐 그래서 이제 치과 안경 한방 치료가 가능하다?
1: 아, 가능한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메디케어가 플랜이 여러 가지인데 A, 네. B, C, D, 서플리먼트 등등등. 네. 그중에서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메디케어 파트 C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연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플랜이 아니고 민간 보험 회사 에서 뭐 이제 많잖아요. 네. 지금 광고 많이 나가고 예. 뭐 못땡땡 제가 이제 방송 특성상 특정 회사 플랜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회사명을 말씀드리진 않고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손님들이.
0: 어드밴티지 플랜.
1: 네. 그렇죠.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들.
0: 예. 예. 뭐 왜 그 지나가네요.
1: 많죠. 예. 그렇죠. 어쨌든 간에 광고도 많이 와요. 손님들 65세 되거나 되기 전에는 네. 여기저기 플랜에서 어떻게 이분이 65세 되는지를 알고 네. 그 브로셔하고 편지를 뭐 엄청나게 보냅니다. 여기저기서.
0: 아, 네. 네. 그거 보고 대충 이렇게 보고 이거 다 됐는데 이걸로 해줘. 이거 안 됩니다.
1: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네.
0: 자, 예. 네. 이거 이제 기본 메디케어에서는 대부분 안 될 수 있지만.
1: 아예 그건 아예 안 돼요. 네. 기본 메디케어, 메디케어 오리지널 AB에서는 한의원 침 안 되고, 그 다음에 안경과 치과는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C, 파트 C에서 이제, 여러 플랜들 중에서 그 추가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안경, 그 다음에 뭐, 치과, 틀니 임플란트, 그 다음에,
0: 필요한 것들.
1: 한의원 가서 네. 이제 침 맞고, 그 다음에 뭐 보청기라든지 네. 아니면 OTC, 오버 더 카운터 헬티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혜택이잖아요.
0: 네.
1: 슈퍼마켓 가서 장 볼 수 있는 카드. 네. 예, 이제 이런 거. 항상 마트 가면 OTC 받습니다.
0: 맞아요.
1: 그게 이제 65세 넘으신 분, 65세 안 되는 경우에도 OTC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65세 넘는 분들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OTC가 나오는 액수를 슈퍼마켓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0: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1: 많이, 그렇죠. 많으면 좋죠.
0: 근데 그것만 보고 가면 또 안 되고.
1: 그렇죠. 이제 다른 거 다 좋고 OTC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 되지. 다른 건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가는 병원 하나도 안 받는데 OTC만 많이 준다고 그쪽으로
0: 아, 하면. 이걸로 할래요? 이런 사람도 되죠. 있나요?
1: 있어요.
0: 아, 어떡해요 그러면.
1: 아니 근데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니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미 다 알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거 다 알아보시고 이제 OTC까지 높은 걸로 하시는 줄 알고 이제 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OTC만 알아보시고 오셨더라고요.
0: 네, 다 알고 왔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줘요. 이 다음에 OTC가 제일 큰 거 이걸로 해줘요.
1: 예. 네, 그래서 야. 이제 뭐 주치의사 선생님은 어느 분 다니시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그. 치료받고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OTC 높은 보험은 그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제 그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해야죠.
0: 네.
1: 그래도 해달라고 했을 경우 근데 그래도 해달라고 하셨던 분은 없어요. 설명을 들으시면.
0: 네. 네. 처음에는 근데 무조건 해달라 했겠네요.
1: 예. 그렇죠. 예.
0: 예. 꼼꼼하게 하나 체크하고 딱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상담해 드립니다. 중요하죠. 수수료가 없습니다. 라이언 킴 에이전트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모든 절차 서비스 꼼꼼하게. 라이언 에이전트에게 문의 조사 하실 분 지금은 안 하더라도 좀 지나서 하실 분들 번호 어디다 적어두세요. 라이언 킴이고요. 516-456-2805번입니다. 516-456-2805번입니다. 저희 잠시 후 돌아옵니다.

0: 교과서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0: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

0: 생활백서.
1: 라디오 생활백서 자리 옮기기 전에 이제 뭐 플랜에 따라서 완경 뭐 틀리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아마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드리고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서 메디케어 쓸 수 있나요?
2: 한국 가서는 그것도 플랜마다 다릅니다.
1: 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2: 이머전시가 되는 가능성이 있는 플랜이 있는데
1: 네.
2: 이제 특정 플랜의 혜택은 개별 상담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1: 네.
2: 대부분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1: 네. 네.
2: 오리지널 메디케어 AB 같은 거 안 되고 그다음에 웬만한 뭐 내가 거기서 갑자기 안과 가야 된다 뭐 네. 이런 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이머전시 안에서 되는 플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인 상담으로 본인 네. 혜택 본인이 갖고 계시는 보험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은 개인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뭐 한국이야 그렇다 치고 타주는 되겠죠?
2: 타주도 그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1: 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나요?
2: 네, 서플리먼트냐 어드밴티지냐 그다음에 어드밴티지도 플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개별 상담을 반드시 들어가야지 옆에 있는 친구가 좋았다 그래서 내 보험으로 무조건 그걸 선택하시거나 열 가지 혜택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리뷰를 한 다음에 플랜에 들어가야지 열 가지 중에서 OTC 액수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1: 네. 꼭 주의하시고 별표 땡땡 해 주시고요. 네. 자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준 전문가가 되는 길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 네.
1: 10년 있으면 65세가 됩니다.
2: 네.
1: 아유, 이거 축하드려야 되나요?
2: 글쎄요. 아직 너무 멀었는데.
1: 수입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1: 아유, 부럽습니다. 잘 번다는 거죠?
2: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딱 그 네. 경계선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애매한 상황인데.
1: 네.
2: 아예 그냥 불가능할 정도로 높으면은 뭐, 안 받는 게 낫죠.
1: 아, 이분도 회계사 쪽 질문을 주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2: 네.
1: 지금부터 세금 보고를 적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2: 메디케이드를요? 메디케이드 말씀하시는 거죠.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세금 보고랑 관계가 없고
1: 그냥 10년만 하고
2: 네, 10년만 그 네. 미니멈 액수는 넘으셔야 되니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그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메디케이드가 이제 결국 자산하고 소득을 이제 65세 넘어서는 보는데 그 자산을 글쎄요. 이걸 그 인컴 같은 경우에는 인컴 그때 이제 무슨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1: 네.
2: 다른데
1: 네.
2: 소셜 연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세금 보고 많이 들어가서 막 풀타임 뛰어가지고 그 소셜 연금이 메디케이드 기준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일도 덜 하고 소셜 연금 적게 받으시냐는 그런 취지이신지
1: 네.
2: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거든요 제가 예. 보기에. 메디케이드 받겠다고 소셜연금을 일부러 내가 막 낮추나? 일도 안 해가면서 10년 네. 동안 대폭 낮추시려는 의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 네.
2: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하신 질문은 아니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 65세 때 인컴, 메디케이드는 그때 인컴으로 가는 거지 뭐 3년 전에 인컴이 높았다고 해서 메디케이드를 지금 안 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1: 오, 예.
2: 내가 작년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인컴이 수십만 불이었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돼 이제 그만둬가지고
1: 네.
2: 인컴이 없어요.
1: 네.
2: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게 모아놓은 돈도 없고
1: 네.
2: 그런 경우에 이제 메디케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1: 이분이 네.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메디케이드 질문 같긴 한데
2: 네네.
1: 2, 3년 전에 해도 된다는데 그때 해도 될까요? 세금 보호 관련하신 것 같은데
2: 2, 3년 전에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산이 완전히 없다 치고
2: 네.
1: 2, 3년 전부터 이제 세금 보호가 확 줄어들면 메디케이드가
2: 뭐 2, 3년 전에 줄 필요가 없지 뭐 작년에만 줄어도 될 것 같은데
1: 네.
2: 제 생각에는
1: 메디케이드는
2: 예. 예.
1: 네. 그러나 다만 지금은 메디케어 관련
2: 네 그렇습니다.
1: 아직도 메디케어 네. 메디케이드가 헷갈리니까
2: 그러나 메디케이드가 네. 이제 내가 사업을 하다가
1: 네.
2: 너무 안타깝게도 뱅크럽 됐다
1: 네.
2: 뭐 안 좋아져가지고
1: 네.
2: 그래서 자산도 모아놓은 게 없는데 인컴도
1: 확
2: 확 줄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메디케어를 할 수가 있죠.
1: 네. 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네. 되는 거고요.
2: 재작년 뭐 3년 전에 인컴이 뭐 20만 불이었다, 10만 불이었다. 네. 그랬다고 내가 메디케이드 지금 자산과 소득이 없는데 메디케이드를 못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1: 갑자기 궁금한데 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2, 3년 전에 네. 금액을 대폭 세금목으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년 기간을 채워야 되는 거죠.
2: 그렇죠. 10년 네. 동안 해야지. 그리고 대폭 세금 보고를 많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가 갑자기 경력이 없는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 복권 로또.
2: 네. 로또가 터지면은 뭐 네. 메디케어도 없어도 예. 네. 그냥 은행에다 그 돈 넣어놓으시고 나오는 이자만으로.
1: 또 헛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쁘다.
2: 저도 이제 오늘 하나 사야 되는데.
1: 자, 메디케어 관련해서 뭐 하나 짚어볼까요? 예.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플랜이 여러 가지 있어서 궁금하긴
2: 네, 그렇죠.
1: 합니다.
2: 예, 예. 네, 그렇죠. 플랜이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은 특성상 제가 개별적인 플랜을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플랜 회사마다 플랜 하나씩 하나씩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에 있는 플랜들 하나씩 비교해 주면서 이건 뭐가 장점이고 저건 뭐가 뭐에 비해서 밀리고 이런 걸 하면 정말 재밌는데.
1: 재밌겠다. 제가 네. 다음번에는 준비를 해놓을게요. 네.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 사람 나이가 어떻고 인컴은 어떻고 네. 세금 보고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어디가 어디가 아프고 이거 딱 짜놓을 테니까.
2: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특정 플랜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 아 뭐 네. 유사 이런 거.
2: 네, 안 돼요. 이분은 뭐 어느 보험 회사에 이 플랜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1: 예.
2: 이렇게 방송에선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아유,
2: 그래서 그 재밌는 것은 네. 이제 개인 상담으로 네네. 가는 거고.
1: 아유, 두 분이 만나서 재밌게 상담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플랜 얘기를 그러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네. 이제, 특성 회사 플랜만 제가 여기서 광고를 안 하는 거고.
1: 네.
2: 대략적으로 이제 플랜은 A, B, C, D 서플리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네.
2: A, B, C, D 서플리먼트.
1: A, B, C, D. E, F, G는 없죠?
2: E, F, G는 없습니다. 네. 예, F하고 G는 또 있어요. 서플리먼트에서 F, G라고 있습니다.
1: 네.
2: 이제 A하고 B는 제일 쉬워요. 소셜국에서 줍니다.
1: 오리지널.
2: 네, 오리지널. 네. 예, A, B가 이제 기본입니다. A, B가 있어야지 C도 하고 D도 하고 서플리먼트도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1: 네.
2: A, B는 기본 토대예요. 네, 우리 집공사할 때, 기본 이제 땅 파가지고 파운데이션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AB입니다.
1: 네.
2: AB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보고 10년
1: 네.
2: 그리고 20년 하면 소셜 연금도 더 올라가고 30년 하면 더 올라가고
1: 네.
2: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네.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 AB에서 아까 혜택이 안 되는 게 아까 치과 뭐 안경 보청기 OTC 네. 이런 거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한의원 한의원 침 맞는 것도 안 되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AB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보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트 C, D 서플리먼트를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1: C하고 D하고 서플리먼트 따로인가요?
2: 네, 따로예요.
1: 아, 예.
2: C도 따로, D도 따로, 서플리먼트 따로. 그 중에서 제가 고르는 겁니다.
1: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도 되는 거예요?
2: D하고 서플리먼트는 같이 가야 되고 세트로 네. 파트 C는 하나만 가는데 파트 C에는 처방약 플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1: 예.
2: 파트 C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1: 예. 예. 이러면은 C도 해야 되겠네요.
2: C를 하면 서플리먼트를 하면 안 됩니다.
1: 아, 네.
2: C하고 서플리먼트 양쪽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 거고
1: 네.
2: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왜냐하면 서플리먼트라는 보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파트 C도 보험 회사마다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C가 하나가 아니에요.
1: 네.
2: 파트 A하고 B는 하나입니다. 소셜국에서 딱 주는 카드, 빨간지, 네. 파란지 종이로 된 카드. 근데 파트 C는 무슨 회사 플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 그럼 뭐 카드 몇 장 들고 가야 되는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원 갈 때 카드를 최소 두 장.
1: 네.
2: 메디케어 A, B 카드. 그다음에 네. 파트 C 했으면 C 카드. 서플리먼트 했으면 서플리먼트 카드. 그래서 카드 두 장은 제시를 하셔야 되고
1: 예.
2: 병원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처음 올 때.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도 있다 그럼 메디케이드 카드까지 세 장.
1: 세 장.
2: 네.
1: 와,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캡디님인데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메디케어 갖고 있는데요. 누가 그러는데 오리지널을 가져가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웰케어 SMG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2: 네.
1: 갖고 있습니다.
2: 아, 예, 예.
1: 네.
2: 이제 특정 보험 회사 플랜 중에 하나인데
1: 네.
2: 파트 C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플랜이
1: 지금 아까 갖고 계시는데
2: 예, 예. 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파트 C 플랜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AB 카드도 반드시 병원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 병원에서 이제 갖고 오시라고 합니다. 파트 C 플랜뿐만이 아니고 파트 AB 보험 카드도 이제 같이 갖고 오라고 합니다.
1: 네. 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오리지널을 갖고 와야 된다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2: AB 카드를 병원에서 이제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1: 네. 네. 이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AB 기본 메디케어 네. 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2: AB가 있기 때문에 파트 C가 나온 거예요. 있긴 있으신 거예요. 카드만 네. 잊어버리셨으면은 카드를 재발급하시면 되고
1: 네.
2: 아마 이제 저기 뭐 지갑이나 장롱에 보시면 네. 나올 겁니다. 그럼 종이로 된 거. 우리 소셜 카드도 종이로 돼 있어요. 종이로 돼 있어요.
1: 왜 그래?
2: 우리 소셜 카드도 종이로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 저 제 것도 지금 막 거의 떠지기 일보 직전인데.
1: 저는 딱 넣어놨으면 이름표 같은 예. 귀한 예. 것을.
2: 그래서 이제 그 종이로 된 카드 AB 네. 그다음에 파트 C 카드를 병원 가실 때 같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1: 네. 아까 이분이 조금 헷갈렸던 부분을 체크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질문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보내주세요. 바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으로 조금 헷갈리는 그런 게 있을 때 감사합니다. 답변 주셨네요.
2: 아, 예.
1: 감사합니다.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메디케어 상담 나누고 있고요. 라이언 킴 에이전트입니다. 전화는 516-456-2805번입니다. 아까 그분이요.
2: 네.
1: 그 뭐 소득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네, 네. 2년 전에 집을 매매했고 얼마 전에 401k에서 목돈을 좀 인출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파트 B 프리미엄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데
2: 네.
1: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없죠.
1: 없습니까?
2: 그 1년 있으면은 재조정이 되기 때문에
1: 네.
2: 올해는 이제 그렇게 내시고 집을 또 팔 작년에 또 판 거 아니시면은
1: 네.
2: 아니면 근데 잠깐 401K에서는 돈을 계속 인출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 목돈을 좀 인출했대요.
2: 아, 목돈을
1: 얼마
2: 한
1: 전에.
2: 거네. 그러면 네. 작년에 또 2년 전에 목돈을 인출하신 거고 작년이나 올해 또 목돈을 또 인출하신 게 아니면
1: 집을 매매했으니까 돈이 생겼고
2: 네.
1: 네. 그다음에
2: 아, 집은 2년 전에 하셨고
1: 매매요.
2: 목돈은 작년에
1: 얼마
2: 빼셨고요.
1: 전에 뺐고
2: 얼마 네. 전에 또 빼셨어요.
1: 네.
2: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지금 그 올라간 프리미엄은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재조정이 됩니다.
1: 아,
2: 1월 달에. 그러니까 네. 12월 달까지만 일단 열심히 내시고 네. 1월 달에는 반드시 재계산이 될 겁니다.
1: 예. 이분이 한국 가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집도 팔고 401k에서 목돈도 빼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2: 예.
1: 네. 한국 가시면 메디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그냥 돌아가시는 거면 메디케어 안 하시면 되고
2: 일단 한번 그런 네. 거는 개별 상담을 한번 주세요. 예.
1: 예. 자. 한국에서 돈을 사용하고 다시 올 거예요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일단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2: 네, 이제 이래 네. 점점 이제 케이스 시나리오가 이제
1: 사람마다
2: 이제 여러 가지
1: 다르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경우에는 전화를 한번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꼼꼼하게. 그리고 조금 전에 캡디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 클로버를 갖고 있는데
2: 이제
1: 뭔가요?
2: 그것도 저한테 개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팅을 해가지고
1: 네.
2: 개인 전화를 주시고 약속으로 어포인먼트를 하면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네.
2: 왜냐하면 특정 회사 플랜을 제가 여기서 비교를 하고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아,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2: 예.
1: 네. 뭐.
2: 저는 이제 들으면 어느 플랜인지 딱 이제 오는데
1: 네.
2: 제가 이제 방송 특성상 특정 회사 플랜을 언급하고 계속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근데 이분이 그다음 질문 주신 게 뭐 어쨌든 그걸 갖고 있는데 병원에서 오리지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
2: 어느 플랜을 갖고 계시든 상관없이 오리지널 네. 메디케어 파트 AB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지금 그 카드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제 파트 C는 아까 제가 회사 플랜이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요. 서플리먼트도 네네. 마찬가지고 뭐 어느 플랜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1: 네.
2: 무조건 AB는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갖고 계세요. 본인이
1: 네.
2: 몰라서 그러시지
1: 네.
2: 지금 파트 AB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카드만 지금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어디 있는데 못 찾으시는 건지 그 카드만 찾으시면 됩니다. 네. 없으면 재발급하면 됩니다.
1: 네. 이분이 이제 그 C, 파트 C 관련해서 네. 대장 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일주일마다 보험회사에 요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
2: 오늘 저는 전혀 금시초문인데요.
1: 금시초문. 일단은 아무래도 자세한 얘기를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언.
2: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내가 보험을 갖고 있는데 빌링은 청구하는 거잖아요.
1: 그쵸.
2: 내가 어디 가서 주치의사 선생님 보고 받고. 오셨다. 아니면 네. 엑스레이를 했다.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고 나왔다. 그런 경우에 빌링은 병원에서 하는 거지 손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2: 예, 손님이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이 수술 받았으니까 네. 돈 주세요.
1: 병원으로 돈 주세요.
2: 예, 그거는 손님이 예, 그거는 손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1: 네.
2: 그거는 병원에서 빌링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습니다.
1: 아니면 이게 네. 청구가 빨리 안 되니까 일주일마다 병원에서 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답변이 빨리 안 오니까 또 보내고
2: 병원의 빌링은
1: 또 보내고 이런
2: 병원의 얘기인가? 빌링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네. 예, 그러나 이건 손님이 빌링을 하는
1: 경우는 없다.
2: 없습니다. 예.
1: 네. 자, 여기까지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 조금 일찍 가셔야 하신다고 하셨는데
2: 아,
1: 시간이
2: 예, 예.
1: 어디서 여기까지 왔네요.
2: 아, 벌써 네.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예.
1: 뭐 끝으로 꼭 이 얘기는 하고 가야겠다 하는
2: 가장 이제 중요한 거 네. 다른 건 이제 개별 상담으로 다 가능하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신청은 65세 되시는 경우 네. 1961년생 손님들이 지금 65세가 되시는데
1: 네.
2: 그런 경우에 3개월 전에 미리 메디케어 신청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12월 달 생일이시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1: 네.
2: 지금 이제 빨리 메디케어 에이전트 컨택 하셔가지고 AB 신청 들어가면서 CD 서플리먼트 상담까지 같이
1: 네.
2: 받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6월 달 생일이시다.
1: 네.
2: 이번 달에 지금 끝입니다. 1961년 6월 달 생일이시면은 9월 달 놓치면 이제 벌금으로 넘어가고 평생 벌금에 네. 이제 신청도 지금 못 하기 때문에 올해 못 하기 때문에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 11, 12까지
1: 네.
2: 지금 빨리 이제 신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석 달 전이군요. 생일
2: 맞습니다.
1: 날짜로부터가 아니고.
2: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2: 또 생일달에 1일인 경우에는 한 달씩 밀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 그러니까 무조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2: 그냥 내 생일이 3개월 전에 65세 됐다. 올해 65세 된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아 빨리 에이전트 찾아야 되겠다. 수술이 안 받는 에이전트 다 안 받습니다. 제가
1: 네.
2: 알기로는 수술을 받는 에이전트 거의 없고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메디케어 플랜을 가입시켜주면서 받는 게 아니고 뭐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받을 수도 있겠죠.
1: 네.
2: 시니어 아파트를 신청해 주신다든지.
1: 네.
2: 예. 저는 보험만 하기 때문에 보험이 궁금하신 점, 보험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1: 네. 바쁘다고 하셨는데. 라이언 김 에이전트였습니다. 문의 전화 알려드릴게요. 516-456-2805번이고요. 얼른 나가셔도 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카메라 살짝 낮게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2: 네.
1: 라이언 김 에이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수료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가입할 때가 됐다? 상담 받아봐야지. 라이언 킴을 기억해 주세요. 516-456-2805번입니다. 가셔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은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플러버드 160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과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어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J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하게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자리에서 노던 154가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입니다.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프로모션이 쏟아져요.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도 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라디오 생활백서는 이분들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애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김소영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오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농담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금태섭입니다. 정부가 821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동시에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한판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가 핵심 내관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컷 대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자,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강전의 변호사님도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자,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편성한 첫 예산인데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됐나요?
3: 네, 이 내년 예산안을 정부가 820조 9천억 원, 약 821조를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보다 12.8%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 대응기금을 만들고 이 가운데 45조 5천억 원을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분야에 투입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저출생 대책으로 혼인, 출산, 양육 3대 패키지를 묶었습니다. 결혼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 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부터 셋째 이상 1500만 원까지 줍니다. 아동수당도 0세에서 12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아직 정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1: 자, 예산안이 400몇 조던 게 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820조로 일단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미래 대응 기금인데요. 투자를 위한 비상통장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빚부터 갚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4: 미래 대응 기금 한 162조 원가량 되는데요.
1: 예?
4: 이 중에서 55조 원은 우리가 예산 편성한 821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1: 예.
4: 나머지 한 107조 정도를 이제 그 대규모 투자나 또 미래를 위한 어떤 비상금처럼
1: 예.
4: 국가 비상금처럼 적금 통장처럼 남겨놓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또 추경 없이 이걸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생겼으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1: 그렇죠.
4: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1: 네.
4: 또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반도체 호황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1: 예.
4: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
1: 예.
4: 이 반도체와 AI 이 성장 동력이 언제까지 우리를 뭐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투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미래 대응 기금 마련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차원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 언제까지 반도체 호황이냐 이 부분도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채무 다 갚아버리면 또 필요할 때 또 국채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나라빚이 지금 한 1,400조 또 내년 예산 기준 하면 1,500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뭐 빚이 500만 원 있다고 100만 원 생기면 그거 다 갚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돈이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생긴 게 좋긴 좋은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기금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62조 규모.
5: 그래서 이제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반대편에서
1: 예.
5: 보면은 그러니까
1: 예.
5: 반도체 호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알 수 없다.
1: 예.
5: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은 1,500조 원 국가 채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어요.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1: 예.
5: 그리고 국민들께서는요, 이 미래 대응 기금이 그러니까 162조 중에서 이제 100조 정도는 일단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1: 예.
5: 상황 봐서
1: 예.
5: 탄력적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또 이제 현금성 살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아까 뭐 아기 낳으면은 뭐 결혼할 때 100만 원 주고 출산 지원금도 첫째 1000만 원부터 계속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거는 복지에다 예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1: 예.
5: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 줄이기도 어렵고 최근에 그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시끄러웠던 게 동학농민 운동했었던 분들의
1: 아, 예,
5: 후손 여성분들에게 전북에서 120만 원씩 연 1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 꼴찌란 말이에요. 최하위예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깨알같이 섬 반값 여행 지원에 12억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섬이라는 것은 또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현금성 살포를 하려는 어떤 쌈짓돈이 아니냐. 처음부터 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45조처럼 어느 정도 용도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100조 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1500조 원 국가채무시대에 맞지 않는 형태가 아니냐. 아마도 이번에 정부안 올라왔을 때 국회에서 좀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심의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 일부를 원상 복귀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3: 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와 세액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반면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 그리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큰 틀은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부터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투기 수요로 단정 지을 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입장이 바뀐 건데 그 여야 반응은 선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3: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 소통이 잘 된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야권의 반응이 어떻냐 보면 조국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과 정부가 상위 1%의 이익을 지킨 거라면서 총선을 의식해 과세 원칙에서 후퇴한 거라는 결로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3: 반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수소폭탄이 원자폭탄 정도가 된 것이라면서 수정폭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면서 정책이 한 달 만에 바뀐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1: 자, 이번엔 강 변호사님께 먼저 네.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수정을 두고 이제 그 뭐 여론을 받아들인 거다, 피드백을 받아들인 거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고 원칙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5: 국민의 여론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생각 이거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예.
5: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시고서 돌아온 날 저녁 6시에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때 증시가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증시에 대한 사과 메시지나 안정 시키려는 메시지 나오려나 싶었는데 그날이 세제 개편안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1: 예.
5: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공급 대책 같은 게 먼저 나오고 나왔어야 됐는데 이 세제 개편안은 다음번 총선 이후에 하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발로 나오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당시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 이제 아직 당 대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당정청 간에도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예.
5: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를 보면은 결국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러한 지적은 피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여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좋게 보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4: 네, 뭐 그런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4: 애초에 공급 대책을 먼저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1: 예.
4: 그다음에 금융 세제 이야기를 했으면
1: 예.
4: 아마 이런 혼란 또는 혼선 이런 게 조금 줄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예.
4: 순서가 좀 뒤바뀌는 바람에 그걸 좀 야기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정부의 원칙은 1주택자의 실거주와 비거주는 차등이 원칙입니다. 정부 안은. 그런데 이제 세제에 다시 원복된 부분은
1: 예.
4: 비거주자에 대해서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것을 이제 원상 복귀한 거죠.
1: 예, 예.
4: 이게 이제 아까 강전의 변호사님이 의원들의 총선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결국에 그게 지역 민심의 반영이거든요.
1: 예, 예, 예.
4: 그러니까 민심이 와구락을 들끓고 이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걸 수용하는 자세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를테면 당대표 후보였던 뭐 김혜석 대표도 뭐 물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송영길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초과세수가 50조 60조 되는데
1: 예.
4: 부동산 세제 이거 해가지고 1조 걷어들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민심만 잃어버리는 결과 아니냐.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다고 보고 이런 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정부에서도 그 입장 그런 거였잖아. 이게 정부 아니지 완전히 확정된 안은 아니고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점이 잘 찾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 좀 치열하게 아마 또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5: 아니, 내년에
1: 예, 예, 말씀하세요.
5: 내년에 사실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저희 국민의힘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 서울시장 선거 이것도 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때 민주당이 지금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오히려 내년 선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대표 체제로 만약에 선거를 졌을 때 지도부도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다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는 네,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예. 지금은 서울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에 귀를 기울일 때고 그런 같은 선상에서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급 대책에서 빠졌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빼는 거예요. 예. 이런 지점들이 좀 맞닿지 않나 싶습니다.
1: 원래는 내년에 이제 선거가 없는 2027년에 했는데 만약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올해 안에 뭐 저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하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서 아마 그럴 텐데 두 분 모두 이제 어쨌든 그 민심과 이제 서울시 국회의원들의 이제 의견들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원장님이세요. 오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과 정 계속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 의견 들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4: 그러니까 요즘에 그 조국 원장의 발언, 이 예. 지금 세제 문제뿐만 아니라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예. 마치 그 이름만 지우면 예. 국민의힘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 이제 이 세제 문제는 뭐 그 상위
1: 1%,
4: 예, 그렇죠. 상위 1% 이익을 지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국민의힘과는 조금 결이 다른 비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급해 보인다. 예. 조국. 그 전 대표가 예.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당대표직 물러나고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 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잠시 숨고르기 하는 것 같았는데 예. 역시 길게는 못 가는 것 같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숨고르기 하고 쉬어갈 때는 조금 시간을 가지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 곽우신 기자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정치인이라는 거는 뭐 관심 받아야 되니까 계속 이슈를 만드는 게 좋긴 좋은데, 조국 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뭐 임기 끝나고 재판받으면 유죄 판결 나올 거다. 이 얘기는 무슨 맥락에서 한 얘기인지 좀 의아하다는 반응도 많았는데 정치권은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3: 그러니까 사실 원래 조국 원장이 의도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공소취소 관련해서 뭐 입장이 계속 일관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SNS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예.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사실 그 이야기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언론에서 주목한 것과는 좀 다르게 아 그러니까 좀 할 거면 잘해야 된다.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이거를 잘못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식의 일종의 충언 내지는 고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추가적인 SNS에도 그렇게 자자성어, 고사성어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거를 예. 공언이다, 충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제 소통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정무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통합 관련 얘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견제구가 오는 거는 결국 합당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놓치기 싫다. 지난번 합당 때와 비슷한 그림으로 끌려가진 않겠다. 이런 판단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 해석들이 좀 돌고 있긴 하죠.
5: 그러니까 이번에 예. 신임 김경수 예. 정무특보 예. 하실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할 하라고 뭐 어쨌든 대법원 판단에 교도소까지 같이 갔다 온 사람을 대통령이 정무특보로 지금 이번에 임명을 하신 거잖아요.
1: 예.
5: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 같아요. 결국 유시민 작가랑 그냥 바톤 터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등판을 하고 이제는 결국 다음번에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딱 부러지는 대선주자급 인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플레이어로 뛰겠다라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등판할 때가 됐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 국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대법원장의 그 재청권과 관련한 부분도 결국에는 대법관들을 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뭐 경찰에 대한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중도 확장적인 스탠스도 그동안에 마음에 안 들었고 네. 이 기회에 분명히 내가 평택에서 3등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대선주자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동안 이렇게 좀 말씀 강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충고, 충원이다.
4: 근데 예. 뭐든 과유불급이죠. 예. 그러니까 뭐 진정한 레드팀의 역할도 뭐 충원 고원도 좋습니다만은 예. 판을 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당 내부에서는 아 괜히 사면해줬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무리한 사면이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취임하자마자 두 달 만에 그리고 얼마나 지지율이 갑자기 그때 떨어졌습니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죠 반응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혜민 AI 수석 임명하고 지금 뭐 통합이든 연대든 그 무엇이건 간에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중인데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판을 깨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점에서 충원 고원이 아닌 어깃장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 녹화 대련에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김민성 민주당 대표 강민구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긴급 해임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3: 네, 어제 국회에서 박선원 최고위원의 핸드폰 화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1: 예.
3: 강민구 부단장이 보낸 이 텔레그램 메시지였는데 여기에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라며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메시지가 공개가 되자 김민석 대표가 강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를 했고요.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도 오늘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정청래 세력 운운하며 인사 이야기를 쓴 상황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봉합되는가 했었던 개파 갈등이 다시 좀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1: 저는 이 뉴스 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세력이다 뭐 이 작업이 들어온다는 걸 보고 정말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김 위원님?
4: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 윤리감찰단을 이를테면 당대표 그를 포함한 예. 당권파의 소위에서
1: 예.
4: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건지
1: 예.
4: 이게 뭔지 뭐 국민의힘의 윤리감찰 윤리위원회처럼 되고 싶은 건지
1: 예.
4: 모르겠어요.
1: 예.
4: 거기 뭐 독립성과 뭐 이런 거를 공정성을 주장하면서도 당대표 말대로 하는 것 같은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잖아요.
1: 예.
4: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매우 신속하게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1: 예.
4: 무슨 정청래 세력들이 뭐 작업 들어왔다 빨리 가서 윤리감찰단을 무슨 수로 어떻게 장악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1: 예.
4: 저는 도무지 이 그 의도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문자 메시지만 봐서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심각성을 저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여기저기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뭐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1: 아니 한 변호사님 지금 이제 김 의원님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4: 네.
1: 하셨는데 이제 그 강 변호사님 보시기엔 이 김기표 의원이 아마 이 윤리감찰단 단장이시죠?
4: 네.
1: 그 작업이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5: 뭐 민주당 내 어쨌든 불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이걸 보면서 김민석 대표가 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한 거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박선원 최고한테도 저는 문제 제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이 그 강민구 의원, 그 박선원 최고위원 안 그 휴대전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은요. 사무총장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라고 부탁하는 글이 있어요.
1: 정답이네요.
5: 그렇죠.
1: 네, 네.
5: 그러면은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의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1: 그냥 부탁을 일단 들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5: 물론 그렇게 네, 저는 네, 근데 네. 이 정도 상황이면 그동안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1: 네.
5: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네. 어쨌든 일파만파 커지기 전에 김민석 대표 측에서는 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그 의원들 뒤에서 휴대폰 사진 찍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6: 예.
5: 그 기자들이 워낙 그런 것들 단독 보도로 많이 내고 있는데
6: 그래도 찍혀요.
5: 네. 아니 근데 이거 일부러 흘린 건가? 좀 이런 생각들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6: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전당대회 동안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 근데 이제 뭐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들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상황은 좀 갈등이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좀 봉합이 되나요?
4: 아니 이제 밥을 두 번 먹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의원들 전체는 네팔 홍수 때문에 조금 수년이 됐는데
6: 예.
4: 이런 모습이면 이제 밥을 백날 먹으면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많이 봉합 혹은 통합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소위 친천계로 분류됐던 최고위원들의 모습도 함께 조금 통합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의 골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저희 경험상.
6: 예.
4: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김희석 대표가 잘하셔야죠.
6: 알겠습니다. 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부산을 직접 찾아서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공천.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여기서 사죄했죠.
3: 네. 오늘 오전 정의한 전 후보가 피습 자작극을 벌였던 이 부산 금정구 현장을 찾아서 잘못된 부산시장 공천. 부산시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라는 팻말을 들고 3시간가량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6: 예.
3: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또 천 권한대행이 맡았는데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데 너무 집중해서 검증이 미흡했다라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 전 후보가 구속기소가 돼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직접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6: 황변쌤 지금 정의한 후보 자작극이 보도된 게 네. 6월이고 이제 한 세 달 지났는데 갑자기 또 천하람 원내대표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5: 아무래도 지금 당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6: 예,
5: 그리고
6: 예.
5: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권한대행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는 당대표로서 이런 생각을 좀 굳힌 것이 아닌가. 이 당의 중심을 내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부산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당에서 당 TF에서 당 내부 조사를 해봤는데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6: 예.
5: 당내에서의 조사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뭐가 더 드러나면은 더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있거든요.
6: 예.
5: 결국에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의 내부 분열 이런 모습들이 부산시장 후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촉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6: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쨌든 가서 이렇게 사과한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4: 기초는 한 명 당선되고
6: 예.
4: 그 지방선거는 참패했고 그다음에 이런 기상천외한 그러니까
6: 예.
4: 청년이라고 그냥 다 청년 정치가 아니구나
6: 예.
4: 이걸 보여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굉장한 타격이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소위 납작 엎드려서 혹은 석고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고 지금 10월 아마 26일인가 그때까지 아마 당대표 뽑아야 될 거예요.
6: 예, 예.
4: 두 달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이 다시 회색의 길을 모색하려면
6: 예.
4: 뭔가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그런 낮은 자세가 필요한데
6: 예.
4: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뒤늦게라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6: 알겠습니다. 개혁신당도 또 다른 당도 좀 이 제대로 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6: 자,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맥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6: 그리고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근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7: 아직도 네. 맡고 계세요?
8: 아, 그만뒀습니다. 석자 교수로 모시십시오.
6: 아. 그 김유정 의원님, 강전의 변호사님 계속 계시고
5: 네.
6: 평소 존경하는 네 분을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8: 네, 저도 영광입니다.
6: 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항목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국 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레드팀이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저 어젠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7: 그러니까 이제 조국 원장이죠.
6: 예.
7: 조국 원장 같은 경우 예. 이런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그 정도는 알 거는 같아요.
6: 그래요?
7: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용을 쭉 저도 읽어봤는데 뭐 내용에서는 본인이 뭐 레드팀으로서의 변명할 만한 건들이 있긴 하나
6: 예.
7: 단어는 굉장히 고약하다.
6: 예.
7: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고
6: 예.
7: 앞으로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 재판에 대한 2심의 유죄
6: 예.
7: 이거를 본인이 예측했잖아요.
6: 그렇죠. 예.
7: 뭐 2심의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6: 예.
7: 근데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상 만국론을 얘기했던 유시민 작가의 시즌2다.
6: 예.
7: 유시민 시즌2를 하는 건데 이게 참 아주 우려스러운 게 유시민 작가는 이제

0: 예.
1: 근데 이제 조국 원장 평가하자면 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오래 하면 사람이 좀 경륜도 늘고 실력도 늘는데 퇴행적 정치인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예, 예.
1: 좀 되게 정부적 판단이 안 된 사람이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예.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학식을 갖췄고 책도 많이 쓰셨고 뭐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고 당도 창당을 했는데 지금 그의 발언 자체는 지금 변명으로 얘기하는 레드팀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저주에 가깝다.
2: K라디오
3: 제1회 홀 19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김근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저도 뭐 서영주 소장이 말씀을 뭐 같은 진영에 계시지만 그 신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 빠진 부분만 좀 보태면 일단 네. 그런 이런 좀 기이한 행태잖아요. 일단 어떤 같은 진영에 있는데 공소취소란 단어 그다음에 유죄가 확실시 된다 뭐 만약에 본인 이재명 대통령이 들었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그리고 뭐 부동산 세제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그 저변의 심리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소영주 소장은 이제 그 자체 이제 평론을 해주신 거라면 저변의 심리가 예. 무지하게 지금 화가 나서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를 보면 지난 평택의 보궐선거에 가서 일단 망신을 당했잖아요. 예. 망신살이 예. 뻗친 거죠. 대선 주자급인데 가서 3등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라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같은 진영 내 연대나 합당은 이제는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가더라도 네. 그냥 다 털고 끌려 들어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좀 꼬여 있는데 네. 그 꼬여 있는 걸 푸는 방식이 정치적이지 못한 면에서는 소수 장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판에 들어온 지 좀 상당히 됐고 민정수.

0: 이게 법무장관 했고 그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정치를 할수록 좀 늘어야 되잖아요.
1: 예예. 예.
0: 우리 금태섭 의원님이나 저 같은 애는 김용 의원은 정치가 늘잖아요, 계속.
1: 저는 원래 잘했어요.
0: 예, 그러니까 잘하거나 계속 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10년 넘게 하는데 정치가 계속 내공이 약해지는 것 같아.
1: 아.
0: 그러니까 참 정무감각 제로고 정치적 예. 내공 제로고. 같은 말을 해도 이런 시기에 이런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우리를 무시했던 이 뉴 이재명 세력이나 이 이른바 이재명 친명 세력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주겠다면 예리한 각을 세워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아이템을 잡거나 이슈를 잡아서 세게 싸우든가.
1: 네.
0: 이건 그냥 한풀이 분풀이 그냥 속이 꼬여가지고 한바탕 화를 내고 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내공 약하다.
2: 김근식 교수님도 교수하시지만 교수는 이렇게 말을 자유롭게 하는 제가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직장 생활하거나 변호사 하면 당신 유죄 나올 거야. 참 어려운데. 자,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아직도 교수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지금 조국혁신당 당대표만 몇 번 했지 않습니까?
1: 예, 예.
3: 그다음에 지금 당직도 가지고 있는 거고.
1: 예.
3: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나 조국 전 대표의 공통점은 책 많이 쓴 지식인인데 지금 소위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레드인 것 같아요.
1: 예, 예.
3: 왜냐?
1: 예.
3: 보수 매체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이분들의 어떤 발언이나 유튜브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을 어시구나 좋다고 다 차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3: 누구를 네.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편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3: 그게 진짜 충언과 어떤 진심을 담은 마음일까? 진정한 레드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그냥 레드로 보인단 말이에요.
1: 예.
3: 그런 점에서 정치를 계속하겠다면 좀 대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 예.
3: 그리고 그 사면했을 때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다는 말씀 아까 드렸지만
1: 예.
3: 지지율이 추락할 것을 예상하고서도 대통령이 전격 사면을 했으면
1: 예.
3: 주고 나와서 된장찌개 논란 바로 일어났잖아요.
1: 사면을 받은 사람인데도
3: 그렇죠.
1: 불구하고.
3: 예. 예. 그 고기 다 먹고 했다는 거 다 드러났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좀 대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4: 저는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아, 아까도,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다.
4: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 예.
4: 민주당에서 예. 딱 보이는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조 대표가
1: 김인석 대표.
4: 아, 죄송한데 저는 네, 조금 조국 전 대표만큼의 네임드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4: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1: 예.
4: 어쨌든 본인이 여기에서 나서야겠다. 평택에서 3등한 거를 이번에 좀 씻고 다시 중앙정치로 복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1: 예.
4: 그동안에 이분 말씀 되게 많으시잖아요. 특히 SNS를 통해서.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난 지 거의 3달 됐거든요. 3달 정도 자중하셨으면 이분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중하신 거다. 이제 날개를 펴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뭐 지명을 한 거라든지
1: 예.
4: 그리고 이혜민 의원도 이제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1: 예.
4: AI 수석으로 들어가시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내각 쇄신을 하시면서 왼쪽으로 가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난번 지도부랑 식사하면서 왼쪽 내가 너무 안 챙긴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1: 예.
4: 근데 지금 나온 이 개각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전당대회 이후에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토라진 게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싶습니다.
1: 아니 근데 오늘 당장 이제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걸 인용해가지고 아 이재명 대통령 그 네임덕이었다 이러고 있잖아요.
3: 네,
1: 사실은
3: 그러니까요.
1: 조국 대표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플 텐데
0: 네.
1: 이 계속 또 주장하는 게 공소시효 밀어붙이다가 2심 유죄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5: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빨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1: 예.
5: 조적조란 말이 있었어요.
1: 예,
5: 조국의
1: 예.
5: 적은 조국이다.
1: 예.
5: 근데 발언을 또 파멸을 해보면
1: 예.
5: 2025년 9월 24일 날 조국 원장은 이재명 윤정권 최대 피해자 모든
1: 예.
5: 재판 공소 취소해야 된다.
1: 예.
5: 이게 25년이에요. 그리고 26년 5월 4일 날 이게
1: 예.
5: 이제 6.3 지방선거 한 달 전인데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마땅.
1: 예.
5: 누가 정부 성공 도울지 봐달라.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앞장서서 나서겠다고
1: 예, 그렇죠.
5: 한 거예요.
1: 예.
5: 이때까지. 근데 전당대회를 끝난 2020년 9월 1일 그 엊그제 어제죠. 네. 이 대표는 공소시효 밀어붙이면 낭패고 그 20유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뭐 왜 그랬을까? 이건 이제 질문이잖아요. 네. 무엇을 위해서? 사실상 진보 진영의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의 보수 측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발언을 해요. 그것도 조국 원장이라는 네.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이 네. 유시민 작가도 그랬잖아요. 네.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네. 밥그릇 싸움이다. 지금 지분욕으로 전당대회 때부터 네. 유시민, 조국, 김원준 씨가 계속했어요. 코를 내가 가지고 있고 네. 코 버리면 지지율 하락하고 필연적인 실패를 하죠.
2: 대접해줘라.
5: 이거는 네. 반협박이었어요.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 대우해주고 네. 우리 진영 내의 중심으로 뭉쳐라. 안 그러면 큰일 날걸? 네. 했는데 결국에 전당대회가 김민석 지도부가 들어섰고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는 최대한 그래도 예우를 그쪽 얘기를 들어서 예. 이번 인사는 이쪽 우리 진보 진영 쪽을 챙겼어요.
2: 예.
5: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혜민 그렇죠. 수석이죠.
2: 네. 조국 혁신당 의원.
5: 그런데 거기에 불쾌감을 조국 원장 느낀 거죠. 겨우 이걸로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게 아니야. 나이가 바라는 것은 총선 때 권한을 갖는 합당이야.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흡수합당을 얘기해버렸어요. 예, 예. 신장식 대표를 만나서 예. 자강하세요.
2: 예.
5: 그 자강하란 말은 뭔 말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흡수합당 할 겁니다. 이 얘기로 이제 되는 거니까.
2: 친구하자. 예.
5: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인사는 이혜민 수석으로 속된 말로 퉁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2: 예.
5: 이런 느낌으로서 저는 조국 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벼랑 끝 전술 같아요.
2: 예, 예.
5: 12월까지 합당을 해야겠고,
2: 예.
5: 우리는 이제 여기서, 손을, 그 정도 손이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공천권에 준하는,
2: 예.
5: 총선에서 우리에게 지분을 주지 않으면, 우리 완전히 돌아설 거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는 거의 뭐, 나락으로 떨어진다. 저는 이런 선언이 아닌가.
2: 예.
5: 근데 이거 좋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2: 예, 김 교수님, 저기, 제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교수 하시다가 교수 출신 정치인들하고 참 두 분하고 굉장히 큰 인연인데 안철수 의원님하고 네. 또 조국 교수님 이제 네. 지도 교수였는데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들으니까 조금씩 이해는 가면서 지금 이분들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 하세요.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6: 그 교수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2: 아, 김민규 교수님.
6: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폴리패스라고 선언하고 교수직을 하고 있어서 전문직도 있고 정치적 내공이 있지만
2: 예.
6: 내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유권자들의 선출로 당당히 부름을 받고 정치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임명직파라고 하거나
2: 네.
6: 아니면 오늘 갑자기 그냥 귀공자처럼 뜬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떠가지고 감당 못할 지도자급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2: 네.
6: 이제 안철수 대표랑 또 조국 대표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대표 아까 제가 내공 이야기를 했는데 아, 조국 대표 말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 또 있어요.
2: 예.
6: 그렇잖아요.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말이 있는데 그게 메신저가 조국이니까 뜨아한 거죠.
2: 예. 대표님은 양쪽 얘기를 다 하시니까요.
6: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전 대표의 내공 부족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뭐 서영주 소장이 설명하는 것처럼 진보 진영 내 민주 진보 진영 내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이든 아니면 뭐 지분 싸움이든 아니면 무슨 감정이 꼬인 게 있어가지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좀 정치인답게
2: 예.
6: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2: 예, 예.
6: 그냥 갑자기 삐져가지고 엄마한테 한번 화풀이 하려고 이것도 징징 저것도 징징 이렇게 되는 꼴로 보이면 하수 중에 하수란 말이에요.
2: 예, 예.
6: 그러면 정말 이제는 이른바 친명과 친척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서 제갈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숙의하고 전략을 짜서 이후에 어떻게 이 민주진보진영을 자기들 전략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생각한 다음에 그 전략적 부상을 가지고 각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한번 삐져가지고 징징거리고 저쪽 가서 때 한번 쓰고 이런 모습을 비치면 굉장히 어려운 일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이 이야기가 시기적으로나 여기 모양새로는 굉장히 하수다. 그러나 내용으로는 일부 국민들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또 맞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국 전 대표 말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의 전략적 내용을 생각하면 정말 하수라는 걸 말씀드리는
4: 거죠. 그런데 조국 전 대표랑 이제 구주류 쪽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이게 네. 뿌리 깊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알겠습니다.
4: 2년 전에
2: 조국 교수님 존경하는 조국 대표님 얘기는 너무 오래 했는데 일단 향후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4: 저는 뭐 한동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좀 아까 얘기하던 거의 연장인데 예. 대통령께서 2년 전에 비명행사 공천하시면서 그때 이제 민주당 내 구주류 세력들이 뭐 컷오프 거의 막 되는 수준이었잖아요. 하위 예. 10% 20% 예. 그리고 그 무렵에 조국 혁신당이 이제 창당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모양새가 됐죠. 예. 이런 구도, 이제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탄생했고 또 비례로서 12명이 들어가게 된 거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배포 오찬도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김 의원님은 조국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3: 글쎄요. 어떤 행보를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 아, 뭐
3: 그러니까 합당이든 그 무엇이건 간에 예. 어떤 형태의 합당이든지 간에 예. 최소 뭐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이렇게 오히려 마음을 다 상하게 하는 예. 그런 발언의 연속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는 과연 그게 순조롭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 있을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아니 뭐 두 분이 평가 위주를 좀 해주셨는데 서소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향후 네. 행보를 좀 예측해 보신다면 조국 어쨌든 야권에 이제 아 여권에 지금 대선 주자급 정치인인데 네.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5: 일단 이제 그 사실 네. 이 조국 원장은 수습에 나섰어요. 나 레드 팀 할 거야. 예. 내 말은 레드 팀 역할이야. 예. 그리고 내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 친명 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 망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말에 토달면.
2: 예, 예.
5: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 망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수습에 나서긴 했는데 레드 팀이라면 최소한 이걸 공개적으로 망신주시 하는 건 레드 팀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저주하는 예, 예. 비난가입니다.
2: 예.
5: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 아무리 얘기해 레드팀 안 될 것 같고
2: 예.
5: 조국 원장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조국 혁신당의 입장인지가 궁금해요.
2: 예, 예.
5: 신장식 대표한테 물어봐야겠다. 신장식 대표나 다른 구성원들도 조국 원장의 말에 동의를 하는지
2: 예, 예.
5: 그게 저는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2: 조국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생각인지 그렇죠. 조국 혁신당의 입장인지
5: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조국 혁신당의 레드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2: 예.
5: 두 번째는 이제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의 그 다음 넥스트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관계 설정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2: 아.
5: 예를 들어 조국 예. 원장이 거의 저주를 퍼붓는 그런 아니 목린 데 선을 넘었기 때문에
2: 예.
5: 또 여기에 김어준 씨가 참전해서 합당을 종용하고
2: 예.
5: 의제 설정을 그쪽에서 하는 거죠.
2: 예.
5: 합당이라는.
2: 예. 예.
5: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참전해서 또 합당하지 않으면 총선도 망하고 지지권도 없다.
2: 예. 예. 예.
5: 이렇게 되는 순간 예전에 합당을 해다가 망친 게 조국 당시 대표예요.
2: 아,
5: 왜냐하면
2: 예, 예.
5: 기한 전에 통보했어요. 민주당이. 며칠까지 합당에 대해서 말 안 하면 우리 안 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민주당 내에서 그때 정책내 지도부가 하려고 했는데 당원 너무 이런 게 안 좋았어요. 아, 죽으신데 뭔데 왜 우리가 끌려가야 돼? 이거였거든요.
2: 예.
5: 저는 그런 뭐 결말을 맞이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같이 못 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7: 제가 30초만 전망을 해보면
2: 예, 예.
7: 아까 교수 출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도 요즘에 조금 이제 행보가 좀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2: 예.
7: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교수 출신이 갖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이 세고 그다음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과잉 자신감이 좀 강해요.
2: 예, 예.
7: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2: 예.
7: 조국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길을 가면서
2: 예.
7: 한번 이렇게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요.
2: 예.
7: 사실은 돌이키지 않아요.
2: 예, 예.
7: 그냥 갑니다. 가고 제가 보건대는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서 평택에 가서 망신을 당하고 오고
2: 예, 예.
7: 자꾸 지도자급이라고 하지만 국민들 평가에서는 지도자급으로서는 이제 함량 미달이라는 게 사실 입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달이 나고 더 화가 나고 더 삐지는 거거든요.
2: 예.
7: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검증된 바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출직 선거는 처음 한 거 아닙니까 조국이.
3: 그렇죠?
7: 자기 선거는.
2: 예.
7: 그래서 개방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천이 없는 게 미천이 드러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도 정무적인 감각 없고 정치적인 전략 없이 했다가는 그냥 끝간데 버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로 이게 뭐 친명 친문 사이, 친명과 친청 사이에 무슨 큰 한판 승부가 돼가지고 정리될 건 아닌 것 같고 조국 개인의 저는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나락 개인의 일탈, 개인의 그냥 추락, 저는 이런 정도로 그냥 좀 하나 한동안 그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2: 요거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일단 조 대표의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이제 김민석 대표가 김용남 전 의원, 평택에서 이제 경쟁했던 김용남 전 의원한테 정책위 상임 부의장을 줘서 그렇다는 설도 있고, 또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전 의원을 이제 장관을 발탁했을 때 보수 쪽에서 의원 빼각, 정치인 빼각이라고 이제 반발했잖아요. 말하자면 의논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번에 이제 이혜민 의원을 그 이제 발탁을 했는데, 과연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하고 이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의논을 했을까? 뭐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이거 합당 얘기 나오니까 사람 빼가는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4: 그건 조국 혁신당에서 예. 이혜민 의원이 이제 청와대 가는 거는 당에서도 동의했다.
2: 아 그래요?
4: 네. 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번에 김경수 신임 정무특보 있잖아요. 예. 좀 바빠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니, 이혜민 의원을 AI 수석 간 거는 잘한 일이고 예. 전문가를 예. 적재적소에 배치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통합과 화해의 제스처라는 예. 측면에서도 전 좋은 인사였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이거 가지고 뭐 사람 빼가기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치 그만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김용남 정책위 상임 부의장
2: 예.
3: 제가 알기로 이제 정책위 의장은 권칠승 의원이 하잖아요. 예. 수석 부의장이 보통 의원들이 맡거든요. 예. 상임 부의장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새로운 자리를 만든 건지.
2: 저도 이번에 생각 예. 들었습니다. 예.
3: 그리고 이제 부의장들이 쭉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책조정위원장들이 1부터 6까지 있는 예. 것인데 정책의 상임 부의장을 김영남 의원에게 전 의원에게 줬다고 해서 예.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2: 아니, 그러니까 본인하고 경쟁을 했으니까. 예.
3: 그거 가지고 반발하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읽혀요.
2: 예.
3: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정책의 상임 부의장 한 자리 가지고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 많은 부의장 중에 한 명인 건데 상임자 예. 붙은 거예요. 예. 그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임 붙은 게.
2: 예.
3: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럼 당직도 안 주고 그럼 어떡해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 아닙니까?
2: 예.
3: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그 보궐선거 내내 뭐라고 외쳤어요. 슬로건 자체가 예.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원은 아니지만 더 민주당스러운 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2: 입당하면 되겠네요.
3: 입당하시든지 좋은 예. 얘기 해야죠. 예.
4: 그냥 하는 거 다 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특별히 팀 정청래 이쪽 분들에 대해서 챙겨준다거나 예. 뭐 그쪽 분들을 중용하는 모습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TV 이제 시작했는데 그것도 결국 김어준 씨 방송이랑 같은 시간대에 하는 거잖아요. 뭐 시간을 뭐 37분 정도만 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동안에 김어준 씨가 전당대회에서 팀 정청래 도왔던 거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2: 예.
4: 뭐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좀 한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골이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2: 네. 자 주님 조국 대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 짧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티가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이거 다들 우리처럼 고관여층들은 봤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재미있던가요?
5: 네, 뭐 처음에 그 개업 빨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좋았어요. 5만 4천, 5만 5천.
2: 예.
5: 저도 이제 들었는데,
2: 예.
5: 뭐 이제 그 정당에서 하는 TV가 굉장히 재밌다. 뭐 예.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뭐 나쁘지 않았다. 처음 시작치고는. 그리고 이 당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다음에 이 당에서 예. 정책에 대한 집권여당의 원소스 플랫폼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그래도 저는 그 효과가 있을 법한
2: 예.
5: 시작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2: 예.
5: 다만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예. 아니 왜 민티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 예.
5: 뉴스 공장 아니 그저 그 경공이랑 메이블쇼가
2: 예, 예.
5: 난리가 났어요.
2: 예, 예.
5: 미어 터지더라고요.
2: 예, 예.
5: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뭔가 경쟁 심리를 느끼고 막 슈퍼챗 떠던지고 뭐 집중적으로 동접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쪽에 놀러 갈 수 있는 놀이터가 두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2: 예.
5: 우리 진영 내의 그런 지지층들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떤 말이 맞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2: 예.
5: 과연
2: 예.
5: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 TV도 놀러 와서 봐라. 근데 이게 경쟁이 되잖아요.
2: 예.
5: 그쪽 놀이터 안 가. 우리 놀이터가 최고야 하는 예. 순간 이게 봉합보다는 갈등을 네. 유지시키는 하나의 또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는
1: 우려는
5: 있어요.
1: 그렇게 있어요. 말씀하시지만 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밖에서는 경쟁하는 거 아닌가?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거기 가지 말라고 만든 거 그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7: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대표가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해요.
1: 네.
7: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예. 당 대표 됐잖아요 어쨌든 예. 뭐 압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됐는데 된 다음에 벌써 지난번에도 한 번 그 논란이 됐던 게 본인이 프레젠테이션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 앉혀놓고 정청래 이름 거론하면서
1: 예.
7: 당신하고는 같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치라는 건.
1: 예.
7: 뭐 다 아는 거고 결과는 나왔고
1: 네.
7: 그럼 자기 페이스대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텐데
1: 네.
7: 그렇게 하는 것 저는 그런 맥락에 또 다른 저는 오바라고 봐요. 굳이 같은 시간대에 굳이 매일 방송을 하면서 이제는 민주당의 기준은 여기서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물론 소조장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 겸공이나 저 매불수에서 조금 오바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경쟁 심리를 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문저탈래요 뭐 또 세똥대죽일 뭐 이렇게 하면서 친명친창에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데 그 한복판에 유튜브 시장에서는 겸공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1: 네.
7: 당대표 되자마자 이걸 내가 직접 나서서 이제 우리 당의 기조는 우리 민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이 아니고 양쪽 다 쇼핑을 다 해봐라라는 좋은 이야기를 해도
1: 예.
7: 그걸 보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붙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잘못한 거다. 굳이 당의 기조를 좀 알리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려면 다른 시간대 하거나
1: 예.
7: 아니면 매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조금 해도 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새벽부터 사람들이 다 쫄아보여.
1: 예, 일단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나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노컷 대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네, 감사합니다.
1: 자, 지금까지 박재영 앵커를 대신해서 사흘간 진행을 맡았던 금태섭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박재영 앵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판 승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그 통키한 복수극 좋아하세요?
1: 아, 좋아해요.
0: 막 피 막 터지고 막 이러는 거?
1: 아, 피 터지는 건 싫어하는데. 네. 복수극 좋아해요, 저는.
0: 복수극.
1: 네. 아우, 그냥 고구마 먹는 드라마 보면은 답답해서 못 봐요.
0: 전부 치고 나타나가지고. 따당. 부셔버리겠어.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통쾌한 복수극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요즘 한국에서 김부장, 참교육, 모범택시 열혈사제 등 이른바 사이다 응징 드라마가 신드롬을 일으켰죠.
1: 그러니까요. 아니, 현실에 살다 보면 저희가 진짜 속 답답한 일투성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렇게 대리 만족할 수 있는 화면 속에서 남아 주인공들이 저희 대신에 나쁜 놈들 막 착착착 이렇게 시원하게 때려 눕히고 이러면은, 네? 야, 정말 채증이 쑥 내려가는 그러니까.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죠. 네.
0: 그래서 마동석 씨가 대한민국의 네. 최고 스타가 됐잖아요.
1: 네. 아, 저희 대신 복수극을 버려주니까.
0: 때려도 정말 시원하게 때려주니까. 자,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정한 세상 가설, Just World Hypothesis라고 간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이 정의롭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 마땅하다 믿고 싶어 합니다.
1: 그럼요.
0: 믿고 싶어 한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1: 아니죠.
0: 최근 또 한국의 한 여배우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 친일파 후손 재산환수 논쟁만 해도 온라인이 정말 뜨거운데요. 과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강보의 이 법칙이 아직도 유효한가?
1: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네. 막 너무 얄미운 사람들 너무 잘 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막 뒤에서
0: 왜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1: 저 뒤에서 막 차 막힐 때 저 뒤에서 쌩하게 달려와가지고 앞에 쏙
0: 그렇게 줄을 쫙 서 있는데도
1: 그러니까요. 막 그럴 때 보면은 아우 그냥 저 차 그냥 가다가 좀 경찰한테 걸렸으면 좋겠고 무슨 일 좀 났으면 좋겠고 막 속으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0: 그런 나쁜 뭐. 생각을 하는구나 영화 씨도.
1: 근데 쏙 달려가요.
0: 맞아요.
1: 네, 그럴 때 보면은 과연 나쁜 사람들은 벌 받고 착한 사람들은 상 받고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0: 네. 자, 그래서 오늘 약한 자들은 끝까지 승리자로 남는 것일까? 결국에는 승리자로 남는 것인가?
1: 네.
0: 인류가 수천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온 옛 이야기들을 이에 대해 아주 서늘하고도 명쾌한 답을 던지는데요.
1: 네, 저희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죠.
0: 네.
1: 지난주에 이어서 화제의 새 코너 라디오 민단 극장
0: 네.
1: 귀플릭스
0: 네.
1: 두 번째 시간이
0: 네,
1: 귀플릭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마련됩니다.
0: 네. 오늘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네.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정면으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참 사랑스러운 노래네요.
1: 잔잔하네요. 복수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노래 들으면.
0: 잔댄버 원곡의 애니송을 루시 토마스가 불러주는 곡으로 오늘 한식의 막담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애니스.

0: 네, 오프닝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 아니 복수한다고 그래놓고 너무 그냥 잔잔하게 막 자장가를 불러준다. 네.
0: 여기다가 무슨 뭐 피해 복수라든지 이런 곡이라든지 아니면 막 뭔가 가오의 시작이라든지 막 끝내버리겠어 막 이런 노래를 들면 너무 전투적이잖아요. 그래서 자 저희 단골손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터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그리고 기간을 안내해 드리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터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까지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뺄 수가 없겠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201-500-3350번입니다.
1: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 그리고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에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해드립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네이사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 또 오랜만에 오늘 베니님 와주셔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해주셨는데 저희 그렇습니다. 공복입니다.
1: 꼬르르르르르. 네. 네. 베니님은 식사하셨나요? 무엇을 드셨나요?
0: 네, 다양하게 어떤 반찬을 드셨는지 개구리 반찬인지 한번 자세히 남겨주세요. 자, 한 주간의 활력소가 되어드리는 한시의 음악다방.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위트가 빛나는 주간베스트 공지 시간이죠. 이번 주 새롭게 제시해드리는 주제는 바로 미국에 살지만 참 이럴 때 미국 문화 이해하기 어렵다. 예, 이런 이야기들 이번 주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뭐 1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항상 이 문화만큼은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거는 좀 난제인 것 같아요. 풀 수가 없어요. 저희 머릿속에 박혀있는 문제. 네. 생활 습관이다 보니까
0: 맞아요.
1: 예, 이런 거 만났을 때는 나 참 좀 힘들다. 네. 하지만 또 이런 거는 참 좋다. 네. 자유롭게 사연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맥락 저맥락 문화이론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1: 네.
0: 한국 문화가 정의 문화잖아요. 정.
1: 그렇죠.
0: 정의 문화라고 하면 침묵의 언어를 공유하는 반면 미국은 철저한 계약과 개인주의적인 프로토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좀 실로 서로 문화가 좀 약간 다르죠.
1: 정말 다른 게 한국
0: 정과
1: 사람들은
0: 개인주의는 완전 다르잖아요.
1: 그렇죠. 네.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은 눈치로 살잖아요.
0: 아, 눈치.
1: 정말 빠르잖아요.
0: 오죽하면 눈치를 밥 먹듯이 먹는 눈치밥이란 말을 쓸까.
1: 근데 참 한국 사람만큼 눈치 빠른 민족이 있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근데 왜 주식은 외국 모양이지? 눈치가 그렇게 빠른데?
1: 맞아. 그렇다. 눈치 없는 걸로 오늘
0: 죄 잃는 사람들 뿐이야, 주위에.
1: 그러네요. 눈치 참 없다. 네.
0: 그게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너무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건지.
1: 올라갈 때 못하고. 아이 참네. 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네.
0: 그냥 장투하세요. 주식은 제발 좀. 좋은 주식 사서.
1: 아이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저희 잠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저희 준비한 민담 네. 나눠볼까요?
0: 하겠습니다.
2: 네.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들.
6: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New, new,

0: 자, 영화 왕의 남자를 통해서 어린아이에 쓰러져간 단종의 비극을 온 국민들이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가서 영화를 보셨죠.
1: 네, 거의 1700만이라고 합니다.
0: 네, 1700만. 대한민국 영화 역사 명량을 빼고는 2위에 올랐습니다. 호메로스의 또 오디세이 이야기 또 지금 900만이 와서 곧 1000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전의 이야기로 현대를 조명해 보는 것이 요즘 또 트렌드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라디오 민담극장
1: 기플렉스
0: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뒤로는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주변에 좀 있지요. 오늘 아주 저희 민당극장 들으면서 뜨끔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 귀로 듣는 블록버스터 오디오 극장 휘플릭스 제2부의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땅 밟고 고생고생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아유 한시의 음악다방에 아주 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천냥빚을 갚아도 부족한 거 말 갖고 사기를 치고 사람 속이고 이런 건 조선시대 한양이나 지금 뉴욕 뉴저지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또 어디 가나 이 말 본세 말을 예쁘게 해야 복이 오는 법이죠. 오늘은 조선 팔도를 뒤흔든 아주 통쾌하고 엽기적인 사이다 복수극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이름하여 뿌린대로 거두리라. 액션. 활기찬 조선의 저작거리입니다. 채소장수.
1: 채소요, 싱싱한 채소 사이소. 아, 방금 밭에서 갓 뽑아 올린 프레쉬 그 잡채. 파머스 마켓 줄이 가라 할 유기농 채소가 왔어요.
0: 이때 한쪽 마루에서 느긋하게 떡을 씹으며 주역을 읽던 양반 서문장 대감이 고개를 쑥 디미는 뒤 이보쇼 어창사치 양반 그 바구니에 든 그 무랑 배추가 상당히 적잖이 싱싱해 보이는데 그 얼마요?
1: 아이고 나으리 아이고 보는 눈은 있으셔가지고 아 이것이 한 근에 딱 한 푼입니다. 아유 깎는 거는 노땡큐여요. 네? 애누리 절대로 네버 없습니다.
0: 허허 이 양반이 조선시대인데 이 비즈니스 매너가 영이 깍쟁이구먼. 이 장사라는 게 이게 원래 윈윈인데 이 MDB에서 배운 건데 이 요새 이 탕평책 때문에 하이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한 푼에 2군 갑시다. 2군. 2군 어때요? 네.
1: 아이고 뭐요? 한 푼에 2군? 아이고 대감님 제정신이십니까? 아이고 그 돈으로 싼 거 찾으시려면 아이고 채소 말고 저기 뒷간 가서 똥이나 자 사잡수쇼 똥. 아이고 그냥 아이고.
0: 세상에 들으셨습니까? 아무리 흥정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양반 면전에다 똥이나 사 잡수쇼를 아니요. 이거 선을 좀 넘었네요. 당신은 조선 이 양반 같 보통 양반 같았으면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매우 쳐라 했겠지만 우리의 소대감 이 보통 멘탈이 아니다 보니 그대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려 허 나더러 똥이나 사 먹으라고 허 이 말본새를 봤나 내 오늘 니놈 정신을 차리게 해주마. 이 장사꾼 양반이 이게 아주 화끈하고 소신이 있구먼 그려. 예, 아주 내 마음에 아주 쏙도. 내 그 패기에 감복했으니 애놀이 없이 그 부르는 대로 열관, 어? 37.5 킬로그램 몽땅 사겠소.
1: 예? 아유 열관이요?
0: 아, 그렇다고.
1: 아이고 오 마이 갓. 아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대감님. 아이고 제가요 손에 보이지 않는 스피드로다가 그냥 얼른 달아드리겠습니다요.
0: 아 그리고는 빠르게 저울질을 해대는데 아이고 내 안에 들어가 그 두둑한 운전주머니를 가져올 테니 아 천천히 달고 계시죠. 아 서대감이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방금 먹다 남긴 아주 먹음직스러운 찰떡 한 덩이를 아 꼭 계산대 끝에 슬그머니 흘려두고 쑥 들어가는 서대감. 때마침 아침도 굶고 땀 뻘뻘 흘리며 장사를 하던 채소장수 그 떡을 보자마자 식은 떡인데 아 김이 나는 것처럼 때깔이 고와 보입니다 그려.
1: 아이고 저 영롱한 윤기 좀 보소. 아유 저 갓전엔 인절미네. 아이 쥔 양반은 이 돈가지러 들어갔고 이 삼초를 적용하면 요거 아무도 모르겠지? 아이고 몰래 좀 먹어야 되겠다.
2: 아유, so delicious. 아유,
1: 역시 남의 떡이 제일 맛있어. 응?

0: 잠시 자리를 비웠던 서대감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갑자기 사색이 되며 이렇게 말한다. 아니 이 장사꾼 양반 혹시 여기 있던 떡을 못 봤어? 그 떡 어디 갔어? 떡.
1: 예?
2: 아, 뭐, 떡이요? 아유,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만.
0: 그 입에 먹어도 콩가루가 묻어있는 것 같은데,
2: 근데. 아유, 저는요, 채소 무게 다느라고 너무 비지해서리, 이 떡에 떡자도 못 봤는데요. 아니, 근데, 대감님 왜 그러십니까?
0: 아유, 이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요. 이, 아유, 천만 다행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이 자네가 먹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2: 아니 제가 먹으면 뭐 안 됩니까? 왜 뭐가 다행이라는 겁니까?
0: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그 곳간에 쥐가 요즘 들끓어가지고 아주 맹독성 쥐약을 듬뿍 버무려갖고 그 떡을 주려고 만든 건데 아 이거를 먹었다가 오장육부가 그냥 즉각적으로 쭉 녹아내리는 그런 쥐약이지.
2: 뭐라고 씨요?

0: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이 뻘떡뻘떡 뛰고 있는 우리의 최소장수.
1: 대감님, 아유, 헬프미,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제가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제가 그냥 그 떡을 그냥 한 입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쓱싹했습니다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나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0: 아니 뭐라고? 아니 그 아이 왜 그걸 또 주워 먹었단 말이오. 아이 이걸 어쩌나. 이 동네 약방은 이 노동절 정기 휴무라 다 이거 구할 수 약을 구할 수가 없는데.
1: 아이고 벌써 뱃속에 아이고 부글부글 끓는 것 같습니다요. 아이고 내장이 기막 비틀비틀 트위스트를 주고 있어요. 대감님 빨리.
0: 아니 저기 진정하고 그러면 이 동의보감에 있는 아주 그 비밀한 그 비밀이 하나 있는데. 아 근데 이 방법이 너무 극악무도해갖고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
1: 아이고 대감님 똥이든 독약이든 뭐든 하겠습니다. 이 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 했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0: 아, 이 사정이 너무 딱하니. 아 그러면

0: 그렇죠. 얼만데요? 얼마니까?
1: 아, 그 마침 오늘 그 채소 열관 값이 아, 그 딱 그 약값과 아, 딱 일치하는구려. 그 채소값 퉁치는 셈 치고 직간 이용료와 똥 시식권을 주겠소. 어떻게 괜찮겠소?
0: 아, 예, 괜찮고 말고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채소고 나발이고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1: 좋소. 그러면 저 감나무 뒤편 제일 깊은 뒷간으로 뛰어가면 아, 고기 화장실이 있을 거요. 골든타임이 3분 남았어. 얼른 가시오. 미친듯이 흐뭇이 날리며 뛰어가는 채소 장수. 뒷간 안에선 이런 소리가 들리는.
0: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이고, 아유, 대감님, 아이고, 해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요. 아유, 이 냄새, 아유, 찌랑이, 아유.
1: 아이, 그더러, 그러게 남더러 똥을 사먹으라니. 이 지게 가득 싱싱한 채소는 나한테 공짜로 헌납을 하고 본인 돈 내고 본인이 똥을 사 잡수시는구먼. 아유, 참, 시원한 거. 애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뱉으면 똥이나 쌈 싸먹어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언젠가 그 독설이 몇 배의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 입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이 기막힌 기운.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연기가 두 번은 리바이벌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0: 아우, 저 아직까지.
1: 아주 오스카감이었습니다. 아, 정말.
0: 아니, 마치 먹은 것 같은 이 기분 뭘까요?
1: 아니요, 먹었어요. 내가 볼 때는 먹었습니다.
0: 이거 이거는 먹은 것 같아. 먹은 것 같아요.
1: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가시돋침말을 던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라디오 민당급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매주마다 저희 민당극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까지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하세요. 718-886-3344.
1: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알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3: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블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블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올가닉 원.
1: 제1회 홀 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0: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을 하셔도 1,000불,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네, 선착순으로 등록 마감인데 32개 팀을 모으기 때문에 이 팀이 다 선착순으로 네, 등록을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등록하실 수가 없어요. 서둘러주세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요, 뉴욕과 뉴저지의 남녀 4인이 한 팀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남자분 4명에도 되고, 그렇죠?
1: 네.
0: 남자분 3분, 여자분 1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자, 자세한 문의사항은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미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0: 오늘은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산이 두 번 반을 변했네요. 거의 강산이 세 번 변하도록 오리지널 후쿠이단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미노 시츠쿠 후쿠이단에서 드디어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무조건 사야 되죠. 우미노 시츠쿠 후쿠이단 크리스티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프로모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 매니저님, 먼저 K-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미노 시츠쿠 후쿠이단을 항상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 저도 리미티드만 붙으면 무조건 사는 편인데 그 리미티드 에디션은 기존 오리지널 후쿠이단 제품과 차이가 있나요?
2: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리미티드죠. 그래서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리지널 후쿠이단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후쿠이단의 원료와 후쿠이단의 함량이 서로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오리지널 우미노 시츠쿠 후쿠이단은 이제 그 원료가 오키나와산 모주쿠 후쿠이단, 그다음에 메카로 후쿠이단, 미역에서 추출하죠. 네.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를 배합해서 오랫동안 정말 많은 고객분들께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죠.
0: 그렇죠.
2: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리미티드 에디션 후쿠이단은 기존 원료에 가고메 다시마 후쿠이단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0: 오.
2: 그래서 기존 후쿠이단에서 이제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를 빼고요.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은 세 가지 후코이단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0: 네.
2: 그리고 또 하루 섭취 기준 후코의 함량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포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은 기존 후코이단 원료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원료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가곰의 다시다 후코이단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 기존 오리지널 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둘 중에 어느 제품이 더 좋아요라기보다는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2: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0: 그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곰의 다시마 후쿠이단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2: 네, 기존의 오리지널 후쿠이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키나와산 모주쿠 후쿠이단, 그다음에 미역기에서 추출한 메카부 후쿠이단,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가 이제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2: 이제 오키나와산 모주쿠 후쿠이단과 메카부 후쿠이단은 이제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후쿠이단 원료이고 또 거기에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는 이제 베타글루칸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영향력을 강력하게 지원하는데요.
0: 네.
2: 여기에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안에 가곰의 다시마 후쿠이단이 더 첨가되면서 이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후쿠이단 원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후쿠이단에 들어있는 후쿠이단과 그다음에 새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에 들어있는 후쿠이단들이 서로 이제 절충을 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특성을 함께 이제 섭취할 수 있다. 그게 그 큰 장점인데
0: 네.
2: 우리의 면역력이라는 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0: 그렇죠.
2: 예, 밤낮이 교차됨에 따라서 사실 이 면역 세포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이 기복을 보이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여러 번 후코이단을 보충해주면 우리 인체 본연의 어떤 면역력적의 방어 리듬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0: 네.
2: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오리지널 후코이단과 새로 나온 리미티드 후코이단 이 두 가지 핵심 포뮬러를 함께 사용해서 네 가지 유효 성분, 그러니까 기존의 후코이단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0: 세 가지.
2: 모드코, 그리고 메카고,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
0: 네.
2: 그리고 새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안에 있는 가공매 다시마.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0: 그렇죠.
2: 네 가지 유효 성분이 이 면역세포의 다각도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0: 야,
2: 예, 네. 그래서 이 면역 컨디션에 맞춰서 다른 특성을 가진 후코이단이 서로 보완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러면요,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에 새롭게 적용된 이 가고메 다시마 후코이단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또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2: 네, 가고메 다시마 후코이단은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주고요. 또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포뮬러 그러니까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더욱 다양하게 보완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가고메 다시마는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 인근의 제한된 해역에서만 자라는 매우 희귀한 품종입니다.
0: 오, 네.
2: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 다시마보다 점성, 근데 끈적거림이 아주 높고 그리고 후코이단 함량이 굉장히 풍부하며 또 이외에도 칼슘, 철, 마그네슘 등등 다양한 미네랄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기존 오리지널 우미노시츠코 후코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은 어느 한 제품이 더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다른 원료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두 가지 포뮬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네요. 자세한 설명 되게 감사하고요. 그 두 제품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를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가 지금 되는데 혹시 그러면 이 오리지널 제품과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을 해보신 분들의 결과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2: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리지널 우미노시츠코 후코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신 고객님께서
0: 네.
2: 직접 복용하는 방법 그리고 경험을 담은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0: 네.
2: 특히 이 고객님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15년 이상 꾸준히 섭취해오신 굉장한 롱톤 커스터머이십니다. 저희한테는.
0: 네.
2: 근데 이제 또 그리고 미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친지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이렇게 함께 제품을 권유해서 함께 드시고 있고요.
0: 네.
2: 건강관리를 지금 이어오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보내준 후기를 지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네. 후기 빨리 나눠주세요. 궁금하네요.
2: 네. 저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코 오리지널 후코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했습니다. 복용 방법은 아침에 오리지널 후코이단 캡슐 3알, 점심에 오리지널 후코이단 3알, 그리고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리미티드 에디션 캡슐 4알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이 복용량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하여서 실천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복용 후에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치료 중에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또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복용을 했었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리미티드 에디션 복용은 마쳤고 지금은 오리지널 후코이단만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정말 그 딱 들어봐도 너무 진실한 후기가 아닌가 싶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년간 본인이 복용하시면서 좋으니까 주위 분들에게 네,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실제 고객님들 우리 크리스티 매니저님이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2: 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을 오랫동안 드셔온 고객분들께서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이후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두 제품을 꼭 함께 복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그렇죠.
2: 네, 저희는 먼저 이제 고객님께서 현재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목적으로 제품을 선택하시는지
0: 그렇죠.
2: 충분히 상담한 후에 개인에게 맞는 복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어떤 분은 기존 오리지널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나을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2: 어떤 분은 상담을 통해서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또 복용하는 게 그분의 건강에 맞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한 후에 그렇게 저희가 레코멘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신의 몸 상태 그리고 건강관리 목적을 고려해서 내가 이런 상태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매니저님께 실제로 상담 진행하시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해주는 어떤 변화라던가 나는 이런 부분에 너무 만족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2: 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우미노 슈즈크 후코이단을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 식사 후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좀 많이 편안해진다, 속이.
0: 네.
2: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또 어떤 분은, 위장이 많이 건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이런 변화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강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는 게 건강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스스로의 몸에 어떤 변화를 느껴보시고 또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조금 전에 매니저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식사하실 때 편안함을 느끼고 피곤을 덜 느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1: 계시죠.
0: 네. 혹시 매니저님 좀 프로모션이 좀 있나요?
2: 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8월 15일부터 네. 예, 9월 15일까지 딱 한 달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0: 네.
2: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0: 야, 네. 그럼요. 네.
2: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특별 혜택을 준비했는데요.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캡슐 한 병, 그리고 새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핵캡슐 한 병 이렇게 두 병을 구매하실 경우에 저희가 50불을 할인해 드리고요. 오리지널 두 병,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 이렇게 총 세 병을 구매하실 경우에 80불을 할인해 드리고요. 오리지널 세 병 이상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을 이렇게 네 병 이상을 총 구매하실 경우에 저희가 100불을 할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또 할인 쿠폰 30불까지 추가로 더 저희가 할인을 해드리도록 지금 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야. 네. 야, 그러면 지금 프로모션 듣고 나 지금 빨리 전화해서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또 상담원하고 상담을 좀 해보고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2: 네, 한국어로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어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866-566 9191, 866-566-9191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0: 네.
2: 건강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참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것 결과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0: 그렇죠.
2: 저희 우미노 시즈코는 지난 25년 이상 그래왔듯이 언제나 가장 좋은 원료와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곁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에게 맞는 어떤 그런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866-566-9191로 전화 주시고요. 전화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그런 신제품의 어떤 샘플 무료 샘플 그리고 무료 책자 또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로 30불 할인 쿠폰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그리고 배송에 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은 미국 전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물론 또 해외에도 모든 배송이 가능하거든요.
0: 아,
2: 참고하시고요.
0: 네.
2: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뉴욕과 뉴저지에 우리 그 판매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2: 뉴욕에 AC 퍼머시, 그 다음에 플러스 약국, 베이스다이드 약국, 서울 약국, 별 약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는 소리 약국, 드림 약국이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필라델피아에도 있죠. 트럼 약국이 있으니까 항상 문의해 보시고 또 상담도 받아 보시고 또 그 본사로도 직접 연락해서 상담을 또 원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뭐 아까 말씀하고 또 설명을 해주신 대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람마다 건강의 상태나 어떤 이 우물수축구를 가장 최적화돼서 드실 수 있는, 복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들께 전화를 주셔서 866-566-9999으로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제 두 주 정도 더 남았어요. 네,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 혜택을 준비했는데 오리지널 한 병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 각 한 병씩 구매하실 때는 50불 할인, 오리지널 두 병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 구매하실 때는 80불, 오리지널 세 병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 구매하실 때는 100불 할인해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30불 더 할인 쿠폰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866-566-9991입니다.
1: 지금까지 우민 어시스쿠의 크리스티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너무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건강은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직하게 우리에게 결과를 말해주잖아요.
0: 아, 그렇죠.
2: 그래서 예,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 우민호식주꽃보다는 또 건강 관리하는데 좋은 또 보조 식품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또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0: 네.
1: 감사합니다.
0: 덕분에 아주 또 건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티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저희는 오늘 민담과 건강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왔고요. 저희는 내일 목요일 목욕 퀴즈쇼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먹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오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3: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공기가 확 달라졌죠. 문을 여는 순간 선선한 바람이 볼에 살짝 닿는데 와 어찌나 춥던지 저는 그냥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또 해가 올라오고 점심 무렵쯤 되면 또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죠. 여름 기운도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잠깐만 나 아직 여기 있어요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고 지금 뉴욕 뉴저지의 한낮은 가을과 여름이 살짝 마주 앉아있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내일은요 기온이 또 30도까지 훌쩍 올라간다고 하고요. 비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에는 긴팔을 찾았다가 낮에는 반팔을 다시 꺼내 입게 되고 우산까지 챙겨야 하니까 요즘은 외출 준비도 날씨와 눈치 게임을 하게 되네요. 여름 옷은 아직 너무 깊숙이 넣지 마시고요. 가벼운 겉옷과 우산도 가까이 두세요. 자, 뉴욕 뉴저지가 하나 되는 시간. 점심은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기분 좋은 2시 비타민 충전할 시간입니다. 난 괜찮아 진주.

내는 소리 있잖아요. 에이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내는지 저도 한번 내보고 싶어요. 되시는 분 계실까요? 자, 여러분의 키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유혹한 유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하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자,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 뜨면은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가끔 기러기 때가 V자를 그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맑고 푸른 하늘을 가르며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잖아요. 멀리서 보면 작은 점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순간 끼룩끼룩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고개가 저절로 한 번씩 올라가서 보게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쫙 가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또 아, 가을이 오고 있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기러기들도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V자로 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자,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개를 퍼덕이면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기고 이렇게 뒤따라 가던 기러기들은 그 흐름을 잘 이용해서 힘을 조금 아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서로 간격과 위치를 조정하면서 긴 거리를 날아가는 거죠. 저 V자 대형 안에 이런 비행의 비밀이 숨겨 있었다니. 자, 그리고 날아가는 동안 계속 소리를 주고받잖아요. 끼룩 끼룩 끼룩. 자, 우리 귀에는 잘 따라와 조금만 더 힘내자 하는 응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무리의 움직임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소리라고 해요. 우리 학창시절 그런 친구 있잖아요. 학반에 꼭 선두, 리더십 엄청 많은, 뭐 놀 때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런 멋진 친구들 있어요. 앞에는 또 반장이 딱 서 있고 그 뒤로 부반장도 또 딱 받쳐주고 얘네가 잘하면요 반에 아이들이 또 잘 따라와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어느새 기러기 때처럼 줄줄줄줄줄줄 다다다다닥 붙어갖고 화장실로 쫙 움직이고 그때는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나름의 조직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면서 그냥 안 가 잖아요. 다른 반을 싹 스치고 지나가면서 어이 친구 친구들한테 딱 시그널을 보내면 얘네들이 또 자석처럼 다다다닥 붙어요. 같이 가죠. 화장실에 같이 가요. 그리고 같이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자친구들은 가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매점으로 향합니다. 나름 이렇게 시끌벅적한 속에서도 잘 질서있게 후다닥 할 일을 딱 마치죠. 그러다가 리더십 짱인 친구가 요 됨직한 친구가 야 다 끝나가다 빨리 빨리 시간 다 된다 요 한마디에 후다다다닥 각 교실로 전진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때로는 앞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따라가기도 하면서 참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기러기 때를 한참 바라보다가 우리 모습이기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웃음도 나고요.

0: 하시고 나면은 그 식후땡이라고 하잖아요.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가서 3, 4, 5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파거든요. 근데 매일 먹지는 않고요. 뭐 건강에도 좋을 건 없잖아요. 당이 훅 오르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는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쟁여놓고 먹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 참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한국의 이 대표적인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붕어 모양의 그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 안에 팥도 들고 또 쫀득쫀득한 떡도 쫙 얇게 싹 깔려있는 맛있어요. 겉에는 또 이렇게 폭삭폭삭한 그 뭐라 그러죠? 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붕어 모양이 싹 감싸있는. 근데 지금 엄청 이 비싸게 비싼 몸값으로 팔리고 있대요. 이 붕어 아이스크림이 어디서? 유럽에서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싸죠. 그러면 저기 한인마트에서도 한 9불 정도에 몇 개씩 들어있어요. 근데 단 하나에 9불에서 10불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고가격에 그냥 팔리고 있는 이 붕어만 싸많고, 붕어 싸많고 다들 아시죠? 이런 기사를 보고 나니까 좀 더 특별해 보이고 뭔가 사재기를 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고 보고 듣고 즐겨왔던 것들이 이제는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에게 이런 소식이 괜히 더 반갑고 조금은 더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흐리지만요. 그래도 가을이 왔다는 거를 몸으로 확 느낄 수 있는 2시 비타민 함께 계십니다.
1: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4불99, 다로바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S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레스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 남은 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시고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뉴저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내년이죠. 전 미주 한인 체전이 뉴저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요즘 뉴저지가 이래저래 들썩들썩거리고 있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에게 참 정겨운 명절이죠. 올해 뉴욕 뉴저지에서는 추석을 맞아서 9월 25일과 26일 오버펠 카운티 공원에서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행사의 재미는 역시 노래자랑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 좀 한다. 내가 빠질 수 없다. 내가 한 가락 뽑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이번 달 22일까지 예선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하셔서 접수하시고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목청거 소리도 치시고 박수도 받으시고요. 선물도 받고 또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게 또 추석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뉴욕에 계신 분들도 조금만 건너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번 뉴욕에는 뉴욕과 뉴저지가 정말 한마음으로 어울려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좋은 계절이 왔어요.

0: 아주 마음이 짠 하면서도 따뜻한 강아지 이야기가 하나 짠 하고 보이더라고요. 메이슨이라는 골든 리트리버 개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녹내장으로 두 눈을 이제 적출하게 된 거죠.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 늘 하던 루틴대로 그대로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은 보이지 않으니까 냄새를 좀 많이 맡고 뭔가 하는 게 좀 느려진 듯 하지만 주인에게 늘 신문을 갖다 주는 그 루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참 이런 개들 보면 참 심퉁망퉁해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신문 한번 들여다보고 또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하고 또 강아지들 산책시키고 중요하죠. 별건 아닌 것 같아도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또 우리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조금 달라지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춥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계절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어제 하던 일을 하고 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렇게 또 하루가 또 시작되고 반복되죠.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참 별일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별일 없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지금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계절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오는 것도 누가 뭐 이제 가을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다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잖아요. 바람도 달라지고 하늘빛도 달라지고 이제 나뭇잎 색깔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자, 계절이라는 녀석, 이 녀석 참으로 신통방풍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기특한 일을 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녀석 신통하네, 신통방통하기도 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강아지도 생각지 못한 재주를 불러 너무나 신통방통해라 하면서 궁뎅이 툭툭툭 쳐주죠. 근데 이 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신통하다는 알겠어요. 근데 또 방통은 뭐지? 뭔가 그냥 어울린 말인가 싶은데 찾아보면 신통은 범상하지 않은 능력이나 특별한 재주를 뜻하는 말이고요. 방통은 두루 통한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말을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신통 방통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지금의 뜻이 됐는지는 하나의 어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 하나에도 오래된 시간과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그 말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쓰이고 이렇게 저렇게 쓰이다가 지금의 우리가 쓰는 이런 모습이 된 거라는 점도 참 재밌네요. 뭐 외국에서도 비슷한 감탄사? 비슷한 뜻을 가진 말들이 있죠. 뭐 아이가 자라면은 뭐 미국 말로 영어로도 뭐 amazing 하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뭐라 그러죠? 스고이라 그러나? 스고이 뭐 이런 말 있죠? 맞나요? 또 이탈리아에서는 브라보라고 감탄을 하기도 하고 말은 달라도 결국 그 순간 나오는 마음은 또 비슷한가 봅니다. 이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도 참 신통방통하고 기러기들이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참으로 신통방통하고요. 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각자 자기 자리를 빛내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앞에서 가고 누군가는 뒤에서 받쳐주고 따라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뭐 꼭 엄청나게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거죠. 그런 우리도 참으로 신통방통합니다. 여름을 지나 9월까지 잘 오셨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왔다 갔다 하더니 오늘도 그렇고 비 소식이 내일까지도 있고 이번 주는 이렇게 오락가락 하려나 봅니다. 네, 이런 날 참 이상하게 고소한 냄새 나는 것 같은 거는 저만의 느낌일까요? 뭐 딴 거 없잖아요. 뭐 호박, 감자, 양파 요 세 가지만 있어도요. 착 채쳐가지고 채 썰어서 바삭하게 부쳐도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에 초간장 하나만 딱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죠. 이 초간장에 살짝 찍어 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 부침개뿐만이 아니죠. 두부도 찍죠. 뭐 만두도 찍죠. 뭐 조금 싱거우면 다 찍을 수 있지 않나? 그쵸? 좀 신통방통한 소스다 이런 생각도 들고 새콤하고 짭조름한 이 작은 소스 하나가 또 뭐든 더 맛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아 대단하고 복잡한 레시피도 아니잖아요. 이 초간장이라는 게 정말 뭐 간장, 식초, 물, 설탕? 그게 기본 베이스죠.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거기에 뭐 고춧가루나 참깨 같은 거는 개인 옵션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에는 따뜻한 부침개 이렇게 한 조각 다 부쳐놓고 초간장 콕 찍어서 너무 잘 알아서 더 맛있는 이거죠.

0: 입장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4: 제가 있는 유절지 스튜디오 창 밖으로 아주 비가 시원하게 쏟아붓기 시작했네요. 두세 비타민 동행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면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비가 꽤 자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의 마지막 어느 날 한국도 비가 내렸대요. 어느 지하철에서 한 젊은 기관사가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아주 특별한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오늘 내린 비에 고객님들의 걱정도 모두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차가우듯 찾아오듯 평소에 미처 찾지 못했던 행복들도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쁜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 방송을 듣던 한 승객 SNS에 올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댓글을 남기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힘이 되기도 했겠죠. 그렇게 비 내리던 8월을 보내고 이제 9월입니다. 비가 그치면 비치고 나면 무지개가 뜨듯이 또 앞으로 펼쳐질 9월에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유독 때를 쓰고 목청을 높이고 과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 그 마음 안에는 관심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숨어 있답니다. 그렇게 시선을 끌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인데,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심정은 어른들도 있죠. 어떤 심리학 박사는 남들에게 관심이 받고 싶다면 먼저 관심을 주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눈 맞추고 들어주고 웃어주고 그럼 스스로 더 빛나고요. 알아서 관심이 모이는 거죠. 관심종자, 일명 관종이라고 하는데,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거나 이를 위해 무리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신조어인데, 내 안의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심의 씨앗 하나 잘 심어두면 어떨까요?

0: 심리학 박사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이 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을 해라.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해라. 같은 말이죠. 또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베스트 프렌드가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고. 마찬가지로 존경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경하고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을 해야 하고요. 사실 존경 같은 거는 해달라고 애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우러나줘야 하는 건데 누군가에게 존경까지 받는다는 거 내가 먼저 많이 참아야 하고요. 아,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인격이라는 거 그거 하루 이틀 만에 쌓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배려해야 하고 내 것을 많이 손해도 봐야 하고 하고픈 말도 좀 아껴야 하고 정말 성질을 많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성질이라는 것이 내가 죽이고 싶다고 해서 이게 죽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도 많이 트라이를 해봤지만 번번이 예, 집니다. 근데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성질 안 죽이고 당한 그런 일들 되돌아보면 너무 창피해요.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입 딱 닫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제일 편한 것 같지만 또 이 욱하는 것도 요게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또 성품이 온화하신 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거 해야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진짜 비가 한바탕 한 시간 전부터 좀 내렸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친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낮 체감 온도가 거의 100도에 가까웠거든요. 제가 한 11시쯤에 차를 탔는데 차 너무너무 뜨겁고요. 핸들을 잡을 수도 없었고 계기판을 보니까 102도. 와, 에어컨을 한참 틀었는데도 이 핸들이 쉽게 식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잠시 후에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수요일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 2부에서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를 해주실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제입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자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우민호 시즈쿠 후쿨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쿨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 시즈쿠 후쿨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네팔 정부가 이번 대홍수를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보상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발렌드라샤 네팔 총리는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의 결과로 겪고 있는 재난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이번 홍수가 평범한 홍수가 아니었다. 이 지역의 주요 재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히말라야 지역에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 기후변화와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고 따라서 이 지역은 계속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네팔 외교부 장관 또한 현지 TV 인터뷰에서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상 미미한데도 우리가 초래하지 않은 지구적 위기에 궁극적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며 정부가 기후변화 보상을 청구하는 공식 서한을 국제 파트너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외교의 틀을 원조에서 정의와 보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도덕적 책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국제 무대에서 이 문제를 절대적인 단호함과 명확성을 가지고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덧붙여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진다면 갠지스강, 트리슐리강 같은 강에 의존하는 남아시아 20억 명 이상의 물 안보가 영구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단지 네팔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문명 전체의 생존을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3천만 명의 농촌 국가인 네팔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화한 주요국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하지만 이번 대홍수로 네팔은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로 부각이 됐습니다. 미얀마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약 3,500km에 걸쳐 뻗은 히말라야, 카라코람, 힌두쿠시 산맥은 63,700여 개의 빙하를 통해 양쯔강, 갠지스강, 메콩강 등 아시아 10대 강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 등 약 2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이 지역 빙하에서 나오는 수자원과 전력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유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히말라야 보다 65%나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히말라야, 카라코람, 힌두쿠시 산맥 전역에서 빙하 호수 관련 홍수 위험성은 21세기 말까지 약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대의 빙하학자는 히말라야 빙하가 매년 1m씩 녹고 있다며 히말라야 전체가 녹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네팔 전국 산악가이드협회 회장도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산맥 전역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며 산들이 검게 변하고 있다. 모든 산이 낙성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848m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모든 산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면서 기존 등반 코스가 뒤바뀌고 있고 산악인들의 인명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7월 말 네팔의 아주 유명한 산악인을 포함해 1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브로드피크의 눈사태도 비교적 안정적인 등반 구간으로 여겨지던 곳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홍수가 파고가 20에서 30m에 달했고요. 시속 180km의 토네이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히말라야 쓰나미였다며 네팔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재난이라고 하는데 빙하의 급격한 융해와 이런 파괴적인 산악 쓰나미는 지구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2위인 미국, 3위 인도 같은 주요 산업국가 온실가스 배출국은 네팔처럼 취약한 국가에 보상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인도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DMB 지역 요일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DMB 지역 부분적으로 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덥고 습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거의 100도에 가까웠고요. 현재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불고 있고요. 습도는 70%, 꽤 높은 편입니다. 뇌오 발생 시간은 오전까지만 해도 불확실했었는데 좀 전에 정말 한 2시경부터인가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둥, 번개는 일지 않았지만 아마 몇몇 지역은 일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후와 저녁에도 다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예측센터는 DMV 지역을 5단계 중 2단계인 약간 위험단계로 분류했고요. 뇌우가 발생할 경우 강풍과 우방, 폭우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밤사이 비와 뇌우 가능성 계속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뇌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70도대 초반까지 떨어지겠고 습도는 높게 유지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한랭전선이 접근함에 따라 악천후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90도 초반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 또한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산발적인 뇌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펜실베니아에서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뇌우 무리는 강한 뇌우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목요일에 조직적인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네요.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날씨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오르겠고 여전히 무덥고 습하겠습니다. 특히 오전에 소나기나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건조한 공기가 중부 대서양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점차 강수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주말을 향해 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습도도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절 연휴 DMB 지역은 연휴 동안 훨씬 쾌적한 날씨 보이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인데요. 토요일은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도 낮아져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여전히 덥겠습니다만은 찌는 듯한 그런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일요일도 토요일과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노동절 또한 기온이 약 80도까지 오르고 습도도 주 초반보다는 훨씬 낮아져서 계절에 맞는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 대부분 비가 오지 않겠지만 노동절 무렵에는 소나기가 내릴 찬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음악과 함께 샹송, 깐소네, 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클로드 시아리아의 멋진 기타 연주인 첫 발자국

이 곡은 1970년대 말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기타리스트 클로드 치아리가 기타곡으로 발표를 해 대히트를 친 기타 연주곡인 첫 발자국입니다. 물위의 암스텔담, 엘 빔보 등으로 각종 음악 라디오 방송의 시그널 음악, 또 TV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친숙한 프랑스의 기타리스트로서 차분하게 읊조리는 듯한 클로드 치아리의 기타 멜로디를 듣다 보면 그가 왜 세계 최고의 무드 기타리스트로 추앙을 받는지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곡은 12음 기법의 창시자인 숀 베르그의 손자이자 프로듀서 또 작사가로 유명한 클로드 미셸 숀 베르그로 1973년 자신이 작곡한 노래와 가극을 담은 첫 앨범 중에 실린 곡입니다. 프랭크 프루셸 악단의 기품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반주 분위기에 마치 첫눈 내린 새하얀 길 위를 혼자 걸어가며 음미하는 듯한 보컬이 아주 일품인 샹송곡인데요. 샹송곡 제가 잠시 후에 들려드릴 텐데 가사를 먼저 살펴보면 Le Premier Pas 첫 발자국 저는 그녀가 먼저 접근해 주

0: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동안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계단 아래에서 그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Bonjour, 안녕. 오직 그 순간만 그녀는 저를 안아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혹은 우리가 살게 될 집으로 저를 이끌 거예요. 사랑의 첫 발자국. 날마다 침대에서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몸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더 일찍 첫 마디를 하지 않았던 모든 회한을 저에게 말할 거예요. 첫 마디. 저는 그녀가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먼저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밤이면 저는 그녀의 꿈을 꾸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만일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의사 표시를 해주신다면 저는 믿는답니다. 첫 발자국을요.
2: le premier pas j'aimerais qu'elle fasse

이 곡을 부른 클로드 미셸 션 바르그는 1944년 헝가리인 부모에 의해 태어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음악 가수이자 작곡가이며 그리고 프로듀서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을 작곡했으며 이후 이 작품들의 캐스트 음반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마틴 기어의 귀향은 그가 맥켄토시와 함께한 세 번째 작품으로 1996년 7월 10일 런던의 프린스 에드워드 극장에서 초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곡은 클로드 치아리의 연주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 출신의 팝 기타리스트인 클로드 치아리는 1961년 첫 솔로작을 발표한 후 일약 스타로 뛰어오른 후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을 주 무대로 활동해 왔고요. 1970년대 말 멋과 낭만이 깃든 감미로운 연주곡 르 포미르파 첫 발자국을 비롯해서 라모나 등 많은 곡을 발표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대중적인 찬사를 받았던 연주인이자 연주곡입니다. 1944년 프랑스 태생으로 21살 때 라 블라이냐라는 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밤안개 속의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알고들 계실 텐데요. 여기서 잠시 들어볼까요?

오늘 연주에 크게 각광을 받은 어쿠스틱 기타리스트입니다. 특히 클로드 치아리의 연주곡은 특유의 낭만적인 선율과 간결한 기타 톤으로 70년대 중후반 각종 방송을 통해 많이 연주되고 리퀘스트 되었고 또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시그널 뮤직 등으로 쓰이면서 수많은 올드 팬들의 감성을 사로잡았던 작품입니다. 원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로드 미셸 쉔베르그가 1974년 자신이 작곡한 노래와 가곡을 담은 첫 앨범 중에 실린 샹송으로 같은 해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바로 클로드 치아리가 연주해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70년대 중후반 웬만한 음악다방, 카페에서 차 한 잔 또는 술 한 잔과 담배 한 모금 섞어 마시며 이 음악 감상하지 않았던 사람 있었을까요? 사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시바의 여왕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음악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아빠랑 낚시를 갔었어요.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었지만 낚시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아빠랑 낚시를 가끔 같이 다녔거든요. 그날도 낚시를 끝내고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는데 경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오 노래가 참 다 좋다 이랬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감미로운 기타 선율이 나오는 겁니다. 순간 오 이 곡 너무 좋은데? 했더니 아빠가 그치 너무 좋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때 아빠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첫 발자국이란 곡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들었던 여운이 정말 꽤 오래 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첫 발자국을 들을 때마다 제 아빠의 평온한 얼굴과 함께 한남동 제3한강교 바로 옆에 있는 그 낚시가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집에 오면서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버스 운전기사가 음악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음악이 아니라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갖고 있던 테이프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첫 발자국이라는 곡이 나오길래 잽싸게 녹음을 했고요. 나중에 앞뒤로 이 곡만 꽉꽉 녹음해서 듣고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첫눈 오는 날 들으면 뭐 좋은 곡이기도 하지만 여름의 막바지, 무더위에 지친 어느 늦은 오후에 들어도 너무나도 좋은 곡. 더군다나 한 차례 비가 쏟아졌잖아요. 아, 요 타임에서 또 요 곡 들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곡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클로드 치아리의 연주곡 첫 발자국 들어보시겠습니다.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레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기록적인 대홍수와 산사태 속에서 마을 전체가 휩쓸려 나가는 와중에도 꿋꿋이 버텨낸 2층 주택 한 채와 그 안에 갇혔던 일가족의 생활 소식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거대한 흙탕물과 토사가 마을을 집어삼키는 재난 현장을 담은 영상이 확산이 됐는데 공개된 영상 속 급류는 진흙과 거대한 암석, 부러진 목재를 무서운 속도로 실어나르며 경로에 있던 건물들을 잇따라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길 한가운데 서 있던 민트 색상의 2층 주택 한 채는 거센 물살의 충격을 버텨내며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시 발코니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여 거센 물살을 바라보며 고립돼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 보는 이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는데 이후 수위가 낮아지면서 집안에 고립됐던 일가족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후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영상은 누적 조회수 2천만 회를 넘어서며 초록색 집의 기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 건물들과 달리 이 주택이 거센 급류를 버텨낸 비결로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프레임 구조를 꼽았는데 기둥과 보, 기초가 일체형으로 연결이 돼 측면에서 가해지는 강한 수압과 토사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주택의 형태와 배치가 물살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유선형 역할을 했으며 주택이 위치한 지형이 주변보다 다소 높았던 점도 생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참사 현장에서는 잔해 더미에 갇혔던 5세 여아가 약 6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는 등 사투 끝에 전해지는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네팔 구조대는 라수와 지역의 샤브루베시 인근 수색 중 잔해 속에서 미약한 소리를 감지하고 2시간 만에 걸친 작업 끝에 5세 여아를 구조했는데 오랜 시간 고립돼 탈수와 탈진 증세를 보였던 아이는 응급처치 후 카트만두 교육병원으로 이송이 돼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빙하 붕괴와 폭우 등으로 촉발이 된 이번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벳 지역의 인명피해는 사망자 900여 명이 훨씬 넘어섰고 실종자 또한 수천 명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전쟁도 이런 난리는 없는 경우이 삽시간에 아이 큰디 아이 우치게 또 이런 건 다 없는 사람들한테만 생기는지 참 그것이 야속하고 억울하고이 이래서 죽어도 잘 살아야 하고 억울여서도 잘 살아야 양이 대만의 한 유명 식당에 있는 바퀴벌레 100여 마리를 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29세 남성은 한 식당에 입장을 해 주인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여 마리를 카운터에 뿌리고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건을 벌인 남성은 자택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하는데 검찰은 식당의 명성을 훼손하고 직원과 고객을 위협하려는 의도였다며 형법상 강압과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각 1,000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바퀴벌레 100마리 모으는 것도 참 대단하네.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다 모았디야. 걔들이 모여있을 애돌이 아닌디. 참나, 그것이 더 대단하네.
0: 이스라엘 검찰이 어제 매우 이례적으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구타해 숨지게 한 교도관 12명을 기소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서안지구 출신 수감자의 사망과 관련을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검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교정청 직원 12명이 2023년 11월 저녁 인원 점검을 하던 중 다른 수감자 8명과 함께 쓰던 방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수감자들을 때렸으며 일부 수감자들은 곤봉으로 구타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38세였던 수감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며 그곳에서 사망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그가 구타로 사망했으며 구타로 인해 심장과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구구 성향의 국가안보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보안 수감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했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고문방지 공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이후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이스라엘에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사망과 관련을 해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사망한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체포됐을 당시에는 건강했지만 굶주림과 의료 방치 또는 맞아 죽은 수감자 경우처럼 고문과 구타로 인해 시신으로 실려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감자가 사망하기 직전 교도소의 교도관에게 가자 전쟁 휴전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었으며 이 교도관이 그의 질문을 교대 책임자에게 전달했고 책임자는 인원 점검 중 교도관들에게 수감자들의 방에 들어가 휴전은 없다는 것을 수감자들에게 보여주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 성명에 따르면은 교대 책임자는 직접 구타를 감독했으며 한 명 이상의 수감자를 때렸다고 말했고 특히 이번에 기소가 된 교도관들은 죽은 수감자 외에도 다른 수감자들을 중상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 수감자들 말이오. 아니 죄를 범해서 들어간교 포로로 들어간교 그것이 좀 정확치가 않네. 이 아니 그러고 도대체 이스라엘은 왕따 당하고 싶어 환장을였나 말이오. 아 얘들이 믿는 야훼라는 분 사랑이 있으신 분은 맞아요? 이? 애들 교육 좀 잘 시키셔야지. 이러다 애들 전 세계적으로다가 왕따 당할 판이오. 스위스 레이브 파티장 총기 난사 용의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전날 새벽에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을 해서 43세 스위스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새벽 2시 30분경 한 경마장에서 열린 레이브 파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 22살의 이탈리아 여성 한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24에서 31세 스위스 남성 4명과 사건은 파티가 마무리되던 시점에 발생을 했는데 공개된 영상에서는 10여 발의 총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배경,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다만 범행 현장에서는 두 종류의 탄약이 발견이 됐는데 하나는 권총, 또 다른 하나는 돌격소총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유럽에서 총기 보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총격 사건은 그에 비해 드문 편입니다. 마지막 대형 총격 사건은 지난 2001년 루첼은 인근 추크에서 한 무장 괴한이 의회와 지방정부 관계자 14명을 살해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아이 드물면 뭐요? 한 방에 그냥 몇 년치를 죽여들 버리는디. 아이고 이놈의 총. 아이 우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겨? 이?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한 10대 여성이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거액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나탈리 로드리게스 곤잘레스는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사건은 한 식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식당 웨이트레스로 일하던 여성은 손님으로 온 사업가를 만났고 두 사람은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가 남성에게 숨겨둔 진짜 여자친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여성은 복수극을 계획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생활 사진을 여자친구와 동업자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업가 남성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성은 바로 실행에 옮겼는데 실제로 사업가인 동업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하며 이걸 내 SNS에 올리고 모두를 태그할까? 라며 압박을 하는가 하면 사업가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말로 SNS에 올릴 것이라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남성의 일부 사진을 가린 뒤 자신의 SNS 계정에 직접 게시하기까지 했는데 원래 이 남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 이제야 진짜 시작하는 것. 돈을 주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겠다 등 수위 높은 협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사업가 남성은 경찰서를 찾아가 여성을 고소했고 여성은 경찰에 체포가 된 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현재 보석금 $7,500가 책정이 된 채 마이애미 국제공항 인근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으나 현재는 석방된 상태라고 하네요.
1: 아니 뭐요? 보석금 낸겨? 아이고 곳에 또 딴 남자 꼬시가지고 그냥 그 돈 받아내서 거그가 쓴겨? 예? 요새 10대들 말용오. 예전에 10대들이 아니오. 그게 여자들이 하늘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디. 아니 요새 5,6월에 이상기온으로 서리가 좀 내리긴 내리더라고요. 뭐 이런 서리는 아니지만서도 여자나 남자나 그놈의 끝. 이? 혀끝, 손끝, 이? 거시기 끝. 그것이 문제요, 이 끝. 끝.
0: 마지막 소식으로 가수이자 배우인 김민종이 불법 도박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MC몽을 경찰에 고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C몽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2차 폭로를 이어갔는데 전날 자신의 본 계정에서 극단 선택과 관련된 단어를 언급을 해 계정이 7일간 정지된 탓에 다음날 부 계정을 새로 만들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연예인들이 연루가 된 불법 도박 단체가 존재한 다고 주장을 하며 김민종을 그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을 한 것입니다. 이에 김민종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김민종은 이런 의혹이 퍼지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당시 특정 협상 중이던 헐리우드 영화 출연 논의 중단과 두 건의 광고 계약 중단 등 실질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그를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1: 참 이 MC몽 인이는 구설수가 끊이질 않네. 이 튀나온 입 모양새로 볼 쪽에는 좀 무겁게 생겼더니만 그도 아닌 게 묘. 얘도 그놈의 주댕이 입끝을 잘못 놀려 조만간 폐가 망신 당하게 생겼어. 머시가 죽을 만큼 아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주둥이 나불대는 거 보니까 덜 아픈 것 같은데 죽을 만큼 아파서 MC몽입니다.

0: 무엇이가 이쁘다고 뭐 끝까지 들을 필요 있쇼. 노래는 좋은 것 같은지.
1: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아울러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9월 2일 수요일 한 주의 중간 펌프데이.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새롭게 카톡 친구를 매주 주신 우리 써니님의 신청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내려온 써니라고 합니다. 카톡 친구 맺기 했어요. 앞으로 자주 들리겠습니다. 카톡 친구 맺은 기념으로 신청곡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홍도야 우지 마라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인들과 나누는 좋은 글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올려주세요. 저희가 아주 가끔씩은 상품권도 드리고 있답니다.
1: 안녕하세요. 기담이 백일섭이에요.
0: 백일섭이 부르는 홍도야 우지마라로 들려드립니다.
1: 고맙다. 놀라운 분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이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닌 마음이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마음이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명옥님. 어제도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들려드리지를 못했어요. 늘 듣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바빠서 그냥 살짝이 신청곡만 놓고 갑니다 하셨는데 아무리 바쁘셔도 라디오는 계속 듣고 계시는 거죠. 김영님의 인생시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잘 읽었고요.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오늘을 살펴보고 돌아보며 예전에 하지 못하고 실수했던 날들을 회상하며 왜 그랬는지 실소가 납니다. 그때 그 시절을 미리 알았으면 지금은 굉장히 앞서 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나의 정상적인 삶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요. 모두 모두 자기의 자리에 감사하시길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반전 없이 너무나도 좋은 곡 신청해 주셨어요. 빌리 조엘입니다. Honesty.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정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레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0: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11: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12: You see, paid family leave,
11: that prevents child abuse.
12: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13: prevents child abuse too.
14: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15: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6: we prevent child abuse
17: from ever happening.
14: Go to kidsave.org to learn more.
18: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어찌게 이 노래는 맨날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지 목포에 눈물 못지않게 매일같이 듣고 싶은 목소리 우리의 수지씨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1: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어찌게 이렇게 또 기다려까지 주시고 말이야. 아이고 감사해서. 지금 우리 여기는요 비가 그냥 억수로 한 차례 오더니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아 근데 한번
1: 여기는 예. 여기도 쟁일 비가 와요 지금.
0: 아 쟁일.
1: 쟁일 어저께부터.
0: 아유 그거는 또 어디 사투리야 쟁일은. 아유 어제부터 오셨구나. 뭐 여기는 한 2시인가 1시서부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좀 개었고요. 또 아직도 뭐 군데군데 오는 곳도 있고 먹구름은 아직 끼어 있습니다. 날씨 어때요? 여기 저 인디언 썸머 와갖고요. 아유 100도까지 올라갔어요. 체감 온도가.
1: 여기는 70몇도인데도요.
0: 네네.
1: 이 휴미리 때문에 아유 아주 기분 나빠.
0: 그렇게 뉴욕서 살고 오신 분이 이 친구를 맺으셔갖고 카톡을 보냈는데 아유 여기 내려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디야.
1: 아유 그렇군. 나도 내려갈까요 그럼?
0: 아유 웰컴이지. 너무너무 웰컴이지. 아예 그냥 아유, 이 나라랜드, 나라랜드를 더블로 MC 보면 뭐 최고지 뭐.
1: 지난주에 네네. 저희 교회 목사님 문형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0: 네네.
1: 그분이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카톡 만들어지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0: 오, 예.
1: 그분이 메릴랜드 펠로우십 교회로 가셨어요.
0: 아유, 또 어찌게 또 거기 또 나 떠야 돼? 어찌게 떠?
1: 아유, 웬만하면 글로 가시실까?
0: 그러게 막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한번 좀 또 따져봐야겠네. 오신다니까 또. 예.
1: 가셨어요 벌써.
0: 그러시구나.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한번 제가 들리는 보겠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럼 지금도 만들어주고 계시나요? 그 유튜브를?
1: 아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아유. 그래서 내가 세상 노래를 그냥 하시다가 해요. 공설수에 휘말릴까봐.
0: 네네.
1: 안타깝지만 제가 그냥
0: 다른 분으로 하시고 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업로드를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 조용필 1, 2편으로 나뉘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뭐 조용필은 네. 노래만 들어도 뭐 1년 12달을 해도 모자랄 텐데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1: 아, 오늘은요. 방지연 씨.
0: 아, 방지연 씨.
1: 네.
0: 나는 내가 또 어떻게 노래가 또 여기서 다르네.
1: 나는 내가 좋아서는 저기 이승민가 그렇죠.
0: 미안해요.
1: 방주에는 바닷가 모래밭에 이빨을 들들들 달면서 우리 아버지가 방주연만 나오면 아니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이를 들들들들 갈어?
0: 아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셔서.
1: 네.
0: 아유 아주 그랬어. 잘 잡아내시네.
1: 아유 우리 아버지 특징이야 그게.
0: 연세가?
1: 1살.
0: 아유, 101살이세요.
1: 네.
0: 아직도 지팡이는 짚고 다니시나요?
1: No way.
0: 오 마이.
1: 지팡이 그런 거 전혀 안 짚으세요.
0: 와, 대단하십니다. 예. 자, 방주연 네. 노래 히트곡이 그래도 꽤 있어요.
1: 꽤 많아요.
0: 네.
1: 네. 방주연 씨가요. 1951년생이에요. 1월 25일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태어났는데 네. 본명이 방일매래요. 특이하죠, 이름이?
0: 아니, 일매가 뭐예요? 그럼 둘째는 이매인가? 아니, 실제로 저희 어머님 아시는 지인분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1: 있어요.
0: 남자 아이 삼형제인데 어우, 잘생겼어. 근데 이름이 1순위, 2순위, 3순위야.
1: 아휴.
0: 그런 분이 있더라고.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1: 아이, 참 그 생각 없는겨.
0: 그러게 말이야. 예.
1: 버나딘 대학교와 대학원에 다녔어요.
0: 네.
1: 버나딘 대학교가 뭐냐면요.
0: 네.
1: 미국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대표적인 유령 대학이래요.
0: 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1: 이슈, 근데 가짜 학위 판매 대학이래요.
0: 아유, 그거 옛날에 많았어.
1: 응.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교가 있다고 주장을 했으나
0: 네.
1: 실제 주소를 확인해보면은 대학 캠퍼스가 아닌 단독 주택이나 호숫가였대요. 공식 웹사이트나 실효성이 있는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다고
0: 네.
1: 실체가 없는 학교. 국내외에서 그 돈을 받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명서를 무더기로 발급해온 사실이 여러 차례 언론과 경찰 수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어요.
0: 어허.
1: 네, 이 대학원에서 자연치유 박사 과정 및 모스크바 대학 의과대학원 파동의학 명예 박사 과정을 수료했대요. 근데 또 이 모스크바 대학은 수많은 노벨 수상자와 석사를 배출한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곳엔 부설 어학원이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연수 및 정규 입학 대비 과정인 예비 학부가 유명하대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1: 아마 랭귀지
0: 스쿨. 그렇지, 그렇지.
1: 그런 것 같아요. 1970년 슬픈 연가라는 곡을 발표했으며 데뷔 후 상을 4회 연속 수상하고 197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활발히 활동을 했어요.
0: 네.
1: 당시 여고 시절을 부른 가수 이수미와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여자 남진과 나오나라고도 불렸어요.
0: 오, 그랬어요.
1: 네. 그 방주연의 곡 중 당신의 마음, 자주색 가방, 슬픈 연가 등등등 참 많아요.
0: 네.
1: 그거를 대성공을 거두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주었고 오늘날에도 방주연의 대표곡으로 남아있어요. 197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그 가수 방주연은 음악을 향한 남다른 열정과 우연한 기회 그리고 독특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학창시절부터 가수를 꿈꿨던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 몰래 가요 학원을 다니면서 노래와 음악, 드럼을 또 공부했대요. 부모님은 그녀가 여류학자가 되길 바라면서 서랍을 예대 문예창작과를 입학시켰으나 대학교 등록금을 음반 제작비로 쓴 것이 들통이 나서 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이에 나흘간 단식을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한 끝에 결국 허락을 받아냈고 아버지는 직접 방주연이라는 이름 그 예명을 지어주면서 조력자가 되었대요.
0: 아,
1: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방주연이.
0: 그러게, 이름 괜찮아요, not bad.
1: 네, 아유 일매보다 낫죠.
0: 암만, 암만.
1: 문화공보부 전국 노래자랑 대회에 출전을 한 그녀는 결승전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정곡 이미자의 정동대감을 받았대요.
0: 그거 어렵지 않나요?
1: 그거 완전 뽕짝이죠. 그게 1965년에 나온 노래인데 그 노래가 영을 넘고 강을 건너 남도 천리를 이렇게 나오는 노래거든요.
0: 아이고 듣기만 해도 어렵네.
1: 여자 영화 주제가예요. 이게 65년 내가 어릴 때 노래를 많이 불러봤었어요.
0: 아이고 나 티나지도 않았을 때네.
1: LP판으로.
0: 오.
1: 밤새도록 이거를 연습을 거듭하다가 결국 목이 쉬어버렸어요.
0: 아이고 저런.
1: 그런데 그 무대에서 그 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심사위원들로부터 목소리가 특이하다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가창 대상을 거머쥐었어요.
0: 어이구, 그 개은숙 씨도 원래는 목이 허스키하잖아요.
1: 네. 그렇죠. 대학 중퇴 후 가수로 활동을 모색하던 중 1969년 제1동포 위문공연단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무대에 섰어요. 당시 공연을 지켜보던 평론가 서경술의 눈에 띄어서 발탁이 되었고 70년 신세기 레코드 토를 통해서 그 컴필레이션 그게 뭐 일종의 뭐 모음집이라는 말이래요.
0: 네.
1: 앨범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슬픈 연가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아. 여기서 슬픈 연가 들어볼까요?
0: 아, 데뷔곡 방주연 씨의.
1: 네. 네. 네. 아.

0: 건강 문제로 유산을 권유하였지만 거부하고 프랑스에서 단식을 하는 등의 온갖 민간 요법을 했는데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적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암도 완치됐어요.
2: 할렐루야.
0: 그러다가 1991년에 또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위암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저번 임파선 암 때 그 경험을 살려서 네. 이번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 치유해서 완치를 했대요.
2: 아이고 감사하네요.
0: 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그 두 번의 암 판정 경험 때문에 아주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2: 아, 그래서 원래 골골 80이라고 아프신 분들이 지 몸 더 챙겨가지고 오래 사신다니까.
0: 그건 맞아요. 방주연 남편의 직업은 사업가이자 치과 의사였어요. 결혼 전 방주연을 치과로 데려가서 니코틴 검사를 하기도 했대요. 담배를 피나 안 피나였나 봐요.
2: 니코틴 검사라면 또 그것도 나오나 보죠.
0: 그런가 봐요.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주로 운영한 그 사업가로 알려졌는데 사업으로 인해 외국을 오가는데 외유가 점점 길어지는데 처음에는 한 달, 그 다음엔 4개월, 그 다음엔 6개월, 8개월 이랬는데 뭐 그렇다고 늘 따라다닐 수도 없고 혹시나 하고 있었대요.
2: 냄새가 나는데.
0: 그렇죠. 네. 그런데 외국에서 비보가 날라왔어요.
2: 무슨 비보?
0: 남편의 죽음과 함께 드러난 진실, 그녀의 의심은 사실이 되고 말았어요.
2: 바람폈구나.
0: 그곳에 가보니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전지처가 있음을 알은 거예요. 그로 인해 거기서 오는 그 배신감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2: 나오던 눈물이 쏙 들어갔겠네.
0: 아유, 나왔던 거 그냥 도로 집어넣지.
2: 그러니까 말이오.
0: 사별한 남편의 외도 사실에 화병이 생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우울증에도 빠졌대요. 그래서 외국의 현지처와는 어린이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2: 애가정?
0: 응.
2: 아유, 세상에.
0: 그러니까는 방주연 씨가 이제 늦게 알았잖아요.
2: 네.
0: 살아있으면 씨야대기라도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네. 화풀이라도 할 텐데,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라고.
2: 그러니까.
0: 그 억울함을 어디다가 호소하겠어요.
2: 그러게, 아유.
0: 그런 것이 화합병이 된 거예요.
2: 그랬겠네요.
0: 그래서 하루는 남편의 무덤이 보이는 언덕에 찾아간 방주연은, 네. 용서를 하기 위해 왔다라고 했지만 네. 결국 용서를 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이후 그는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어요.
2: 남편을 사랑했나 보네 그럼. 아니
0: 사랑해?
2: 예.
0: 응. 좋겠죠.
2: 아니 미웠으면 그냥 대중어치게 이렇게 배반을 하나 이러고 이제 그냥 잘 가셨다 하고 그냥 마음 잡고 살면 되지. 야, 우울증까지 걸리시고.
0: 근데 이분이 보기보다 굉장히 맹추요.
2: 그러게 말이요. 그러시네요.
0: 그러니까 그 난리를 쳐도 모르고 눈치도 못 채고 있었잖아요.
2: 일단 출장을 자주 가는 거가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것이 한 달에서 두 달, 두 달에서 석 달, 석 달에서 이제 여섯 달까지 되면 그것은 100%지, 100%.
0: 나중 여덟 달.
2: 아이고, 참나.
0: 그걸 뭘 들어오라 그래, 그냥 나가지. 나가라고 그랬지.
2: 게라리 히어링기,
0: 방지연은 1970년에 슬픈 연가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 이후 꽃과 나비, 자주색 가방 등 수많은 명곡을 발매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 당신의 마음 한번 들어볼까요?
2: 아유, 저 방지연 하면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그렇죠. 마음은 방지연.

0: 예전에 이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노래가 좋네.
1: 그렇죠. 이의 특징은 눈이 도락도락하고 심리는 들어가야 찾을 수 있어.
0: 맞아요.
1: 처음엔 안 그랬어요.
0: 근데 눈이 왜 갈수록 이렇게 들어가지?
1: 그 자꾸 뭐 선기를 하나 봐요.
0: 뭘 쑤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그러게.
1: 네. 남편은 능력 있고 자상했었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했던 사람이래요.
0: 그러니까 여자 같고요. 그러니까.
1: 맞아. 네. 그러나 사후에 현지처와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네. 청천벽력 같았다고 하네요. 이런 심적 고통은 본인의 그 본업인 노래에도 영향을 미쳤대요.
0: 네.
1: 13년 만에 신곡 녹음을 위해서 녹음실에 찾은 방주현은 특정 음계인 도레미미 있잖아요.
0: 네.
1: 그 미 소리를 내지를 못해서 녹음을 중단을 했대요.
0: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1: 아니 그러니까는 아유 그런 거 이슈.
0: 아 유난히 그 안 되는 그 음계.
1: 그러니까는 피아노 도레미 파이파인데 어떤 거 왜 소리 안 나는 거 있죠 건반이 눌러도.
0: 그것은 조율을 안 한 것이고. 네. 있지요, 네. 있지요.
1: 명치끝과 상복부 쪽이 아파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서
0: 아이고.
1: 가슴에 맺힌 우라통, 우울증 증세가 목소리까지 막아버린다고 그래요. 사실 가수 방주현은 명문가 종갓집에 시집을 간 뒤 시어머니로부터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었어요. 그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엔 딴따라는 안 된다 그러면서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고
0: 네?
1: 결혼 후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옷차림 등을 지적하면서 독서를 퍼부었대요.
0: 아이고.
1: 둘째 아들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가보니까 장남이더래요.
0: 아우 옛날에 왜 그런 걸 속였나 몰라.
1: 아유 누가 아니랴. 그래서 다시 집어넣던 새한 줄 꺼내놔야 돼. 예. 그래서 장남이라서 시부모를 모시게 되었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복을 차려입고 시할머니께 무난 인사를 드려야 했대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일할 때 기분이 나쁘면 냄비나 밥솥 소리를 막 내동댕이 치는 거 있죠. 우당탕탕. 그렇게 해갖고 공포감을 주었는데
0: 네.
1: 시아버지가 방주현을 이뻐하자 질투와 피해의식까지 드러냈대요.
0: 그거 시어머니들이 질투한다니까.
1: 아유 참말로.
0: 진짜예요.
1: 심지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네가 귀신에 씌어서 시아버지를 잡아먹었다.
0: 어머.
1: 그렇게 어머. 모진 말을 하기도 했대요.
0: 아이고 그건 좀 심하셨네.
1: 참 마음고생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0: 그러게 말이야.
1: 이처럼 지옥같은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30살 나이에 임신 중 임파선 암 선고를 받기도 한 거예요. 거기에 생전에 남편이 심각한 의처증을 보여서 감시와 도청에 시달렸다고 고백을 하네요.
0: 아이 치는?
1: 그러니까 남편은 방주현을 감시하려고 운전기사를 따로 두고 매일 활동 내용을 적은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대요. 운전수한테.
0: 어머. 그건 병인데.
1: 병이죠. 직전하기에는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해서 통화 내용을 감시하면서 방송 활동이나 외출 시에도 지나친 그 의심과 통제를 받았대요.
0: 그 정도로 미모가 뛰어나신 분은 아닌데.
1: 그런데 그런가 봐요. 근데 나이 72세 때 그 가수 방주현이 자신을 힘들게 했던 시댁과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당신 이러는 거 정말 숨 막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남편은 의처증 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 기사까지 붙여서 자신을 밀착 감시까지 했는데
0: 네.
1: 알고 보니 몰래 다른 살림까지 차린 남편은 도둑이 집안이 저리는 격으로 그렇지. 자신을 감시했고 상사를 없는 감옥에서 살았던 아주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고백했어요.
0: 아유 박재란이 노래를 이니가 불렀어야 됐네.
1: 목숨보다
0: 짜잔 짠짠.
1: 네 남편이 외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찍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엄마 엄마 큰일 났어. 아빠가 돌아가셨대.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들한테서. 예, 예, 예. 현지 사업하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는데 네.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벽에다가 머리를 쾅 부딪혀서 그냥
0: 아치가?
1: 아까 상대방이 밀었죠.
0: 아니 좀 아까 얘기하려던 거 그냥 하세요. 멋지게?
1: 응? 아니 급사를 맞았죠. 그냥
0: 아우 그 우리 엄마 18번 욕인데
1: 아우 제가 그냥 편히 죽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속을 새기고
0: 어머 근데 야 참
1: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아들하고 현지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화장을 해서 이제 분골함을 메고 공항에서 내리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래요. 왜냐면 아들 아직 장가도 안 갔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러자 아들이 한참 있다가 아빠가 외국에 현지 처를 뒀다고 하면서
0: 아들도 알고나
1: 아들은 아는 거야. 아이까지도 예. 있다고 하더래요. 그때 알려준 거예요. 아들이 그곳에 가서 아는 거죠. 아들이 엄마 이제 가슴 아프지 말고 잊고 살라고 그러더래요.
0: 그래도 아들은 아빠 편이라 그러더만 뭐.
1: 그래도 하도 이런 짓을 했으니까.
0: 예.
1: 방주연은 본인이 둔한 사람이었다며 내 마음만 믿었다고 하네요. 남편의 의처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행동 합리화하려고. 그러니까 방주연이 조금 삐끗하면은 너도 그러는데
0: 나라고?
1: 나라고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방주연을 의심한 거라며 남편의 사고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괘씸하고 그렇다고 하네. 뭘 안타까워. 잘 갔지.
0: 아니 가신 분이 뭐 들으실 리는 없고
1: 없지요. 아마 방주연 씨가 들으면 시원할 거야 속.
0: 예.
1: 대신해 주시니까.
0: 근데 우리 이렇게 해도 돼?
1: 죄송합니다.
0: 예. 아니 오늘 방주연 씨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근데 소소하게 웃음이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1: 그랬죠?
0: 네네네.
1: 그래서 네. 네. 이 방주연 씨에 대해서 여기까지예요.
0: 아, 좀 아쉽네. 예,
1: 네.
0: 좀 아쉬워. 예.
1: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모두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그 여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주 새 가방 들어보면서
0: 끝곡입니까?
1: 네. 네.
0: 자 오늘 방주연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아주 잘 들었고요. 끝곡은 자주 새 가방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다섯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아직까지 한 분도 뭐 틀린 답은 고사하고 예 정답이고 뭐 아무것도 올려주시지를 않았어요. 진짜 이번 주 퀴즈 어려운가 봅니다. 보들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예요. 제가 낸 거 아닙니다. 자 퀴즈 들으시면서요. 아 요런 것도 있는데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립니다. 단 50불 이상 드신 분에 한해서 20불 쿠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곡부터 한곡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데 힌트를 어떻게 딱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이 다섯 노래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관되게 공통된 점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해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첫 번째 곡은 김정민이 부르는 슬픈 언약식.

이제 보니까 골드님께서 정답을 보내주셨었네요. 그런데 정답이 아니었어요. 노랫말이랑 상관없지요? 예, 상관 전혀 없이요. 노랫말하고도 전혀 상관없이요. 아리까리 하지요? 예. 우리 연미님께서 노랫말이랑은 상관없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노랫말도 상관없습니다. 가수도 아닙니다. 친구요. 어제 제 방송을 처음부터 잘 들으신 분이라면은 매주 화요일날 인사드리는 제 코너 중에 하나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용필의 친구여 이렇게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들이 다 좋습니다.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메가 히트곡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네요. 다 좋아합니다, 이 노래. 다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들으시면서요, 라라랜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우리 연민이 끝까지 댓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내일 만나요.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0: 이시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며 울부짖고 있을 때 주님은 이 작은 골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무릎 꿇고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태초부터 가리키신 그 방향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찬송입니다. 성남시 여성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새벽부터 우리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나온교회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상희의 음성으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번에는 라신님께서 청하신 내 평생 살아온 길,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꽃마리님께서 청해 주신 곡, 손경민의 순전한 믿음,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안방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도합니다. 금빈님께서는 발목 골절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많이 다친 게 아니기를, 얼른 회복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작은 예수님, 9월 한 달도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시고요. 작은 자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현실에서 치유와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힘겨울 때마다 주님 부으시는 생명수 은혜에 깊이 잠겨 회복과 넘치는 풍요를 맛보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난나미아님께서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의식불명되신 지 35일째입니다. 누구보다 깊은 신앙심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깨어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얼마나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우실까, 그 난나미아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람대로 잠시라도 깨어나시기를, 사랑한다는 마음 충분히 나누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에핑서니님, 17년의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오빠가 2년 같이 있다가 하늘나라 간 후 1년 후 남편을 만나 9월 1일 저희 결혼기념일 6주년이 되었네요. 서로를 구원하자고 9월 1일에 결혼하셨대요. 아, 축하합니다. 9월 1일이 참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믿음의 가정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식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송미영 집사께서 티테디오스를 청해 주셨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름 앞에 별칭으로 붙이던 말이라고 하죠. 티테디오스 송미영 집사님. 이렇게 YD 미나의 티테디오스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박은성님이 청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은의 찬양으로 청하셔서 함께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499장 부탁드려요. 배민숙 드림. 499장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입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오늘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내가 둘째를 가졌을 때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바람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이 아이가 엄마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들은 베푸는 마음과 섬세함, 유머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닮은 점이 너무 없어 보여 이 아이가 나도 좀 닮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했더니 아들은 외모가 점점 더 준수해졌습니다. 동시에 자기 주관이 강해지고 고집도 세졌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여겨져서 하나님께 이제는 이 아이가 당신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 마지막으로 아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결과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기 위해 저와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는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알아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1분 축사를 마칩니다. 이달 말 토요일 오후에 크리스천 결혼 주선 단체인 크리스천 코리안 싱글스가 주최하고 뉴욕 교회 협의회가 동역하는 제3회 싱글 크리스천 만남의 날 행사가 프라미스 교회에서 그 막을 엽니다. 작년 1회와 2회 모임에서 각각 5쌍과 10쌍을 배출한 뜻깊은 모임이기에 금년 3회에는 입소문을 타고 미혼 크리스천 남녀 약 100여 명이 신청을 마쳤고 각자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첼리라는 별명을 지닌 테너 정 필립의 찬양 완전한 사랑을 들으시면서 결혼과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번 모임을 통해 만남의 결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K라디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3000%로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새롭게 받고 분열의 찬란한 태양을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경험했던 이 야곱, 그러나 곧바로 다시 3000% 빠져들어갑니다. 본문에는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만남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원수였던 에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그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하신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상봉을 하게 되는 이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는 은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은혜, 은혜,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이 언급하는 은혜와는 걸맞지 않는 야곱의 행동들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이 야곱의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이 괴리, 우리 오늘 본문의 주된 줄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자식들을 나누는 야곱, 야곱이 눈을 돌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에서가 부자였습니다. 400명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겁을 먹어요. 또 금방 약복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 야곱이 겁을 먹고 반응하기를 그의 자식들을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 즉 맨 앞에는 여종들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을 놓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는 라헬과 요셉, 여기 야곱의 사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종, 레아, 라헬, 요셉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유는 여차하면 아직도 마음에 불안감이 남아있고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너도 에서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 아직도 흔들리고 여차하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요셉, 야곱이 3절에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절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의 예절이었으나 7번은 왕에게만 하는 그런 식의 예절이었습니다. 여기 야곱이 상당히 좋게 말하면, 아주 좋게 말하면 겸손이겠으나 겸손을 넘어서서 두려워서 아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장자권의 복을 받은 야곱은 열국이 그에게 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 앞으로 에돔 족속의 조상인 자기 형 에서 앞에 야곱이 절을 하고 있어요. 장자권을 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란 상황입니다. 지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할아버지한테. 야곱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라는 상황입니다. 겸손, 죄책감, 미안함도 있겠으나 겁먹고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열정적으로 야곱을 반기는 에서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하고 에서는 달려왔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야곱은 절면서 나아갑니다. 야곱은 더 빨리 달려왔겠죠. 목을 어긋맞추며 허구하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감격적으로 원수였던 자기 동생 야곱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 동생을 맞이합니다. 기쁨 속에 용서해주며 화해를 이루고 있는 에서의 이 모습, 야곱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에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야곱은 에서만큼 감격적이지 못합니다. 에서는 절대 야곱을 짓밟거나 억누르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고 다 용서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많이 변화시켜준 거죠. 그러나 아직은 야곱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에서에게 야곱이 자기 가족을 쭉 소개합니다. 5절 끝부분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자식들.

0: 합리화해 보시면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마지못해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에서는 거절하지만 야곱이 뭐라고 해?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면 또 은혜를 언급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엄청난 양의 선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 마치 많은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는 듯한 야곱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달라는 표현도 전혀 없습니다. 선물 공세로. 또 얘기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 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어떤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저는 아부하는 에서의 모습이라고 야곱의 모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옛날 야곱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는 11절에 그 와중에 또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그러면서 청하건대 하며 성문을 받으라고 에서에게 강권함에 에서가 성문을 받습니다. 은혜를 인식하며 은혜를 강조하며 동시에 뇌물 같은 선물을 바치고 있는 야곱의 두려운 마음 섞여져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시절에 보시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다 극복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에서는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 같이 우리 집 세일로 가자 그럽니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에서가 핑계를 댑니다. 자기 자식들과 가축들이 연약해서 빨리 못 가니까 우린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소서. 여기 한편 핑계입니다. 에서의 따뜻한 그러한 용서 그 마음을 야곱은 아직 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언급하지만 남아있는 두려움. 또 하나는 거짓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야곱의 목적지는 세일, 에서의 집 세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밝혔어야 돼. 형님 감사하지만 제가 가야 될 목적지는 세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라고 밝혔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뭐 가족들이 약해서 가축이 약해서 엉뚱한 얘기로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에서가 또 한 번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디가드를 주겠다. 내 종들을 보디가드로 바디가드로 주겠다.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랬더니 역시 같은 핑계와 이유로 야곱은 정중하게 또 거절을 하고 에서는 떠나서 자기 집 세일로 가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대조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에서와의 대조 가운데 오히려 에서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역설적인 현실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과거를 다 잊고 아주 반갑게 야곱을 맞이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보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에서는 선물이 필요 없고 강건하는 야곱 때문에 할 수 없이 선물을 받습니다. 에서는 아무런 악의가 없이 전적인 선의로 동행을 제안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에서가 못 믿어서 신뢰하지 못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로 응수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분열의 새 아침을 경험했던 야곱이지만 아직도 불신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래 철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또다시 야곱의 특기 자기의 꾀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고 있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지막 4절에 5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게 됩니다. 정착의 시작입니다. 타향자리에 종지부를 짓습니다. 도망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징하는 의미에서 정착하며 숲곳이라 이름 짓게 됩니다. 자기 조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역시 야곱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돈을 주고 가나안 땅을 사게 됩니다. 그 처음 한 일이 뭐예요? 20절에 그 돈 주고 산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분예엘의 약공나루의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인 걸 확인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단을 쌓고 그 자리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28장에 있었던 베델에서의 그의 그 서원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단을 쌓겠나이다 그 약속을 지키며 자기 소원을 이루는 장면으로 33장이 종결되어집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해의 흐름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간증하지만 그 간증에 미치지 못하는 야곱의 아직도 육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은 그 성숙 과정 중에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위기를 당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원리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받고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의 성숙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적잖은 승리와 패배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시 변함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점점 완성의 단계를 향해 이끌어 나가십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험.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현실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러나 창세기 12장 10절 몇 절 되지 못해 10절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기도 한마디 없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 결국 그곳에 가서 사라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방인 바로에게 된통 혼나고 수출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쫓겨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아니 잘 나가 멋지게 나가다가 성경은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강조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리고 몇 절 지나지 않아 애국으로 갔던 아브라함 삼천포로 빠지고 마는 삼천포가 고향이신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은 다윗입니다. 대단한 지도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때려놓은 소년 다윗의 위대한 모습. 하나 제가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 다윗의 인간됨댕이 사람됨이 참 고상한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가운데 막 목이 너무 마르게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존경하며 사랑하는 왕 다윗이 목이 말라하는 모습을 보고 세 명의 군사들이 적진으로 들어가 목숨을 내걸고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왕에게 갖다 바쳐드립니다. 왕이여 이 물을 드소서. 그러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고 구해온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다윗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말하기를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물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훌륭한 군주예요. 인간이죠. 인간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런 신하들의 충성과 사랑이 감사하지만 나는 나만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피 같은 이러한 다윗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는 이 다윗의 이 두 모습 사이에 그러나 그 중간에 밧세바 사건이 또 끼어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성숙 과정 속에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려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어차피 우리는 실패하며 살아가게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해야죠.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대변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엄나니를 선포하며 그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기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를 갈망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패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의 패배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해서 그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의 늠름한 모습을 평생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 다 기억이 나요. 거기에 정말 그 마지막에 마차 경기하는 싸우는 그 모습 아주 명장면 한번 집에 갔다 한번 보세요. 그 감독의 이름이 세실 드밀, 드밀이라는 감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튼 헤스턴, 뭐 젊은 분들은 좀 유명한 배우가 있어. 찰튼 헤스턴이 모세로 딱 등장을 하는데 마차 경기하는데 이 감독이 스턴트맨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헤스턴 보고 네가 직접 마차를 몰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찰튼 헤스턴이 좀 겁이 나잖아요. 이게 뭐 이거 하는 것도 힘든데 싸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감독의 이야기를 전혀 걱정하지 말고 마차만 몰고 단 한 가지 마차에서 떨어지지만 말라 그랬어. 떨어지지만 말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찰스 헤스턴이 해야 되면 마차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우는 장면 이런 것들은 다 감독이 알아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명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있겠죠. 마차가 흔들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애를 쓴다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기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내 주실 겁니다. 예수님 마차에서 떨어지지만 맙시다.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예배.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흔들리는 믿음은 예배를 통해 다시 굳건하게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마차를 붙잡고 있으므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파산한 인생이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이기할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고 내 결단도 아니고 예수님 마찰을 붙잡고 있는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야고보 1장의 문맥은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을 것이라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혈루증을 10년 동안 알던 한 여인, 이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옷가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속으로 하는 얘기에 나 혼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라다라고 표현된 우리 번역에 그 생각함 일라다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며 반복해서 그 여인은 속으로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 반복해서 상기시키며 자기의 믿음을 돋구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은 그러한 동사를 사용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하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거야 스스로 믿음을 독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반복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이 역경을 승리로 바꿀 수 있을 거야. 반복해서. 보험서에 또 하나의 명 장면이 있다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목숨을 도와주소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근데 주의 도우심이 또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백이면 백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자의 관계는 은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은혜의 간구요. 겸손하고도 강력한 기도입니다. 겸손하고도 강력한 고백입니다. 겸손하면 강력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하면 강력한 기도가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 속에 야곱이 우세해지면 두려움과 불신이 고개를 치켜들고 나옵니다. 우리 속에 이스라엘이 우세해지면 겸손하고도 강력한 고백이 뒤따라 옵니다. 존 헨리 조엣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며 방향과 종착력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 종착력,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 소관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선교사이고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어디로 보내시든 저는 가겠습니다. 단 주님께서 함께 가주신다면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단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신다면. 리빙스턴의 인생은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를 약속을 기억하며 마구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바치며 자기의 심장을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은혜를 기억하며 믿으며 주님 영광을 위해 무거운 짐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저와 주님의 마음을 묶어주는 줄 이외에는 모든 줄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저와 주님의 마음을 묶어주는 줄 위에는 모든 줄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아니오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저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저희를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 눈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이 시간도 주 앞에 주님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며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자리에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신령 신령 가정 가정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영광의 아침까지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JK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 출산 제한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불법 체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미국 시민권 제한 조치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연준이 미국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물가는 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 가격과 정책 국제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국방장관의 이른바 문화전쟁으로 펜타곤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 공백과 드론전 등 미래전력 현대화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에 연방복지지원금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 담당 기관뿐 아니라 주정부의 모든 기관이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수성을 위해 접전지 35곳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의 집권당 패배 공식도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항공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 주변 비행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항 운항 차질과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버가 코비드-19 이후 최대 규모인 전 세계 직원 3,300명 감원에 나섰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관리직을 줄이고 로보택시 등 미래 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반도체 판매 제한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제 당국의 합동 단속으로 지난 6월 미국발 마약류 39건, 7.1kg이 적발됐습니다. 필로폰과 대마류 등이 포함됐으며 약 2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상하원 다수당 수정을 위해 접전 지역을 직접 돌며 집중 지원 유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11월까지 100%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나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약 35개 선거구에 달려있다며 접전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에 접전 중인 지역 후보들의 명단을 달라며 나는 그 35곳을 모두 방문할 것이며 모두를 당선시킬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일찍 시작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며 11월 3일 선거일 전 마지막 30일 정도를 유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중간선거 때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고전해온 이른바 중간선거의 저주도 이번엔 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든 위대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패배하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원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을 당선시켜야 하고 현직 의원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산주의자라고 거듭 공격하며 공화당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 사회주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공산주의로 갔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민주당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을 두고선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피텍세스 국방부 장관을 향해 어젯밤 이란과 관련해 잘했다고 치하하며 우리는 아주 크게 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의 항복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으며 매일 밤낮으로 수많은 유조선이 그곳을 통과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란은 이를 막을 만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름을 또다시 트럼프 해협으로 바꿔부를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자신의 이름이나 아메리카를 지명과 시설 명칭에 붙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또 한 번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통제 아래 있으니 우리는 그 이름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꿀까?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를 담당하던 해상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란이 이 해역을 지나는 민간 유조선을 공격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국제 유가급 등의 원인이 됐고 이는 미국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이란이 이 해협에 심어놓은 기뢰를 모두 제거하거나 폭파했다면서 완전히 미국의 통제 아래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한 달여의 소강 상태를 깨고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라라크 섬에 미사일 발사대 두 대를 공격, 양측 무력 충돌이 재개된 것도 이란이 기뢰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하려 준비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꿔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 도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언급했다가 내 말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곧바로 정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뉴욕포스트는 우리가 호르무즈를 지켜내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입장하게 된다면 그곳을 왜 계속해 호르무즈라고 불러야 하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다며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저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협을 트럼프 해협 또는 아메리카 해협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에도 이스라엘 채널 14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이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에 상징적 지명이나 역사적 장소 명칭을 본인의 이름이나 아메리카를 넣어 개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의 공식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꿨고 최근 캐나다와의 무역전쟁 와중에는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의 이름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꿨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금지당하자 명칭 앞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복원 및 개보수된 이라는 문구 추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2: COVID-19 팬데믹 이후 뉴욕시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시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대다수 시민들은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생활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뉴욕시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팬데믹 이후 뉴욕시 전체 소득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뉴욕시에서 늘어난 전체 소득 가운데 약 3분의 2가 상위 1% 고소득층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전체 가구 가운데 상위 0.001%에 해당하는 최상위 소득층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지난 2019년 약 3억 1,500만 달러에서 2024년에는 약 6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5년 사이 소득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상위 1%의 평균 소득도 4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뉴욕시 전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소득은 어디에서 늘어난 걸까요? 보고서는 임금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훨씬 빠르게 늘면서 부유층과 나머지 시민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뉴욕시 일반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10만 7천 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가구는 물가와 주거비가 크게 오르면서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소득 증가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뉴욕시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자산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일반 시민들은 높은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은 무상 보육 확대와 생필품 지원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지 지원만으로는 갈수록 커지는 소득 격차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일반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의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회복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미있고 조금은 황당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요즘 아이 이름을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짓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사는 32살 아스트리드 씨는 최근 태어난 딸 이름을 진격의 거인 속 캐릭터를 따서 미카사로 지었습니다. 아스트리드 씨는 딸이 디즈니 공주처럼 왕자에게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무부조사에 따르면 나루토나 도라에몽, 원피스의 루피 같은 캐릭터 이름으로 등록된 주민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1990년대부터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가 이제 부모가 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지난해에는 정부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원피스 속 해적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억압에 맞서는 주인공 루피의 이야기가 실업과 부패에 지친 청년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대낮에 박물관을 턴 대담한 도둑들 이야기입니다. 지난 31일 남성 2명이 관람객으로 위장해 오스트리아 빈 응용미술관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망치로 진열장을 깨뜨린 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챙겨 걸어서 달아났는데 이 중 한 명은 총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라진 목걸이에는 다이아몬드 637개가 밝혀 있고 무게만 200캐럿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4억 원어치인데요.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이 1930년대 이집트 왕비가 딸의 결혼식에서 쓰도록 만든 유서 깊은 보석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색견까지 투입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박물관 도난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가 요즘 화장실과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파리의 대표 명소인 노트르담 성당 앞은 간이 화장실 앞에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한 관광객은 세계적인 명소에서 이렇게까지 화장실 찾기가 힘들 줄 몰랐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실제로 성당 반경 100m 안에 무료 화장실은 단 2개뿐이었고 그나마 하나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파리 전체로 봐도 무료 화장실은 435개뿐인데 지난해 파리를 찾은 관광객은 410만 명이나 됐습니다. 지하철역 대부분에는 화장실이 아예 없는데 서울에는 무료 화장실이 24,000개가 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화장실만 문제가 아닙니다. 파리에는 사람 21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약 500만 마리의 쥐가 사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7월에는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 2명이 쥐에 물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하수도가 쥐의 번식처가 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재정난으로 청소와 방역 예산까지 줄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상방뇨도 심각한데 일부 지역 상점들은 아예 오줌 방지 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특수방수 페인트를 발라서 벽에 소변을 보면 오줌이 그대로 자기한테 튀도록 만든 겁니다. 한 카페 주인은 19세기에나 필요했던 노상방뇨 방지 장치가 21세기에도 필요하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씁쓸해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이 유행하는 인도네시아 소식과 오스트리아 빈 박물관을 턴 대담한 도둑들, 그리고 화장실과 쥐로 몸살을 앓는 파리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조금은 특별하고 때로는 황당한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1: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외디오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뉴 택시.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는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전날 기존 법률 의견을 대폭 수정해 모든 주정부는 빈곤가구 임시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 불법 체류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정책인 TANF와 SSI는 각각 저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TANF와 SSI를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에만 불법 체류자 보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보고 의무를 주정부 모든 기관으로 확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엘리엇 가이저 법무부 법률고문실장은 주정부가 TANF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불법 체류자 신고 의무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미국인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데 악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수정된 법률 의견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가 복지 혜택을 이용해 주정부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농무부는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일명 푸드스탬프를 사용하는 가구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브룩 콜린스 농무부 장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주정부에 푸드스탬프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주정부 20곳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올해 초 연방법원은 농무부가 푸드스탬프와 기타 영양지원 프로그램 자금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새로운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예비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검찰과 플리바겐에 합의하며 5년 면허 정지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물운전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난폭운전을 적용받은 조건인데요. 관련 소식 성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일 검찰과 더 낮은 형량의 혐의를 적용받는 플리바겐에 합의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의 주 법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애초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됐던 우즈는 이보다 혐의가 낮은 난폭 운전 혐의를 적용받는데 동의했습니다. 우주는 다만 유죄를 시인하지도 않지만 무죄라고 항변하지도 않으면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의미하는 불항쟁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우주의 운전 면허를 5년간 정지하고 $1,500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우주는 지난 3월 28일 자택 인근인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 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하면서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우주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당시 보안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있던 우주의 주머니에서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계열 흰색 알약 2개를 발견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의 범주를 일컫습니다. 이에 우주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 DUI 및 합법적 검사 거부 혐의로 기소됐지만 DUI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이날 우주는 연인인 버네사 트럼프와 함께 법원에 나왔습니다. 버네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며느리로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에 결혼해 2018년 이혼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오하이오주에서 아이스의 감시용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20살 대학생 피에르 다마스 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벨은 장치를 착용한 뒤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호소했으며 가족과 이민자 지원단체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압박이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미 이민당국의 감시용 전자발찌를 착용한 뒤 수치심과 굴욕감을 호소해온 20대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교 학생이자 축구선수였던 피에르 다마스벨은 지난달 29일 이민 세관단속국 아이스로부터 이민자 구금 대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감시용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 벨은 이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뿐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면서 GPS 장치를 찬 채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월요일 오전 8시쯤 벨은 고속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몇 시간 뒤 경찰로부터 벨이 달려오던 트럭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벨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과 지역 이민자 지원단체는 이번 사건이 이민 정책과 단속 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압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벨은 지난 2024년 미국에 입국한 뒤 스프링필드에 부모와 두 형제와 함께 정착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등생으로 학교 장학금을 받았으며 축구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IT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보호 신분, 즉 TPS가 종료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졸업 후에는 원래 윈튼버그 대학교 축구팀에 영입됐지만 아이스 전자발찌 문제로 선수활동이 어려워졌고 이후 라이트 주립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측에 따르면 라이트 주립대에 입학한 뒤에도 감시용 전자발찌 착용을 이유로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는 약 12,000명의 IT계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최근 이민단속 강화 또 TPS 종료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임시보호 신분을 잃은 IT인 가운데 상당수가 구금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금 시설이 부족해 일부에게는 감시용 전자발찌 장치를 부착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민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도 이번 사건에 대해 끔찍한 비극이라며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임자 지원단체는 달의 죽음이 이민 단속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민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이스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이민자들의 단속과 신분 문제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나 지역사회의 차별 문제까지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하늘이 개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늦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기온 자체도 높지만 습도가 더해지면서 실제로는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오후 이후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 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곡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 인용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민자 지원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통령의 최근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미 행정부는 2025년 2월 19일 이후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다 불법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일단 박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0: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은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7월 미국 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두 건의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습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이들 행정명령의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원고 단체들의 소재지이기도 하지만 보드먼 판사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더 힐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새로운 두 건의 행정명령이 첫 번째보다 적용 범위가 좁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가처분 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란밤단이 뉴욕시장이 약 200명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정 관련 메시지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맘다니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플루언서 조직이 시청의 공식 홍보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거운동과 공적인 시정 홍보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시청이 약 200명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 시정 관련 정보를 전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 CJ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청은 시그널이라는 메신저 앱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에게 주요 시정 메시지와 관련 기사 내용을 매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시청이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거나 관련 내용을 소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 인플루언서 네트워크의 출발점입니다. 이 조직은 지난해 선거 당시 맘다니 시장을 지지했던 Creators at Joran이라는 단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맘다니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청의 뉴미디어와 문화소통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CJR의 설명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CJR 보고서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홍보 활동을 하는 대가로 뉴욕시 예산, 즉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청이 시그널 같은 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해 업무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 뉴욕시의 공공기록 보존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인플루언서의 거주 지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는 뉴욕시가 아닌 코네티컷이나 오하이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맘다니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영상을 올렸고 일부 영상은 뉴욕시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청이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공식 홍보 활동과 맘다니 시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지지 기반 사이에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인플루언서 조직이 시장 취임 이후 시청의 공식 홍보 네트워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적 자원 사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청은 현재까지 CJR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미국의 경제활동이 지난 7월 초 이후 완만하게 확장하고 물가도 대체로 적당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일 평가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국방 관련 수요가 제조업 활동을 뒷받침한 가운데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이란 전쟁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가운데 10곳은 소폭에서 완만한 수준의 성장을, 2곳은 변화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주 소폭 증가했으며 물가는 적당히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이었지만 업종별 심리는 엇갈렸다며 기업 관계자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정책, 국제 분쟁의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 회의 2주 전에 발표합니다. 이번 베이지북 자료는 오는 15일에서 16일 열리는 9월 FOMC를 앞두고 지난달 24일까지 수집됐습니다. 산업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방 및 데이터센터 관련 주문 수요가 두드러졌습니다. 노동 수요에 대한 인공지능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도 모두 보고됐습니다. 소비 부문에서는 고가 제품에 대한 지출이 견조한 반면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번 베이지북이 9월 금리 결정의 무게추를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약 62%, 동결 가능성을 약 38%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주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이른바 숨은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세 과세 구간도 함께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저지 주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이 다시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세 과세 구간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앤소니 부코 뉴저지주 상원 공화당 대표가 발의한 S2370 법안은 물가가 오르면 각 소득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함께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뉴저지주 상원 예산 세출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코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브래킷 크리프, 즉 세율 구간 상승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생활비 상승에 맞춰 조금 올려줬다고 가정하면 실제 구매력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소득이 기존 과세 구간의 경계를 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목상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세금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방소득세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과세 구간을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소득세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반면 뉴저지는 2026년 현재 개인 소득세율이 1.4%에서 최고 10.75%까지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세 소득 구간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S2370 법안은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를 기준으로 과세 구간을 조정토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과세 구간도 조정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의회의 추가 심사와 입법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뉴저지 주민들의 세금 부담 문제를 두고 추후 주의회가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LA타임스는 2일 우버가 전 세계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3,300명을 감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0년 COVID-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감원입니다. 우버는 사내 관리자 인력을 20% 줄이고 일부 관리자는 실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로부터 7단계 이상의 복잡한 보고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직원의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식당과 유통, 브랜드 위탁 배달을 담당하던 3개 팀을 하나로 통합했고 재택근무 허용 인원을 전체 직원의 1%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우버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생겨난 여러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다라 코스로샤이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감원 목적은 우버를 더 간결하고 빠르게 만드는 것, 우리 미래에 투자할 여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여간 우버의 매출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양적으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이 더 많은 단계와 더 많은 조율, 더 쪼개진 책임 등 복잡한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간결해지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의사결정도 빨라질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쉽지 않지만 향후 수년간 더 강한 우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메일에서 인공지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에는 AI 기술을 대폭 활용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감원으로 우버는 연간 약 15억에서 2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영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기사 To save my home, I fly the American flag. 즉, 내 집을 지키기 위해 나는 미국 국기를 내겁니다.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팔레스타인 출신의 필자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쿠스라 마을에 있는 고향집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위협받자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날아가 집 지붕에 미국 국기를 내걸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미국 국기를 호신책으로 삼아야만 했던 비극적인 현실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 hope that my American identity might afford me a degree of protection that my Palestinian identity could not. 나는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정체성만으로는 받을 수 없는 어느 정도의 보호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Afford a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부여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afford는 돈을 지불할 여유를 주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A degree of protection. 어느 정도의 보호, 약간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a degree of은 어느 정도의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군사법의 통제를 받는 팔레스타인인과 민법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정착민 간의 극심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필자는 정착민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으로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증명할 성조기를 선택했습니다. Walking in your front yard is a death wish for others. 앞마당을 산책하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Death wish. 직역하면 죽음을 바라는 마음이지만 기사에서는 죽음을 바라는 행위,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과격파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마을의 도로를 통제하고 수시로 위협을 가하면서 주민들은 자신의 집 앞마당을 거니는 아주 평범한 일조차 목숨을 건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They build outposts that become springboards from which settlers menace Palestinian communities. 그들은 전초기지를 세우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위협하도록 합니다. Build outpost, 전초기지를 세우다. 여기서 outpost는 일반적으로 초소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맥락에서는 정착촌 외곽의 전초 정착지를 가리킵니다. Springboard, 물리에 쓰이는 springboard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 도약대라는 뜻입니다. Menace, 위협하다, 협박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Threaten보다 다소 강하고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정착민들은 이스라엘 법으로도 불법인 전초기지를 먼저 세운 뒤 이를 springboard, 발판 삼아 주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압박해 쫓아내고 추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해당 영토를 사후 승인받는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No Palestinians should need a foreign flag above their home for their humanity to be recognized. 팔레스타인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집에 외국 국기까지 내걸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Humanity, 인간성, 인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be recognized, 권리나 가치가 인정받다 라는 의미입니다. 필자는 미 대사관과 의회의 도움으로 겨우 식량을 공급받았지만 단지 외국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 존중받는 현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비인간화의 증거라며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국적이나 피부색, 언어나 종교,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였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2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 출산 제한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불법 체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미국 시민권 제한 조치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연준이 미국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물가는 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 가격과 정책 국제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국방장관의 이른바 문화전쟁으로 펜타곤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 공백과 드론전 등 미래 전력 현대화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에 연방복지지원금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 담당 기관뿐 아니라 주정부의 모든 기관이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수성을 위해 접전지 35곳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의 집권당 패배 공식도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항공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 주변 비행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항 운항 차질과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버가 COVID-19 이후 최대 규모인 전 세계 직원 3,300명 감원에 나섰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관리직을 줄이고 로보택시 등 미래 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반도체 판매 제한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제 당국의 합동 단속으로 지난 6월 미국발 마약류 39건, 7.1kg이 적발됐습니다. 필로폰과 대마류 등이 포함됐으며 약 2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미 건국 250주년 기념 1달러 금빛 동전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동전은 실제 금은 아니지만 법정 통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당 2.44달러에 판매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1달러짜리 금빛 동전 판매가 2일 정오부터 시작됐습니다. 미 조폐국이 책정한 동전 판매가는 25개짜리 한 롤에 61달러로 개당 2.44달러, 100개짜리 한 자루는 154.5달러로 개당 1.55달러입니다. 동전은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고 주변을 둘러 자유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리벌티와 In God We Trust라는 문구와 미국 건국 연도인 1776에서 2026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올리브 가지와 화살 다발을 든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수리를 묘사한 대통령 문장에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250 숫자가 들어갑니다. 미 연방법은 1달러 동전에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을 새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뒷면에만 국한해서 사람 얼굴을 새길 수 없도록 하는 건국 250주년 기념 동전 발행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동전 앞면에는 인물 초상화를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번 동전은 수집용 성격이 짙지만 법적 통화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리에 아연 6%, 망간 3.5%, 니켈 2%를 섞어 주조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금빛을 냈습니다. 실제 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폐국 홈페이지에는 현대 동전 컬렉션에서 단연 돋보이는 소장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매 개시를 앞두고 조폐국 홈페이지 접속이 한동안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동전에 얼굴이 들어간 첫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닙니다. 1926년 미 건국 150주년을 맞아 생산된 50센트 기념 동전에 당시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나란히 들어간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한미 관세당국 공조로 6월 한 달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 하려던 마약류 39건, 7.1kg을 적발했다고 관세청이 3일 밝혔습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2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양국 관세당국의 합동단속은 2024년을 시작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인천공항 특송센터와 미국 LA공항에 통제본부를 설치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우편 여행자 가운데 마약 은닉이 의심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현지 출발 단계부터 한국 내 도착 단계까지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단속 결과 통상 마약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로폰, 대마류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국안전처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러쉬도 처음 적발됐습니다. 합동단속기간은 2024년 1주에서 작년 4주, 올해는 1개월로 확대됐고 1주 평균 적발 실적은 5건, 7.5건, 9.7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단속작전의 누적 성과는 총 74건, 40.9kg에 달했습니다. 약 13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미국 외에도 마약 주요 출발국들과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서 6월 네덜란드 관세당국과 마약 밀수 합동 단속 작전을 벌여 네덜란드발 마약류 총 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종욱 한국 관세청장은 국경 단계에서의 정밀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고 해외 마약 공급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관세청 본청 내 마약 정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출발국의 단속기관들과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성인 약 25%가 생성형 AI와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I가 이제 우리 삶의 감정 영역까지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성경화 기자입니다.
2: 미성인 4명 중 1명꼴로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앨런대학교 연구진과 협력해 미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개인적, 감정적 또는 사회적 질문을 위해 AI 챗봇을 찾는다고 답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주로 생산성 도구로 알려진 AI 에이전트가 수많은 미국인의 삶에 스며들어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는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적, 사회적 질문을 위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챗봇을 사용하는 비율은 인종과 성별,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I 챗봇을 사용하는 응답자의 절반은 AI의 대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답했습니다. AI와의 관계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일부 응답자는 AI를 친구나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한 응답자는 AI는 내 삶의 외로운 순간을 견디게 해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 앨런대의 디지털 미래 상상센터의 책임자 리 레이니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얼마나 다양한 미국인이 감정적 지원과 개인적 조언을 위해 AI에 의지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유고부를 통해 지난 5월 미성인 4천 명을 인터뷰한 뒤 AI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1천 명을 대표 표본으로 선정해 이루어졌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 정부가 내년 해외 원조 지원 후보국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VOA 방송은 3일 연방관부에 게재될 미국 해외원조기구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의 후보국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27년 회계연도 해외원조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 13개국이 미국의 해외원조를 받을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미국 법에 따른 각종 제약으로 인해 매년 지원받을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은 북한에 대한 해외 원조를 제한한 이유 중 하나로 인신매매 실태를 꼽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은 2004년 설립된 미 정부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후보국을 선정해 보조금 형태로 경제원조를 제공합니다.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 4개 보로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인체 감염 사례 5건이 확인됐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각각 1명, 퀸즈에서 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뇌염이나 수막염, 급성 이완성 마비 같은 신경계 증상을 보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바이러스 활동이 확인된 지역에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브루클린과 맨해튼, 더 브롱스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인 모기 방제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 주변에 물이 고여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 모기가 번식할 환경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발열이나 심한 두통,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의료기관에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새로운 주차 규정을 마련하고 도로변에 있는 상업용 유료 주차 공간을 택시와 차량 호출 서비스 차량에게 개방키로 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13,000개의 상업용 유료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와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들은 이 공간에서 일반 유료 주차 규정에 따라 한 블록에서 최대 3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택시와 우버 운전자들은 승객을 기다리거나 잠시 쉬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옐로캡 약 1,500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차량이 10만 대 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선 1년간 시범 운행되며 뉴욕시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택시와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들에게는 주차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스냅, 즉 식품 지원이나 현금 지원 혜택을 EBT카드로 받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주가 기존 마그네틱 방식의 EBT카드를 보안성이 강화된 칩앤탭 카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카드 복제나 스키밍 같은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기존 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반드시 활성화하고 새로운 핀 번호도 설정해야 합니다. 새 카드가 활성화되면 기존 카드는 자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남아있던 스냅이나 현금 지원 잔액이 없어지는 건 아니며 새 카드로 그대로 이전됩니다. 혜택 지급 일정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면 EBT 고객 서비스 1-800-997-22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전에 새 EBT 카드를 반드시 활성화하시고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 가운데 EBT를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새 카드가 도착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일 최근 미 국채금리 급등은 시장 기능 이상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상임투표권자인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정책만으로 향후 1, 2년 안에 물가상승률을 목표치로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명확한 징후가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고무적이지만 한두 달치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4%, 개인 소비지출 상승률은 3.7%였습니다. 근원 CPI 상승률은 2.5%, 근원 PCE 상승률은 3.3%였습니다. 그는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는 가장 큰 요인은 AI와 데이터 센터, 전반적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뒷받침되는 미 경제 강세와 밝은 경제 전망이라며 따라서 금융시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단 경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또 관세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견고하게 고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제 데이터를 계속 분석 중이라며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서 차량 번호 인식과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를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도난 차량 회수 등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 주민이 카메라 위치를 직접 기록하며 감시 기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서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를 둘러싼 사생활 보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감시 장비입니다. 알링턴 주민 디즐레 로머 클라크는 최근 이 카메라가 카운티 곳곳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로머 클라크 씨는 지난 7월 Flock Cameras of Arlington이라는 이름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직접 카메라 위치를 찾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감시 기술에 반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며 주민들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인지 직접 알고 실제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를 둘러싼 우려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남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한 경찰관이 플록 카메라 데이터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움직임을 추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알링턴 카운티에는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 4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26대는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LPR이고 나머지 15대는 원격으로 방향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PTZ, 포인트 틸트 줌 카메라입니다. 알링턴 카운티 경찰은 카메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이수한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관 기간과 접근 권한, 사용 기록에 대한 감사 절차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단순히 범죄 해결을 넘어 다양한 공공안전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종되거나 위험에 처한 성인과 미성년자를 찾고 도난당한 재산을 회수하며 지역사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배자를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플록 세이프티 측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책임있는 기술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과 관리장치를 지지한다며 동시에 법 집행기관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능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머 클라크 씨는 플록 카메라 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카메라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의 대응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카메라가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머 클라크 씨는 우리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카메라를 훼손할 경우 오히려 당국이 지역사회에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19일 열리는 알링턴 카운티 감독위원회 회의에서 플로크 카메라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은 한편으로는 실종자 수색과 도난 차량 회수 등 공공안전을 위한 기술 활용이라는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차량 이동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보관되는지에 대한 시민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맞물린 사안입니다. 앞으로 알링턴 카운티가 플로크 카메라의 운영 기준과 데이터 관리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감시와 개인정보 보호 우려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생활비가 계속 오르면서 이른바 편안한 생활을 위한 소득 기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주에서 4인 가족이 저축과 여가 생활까지 누리려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미국에서 4인 가족이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저축과 여가까지 누릴 수 있는 소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셋이 2026년 각 주의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서 4인 가족에게 필요한 편안한 생활 소득이 연 20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소득이 필요한 곳은 마사추세츠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32만 9,600달러가 필요했고 하와이는 개인 기준으로 약 12만 9천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생활비 부담이 가장 낮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개인 기준 약 8만 1,200달러, 4인 가족은 약 20만 2,600달러의 연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지역도 소득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메릴랜드의 경우는 4인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소득은 약 25만 7,800달러, 버지니아는 약 24만 2,90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한 생활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소득의 50%를 주거비와 식비, 공공요금 같은 필수 지출에 사용하고 30%는 외식이나 여행, 취미 등 선택적 지출에 나머지 20%는 저축과 투자 등에 사용하는 50, 30, 20 예산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비를 내고도 어느 정도 여가를 즐기면서 미래를 위한 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한 겁니다. 이 때문에 조사에서 제시된 금액은 각 가정이 최소한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같은 소득이라도 체감하는 생활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가족 단위로 생활하면서 여유 있게 생활하려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하늘이 개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늦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기온 자체도 높지만 습도가 더해지면서 실제로는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오후 이후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상당히 덥겠습니다. 9월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는 햇볕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체감 더위가 강할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하신다면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당분간 늦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뉴욕은 내일 오후 뇌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5: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4: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레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99 고구마 파운드당 2.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99 K파운 훌라면 박스당 10.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1: 여러분, 영화 속에 등장하던 미래 도시 기억하십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길을 찾고 쓰레기통이 알아서 쓰레기를 비워내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미래 도시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의 일 같았지만 지금 이 미래 도시는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 스마트 시티 소식은 전 세계의 기술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단순히 편리한 도시를 넘어서서 인류가 직면한 이 기후 위기 또 인구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 현 주소부터 또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이 도시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요, 지금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전 세계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요,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세종 5-1 생활권 그리고 부산의 에코 델타 시티입니다. 세종시는 에너지와 교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자율주행 특화 도시로 설계가 됐다고 해요. 개인 소유의 자동차 없이도 자율주행 셔틀 그리고 공유 자전거만으로 도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현재 세종 스마트 시티는 지능형 에너지 그리드를 통해서 도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산

차지하는 곳인데요. 싱가포르는 Virtual Singapore라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모델링해서 건물을 짓기 전에 햇빛의 방향이나 바람의 길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도시 열성 현상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살펴보면요. 슈퍼블락 정책으로 유명한데요. 자동차 도로를 과감하게 줄이고 그 공간을 시민들의 공원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센서를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 차량의 동선을 최적화함으로써 쓰레기 수거하는 이 트럭 운행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는요,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 도시인데요. 이곳은 재생에너지로만 운영이 되고 또 도시 내부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들이 극한의 기후 환경에서 인류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데이터 고속도로 덕분인데요. 스마트 시티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을 살펴보면 5G와 최신 센서의 완전한 결합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가로등, 또 신호등, 하수도관까지 이 수백만 개의 센서를 설치해서 이 센서에서 쏟아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곳을 통해서 교통 체증을 감소시키고 또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AI 기반의 공공안전이 아주 중요한데요. 스마트시티는 범죄를 예측한다고 해요. AI 보안 분석 기술이 범죄 발생률을 낮춰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 응답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함께 살펴본 스마트시티의 세계 어떠셨나요? 한국의 세종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실험은 이제 전 세계 도시들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AI와 센서가 도시를 채운다고 해도 그 도시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우리 도시의 비효율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이웃 간의 따뜻한 눈인사, 아이들의 뛰어노는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완성은 첨단 기기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서 확보한 우리의 여유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더 인간답게 쓰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0: 다음 소식입니다.
1: 그제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인 3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이 다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가해 여성의 가족이 경찰의 총기 사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흉기를 든 가해자가 경찰을 향해 돌진하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9살 파멜라 시스네로스의 어머니가 경찰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스네로스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현장에 많은 경찰관이 있었던 만큼 딸의 팔을 제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왜 총을 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시스네로스는 양손에 부엌칼을 들고 경찰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스네로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이후 시스네로스가 칼을 휘두르며 경찰을 향해 돌진하자 경찰관 두 명이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스네로스의 가족은 딸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스네로스는 과거에도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시도와 관련해 경찰과 접촉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숨진 또 다른 피해자 32살 에린 피아첸티 씨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피아첸티 씨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으로 출산 휴가를 마치고

0: 직장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엄마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숨지기 불과 나흘 전에는 남편과 어린 아기와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격을 받은 68살 탁 감 씨는 로드 아일랜드 출신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가족이 경찰의 총기 사용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 근처 상공의 항공기 운항 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은 현재 임시로 시행 중인 항공기 운항 제한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해 10월 기미 경호국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러라고 반경 1마일, 고도 2,000피트 이내에서 항공기 운항을 상시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마러라고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그는 과거 공항 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공기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이 자신을 향한 보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마러라고 상공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예전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자택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텍사스 목장 주변에서도 퇴임 이후까지 비행 제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마러라고의 경우 인근에 공항이 있다는 점 때문에 비행 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은 팜비치 공항의 비행 경로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보안 심사를 거친 일부 항공기는 지정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인근 팜비치 공항을 오가는 일부 항공편은 항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마러라고 주변의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인근 팜비치 공항의 주요 상업용 활주로 중 하나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약 86편의 항공기가 해당 활주로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팜비치 카운티와 팜비치, 웨스트 팜비치 지방정부는 지난 6월 연방법원에 비행 제한 조치를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연방항공청이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비행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 경로 변경으로 마러라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은 항공기 우회 비행으로 인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집안에서도 항공유 냄새와 그을음이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000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1: 이번 주 뉴욕과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강한 폭풍과 폭염이 잇따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을 앞둔 금요일 오후부터 차차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이번 주 뉴욕과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풍과 집중호우는 물론 우박과 토네이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잠든 시간대인 3일 새벽 시간에 지날 것으로 예보되어 있지만 목요일 아침 출근 시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또 한 차례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악천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지역에서 오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시간대에 강한 폭풍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80도 이상까지 오르며 습도가 높아 실제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저지 남부 지역은 목요일 오후 열 지수가 화씨 95도에서 10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어 폭염과 악천후에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 폭염으로 인한 돌발 홍수 가능성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노동절이 다가오면서 악천후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요일 오후 뉴저지 남부에서 국지적으로 한두 차례 소나기나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후에는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토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서 비교적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상하원 다수당 수성을 위해 접전 지역을 직접 돌며 집중지원 유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11월까지 100%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나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약 35개 선거구에 달려있다며 접전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에 접전 중인 지역 후보들의 명단을 달라며 나는 그 35곳을 모두 방문할 것이며 모두를 당선시킬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일찍 시작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며 11월 3일 선거일 전 마지막 30일 정도를 유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중간선거 때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고전해온 이른바 중간선거의 저주도 이번엔 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든 위대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패배하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원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을 당선시켜야 하고 현직 의원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산주의자라고 거듭 공격하며 공화당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 사회주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공산주의로 갔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민주당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을 두고선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피텍세스 국방부 장관을 향해 어젯밤 이란과 관련해 잘했다고 치하하며 우리는 아주 크게 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의 항복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으며 매일 밤낮으로 수많은 유조선이 그곳을 통과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란은 이를 막을 만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 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신경과학자이시자 치매 연구로 노벨상 수상하신 스탠포드 이대 교수 토마스 슈더프 박사는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열린 IABS 국제 퇴행성 뇌신경 포럼에서 치매는 인류에게 가장 슬프고 잔혹한 일이다. 치매는 현대 의학에서는 아직까지 백신도 없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치매 예방은 현대 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 양한방 통합 의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침으로 잠자는 뇌세포를 깨운다는 뇌신경 전문 한의사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치매 예방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혈관 문제, 수면 부족, 만성 염증과 노화 이런 요인들이 오래 시간 쌓이면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뇌의 만성질환입니다. 뇌세포 손상을 막으려면 뇌의 미세혈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고혈압과 혈당 같은 위험요인은 현대의학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뇌와 혈관, 수면, 전신회복 환경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5에서 2배까지 증가하고 고혈압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2에서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치매 위험이 2,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미세순환 장애로 뇌를 보호하는 뇌혈장벽 BBB 기능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등 노폐물이 쌓이면서 신경세포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여 치매 위협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뇌의 미세순환, 뇌혈장벽, BBB 보호, 뇌기능 회복 환경 개선은 양한방 통합의학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뇌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벤과 패신저벤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대단한 목표를 꿈꾸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팩트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생활 계획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장나라 그보다 더 도파민이 터졌을 때가 첫 대사를 딱 했을 때.
5: 나 차은경이야.
4: 도파민 체계가 다 망가졌고.
6: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으시는가요? 자, 오늘 우리 삶의 격을 높여줄 인생 설계의 기술, 서점가의 화제의 책, 마일리지 아워의 저자 최윤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드라마 작가이기도 하고 이번에 자기계발서로 돌아온 최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 이야, 반갑습니다. 최윤아 변호사님을 저희 세바시에서 처음 본 분들도 있겠지요. 좀 소개를 드리면 원래는 변호사였지만 또 만화를 연재하시던 분이었잖아요. 웹툰. 네네. 그죠? 그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됐고 드라마도 쓰셨잖아요.
4: 네. 제가 그 드라마 쓰고 있다 이 얘기를 세바시에서 처음 했었어요.
6: 맞아요.
4: 네. 2024년에 이제 굿파트너라는 드라마로 나왔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네.
6: 변호사 하지. 작가 하지, 엄마 하지. 네. 그거를 네네. 해내신 분이니까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이 더한 것 같아요. 마일리지 아워가 어떤 뜻입니까?
4: 사실 제가 이제 30대 초반 이럴 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면 돈을 이렇게 저축하는 것처럼 시간도 저축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꿈이 있는데 이제 본업이든 본인 역할이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꿈을 좀 묻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뉴욕에 가고 싶다, 파리에 가고 싶다 하면 우리가 되게 희망적으로 계속 마일리지를 모으면서
6: 맞아요.
4: 모으는 것 자체로도 좀 행복하잖아요.
6: 맞아요. 비행기 탈수록 우리가 이제 마일리지를 많이 모아서 그거를 돈 대신 쓰기도 하는 건데 시간을 좀 그런 거에 비유해서 개념을 만드신 네. 거군요. 이 책에서 하루 20시간을 일, 성장, 회복의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4: 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갖고부터는 그 세 개를 균형적으로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실 일을 갖고 나서부터는 일만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일을 그만둬버리고 뭐 1년 쉬겠다든가.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24시간을 좀 쪼개서 하루 뭐 9 to 6는 우리가 우리 일을 해야 되니까 본업을 하고 그 뒷부분에 뭐 2시간은 내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뭐 내가 뭐 저의 경우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드라마 작법 책을 봐야 되는 거고 네, 유튜브를 본다 그럼 유튜브 관련된 책이나 영상을 보는 그런 것이 성장을 위한 시간이고 또 회복도 저도 되게 이런 뭐 힐링 타임 같은 거 안 가져도 된다고 되게 자부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 회복을 위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진짜 짧은 시간 해도 내가 제일 행복해지는 게 뭔가 가성비 높은 그런 뭐 좋아하는 시간을 찾아서 보내는 거, 그걸 지켜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 하루를 이 세 단계가 바로 들어가게
4: 네.
6: 루틴의 기본이 되게
4: 네.
6: 또 알파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던데 이건 네. 뭔가요?
4: 시간이 사실 우리가 24시간에 플러스 알파로 생기진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6: 취소된 시간.
4: 네, 상담하시는 분이 노쇼를 했다. 근데 그렇게 생겨나는 시간들을 모으고 모았더니 엄청난 거예요. 저한테는 그 알파 시간들이 이제 그 메리지레드라는 만화를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 처음에 법정에 갔는데 제가 변호사가 돼보고 이제 드라마 속에서만 사실 이렇게 법정을 보다가 실제로 가보니까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길고
6: 아하.
4: 또 재판 되게 짧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 시간 기다렸다가 재판 1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6: 그래서 일본하는 재판도 있어요?
4: 네, 굉장히 많거든요. 다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또 알파 시간이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법정에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5분, 10분 이런 사이에 그냥 10컷 만화니까 10줄이면 되거든요. 사실 한 컷당 대사가 하나만 있으면 돼서
6: 그렇지.
4: 그렇게 만화를 시작했었고 그렇게 주 2회 사실 진짜 큰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정말 작은 저의 인생에서 작은 시간들인데 그게 모여서 지금까지
6: 그러네.
4: 계속 그게 뭐 드라마화가 되고 또 뭐 책도 많이 쓸 수 있게 됐고 수임도 사건 수임도 많이 됐고 저를 많이 성장시켜줘서 그런 알파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6: 그 대기 시간을 여기 개념으로 하면 축적했더니
4: 네.
6: 그게 오늘날 최윤아 변호사가 된 거네요.
4: 네.
6: 진짜로. 딱 그런 시간을 우리는 버리는 시간
4: 네.
6: 우연히 생긴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알파 시간이라고 명명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 시간에 하면 또 효율도 엄청 높아진다고
4: 네.
6: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4: 생각보다 사람이 이렇게 닫혀있는 시간, 그러니까 뭐 3시부터 뭔가 할 일이 있는데 1시에서 2시까지 예를 들면 비어있다. 뭐 이런 중간중간에 껴있는 시간에 뭘 하면 좀 또 몰입이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뇌가 또 최적화되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시간 안에 끝내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많을 때 하는
6: 맞아,
4: 것보다
6: 맞아.
4: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바쁜 사람한테 일 주면 더 빨리 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정말 잘 활용을 30대 동안 했더니 지금 40대의 시간에 더 알파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때 해놓은 것들로 인해서 또 알아서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훨씬 인생이 풍요로워졌다.
6: 진짜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군요.
4: 네.
6: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하는 시간의 양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4: 네.
6: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되게 공감이 갔는데 그러니까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4: 네.
6: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4: 네.
6: 더 완벽한 준비가 있을 거야 하면서 네네. 미루거나 이러잖아요.
4: 저도 사실 유튜브 많은 분들이 이제 한창 시작할랑 말랑 할 때 초기 진입자들이 있던 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나 너 유튜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그때 그냥 시작했으면 되는데 컨텐츠가 좀 쌓이면 또 카메라에 대한 공부를 하면 조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아,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몇 년을 사실은 계속 해야지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쿠팡에서 카메라 하나 사고 다음 날 놓고 아무 말이나 해서 그냥 올렸더니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 내가 뭘 더 해야 되고 잘못했고 이런 게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준비는 시작이구나라는 걸 그때 그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6: 좋은 준비는 네. 시작이다.
4: 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휴대폰 놓고 시작했던 유튜버들 지금 100만, 200만 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좀 더 깨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6: 또 책에 보면 즐거운 마감이 있다. 마감도 여러 종류가 있다.
4: 네네. 제가 마감을 정하는 습관이 되게 계속 있거든요. 저는 드라마 작가니까 또 계속 스토리를 구상을 해야 되니까 오늘 자기 전까지 뭐 드라마 예를 들면 5, 6부 전체적인 걸 해보자. 또는 글을 쓰다가 뭐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배달 음식 오는 4, 50분 안에 한 꼭지를 써보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잘자잘하게.
6: 그렇게까지?
4: 네. 계속 마감을 세우거든요. 그럼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배달 음식이 똑똑똑 하고 왔을 때 딱 끝날 때가 많아요. 놀랍게도.
6: 마감을 지킬 때가. 네.
4: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6: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4: 근데 왜 그게 힘들지 않냐면 그 마감을 정함으로써 일이 빨리 끝났잖아요. 그럼 뒤에 제가 회복과 그러니까. 쉼을 위한 시간이 벌어지니까 이게 절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6: 그걸 경험해봐서 아는 거지 힘들지 않. 또 여기서 전 시간의 레이어를 쌓는다라는 네. 개념도 하는데 뭐 마일리지를 쌓는다 표현이 같을 수도 있지만 네. 시간의 레이어를 쌓는 건 어떤?
4: 그러니까 시간의 레이어라는 거는 오늘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단기 마감 있고 뭐 장기 마감 있잖아요. 이번 달 안에 해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뇌에 바탕화면처럼 깔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내가 드라마 6부를 완성하겠다. 6부 그 한 회차를 완성하겠다 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있는다고 해서 그게 막 떠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6: 그렇죠.
4: 근데 이제 배경화면으로 일단 깔아놓고 이번 달에 그냥 나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고 동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나를 세팅하고 최적화한다 생각하고 어떤 누구한테 말을 들어도 그게 계속 그 스토리로 연결이 된다거나 이상한 데서 갑자기 영감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6: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4: 네. 사람이 뇌를 계속 생각을 하고 굴리는 게 꼭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감을 받으면서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일에 연관되기도 하고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딱 스트레스 받으면서 몰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몰입은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그냥 이번 달 안에는 이걸 난 완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을 갖고 지내다 보면 또 생각지도 않게 일을 풀릴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6: 그게 시간의 레이어다.
4: 네.
6: 이 표현도 변호사님이 직접 만든 거죠?
4: 네. 말 지어내는 거 좋아합니다.
6: 근데 그게 딱딱 맞아. 뭔가 네. 딱 흥미가 생겨. 슈필라움은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슈필라움은 네. 원래 휴식이라는 단어죠.
4: 네. 네. 이제 슈필라움이란 말은 이제 놀이방 이런 뜻이 더라고요. 뭐 휴식의 공간, 놀이방.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은 아들 두 명 있는데 놀이방이 있고 근데 어른들은 진짜 집에 가는 순간 사실 화장실 말고는 좀 나만의 공간이 없는 경우가
6: 주로 남성들이 화장실이 자기의 휴식방이라고 하긴 하는데
4: 저도 아들 둘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베란다라든지 뭐 화장실 이런 데로 조금 숨게 그렇구나. 되는 시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죠. 이제 사무실에 또 뭐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에는 녹록지 않았고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사무실에 작은 탕비실이 있었는데 정말 조그만 한 뭐 1, 2평 되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제 놀이방 같이 꾸몄었어요. 그냥 작은 의자 하나 뭐 책상 하나 놓고 좋아하는 책 꽂아놓고 뭐 그렇게 해놓고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이 생겼을 때 아까처럼 의뢰인분이 노쇼하셨거나 얼른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만의 공간에. 그래서 한 30분? 좋아하는 노래 듣고 뭐 글도 쓰고 뭐 쉬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러면은 아 나중에 또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풀어줄 시간이 많이 전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슈필라움은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씩 이제 넓혀가지고 지금은 되게 큰 아, 방을 얻었는데 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되는 대로 제 저만의 공간을 그렇군요. 만들었던 것 같아요.
6: 나의 슈필라움을 키우는 재미로 열심히 살면 맞아요. 되겠네요. 오히려 네.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회복할 때는 되게 아주 질 좋은 회복을 할 수 네. 있는 아, 이것도 좀 새로운 개념이네. 새로운 말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오해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한 선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4: 네. 선해는 사실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 판례에 많이 나오는 아. 말이거든요.
6: 아, 그렇군요. 네,
4: 근데 이제 선해는 제가 그 법을 공부하면서 선해라는 말을 알았는데 제 인생에 되게 큰 득이 됐어요.
6: 아, 어떤 여기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4: 그냥 다 좋게 좋게 이것도 정신승리라면 아, 정신승리인데 그냥 좋게 생각하고 좋게 해석하고 내 맘대로 상대방을 오해해버리면 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은 뭐 글을 썼는데 네. 누가 저한테 아 이 글은 쓰레기다 어. 이렇게 말했다고 쳐도 어렸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그렇죠. 수가 있지? 이제 그거에 남이라고. 꽂히잖아요. 네.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자꾸 선회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장이 뭐 오늘 나 때문에 뭐 난처했나 보다. 뭐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 글에 어떤 부분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고쳐서 더 잘 되라는 계신가 보다. 계속 좋게 좋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6: 아, 그렇구나. 정확한 이, 그, 팩트는 아니지만.
4: 네, 제 마음대로
6: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게 하는 게 선해구나.
4: 긍정해로죠, 좋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음식이 잘못 나와도, 이거에 대해서, 아, 진짜 오늘 그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바쁜 시간에 이걸 시켰는데 이게 잘못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엄청 받거든요.
6: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저도 뇌과학은 잘 모르지만 책을 많이 봐요, 뇌과학 책을.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또 그거를 프로세싱을 뇌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뇌한테. 이 음식을 먹어보기 위한 오늘의 어떤 빌드업이었어. 이걸 먹으면 넌 되게 행복해질 거야 하면서 계속 그냥 좋게 생각을 하면 또 먹었을 때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인데 잘못 나와서 아, 나 이 음식 좋아하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6: 경험을 했네.
4: 네,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다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이게 부부관계에서 되게 좋아요.
6: 아, 그래요? 이건 또 전문 분야시잖아요. 아, 네. 이게 왜 부부관계에서 네. 좋아요? 네,
4: 서로 이해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도대체 왜 저래? 다 이런 생각을 서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이라는 걸 그냥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최대한 좋게 내 마음대로 해석을
6: 내
4: 하면
6: 마음대로 해서.
4: 저 사람도 내가 자기를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난 되게 나쁜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좋게 저한테 너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 줘서 되게 도움됐어 이러면 굉장히 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사람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6: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대로 네. 생각하는 거, 긍정적으로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선인데 네. 이게 또 나의 어떤 에너지를 아껴주고 시간을 아껴주는 또 네. 효율적인 면이 있는 거군요.
4: 사실은 좋게 얘기하면 선인데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6: 아, 무시.
4: 아 모르겠다.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지. 알바 아니야. 그렇구나. 어쩌면 무시하고 신경 끄기 기술 같은 거죠.
6: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용어는 선해.
4: 네.
6: 그냥 내 마음대로 솔직한 고백은 신경 무시. 끄기. 네. 신경 끄기의 기술이구나. 아 이것도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또 고백 같은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로스쿨 다닐 때 꼴찌 하셨어요?
4: 120명이 있었는데 아. 제가 뭐 석차가 그때 나오진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한 115등 정도에서 120등 사이 했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첫 시험에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 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뭐 어문학을 열심히 할 때는 암기를 해야 되고 뭐 법을 공부할 때는 적용하는 걸 알아야 되고 다 방법이 다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로스쿨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어문학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영어 공부하던 대로 그냥 다 외우면 되겠지. 다 외웠는데 법은 적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에 어떤 법이 맞고 그걸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꼴찌를 했고 나름 그래도 대학교 때도 학점이 좋았고 그랬었는데 뭔가 다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누구는 꼴찌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가 맡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좌절했죠. 사실은 그때 뭐 23, 24 이랬을 때니까 뭐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고
6: 그랬구나.
4: 네, 무너지는 것 같고 울고 맨날
6: 그때는
4: 그랬었죠.
6: 정신승리를 못했어요.
4: 네. 그냥 저의 부족이라는 객관화조차 못했고 그냥 왜 나한테 누가 이렇게 로스쿨을 가라고 한 거야?
6: 아빠 아니에요?
4: 네. 왜 하지도 못하는 걸 내 원래 할 수도 없는 재능도 없는 데를 나한테 가라고 한 거야? 그랬었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그때도 마일리지 아워처럼 그냥 독서실에서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이 되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시간을 더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상위권으로 졸업을 했었어요.
6: 그때부터 마일리지 네. 아워가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데
4: 네.
6: 아버지한테 좀 영감을 받은 바도 있다고 쓰신 것 같은데
4: 네.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좀 게으르세요. 근데
6: 근데 딸내미한테는
4: 그러니까 본인이
6: 부지런한
4: 게으른
6: 변호사가 되라고
4: 네, 성향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 게으름을 인지하고 되게 깨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한테도 너는 아빠 닮아서 게으를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6: 진짜?
4: 노력해야 돼.
6: 진짜?
4: 네. 막 이러셨는데 그리고 되게 파워제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그렇죠. 항상 계획은 있는데 본인이 실행하지 않는 게 본인의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항상 저한테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너는 이러지 말아라. 그랬었는데 책을 제가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진짜 내가 이 생을 마치기 전에 열 권은 쓰고 가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책을 너무 쓰고 싶었는데 정말 눈을 감기 직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6: 그러셨구나.
4: 그냥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 그냥 해버려라. 나 결국 책 못 썼다. 너는 꼭 책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막 떠오르셨나 봐요.
6: 그거를 말씀을 하셨군요.
4: 네, 그 중에 하나가 책이었던 거고.
6: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하시네요.
4: 네.
6: 파워 제이시죠?
4: 아니요, 저는 사실은 P인데 제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는 계획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유 그렇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2016년부터는 MBTI 하면 제이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게으르고 그런
6: 맞아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되게 즉흥적이거든.
4: 네, 게으르고
6: 이렇게 뭐 작가도 하시고 변호사의 뭐 유튜버 뭐 인스타툰까지 하려면 바쁘잖아요.
4: 네.
6: 시간 관리도 막 하루에 막 세 부분으로 나눠서 쫙쫙쫙 가는데 그러면 좀 뭐랄까 고독하지 않아요?
4: 맞아요. 진짜 1년에 뭐 만나는 친구 한두 명 있는데 그것도 뭐 세네 번 만나기가 어렵고 1년을 통틀어서 근데 그것도 예전에는 30대 때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 많이 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아이도 또 제 친구 중에 첫째 아이는 좀 빨리 낳은 편이라 왜 나만 애기만 키우고 있고 막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고독이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 지금은
4: 그냥
6: 또 좋아요?
4: 네. 이게 다 계속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된 건지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바뀐 건지 아니면 많은 성취들 이루면서 거기에서 재미를 느껴서 다른 재미가 크게 필요가 없어진 건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0 넘어서 한 30대 후반부터는 그런 게 그냥 고독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고독해야 뭐가 나오겠지. 유나야 스스로한테 계속 넌 고독해야 돼. 고독을 즐겨야 돼. 그게 제일 재밌는 거고 제일 좋은 거고 값진 거야라고 계속 고독을
6: 자신한테 막
4: 얘기를. 네,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혼자 있을 때 너무 행복하기도
6: 좋아요.
4: 하고.
6: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고독은 해야 될 것 같고
4: 네.
6: 그죠 인간은 좀 고독해봐야 네. 된다 뭐 이런 것들. 외롭진 말아야 되잖아요.
4: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고마운 게 외로울 시간이 좀 없는 게 일단 집에 가면 애들이 막 너무 저를 반겨주기도 하고 애들한테 해줄 것도 많고 같이 시간 보내줘야 되는 게 많으니까 친구 만나고 맥주 한잔 마시고 이런 것까지는 저한테 사친 것 같아요. 아이를 둘이나 낳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미디어가 발달한 것이 참 저한테 감사한 게 SNS를 하면서 외로움이 많이 풀리고 카톡으로 친한 친구들한테 그때그때 감정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굉장히 퀵하게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방구석에서 글만 썼으면 분명히 저도 번아웃이 왔을 텐데 저도 믿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정말 극소수지만 그 친구들한테 많은 걸 공유하는 편이어서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누구를 만나는 게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자극이 되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게 있는데 한 30대 중반 넘어서부터는 어쩌면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 괜한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정말 자기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되게 회복한다 또는 내가 성장한다 또는 비즈니스적인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것조차 일 성장 회복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굳이인 것 같아요.
6: 맞아요. 뭐 하여튼 우리가 고독하면서 뭔가 더 창의적이고 더 효율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값진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N잡너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변호사님은 책에서 N잡너가 아니다. 웰잡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4: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면 다 변호사님은 N잡러셔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변호사인데 일단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 아니 1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사 업무를 하거든요. 재판하고 상담하고 오레인분 만나고 근데 사실 제가 방송이나 TV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얘기는 글 쓰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글 쓰는 업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하나의 잡으로서 이제 N잡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글을 쓰게 됐던 것 자체도 제 변호사라는 업을 강화하기 그렇지. 위해서였던 거고 그럼으로써 되게 직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드라마를 쓰면서 의뢰인분들 입장에서 대사를 쓰고 변호사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대사를 쓰는 것들이 제 본업을 되게 강화시켜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제 인사이트로 조금 법을 공부해서 이게 나아지게 하는 변호사업도 그렇지만 제가 또 변호사업에서 쌓은 인사이트로 드라마를 써서 누군가에게 위로나 용기를 준다면 그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같은 하는 맥락. 것 같아요.
6: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 뭐 꿈을 이렇게 명사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말해야 된다, 동사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 네. 방송인이냐 뭐 변호사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그냥 하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부한 것들, 제가 열심히 얻은 인사이트들로 많은 분들께 좀 공유하고 누군가의 삶에 좀 도움되고 싶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한테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건 글쓰기.
4: 네.
6: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시간을 축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다라고 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하셨잖아요. 주장을 네. 하셨는데 이유는 뭡니까?
4: 저는 진짜 글쓰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은 게 글을 잘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글을 써야 되고
6: 그건 늘 글 써야 돼요.
4: 네, 네. 다 글은 필요하거든요.
6: 맞아요.
4: 뭐 연애하시는 분들도 카톡이나 뭐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편지로 해결될 때가 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글을 쓴다는 의미는 명확히 자기가 원하는 얘기가 뭔지를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게 되기도 하지만 글쓰기보다 큰 강력한 무기는 없고 그게 꼭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진짜 일기를 쓰더라도
6: 맞아요.
4: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고 어디를 향해 가고 어디 위치에 있고 뭘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쓰게 되거든요. 일기를 쓰다 보면. 그러면은 그게 비단 종이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잖아요. 그럼 살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고 써보지 않으면 이게 좀 휘발되는 것 같아요. 그 공부할 때도 다 서브 만들어가지고 그걸 외우는 것처럼 쓰는 행위 자체가 내 머릿속에 기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6: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핵심은 시간의 관리와 우리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또 시간 관리가 막 난 힘들어. 나는 그런 막 뭘 정해서 하기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4: 네네.
6: 비기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분들에게는 좀 먼저 어떤 조언을 좀 들려주시죠.
4: 책을 쓰면서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이것만은 염두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는 책이 있으면 이게 원래 대단한 사람이겠지, 원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냥 재능을 펼칠 기회가 생긴 것뿐이겠지라고 또 생각하실까봐. 저 또한 만화 시작할 때도 주변에서 뭐 10년 차도 안 된 변호사가 하는 말이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먹힐까? 그냥 하는 일이나 잘해. 가족, 지인분들, 가까운 분들이 제 걱정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고 드라마를 막 5, 6년 동안 사실 자투리 시간을 다 넣어서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냐, 본업이 있는데 그냥 하는 거나 잘해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저도 뭐 사실 아, 내가 뭐 원래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근데 뭐든지 그냥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해도 그 실패조차도 정립을 하면 다 성공 에너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저는 오히려 빨리 시작하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보완하면 무조건 꿈에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실패가 두려워서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괜히 나 이거 시작해 했는데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했는데 보기 좋게 잘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너무 창피하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6: 실패도 정립한다 이 말 네. 표현이 참 또 되게 좋네요. 마일리지 아버처럼.
4: 네.
6: 실패도 정립할 수 있는 건데.
4: 네. 사실 시간을 누구나 관리해야 되는 거 맞지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정해놓고 생활 계획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고 싶고 꿈이 있다면 그냥 하루에 한 시간 글을 써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보았더니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제 회사도 그렇고 회사도 커졌고 아이들도 심지어 요새는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첫째 아이가 제 마일리지 아워를 읽는 거예요.
6: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4: 네. 독서를 제 책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책 좀 봐라, 독서 좀 하자 해도 안 들렸는데 그랬구나. 그걸 사실 제가 계획한 건 아닌 아니지만. 것처럼 어쨌든 글쓰기는 항상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6: 맞아요.
4: 사실 일단 만화를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목표가 그 인스타에서 K가 있었어요. 1000명을 넘으면 K를 달아줬는데 그게 너무 그 부러운 거예요.
6: 팔로워 숫자.
4: 그래서 그냥 K 한번 달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정도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몇 달 만에 수십만 명이 팔로우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계획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었고 책을 쓸 때도 그냥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30대, 뭐 40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써나갔던 것들인데 이제 DM이 와요. 뭐 변호사님 책을 읽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깨달음과 위로와 용기를 받았다. 근데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사람한테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줬다고 하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드라마를 쓸 때에도 사실은 처음에 한 10부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했었고 편성이 되고 뭐 진짜 드라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뭔데 드라마 대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예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정말 큰 채널에서 대본을 선택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드라마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제가 처음 회사를 개업했을 때도 그냥 너무 회사를 다니는 게 힘들기도 했었고 그냥 정말 작게 하더라도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만큼 쓰면서 의뢰인분들한테 내가 원하는 철학대로 좀 사건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지원도 한 명도 없었고
6: 제가
4: 예, 제출하는 것도 법원에 제가 다 가서 서면 제출하고 문 열고 닫고 커피 내오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지 제가 좀 직원이 100명 가까이 있는 회사를 운영할 거라 생각을 못 했잖아요.
6: 직원이 100명 가까이 있어요?
4: 네. 90명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목표를 꿈꾸면 지쳐버리고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팩트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궁금하고 내 꿈을 내가 좀 실현시켜주고 싶고 내가 나의 부모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케어해주다 보면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한테 막 뭐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하고 더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저한테 그렇게 했더니 많은 보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6: 그런 드라마 작가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4: 문유석 그 판사 출신 작가님이 작가는 글만 안 쓰면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그 얘기가 너무 듣고 재밌었는데 딱 그 느낌이었어요. 촬영장에 가서 제가 생각한 게 구현된 것들을 보면 너무나 설레고 배우분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스타분들과 얘기하는 것도 너무 설레고 재밌는 일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글만 안 쓰면
6: 아 그 그건 다 재밌는데 그 극본, 대본만 안 쓰면 네. 좋겠다는 얘기.
4: 아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냥 고시 한 번 정도 하는 느낌이랄까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6: 드라마도 네. 한 6년 막 쓰다가
4: 네.
6: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대본 있는 연습하는데 막 장나라가 여기 있고 그때 기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4: 아 그때 진짜.
6: 그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때 신기했을 것 같아.
4: 진짜 그때는 도파민이 정말 최대치예요. 인생에서
6: 이게 꿈인가 생진가 이런 네. 말.
4: 진짜로 왜냐면 살면서 한 번도 살면서 제가 이만큼을 상상했는데 요 정도만 벌어져도 도파민이 꽉 차잖아요. 어, 내가 계획한 거야 이만큼이나 갔다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이만큼인데 여기에 가 있으면 도파민이 저는 장나라 배우님이 제 대본을 읽고 선택하고 해주실 거란 생각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제가 봐도 그렇게 대단한 대본이 아니었는데 이제 수정하고 계속 그냥 쌓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좋아진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대본 리딩을 계속 상상했어요. 첫 드라마 대본 쓸 때부터 1년차, 2년차, 아,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6: 상상했구나.
4: 계속 상상했어요. 그 대본 리딩 장면을. 누가 올지를 상상하진 않았지만
6: 누군지도 모르지.
4: 그냥 대본 리딩이라는 걸 하는 아, 것만 상상한 그렇구나. 거예요. 그것만 상황. 목표였지 뭐 톱스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으니까 계속 상상을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실현이 됐고 도착을 했는데 제 여기 최유나 이렇게 팻말이 있고 옆에 장나라 이렇게 팻말이 있는 거
6: 장나라 옆자리
4: 네. 그래서 그때 진짜

0: 미지의 범범, 가상의, 가상의 세계가 이렇게 세트장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 봤을 때, 그때, 와, 이거 진짜 재밌는 일이구나. 많이 힘들었지만, 진짜 재밌는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1: 뭐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0: 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1: 그게 또 TV 그 화면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네,
0: 맞아요. 그렇죠? 일부 볼 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TV 앞에다가 막 고사상처럼 차려놓고 일부 시청률 잘 나오기를 정말 빌고 빌면서 봤는데 드라마를 이제 드라마로 못 보는 거예요. 시청자를 못 보고 계속 좀 부족한 점? 아, 저때 아, 이렇게 할 걸.
1: 즐기지 못하고 네. 이제.
0: 아, 나 5년이나 봤는데 왜 저걸 캐치 못했지? 그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시청률 확인할 때까지 아예 날을 샜고 다음날 이제 첫 시청률이 아침 8시인가? 그때 나왔을 때 7.8% 그거 확인했을 때 또 저의 도파민 체계가 다 망가졌고
1: 7.8%? 그건 되게 높은 거죠, 요새 시청률치고는.
0: 네, 이제 오. 뇌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1: 너무 자극이 네.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0: 틀렸어요 이제.
1: 앞으로 또 그걸 넘어설 자극이 올까요? 앞으로
0: 더 열심히 해야겠죠.
1: 앞으로 계획은 네. 뭡니까? 어떤 거 하시고 계세요? 궁금하네.
0: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1: 또 드라마
0: 그 파트너 2 대본을 쓰고 있는데
1: 아, 그 뭐라 의뢰라고 해야 되나?
0: 네.
1: 2 만듭니까?
0: 네. 열심히 쓰고 있지만 글쎄요,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국민분들의 도파민 떠나서 제가 진짜 잘하고 싶어요, 진짜.
1: 참 마치 우리 태반 씨가 키운 것 같아서 되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0: 감사합니다.
1: 두 번째 시즌으로 또 찾아오는군요. 자, 오늘은 뭐 얘기를 끝없이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못다한 그 여러 가지 좋은 팁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철학들 에피소드들 여기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네. 최은화 변호사의 마일리지아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난 안 돼. 난 이미 늦었어. 뭐 이런 망설이는 사람들 있을 건데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네. 전하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0: 네. 저도 항상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고, 우울했던 시간들도 되게 많은데, 결국은 거창한 꿈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전체의 티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루를 꽉 채워서 내 꿈을 향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루를 잘 썼다면 인생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고 모두가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하루를 자기가 꽉꽉 채워서 꿈을 위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젊은 특히 20대, 30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는 오늘 최은하 변호사님과 대화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와 성취는 대단한 한 방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적립한 1분, 10분, 네. 뭐 1시간이라는 이 마일리지에서 온다는 거를.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드라마, 그 시청자가 아니라 그 제작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마일리지를 쌓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최은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세금 문제, SBI 융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에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0: 갈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의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입니다. 집에서 김치 먹고 한국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면서 왜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성은 박씨인데 이름은 왜 드미트리야?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나는 외국인이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그 말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만든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스스로 내린 그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안녕하세요. 박대섭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은 한국 사람이고 성도 박씨입니다. 집에서 김치 먹고 한국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할 줄 아는 언어는 러시아어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일까요? 외국인일까요? 17살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입니다. 고려인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55년 전 한반도를 통하 러시아 연해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고 집에서 러시아어를 쓰면서 자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나는 고려인이야 라는 한마디면 제가 누구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17살에 한국에 온 저는 한국말도 못했고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도 몰랐습니다. 누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순간이 하루에 두 번씩 많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갈 때가 기억납니다. 직원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갔습니다. 근데 직원이 제가 외운 문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대화가 바로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굴만 보면 문제없이 대화할 것처럼 보이는데 입을 여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면서 왜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성은 박씨인데 이름은 왜 드미트리야? 네, 그때 제 이름은 드미트리였습니다. 성은 한국성이고 이름은 러시아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 역사를 잘 몰랐거든요. 우리 가족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왜 러시아어를 쓰게 됐을까? 제 뿌리와 역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1937년 고려인들은 하루아침에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말 쓰게 됐고 저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한국어 공부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조금 변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등록금을 직접 마련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고 쉴 때도 저는 물류창고, 공장, 편의점, 호스텔까지 아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 호스텔에서 한국어 좀더 배우고 와라는 말을 듣고 잘렸다는 기억도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저는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쉽게 주어진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한국어 배우고 대학교 들어간 뒤에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제 얼굴과 성을 보고 제가 당연히 한국말 잘하고 한국 문화 잘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어는 늘었지만 말투에서, 이름에서, 사소한 문화 차이에서 제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때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이라고 설명해야 했고 같은 설명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 지쳤습니다. 게다가 대학에서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 쓰던 친구들과 같은 교실에서 발표하고 시험을 보고 학점을 경쟁해야 했습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을 한국 친구들과 비교했고 그때마다 부족한 것만 보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출발선에서 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하는 일에도 비교하는 일에도 지쳐갈 때쯤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나는 외국인이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그렇게 생각하면 변했습니다. 한국어 소통 것도, 문화 잘 모르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겉드는 느낌 드는 것도 모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외국인이니까. 그 말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만든 방어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막은 저를 지켜주는 동시에 한국과 저 사이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완전히 이곳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 안에서는 실패해도 이유가 있었고 소외감 느껴도 설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도 스스로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외국인이라는 대답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스스로 내린 그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최재현 선생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최재현 선생은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고려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장학생 모임에서는 문영숙 이사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외국인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역사 때문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 흩어지고 다른 언어를 쓰게 되었을 뿐 한국과 끊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영숙 이사장님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당신은 외국인이 아니다 라고 말해준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학교에서 늘 왜 제가 다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으로 한 한국 분이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준 겁니다. 누군가 저를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몇 년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했던 나는 외국인이다 라는 결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 사회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어 더 잘하고 문화 더 잘 알고 실수 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완벽한 한국어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날 오후 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란 고려인이었고 한국과 이어진 제 뿌리를 다시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살아온 두 세계 중 하나를 지워야 다른 하나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이켜보면 제가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제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했다고 바로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경우 먼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 연주권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주권을 받은 뒤에도 국적을 신청을 위해서 서류 다시 준비하고 심사와 면접을 거쳤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친 뒤에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기다려 했습니다. 이미 여러 해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국에서 살아가겠다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2024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권과 신분증이 바뀌는 행정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시작된 선택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고요. 국적은 바뀌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란 시간도 러시아로 생각하는 습관도 고려인으로 살아온 기억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두 세계 사이의 그 자리가 오히려 저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을. 두 세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권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적에서 다른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적의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 두 세계가 만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바로 사업 시작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어 배울 때는 러시아권 학습자를 위한 좋은 교육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문법을 러시아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고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러시아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배울 때 어디서 막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위한 한국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까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외운 문장 밖으로 대화가 벗어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던 것처럼 언어 모르면 아주 평범한 일상도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런 순간을 조금 덜 겪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코리안 심플입니다. 지금은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코리안 심플 플랫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두 세계 사이에서 겪었던 혼란과 어려움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는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사람들이 한국을 화면과 교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어 캠프와 여행 프로그램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직접 주문하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실에서 배운 문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교육과 여행은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모두 같은 일입니다. 러시아권 사람들에게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한국의 그동안 언어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연결하는 일입니다. 한때 저는 두 세계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두 세계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두 세계 연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곁에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딘가 한국 사람 같은데 어딘가 다른 사람.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가 궁금해지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17살의 저처럼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고려인들과 재외동포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때의 저처럼 자신의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했던 그 17살 아이는 한국 사람이었을까요? 외국인이었을까요? 이제 저는 둘 중 하나 고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두 세계 사이에서 자신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는 지금 두 세계 연결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Washington AM 1310 안내.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을 지나 9월 3일, 9월 첫째 주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도 선선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시원하고 또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Weaving Korea Together, 한국을 함께 엮어간다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K-POP에 대한 비하인드 씬, 그리고 다가오는 DMB 지역에서 다가오는 K-POP 이벤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크리스티아노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크리스티아노 선생님을 맞이하기 전에 저희는 빅뱅의 홈 스윗 홈, 그리고 빅뱅 태양의 더 나은 내일로를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태양의 나의 마음에 그리고 빅뱅의 홈 스윗 홈을 청해 들어봤습니다. 어디를 가나 한 번쯤은 요즘 듣게 되는 용어가 있죠. 바로 K-POP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POP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BTS, 블랙핑크, 혹은 화려한 무대와 안무, 그리고 전 세계의 팬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K-POP을 조금 다르게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K-POP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K-POP은 Korean Pop, 한국의 대중음악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K-POP은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과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패션, 그리고 팬덤 현상까지 유튜브와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까지 결합해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POP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음악을 보고 또 춤을 따라하고 영상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의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K-POP은 정말 한국 안에서만 만들어진 문화일까요? 한국의 대중음악은 처음부터 다른 문화들과 만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미국의 팝, 재즈, 록과 같은 음악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의 음악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상황과 감각에 맞게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K-POP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한국적인 것과 외부의 것이 만나 새로운 퓨전 형태의 새로움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온 문화를 그대로 외부에 전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즘은 한류에서 교류로 마치 한국의 문화를 단순히 전달하는 그래서 외국의 청중들이 수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팬덤의 형태로 서로가 상호작용하며 교류하는 형태의 그런 문화 현상을 K-POP이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K-POP을 연구하는 학자 한 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조지 메이슨 대학교 코리아의 이규탁 교수님이십니다. 이규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K-POP과 대중음악, 또 음악 산업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K-POP의 시대를 비롯해 K-POP을 바라보는 다양한 연구와 저술을 해오셨습니다. 이규탁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K-POP을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POP 안에는 음악 산업의 구조가 있고 또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고 또 디지털 미디어와 또 전 세계의 팬들의 참여가 있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K-POP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해외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구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팬덤이 만들어지고 또 팬들이 영상을 만들고 새로운 콘텐츠를 함께 만들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이 K-POP이라는 문화 자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K-POP을 바라볼 때 한국이 세계에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라고 질문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이 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가? 라는 그 지점의 질문도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서울대학교의 홍석경 교수님께서도 한류를 연구하시면서 한류를 단순한 한국 문화의 해외 수출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않으셨는데요. 홍석경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한류를 정말 한국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간 것뿐일까? 라는 질문을 통찰력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한류에서 교류로 라는 책도 저술을 하셨고 또 처음에 한류를 아주 단순하게 Korea to World, 한국에서 세계로 나가는 문화의 흐름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Korea to World, World to Korea, 한국과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적으로, 상호구성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교류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문화외교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쉽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K-POP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다채로운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면 또 그 친구가 한 사람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노래 한 곡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가가 국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탑다운 그런 외교적인 디플로마시 형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공유하는 즉 문화 외교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가 세계로 나갔다. K-POP을 통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세계의 문화가 만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집중해보는 그래서 K-POP에서 한류로 한류에서 문화교류로 그리고 문화교류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이어지는 그 작업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K-POP이 한류에서 교류로 그리고 다가오는 DMB 지역에서의 다채로운 이벤트들과 K-POP 비하인드 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1: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K-Radio.
0: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1: 아, 아침 식사는 원래 안 먹어요.
0: 아침 안 드세요?
1: 네. 맨날 바쁘고 아침에는 네, 맨날 뭐 해야 되는데.
0: 네.
1: But 원래는 요즘에는 저기 한국 음식은 최고죠.
0: 한국 음식 요즘 어떤 거 드시고 계세요?
1: 아이, 뭐지 저기 어디죠? 저기 제 아는 친구 알렉스 캉.
0: 네.
1: 한국 Korean American business owner인데.
0: 네.
1: 오카나미 그릴 저기 바로 옆에 저기 어디죠? 저 목자 페어팩스 있는 거. 바로 옆에 진짜 라이스 볼 알죠?
0: 어, 좋아하죠.
1: 예, 라이스 볼. 그래서 한국 것도 있고 뭐 월남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맨날 뭐 한 달에서 두 번 세 번 꼭 가요. 그래서 오카나미 그릴 와서 가면 제가 소개해주고 얘기해주세요.
0: 저번에는 또 K 바비큐
1: 관련해서 K 바비큐 저기 어디죠? 저기 K-POP 저 알렉산드리아 쪽에
0: 네.
1: 했는데 그랜드 오프닝 제가 DJ도 했고 또 MC도 했고 재밌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아 한국 음식 저기 뭐 TV에서 나오면 엄청 많이 뭐 맨날 왜 K-드라마에서
0: 네.
1: 맨날 라면 먹는 거.
0: 네네네.
1: 저 씬 있죠. 어 혹시 짜장면 시키는 거?
0: 네.
1: 딜리버리 받고?
0: 네.
1: 저거는 맨날 저거 보면 꼭 먹고 싶어요.
0: 그렇죠. 크리스티아노 저희 선생님을 모시기 전에
1: 예.
0: 간단하게 K-POP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K-POP이 한국 문화를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one-way communication 형태로서 this is Korean, this is Koreanness를 조금 보여주고
1: 예.
0: 그렇게 일방적으로 알리는데
1: 네.
0: 좀 집중이 됐다면 요즘엔 팬덤과 같이 만들어 나가고 한류에서 교류로 cultural exchange 네. 조금 더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팬들이 주체적인 능동자 active 네. player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
1: 아, 뭐 한류는 되게 웃긴 거는 저기 한류 옛날에는 뭐 한국 사람한테만 뭐 마케팅 하는 거 있죠.
0: 네.
1: 요즘에는 뭐 팬은 더 커졌어요.
0: 그렇죠.
1: 팬은 뭐 한국 사람만 보는 거 아니고
0: 네.
1: 뭐 미국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멀티 다이버시티 있는 거
0: 네.
1: 저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로 뭐 BTS 아미도 있는데
0: 네.
1: 여기 DC DMV에서 이벤트도 많이 해요.
0: 오.
1: 이벤트 많이 하는 거는 한국 사람 하는 건 확실히 아니고 어떤 다른 나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요번 토요일 날 K-POP 클럽 나이트 있어요.
0: 오, K-POP 클럽 나이트.
1: 하워드 티어. 이거는 DC에서.
0: 네.
1: And then 손님은 다 한국 사람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떤 때는. 다 뭐 미국 사람 뭐 다른 나라 사람은 계속 가요. So 요번 Saturday 토요일 날 저기 11시
0: 늦게
1: 11시 시작했는데 but 뭐 한 2시 3시까지 계속 할 거야.
0: 네.
1: And then K-pop 콘서트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에스파 언제 와요죠? 이 저기 9월 22일 날 저기 Capital One Tuesday 8시에서 시작할 거고 티키표는 많이 팠는데 아직도 조금 있을까요? 그래서 꼭 에스파도 꼭 봐야 되고, and then 혹시 춤추는 사람 있으면, or 혹시 연극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or 혹시 뭐지 저기 노래 부르는 사람 있으고 싶으면, SM Entertainment 알죠?
0: 아, 여기서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예. 핫 뉴스, 브레이킹 뉴스.
1: 브레이킹 뉴스인데, 예. 여기서 DMV에서 오디션 받는 거예요.
0: 오디션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예. 직접? 그래서
1: 연극 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거. 언제죠? 저기 9월 26일 날 네. 5시 반 체크인 있고 6시에서 시작한 이거는 맥클레인 쪽에 네. N2 스튜디오에서 있을 거예요. But pre-registration은 미리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에서 가서 보면요. 인스타그램은 N2 Studios 저기서 사인업 해야 되고 and then 비디오 오디션 같은 거 뭐 미리 보내면 고를 거예요. 고르면 오디션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연극, 노래, 춤.
0: 그러면은 연극, 노래, 춤. 예. 이렇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예. 오디션 오퍼티니티를 예.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정말 K-POP이 이제는 글로벌 피노미넌, 글로벌 현상이 되었고
1: 확실해요.
0: 또 예. 팬분들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계셨던 팬들이
1: 맞아요.
0: 이제는 능동, 액티브 플레이어, 이제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또 다양하게 능동적으로 그렇게 교류의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아니, 제 생각은 네. 뭐죠, 저기 이 한국 사람 찾는 거 아니고
0: 네.
1: 뭐 한국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0: 네, 네.
1: 내 아는 친구도 유튜브에서
0: 네.
1: 여기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인데
0: 네, 네.
1: 유튜브에서 다 배웠어요.
0: 혼자. 유튜브에서?
1: 예, 저렇게 한국말 배웠어요. 쟤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0: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K-POP을 예. 통해서
1: 아니 K-POP 때문에 아니고 K-드라마 때문에
0: 아, K-드라마를 통해서
1: 나중에는 K-POP 때문에 노래도 잘 불러요.
0: 와.
1: 노래도 잘 부르고 또 먼저 저기 한국 노래 혼자 썼어요.
0: 한국 노래도 직접.
1: 예. 너무 대단하죠.
0: 한글로 그러면은
1: 예, 예.
0: 일일이
1: 예.
0: 한땀한땀 예. 또 작사를 하시고.
1: 예, 예.
0: 와.
1: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 친구한테 얘기했죠. 이 SM Entertainment 오디션 할 거면
0: 네.
1: 꼭 나와야 될까.
0: 와.
1: And then 춤추는 사람 제가 아까 2주 전에 얘기했는데 뭐죠 저기 22일 날
0: 네.
1: November 21st 우리 K-Wave Universe 뭐 엑스포 같은 거
0: 네.
1: 할 건데 저 친구도 춤추는 거 컴피티션 멘트인데 그래서 춤추는 사람은 이 오디션 꼭 해야 될까요?
0: 그 K-Wave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K-Wave는 제 아는 친구 강지은
0: 네.
1: GK 춤추는 사람인데 이 어떻게 한류 있는 거 또 AI 하고 또 라이브 DJ 하고 춤추는 퍼포먼스에서 다 섞고 진짜 재미있는 날 뭐 스퀴드 게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또 춤추는 것도 배우는 거 하고 컴피티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푸드트럭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 4시에서 시작하고 토요일 날 4시에서 시작하고 늦게 한 12시까지 할 거야.
0: It might sound a little bit like TMI.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저같이 춤을 못 추고 그런 분들도 나와가지고 댄스 컴피티션
1: 아니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또 코리아그퍼 사람 저기 선생님도 있고 또 뭐 but 이렇게 생각해 춤은
0: 네.
1: 꼭 K-pop isolation 같은 거만 하는 거 아니고
0: 네네
1: 프리스타일도 있죠
0: 오 프리스타일
1: 뭐
0: 저같이 나는 춤을 못 추는 비기너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1: 예 맞아요
0: 즐기기 위해서
1: 뭐 나는 저기 뭐지 옛날 비보이 했는데
0: 네.
1: 요즘에는 비보이는 너무 힘들어 못해.
0: 아 비보이도 하셨군요.
1: 이거 팝핑이랑 락킹 같은 거 뭐 다른 것도 계속 할 수 있고. 아. I always say 영어로 하면 dance like no one's watching.
0: Dance like no one's watching.
1: 그래서 한국말은 뭐죠 저기 춤추면
0: 네.
1: 뭐 아무런 사람 안 보는 것 같이
0: 관심 신경 안 쓰고.
1: 예 맞아 신경 안 쓰고. 꼭
0: It's all about confidence.
1: Confidence이고 but confidence도 다른 사람 안 보고 음악 좋아하면 아. just dance to your own beat 맞죠?
0: 아. 그러면 no one will like judge.
1: Right? Yeah, judgment 없고 재밌게 춤추면 아. that's all that matters.
0: 그러면은 opinion. 즐겁게 춤을 추고 yeah. 본인의 비트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프라이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눈에 spot on the light 하면은
1: yeah.
0: 아, 네, 청취자분들 함께 저희 K-Wave Festival에 가셔서 네. No one will judge us.
1: Right.
0: 그래서 즐겁게 즐겨는 그런 좋은 추억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And then 또 언제 저기 9월 19일 날 하고 네. 20까지 2-day 이틀 이틀 있는 거 Korean Festival 저기 Manassas 쪽에 있어요.
0: 오.
1: IYF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이거는 free festival고
0: 어, 네.
1: 12시에서 시작하고 6시까지 so 음식도 있고 춤도 있고 뭐 K-pop 하는 거 performer 같은 것도 있고
0: 네.
1: 재밌을 거예요. So IYF에서 Manassas 쪽에 church 어떤 교회 자리에서
0: 네.
1: 파킹 안에서 뭐 food vendor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제주 들을 거예요.
0: 네.
1: 꼭 나오세요.
0: 그럼 거기서도 노래 부를
1: 아니, 쟤는 뭐 involvement 저렇게 안 하고
0: 네.
1: 꼭 어떤 데는 탤런트 가서 쟤도 탤런트 스카프도 조금 해요.
0: 아. 그렇게 저도 항상 궁금했었던 게
1: 예.
0: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예. SM Entertainment에서 아카데미 오디션.
1: 예,
0: this
1: 예.
0: is like kind of official.
1: Right. 이거 진짜 큰 뉴스죠.
0: 네. 그래서 오피셜한 그런 오디션들도 있는데
1: 예.
0: 실제로 페스티벌이라든지 콘서트에 갔는데
1: 예.
0: 그런 unofficially 하게 캐스팅이 되는 경우들도
1: 적어도 있나요? 어떤 때 돼요. 뭐 언제죠? 한 5년 전에 쇼미더머니 알죠?
0: 네.
1: 쇼미더머니도 뉴욕에서 오디션도 있고 뭐 LA에서 오디션도 있고 또 한국에서 오디션도 있는데 한국 사람 나오는 거는 있는데 진짜 다른 나라 사람 나오는 거는 더 커졌어요. 제 아는 친구도 치리, 이름은 치리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인데 한국 가서 오디션 했어요. 돈 쓰고 비행기 포스하고 호텔도 준비하고 가서 했는데 아이, 못 들어갔죠. 저기 다음에 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 연습 많이 하고 한국말 좀 조금 배우고 저렇게 랩 할 거면 랩은 진짜 힘들어요. 노래 부르는 것보다 뭐 요즘에는 뭐 가라오케 연습하는 것도 많고.
0: 네네.
1: 저것 때문에 가라오케에서도 잘 배우는데, 랩은 좀 힘들죠. 어떤 때는 머리도 빨리 생각해야 되고.
0: 네, 그 가사 예, 그런 임프로바이징.
1: 예, 임프로바이징 같은 프리스타일 할 거면
0: 아...
1: 맞아요. 저것도 힘들어요. But, 영국 아까 영국도 오디션이 있는데 요즘에 K 드라마 엄청 너무 재밌어요. 여기 새로 나온 거는 둘지
0: 네
1: 둘지 진짜 재밌고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데 아 이건 헷갈려요. 뭐 I don't understand 너무 confusing인데 이 드라마는 테크노 노래 OST에서 진짜 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0: 조금 전 이제 말씀해 주셨던 드라마
1: 예.
0: OST에 수록된 곡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들어볼 건데 이게 예. Bad Bunny.
1: Bad Bunny 하고 근데 아니 but Night of the Rave by Beat Eternal 저거 노래 찾으면 이거 진짜 EDM 네. 같은 거 노래예요. EDM 노래 같은데.
0: 네.
1: 요즘에는 OST 만들면 꼭 한국 노래 집어넣은 거는 아니죠. 어떤 때는 뭐 미국 노래도 하고 뭐 EDM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진짜 재밌어요. 노래는 꼭 드라마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저기 suspense 있는 거.
0: 네.
1: 음악 잘 집어넣으면 더 suspenseful 기분이 있어요.
0: 아 그렇게 연출.
1: 빨라는 거 뭐 혹시 더 비트는 너무 빨라면
0: 네.
1: 더 재밌게 하고 또 플렉스캅도 다른 드라마인데 플렉스캅 2편
0: 네.
1: 시즌 2도 나왔어요. 안보영에서 나오는 거고 또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드라마는 뭐 위키 아니면 뭐 훌루 뭐 디즈니 뭐 프라임 뭐 넷플릭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 엄청 많아요.
0: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드라마들 중에서
1: 예.
0: 혹시 하나만 꼽으신다면 많은 드라마 가장 좋아하는
1: 진짜 옛날 옛날 거 얘기하면 뭐죠 저기 시그널 or Reply 1988 저거는 진짜 뭐 80년이 있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도 80년에서 살았어요.
0: 네.
1: 그래서 저거 때문에 Reply 1988 너무 재밌고 새로 나온 거는 뭐죠 저기 뭐 박근빈 나오는 거 Our Spooky Love.
0: Spooky Love.
1: 박건빈 나오는 거는 다 좋아요.
0: 박건빈님 배우 박건빈이 나오시는 거는
1: 제 배예요.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다음 박건빈 다음 드라마는 언제 저기 이름은 까먹는데 위하준 나오는 거 같이 네. 커플로도 새로 지금 저기 뭐지 준비하는 거야.
0: 아 그럼 또 새롭게 또 준비하고 네.
1: 또. 계속 바빠요. 저기 박건빈도 어디 갔죠? 저기 케이칸 LA에서 왔죠. 한 2주 전에.
0: 네.
1: 그래서 한국에서 LA 가서 케이칸 LA 아니 케이칸에서 인사하고 또 얘기 좀 하고 또 팬들 엄청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0: 아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K 라디오에도 모셔올 수 있는 날이. 네.
1: 아, 뭐 꿈은 박근빈 여기서 오면 DC에서 오면 진짜 와.
0: Dreams come true.
1: SES, dreams come true. 맞아요.
0: SES, dreams come true. 네,
1: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IT 잡으로,
0: 네.
1: IT 잡만 말고 다 일 찾는 거 엄청 힘들죠.
0: 그렇죠. 요즘 구직난과 취업난.
1: 그래서 제 아는 친구, 혹시 뭐 링크드인에서 뭐 monster.com, 뭐 indeed에서 resume 업로드하면
0: 네.
1: 뭐 퍼센티지 찬스 있는 거 혹시 뭐 이메일 뭐 인터뷰 하는 거 되게 low예요.
0: 잘 안 받죠.
1: 잘 안 받죠. 그 알고리즘 때문에 어떤 때는 AI 때문에 레즈메 보면 이거 안 되고 이거도 안 되고 이거도 안 되고 저 그때 되게 힘들어요.
0: 레즈메 1라운드 퍼스트 라운드에서 애초에 그냥 해제되고
1: 맞아요. 블록되죠.
0: 블록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1: So 제 아는 친구는 신로플로우 웹사이트 만들었어요.
0: 오.
1: 어떻게 저 알고리즘에서 더 레즈메 업로드하면
0: 네.
1: 더 깨끗하게 더 임팩트 있는 거 다시 뭐 뭐지 리라이트 해주고 and then 저렇게 다시 서밋 할 수 있죠. So 신로플로우는 이 컴퍼니 새로 생겼어요.
0: 오.
1: 새로 생겼는데 제가 저기 뭐 광고도 보내줬는데
0: 네.
1: 저거도 이따 조금 들어보면 진짜 뭐 힘든 사람 힘든 일 찾는 거 진짜 힘들면 꼭 신로플로우한테 한번 해보세요.
0: 어 그러면은 한번 광고를 지금
1: 예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볼까요? 광고 큐
2: 준비되셨나요? 다음 커리어로 도약할 시간입니다. 여기저기 지원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신로플로우에서 프로필 딱 하나만 만드세요. 우리 스마트 AI가 최고의 기업과 연결해드립니다. 신로플로우 당신의 재능이 기회를 만나는 곳 신로플로우 취업 성공 신로플로우 DDAI를 방문하세요.
0: 오, 신로플로우
1: 예.
0: 좋은데요?
1: 제 친구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인도 사람인데 이 저기 광고 같은 거 어떤 아는 친구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0: 네.
1: 만들고 저기 또 일 찾는 거는 요즘에 진짜 힘들어요. 뭐 qualifications도 있는데 뭐 좋은 학교도 다녔는데 잡는 못 찾아가. 한국에서 지금 비슷한 거 문제도 생겼어요. 요즘에 뭐 I forgot number 뭐 100,000 넘었어요 저기 일 못 찾는
0: 그렇죠.
1: graduate
0: 맞아요.
1: graduate 못 찾아
0: 그래서 쉬었음 청년이라고 네. 졸업은 다 했는데
1: 예, 어떤 때는 master's degree도 있고 뭐 박사도 그렇죠. 있는데
0: 오히려 더 찾아. 어렵죠
1: 더 힘들어요
0: high applicants일수록 예. 더 시험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예. 많다고

0: 이탈리아에서 오는 거야.
1: 어, 그럼 직접 새롭게.
0: 예, 새롭게, 이거, 설렁탕도 있고, 뭐, 떡갈비, 뭐, 만둣국, 해장국, I mean,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거 때문에 진짜, 아, 먹어본 거는 못했는데, 아는 친구는 다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대요.
1: 어.
0: 저거 때문에 꼭, 문 열으면 꼭 가야 되죠.
1: 그 중에서 가장 드시고 싶으신 메뉴가 있으실까요?
0: 뭐 저것 때문에, you know, 뭐 할 이유는 드라마만 얘기하는 거고, 아니고, 저기 음악만 얘기하는 것만 아니고, but K-food도 엄청 많이,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 수능탕에서 집는 진짜 맛있는 수능탕. 요즘에 혹시 여분 겨울 진짜 추우면, 진짜 좋죠. 수강탕 먹는 거.
1: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파트 2로 넘어가기 전에 Bad Bunny의 DTMF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예. Yeah.

0: cojones, los amo. Gracias por estar aquí, de verdad. Para mí es bien importante que estén aquí. Cada uno de ustedes significa mucho para mí. Así que vamos para la foto, vengan para acá, métase todo el mundo, todo el corillo, vamos. Zumba. Ya Berni tiene el nene y ya...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0: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1: 다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멜버니 노래 듣고 왔는데, 예. 그러면은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으시다고요.
2: 아, 예, 예. So, 뭐, 이 둘째 드라마, 너무 어떻게 해죠? 저기, 뭐, 헷갈려 건데, 저기, 진짜 머리 써야 돼요. 이거 보면, 머리 꼭 써야 돼. 안 쓰면, 아, 진짜, 이건 뭐 해놓은지 잘 몰라요. 혹시 옛날, 아, 이거는 너무 젊은 사람 때문에 몰랐 건데, 옛날 영화 있었어요. 저기, 존 트라볼타하고, 니콜라스 케이지. 네. 같이 나오는데, 니콜라스 케이지, or, no, 존 트라볼타는 나쁜 사람인데, 니콜라스 케이지 얼굴로, 플라스틱 서지 하고, 존 트라볼타하고 똑같게 만들었어요. 저것 때문에, 이렇게 막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 누구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 이 둘째 K-드라마도 비슷해요. 스토리도 조금 비슷한데 스포일러 안 주고 저렇게만 얘기할게요. 꼭 봐야 될까요?
1: 그러면은 둘째 드라마를 보실 때 예. 굉장히 머리를 쓰고 예. 굉장히 추리하면서 예.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예. 그런 드라마라고
2: 맞아요.
1: 될까요?
2: 맞아요. 저기 어떤 사람 처음 에피소드 1편 보면 이거 뭐야? 저렇게 생각이 있을 거예요. But 진짜 너무 뭐죠 저기 누구지 루 전열 나오는데 네. 사람 두 개 해야 될 거예요. 나쁜 사람 해놓은 거 연극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도 연극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제 좋아하는 배우는 술경규도 나오는데 저거 때문에 이거 꼭 봐야 될 거야. 술경규는 진짜 뭐 우리 거, I mean 한국 거, 해리슨 포드 뭐 모르겠네. But 진짜 인기하고 저기 리스펙트 많은 사람인데.
1: 그렇죠.
2: 예, 배워야 하는 거는.
1: 고트죠, 고트.
2: 고트, 예, 맞아요, 고트. 그래서 저거 때문에 꼭 봐야 돼요. 이거는 에피소드는 10개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거. 진짜 재밌어요. And then Flex Cup, 아까 제가 얘기했죠. Flex Cup 2도, Season 2도 나오는데, 저거는 Hulu Disney Plus에서 나오고.
1: 네.
2: And then, I don't know. 우리 꼭 김수현 얘기 좀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래도. 다시 나왔어요. 맞죠? 저기, 뭐, 쇼에서 나오는데, 지금 뭐,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저기, 스캔들도 많았죠.
1: 네.
2: 누구죠? 김세론? 네. 김세론에서, 뭐, 혹시 뭐, 안 좋은 거 있는데, but, and then, netizens, 한국 netizens 하고, 저기, endorsement company도 많이, 뭐지, 저기, 잘렸죠.
1: 그렇죠.
2: But 지금은 다시 comeback 하고, 김수현은 뭐, 잘못한 거, 이거는 제 opinion인데, 잘못한 거 없었어요. 어떤 때는, 뭐, 멘토하고, 뭐, 젊은 사람하고 친구 있는 거는, 사랑 같은 건 아닌데, 뭐, 도와주는 것도, 뭐, 형으로, 오빠로 해놔주는 거는, 저게 있죠. But 어떤 때는 사람이 이거 보면, 잘못 보는 거죠. 어떤 때. So, 저거는 my opinion. But, netizens은 다른 생각했죠. 왜, 저기, 군대에서, 저기, 편지도 쓰고 뭐 이렇게 뭐 확실히 준 걸 없는 거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한국 내에서는 진짜 우리 아까 뭐 저번 주 얘기한 거나 하영 얘기도
1: 네 맞아요.
2: 아 몰라요 저기 왜 내에서는 뭐 스캔도 꼭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테이크다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Haters right? Haters yeah. 있는 거지. So. Anyway, but 김수현 다시 나오는 거는 혹시 다음 드라마, K-드라마, 영화도 나오면 궁금해요. 네. 보고 싶어요.
1: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또 새로운 이제 다시 이제 복귀작이 있으면은 예. 함께 또 나눠주시면.
2: 어, of course, absolutely. 예, 맞아요.
1: 재밌는 드라마들, K-드라마들. 사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K-드라마.
2: 어, 영화도 있었어요.
1: 영화 어떤 거도 있죠?
2: 제가 아까 언제죠? 이 먼데이에서 칼런이 봤어요. 전지현 나오는 거.
1: 오.
2: 전지현 나오는 거 너무 전지현도. 너무 좋아하고 네. 옛날 My Sassy Girl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1: 네.
2: 전지현은 진짜 너무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Colony. Colony는 이거는 저기 Train to Busan 시퀄 같은 건 아닌데 or prequel도 아니고 미국 영화 비슷한 거는 Resident Evil 혹시 알아요? 게임도 알고
1: 네.
2: Resident Evil 스토리 좀 비슷해요. 그래서 so, 저것 때문에 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꼭 봐야 될 거예요.
1: 아 이렇게.
2: So Fairfax Town Center, Regal Fairfax에서 볼 수 있어요.
1: 아 지금도 계속 예, 예. 개봉한 상태인가요?
2: 저거 끝나면 다음 거는 화정민 나오는 거 Hope.
1: Hope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예, Hope는 우리 다음 주 얘기해야 돼. 네. 화정민 나오는 거는 이거는 또 Squid Game 아 이름 까먹었어요. 저기 여자분은 누구죠? 호프 K무비 나오는 캐스트는
1: 제목이 호프죠.
2: 호프죠. And then 누가 나오는 거죠? 저기 예, 요번 I mean 9일날 열을 거야. 9일날인데 황정민하고 조인성. 조인성하고 and then 미국 배우도 나와요. 마이클 파스벤더. 마이클 파스벤더는 얼굴 알 거예요. 저기 엑스맨에서 매그니토. 젊은 매그니토. 저기 올드 매그니토 말고 매그니토 저기 엑스맨에서 나오고.
1: 정말 유명한 배우.
2: 예. Yeah. And then 알리샤 비켄더는 다른 오락 영화 뭐죠? 툼레이더. 툼레이더 여자로.
1: 오.
2: So, but 원래 알리샤 비켄더 and 마이클 파스벤더 부부예요.
1: 그래요.
2: In real life, real life는.
1: 그래서
2: 저것 때문에 황정민하고 조인성하고 호연도 나오고 Alicia Vikander and Michael Fassbender. So 이번 9월 9일날 저기 theater에서 극장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꼭 봐야 될까. 이것도 저기 festival에서도 뭐 Europe Festival, Cannes, Venice 잘 됐어요. 그래서 꼭 진짜 황정민 나오는 거는 다 좋죠.
1: 아 저희 크리스티아노 선생님 덕분에 앞으로 다가오는 K-pop 행사들 네. 그리고 K-드라마 앞으로 릴리즈될 무비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 오케이. 예.
1: 그래서 크리스티아노 선생님께서는 K-pop expert 그리고 네. K-pop이 초창기 때 예. 1세대부터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여기 DMB region과 전미 지역에 K-POP을 알리시기 위해서 엠베서더로서 정말 많은 공헌을 해주셨는데
2: 예.
1: 최근에 이 K-POP이 문화 수출을 넘어서 팬들과의 그런 피노미넌, 그런 문화 교류로서의
2: 예.
1: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문화 현상이라는 데 예. 대한민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예.
1: 그래서 2027년 그 피노미넌, 그 박진영 JYP가
2: 예.
1: 현재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위원장을 가지고 K-pop, HYBE, SM, JYP, YG 이렇게 같이 대규모 글로벌 K-culture festival 시상식 그래서 한국의 코첼라를 미국의 코첼라를 뛰어넘는 한국의 메가 K-culture 이벤트를 앞으로 지향하겠다 네. 그런 문화 현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런 지금 여기 DMB에서 열리는 K-wave와 다채로운 K-pop 행사들도
2: 네.
1: 이러한 그런 팬덤을 중시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통의 현장을 포커싱하고 있는 걸까요?
2: 예, 네. 아, 내 생각은 뭐지 저기 JYP도 처음에서 나왔을 때 진짜 많이 애 너무 많이 썼어요. 뭐 뉴욕도 가고
1: 네.
2: CD 만드는 거 혼자 집에서 CD 만드는 거 저기 뭐지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다 패스하고 이거 꼭 들어야 될까? 꼭 들어야
1: 아무도 몰랐으니까.
2: Then 나중에는 싸이 나왔죠. 그렇죠. 사이는 문 진짜 크게 열었어요.
1: 그렇죠.
2: 크게 열은 것은 JYP는 진짜 똑똑하고 잘 생각하고 여자 그룹 엄청 많이 여자 그룹하고 남자 그룹 엄청 많이 만들었죠.
1: 그렇죠.
2: 조그 때문에 계속 올라고. 코첼라 미국에서 한국 K-pop 그룹도 불렀죠. 불렀는데 왜 이렇게 한국 그룹 있는 거는 뭐 하나 두 개 세 개 있는데 JYP 또 머리 잘 쓰고 아 우리도 똑같아 이게 큰 코첼라 같은 거 이벤트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까? 왜요? 엑스포트 우리 K-pop은 엑스포트이죠.
1: 그렇죠. 예?
2: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 한국에 들어오게? Tourism, culture, 저거 다 돈이죠.
1: 그렇죠.
2: 저거 때문에 이코노미도 올라갈 수 있고, 저거 때문에 이 코첼라 아이디어, 한국 코첼라 아이디어는 진짜 잘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 언제죠? 한 일주 전에 Waterbomb Festival 얘기했죠.
1: 네.
2: So Waterbomb Festival은 저거는 한국에서 시작하고 인기 엄청 많아요. 타일랜드 해지 요즘에는 타일랜드 해고 월남해도 해고
1: 다양한 나 국가로 수출을 하게 되네요. 워터밤 컨셉이.
2: So, 아, 제 홉도 여기서 워터밤 페스티벌 하나 만들고 아이파 큰 이름은 못 불렀는데 뭐지 루키 그룹하고 뭐 여기서 로컬 있는 거 해주고 코첼라 한국에서 코첼라 있는 거는 진짜 뭐 다 뭐지 레이블 뭐지 레코드 레이블 JYP, SM, 누구 다 하이브 다 같이 오게, and then 큰 콘서트 보면 사람 팬은 엄청 많이 좋아할 거죠. 한국 팬도 좋아할 거고 또 다른 나라에서 가서 한국에서 들어오고,
1: 그렇죠.
2: 투어리즘 해고 먹는 거, 뭐 사이트싱, 뭐 저기 컬처 배우는 거, 다 지금 궁금해지. 궁금하고 또 아이 요즘에 진짜 젊은 사람 뭐 엘리멘터리하고 하이스쿨 사람도 지금 한국말 배우는 거예요. 앱도 있고 뭐 유튜브에서 배우고 뭐 저기 튜터도 프라이빗 튜터도 렌트 아니나 뭐지 시키고 저것 때문에 이거 진짜 K-pop 더 커지게 하는 거죠.
1: 그렇죠.
2: So I think it's a fantastic idea.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도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1: 그만큼 근데,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 만큼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2: 그래요. 그래서 코첼라도 똑같게 처음에서 코첼라 만들면 돈 뭐 조금씩 돈 만드는데 지금은 되게 꾸준하고 또 이 포뮬라 JYP and JYP도 Korean Government Ambassador이죠.
1: 맞아요. 예?
2: Cultural Ambassador. 저것 때문에 I think it's a fantastic idea and 진짜 잘 될까요?
1: 그래서 선생님께서 K-pop이 활성화되기 전에 전부터 앰바서더로서 K-pop을 알려주셨고
2: 또 아니 저거는 제가 왜 저렇게 했는 건지 두 살 때 미국에 왔는데
1: 네.
2: 한국말도 잘 못하고 뭐 한국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뭐지 저기 K-culture 한류 있는 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지 메이슨 다녔는데
1: 네.
2: 한국 사람 도서관에서 엄청 많았어요. Second floor, I think second 아직도 second floor.
1: What's that? Fenwick Library.
2: Yeah, Fenwick Library. 아직도 second floor면 모르겠는데, but international student도 많았어요. 저거 때문에 Korean Student Association to 저기 다녀고 나중에 아 나는 한국말 좀 조금 잘 배우 조금 더 배워야 되고 또 Korean culture도 더 좋아야죠. 음식도 더 먹어보고 또 음악, 영화, 드라마도 더 보고. And then, as a Korean American, 제가 진짜 한국 사랑해야 되죠. Embrace 해야 되죠. 조금 더 embrace 하고. And then, 나중에는 chorus festival 도와주는데, 아, 이 K-Wave, 이 한류 계속 promotion 해야 될 거야. 광고도 하고. 조금 더 계속 하고, 뭐 벌써 20년 넘었어요. 이거. 이거 좋아하는 거고 또 프로모션 해준 거. 저거 때문에 뭐 메릴랜드 페스티벌도 도와주고 이 페스티벌도 도와주고 어떤 때는 DMV만 좋아하는 거 아니고 노스 캐롤라이나, 뉴저지, 샌프란시스코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케이칸도 뭐 12년 or 13년에서 시작하고 18년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K-Wave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but 저기 메시지 이 한국 사람한테 메시지 안 내고 다른 나라 사람한테 여기서 미국 사람한테 한국 몰려는 사람
1: 네.
2: 저거 메시지 꼭 이렇게 나오고 싶고 저것 때문에 뭐 페스티벌 하면 저것 때문에 my main issue 이슈 있는 거는 어떤 때 한국 페스티벌은 한국 사람한테만 관광하는 거죠.
1: 아.
2: 저건 안 좋아요. Because 원래 한국 사람 하나도 안 나오면 다른 나라하고 미국 사람 나오는 거는 저거 최고죠. 저거는 that means you're successful at promoting the message. 메시지는 잘 프로모트하고 잘 you know 사람 convert하는 거지. 어 나는 김치 안 먹어. 나는 이거 안 먹어. 나는 이거 안 좋아. But 어떻게 좋아하게 만드는 거는
1: 그렇죠.
2: 해야 되죠. And that's why 요즘에 K 음식, K 뷰티도 지금 인기 엄청 많죠.
1: 그래서 피부가 글로잉 하신 것 같습니다.
2: 쟤는 원래 많이 안 해, 이거. But anyway, 요즘에 진짜 이 할리우드 저거 때문에 우리 12월 22일 날 저것도 우리 K-Wave 이벤트 해야 되고 또 콘서트 엄청 많이 오고 또 이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도 잘 생각하는 거죠. 잘 타이밍하고 opportunity 만들게.
1: 네, 오늘 크리스티아노 선생님께서 다채로운 K-POP,
2: 예.
1: K-POP에 다가오는 이벤트들, 그리고 K-POP을 넘어서 K-드라마, 영화, 그리고 K-POP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7년 페노멘은 한국의 코첼라가 만들어지면 한국 정부에서 꼭 초청해 주시길 바라고
2: 혹시 쟤도 혹시 갈 수 있으면 갈까요?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예. 마지막으로 The Night of the Raid, Rave by Beat Eternal 둘째에 나온 곡 수록된 곡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되는 일 하나 없는 의료기기 세일즈맨 크리스. 생활고에 지친 아내는 그를 떠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였지만 그의 곁엔 아직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선 아들 크리스토퍼가 남아있었죠. 이대로 무너질 수 없기에 아버지 크리스는 아들의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넌 꿈이 있어. 그럼 그걸 지켜야 해. 사람들은 네가 그걸 할 수 없다고 말할 거야. 누구도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마. 답을 찾는 법을 알고 있고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는 사람. 크리스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힘, 희망 아니었을까요?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두드리고 도전하며 뛰어들 줄 아는 용기로 오늘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최강의 영화 음악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원더풀 데이즈 중에서 이승열 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어디를 막 이렇게? 네, 언젠가는요. 오늘은 9월의 첫 목요일이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송출은 안 되고요. 매달 월요일, 매달 목요일, 첫 번째 목요일 내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 레인보우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송출되니까 그 어플 들어오시면 TV 모양 클릭하시면 원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딸기 산도님, 강디 오늘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이신데요. 그런가 봐요. 저는 늘 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떤 날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많은 분들, 마주치시는 분들 눈빛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맨날 마주치는 분들인데도, 오, 오늘 정말 예쁘다고. 네. 목요일은 예쁜 옷 입고 예쁘게 꾸미는 날입니다. 네.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입니다. 11월의 햇빛님. 강희님, 라디오 보라로 뵈니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반갑습니다. 체험맨 보라로 첫 글을 올리네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남현서님은 개인적으로 어저께 제작 발표회보다 오늘이 더 이쁘신 듯. 아,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영화 행복을 찾아서 이야기로 시작했죠. 6821님이 아, 행복을 찾아서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이를 데리고 노숙을 이어가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도 지치고 무기력할 때마다 보는 영화예요. 애정하는 영화가 오프닝에 소개되니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채영음 늘 빼먹지 않고 듣습니다. 너무 소중한 한 시간이에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 영화에서 그 부자지간으로 나오는 그 아들이 윌 스미스와 그의 실제 아들이어서 화제가 되었었죠. 네. 제이든 스미스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배우 겸 래퍼, 패션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극 중에서 아들에게 하는 대사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준다 할까요? 저는 클로저 어저께 제작 발표했고, 이제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연기자 최강이고, 라디오 최강의 영화 음악 DJ이죠. 네. 근데 DJ를 하면서 이제 연극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연극의 이름이 클로저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작 발표회를 했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안나 역이란 말이에요. 클로저에서. 그런데 저도 이거 연극을 하면서 20대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연극을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클로저에는 레리 안나 댄 앨리스가 나와요. 댄 앨리스는 20대고 레리 안나는 이제 30, 40대인데 레리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안나로서 앨리스를 볼 때 과거에 저에게 해주는 얘기처럼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자지간의 마음을 보는 눈빛, 느낌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프닝으로 좀 긴 얘기지만 저 에피소드를 살짝 얘기해드리면 그 연극 연습할 때마다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 네, 그게 너무 귀엽고 순수하고 네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참 좋아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도 행복하고 거기서도 행복하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잠시 후엔 영화 퀴즈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그득그득 받아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파블로 베르에르 감독의 무성 애니메이션이죠. 로봇 드림. 무성 애니메이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애니였어요. 중에서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딱 이맘때 노래잖아요. 네, 이 노래는 로봇 드림을 보기 전과 후 들을 때 느낌이 확 달라져요. 분명히 신나는 노래인데 영화를 보고 들으면 한때 가깝고 소중했던 누군가가 떠오르고 아련해진다는 분들 많으시죠? 함께 들었던 노래로 기억나는 사람, 또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케이시 앤더 선샤인 밴드의 부기 슈즈였습니다. 영화 인턴 중에서 들려드렸어요. 인턴이 오는 16일에 한국판으로 리메이크해서 개봉하던데 너무 기대돼요. 혹시 예고편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로버트 드니로가 했던 역할이 그 인생 경험 베테랑이자 막내 인턴, 그 벤 역할이 배우 최민식 씨, 그리고 앤 해서웨이가 연기했던 잡성가한 젊은 CEO 줄스는 배우 한소희님.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한 캐스팅이라고 느껴지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그 한소희님의 그런 약간 그 커리어 우먼 그런 룩, 그 오피스 룩, 그렇게 약간 오히려 되게 MG룩 같지 않고 그렇게 갖춰준 룩을 입었을 때 저는 한소희 배우가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볼 수 있게 돼서 참 기대돼요. 여러분도 예고편 보셨나요? 실버 인턴 최민식 씨가 회사 책상 위에 크림빵이랑 보온병 그리고 필통을 올려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원작이랑은 또 다른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만의 그런 K-직장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아, 많이 공감도 하고 뭉클도 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에 맞게 바뀐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아, 기대됩니다. 한국판 인턴만의 감동과 재미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김수아님, 운전하면서 듣다가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보라 켰어요. 강디 보고 싶어요. 카메라 아이컨택까지 해주시다니 아이돌이세요? 너무 예쁩니다. 부러워요. 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스튜디오, 이 생방 스튜디오 카메라가 약간 위에서 찍고 있어서 아래만 보면 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굳이 보라 켜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청개구리님, 오늘 완전 가을 날씨네요. 그렇다면서요? 저 둔감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오늘 헤어 메이크업 하고 왔으니까 메이크업 선생님이 아침에 나오는데 반팔 입고 나오는데 쌀쌀했다고 약간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겨울이 가는군요. 아, 겨울이래. 여름이 가는군요. 오, 빨리 음악 들어야겠다. 땡돌맘님,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강디님 너무 이쁘시네요. 오늘 신랑이랑 캠핑 가면서 듣고 있어요. 우와, 캠핑. 캠핑은 한여름보다 이렇게 약간 그 날씨의 경계가 바뀔 때 참 좋죠. 오랜만에 라디오도 듣고 날씨도 좋고 행복합니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그이랑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호니 아빠님, 11시 알람 맞추고 듣는데 아들이 알람 제목 최강이라고 저장된 거 보고 애인한테 연락 온다고 오해를.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카무루룩님, 가을가을하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해수욕장, 한악의 해수욕장 둘레길 걷고 싶으나 현실은 책상과 모니터 세상이네요 하셨습니다. 한악에가 오탄가 하고 빼고 읽었는데 인천 영종도 쪽에 있는 해수욕장이군요. 아, 영종도는 아는데 그렇군요. 하, 둘레길 걸으면 너무 좋겠다. 네, 해수욕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산책 느낌으로 바닷가 둘레길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멀지도 않은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학의 둘레길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바로 어제 개봉한 존 카니 감독의 영화죠. 싱어게인 중에서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듣겠고요. 그 다음으로 들을 곡은 원스 중에서 글렌 안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 듣고 올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들으신 곡은 영화 원스 중에서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 였어요. 오늘은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들어서도 그렇고, 네, 좀 다른 느낌이지 않으세요? 글렌 한사드가 곁에 없다고 느껴지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서 들은 곡은 바로 어제 개봉한 영화 싱 어게인 중에서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였습니다. 원스와 비긴 어게인, 싱 스트리트까지 국내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존 카니 감독의 신작이에요. 네, 데니 역을 연기한 닉 조나스는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 1원이기도 하죠. 형들과 함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다가 수년간 활동을 멈추면서 각자의 길을 걷기도 했는데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경험을 실제로 살아본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텐데 내가 그중 하나인 것 같다 라며. 매일 수많은 신곡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매번 자기를 증명해내야 하는 뮤지션의 압박이라는 게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현실이겠죠? 네. 마침 또박이님이 또 개봉날 맞춰서 싱어게인 보셨다고 하셨고 3600님 길게 문자 주셨어요. 영화를 보면서 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또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른 노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믿어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다면 그럼요. 그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 어쩌면 충분히 성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엔딩 장면이 참 좋으셨더라고. 감동적이기도 했고 여운도 오래 남았다고 하셨어요. 맞아, 다 읽고 싶네요. 영화를 보고 나니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엔딩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참 자상도하게 리뷰 이렇게 팁 주셨어요.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영화, 최영음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이에요. 무명의 축가 가수 릭과 한물간 팝스타 데니가 우연히 만나 함께 쓴 단 하나의 노래로 엮이게 되는 이야기죠. 바로 방금 전 이야기한 그 영화, 싱 어게인. 여러분,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싱어게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90입니다. 자, 그럼 이제 키즈플러 가보실까요?

처음 수준이 있지. 객관식 문제는 거부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관식으로 준비했어요.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극장가에서는 사랑의 핫초핑 시리즈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름하야 사랑의 핫초핑 이것 보석의 전설. 여기서 이것은 고등어나 꽁치랑은 체급이 다른 바다에 사는 포유류입니다. 싸우면 새우 등이 터져요. 그럼 첫 번째 영화 퀴즈 힌트 나갑니다. 이것이 등장하는 영화 프리빌리 기억하시나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12살 소년 제시와 수족관에 갇힌 윌리가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였죠. 프리빌리보다 아바타가 익숙한 분들은 아바타 물의 길에 나오는 툴쿤이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툴쿤이 오늘의 정답을 닮았거든요. 이번엔 한국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최인호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국 영화 이것 사냥은 배우 이미숙과 안성기 더불어 가수 김수철 씨가 병태역으로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 제목과 동명인 송창식 씨의 노래가 히트를 하면서 이 영화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눈치 못 채신 분들은 큰 맘 먹고 마지막 노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무신화처럼 숨을 쉬는 아 땡땡이 잡으러 예.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프리빌리, 아바타 물의 길, 툴쿤, 핫초핑, 이것 보석의 전설과 이것 사냥, 공통적으로 연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선물 딱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희 주간식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하츄핑,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중에서 흰, 사랑의 빛, 그리고 아바타 물의 길 중에서 위켄드의 Nothing is lost, You give me strength 였습니다. 이로우님, 주간식이란 말이지, 고래, 고래개꾼 이라고 하셨어요. 약간 저희 연습실에서 오만석 씨가 많이 하는 개그인데요. 네. 깡하늘님, 이 정도면 객관식과 뭐가 다른가요? 정답 그래요. 아니, 여러분,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청취층이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3337님, 강디님 노래 너무 잘하세요. 아, 이거 뭐지? 아, 진짜. 네, 이거 뭐죠? 네. 그 바람에 정답 알았어요. 정답은 고래죠. 칭찬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하네. 윌러님, 고래고래 소리쳐봅니다. 7544님, 정답 고래요. 커다란 덩치 비에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그 동그란 등에서 뿌 하면서 물이 슝 찌그맣게 나오는 게 너무너무 귀엽죠? 맞아요. 정말. 물망초님, 저요. 정답은 고래예요. 저는 고래하면 어렸을 때 읽던 피노키오 생각이 나요. 저도 항상 그런데. 진짜 큰 고래 뱃속엔 피노키오가 있는 거 아닐까 했던. 맞다.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있었지. 저는 고래 따로, 피노키오 따로 생각했네요. 저는 성경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요나랑 헷갈렸던 것 같아요. 0321님, 정답 고래입니다. 하셨네요. 지금 고딩이 된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고래라고 하셨어요.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마침 유경준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영화 그랑블루 중에서 그랑블루 서곡 띄우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내일에서 만나요.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3: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2: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3: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3: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4: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interest only 프로그램이나 adjustable rate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interest only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amortization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ill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Hill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ill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텍사스 국방장관의 이른바 문화전쟁으로 펜타곤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 공백과 드론전 등 미래전력 현대화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에 연방 복지지원금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 담당 기관뿐 아니라 주정부의 모든 기관이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출산 제한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불법 체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미국 시민권 제한 조치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연준이 미국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물가는 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 가격과 정책 국제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수성을 위해 접전지 35곳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의 집권당 패배 공식도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항공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 주변 비행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항 운항 차질과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버가 코비드-19 이후 최대 규모인 전 세계 직원 3,300명 감원에 나섰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관리직을 줄이고 로보택시 등 미래 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반도체 판매 제한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제 당국의 합동 단속으로 지난 6월 미국발 마약류 39건, 7.1kg이 적발됐습니다. 필로폰과 대마류 등이 포함됐으며 약 2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피텍세스 국방부 장관의 문화 전쟁에 펜타곤 내부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2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군 부담이 증폭된 상황에서 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인 워크 척결을 내세운 일종의 이념 전쟁에 몰두하면서 지휘체계와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현대화 역량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NN 방송은 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문화전쟁에 집중하고 자신의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군 수뇌부를 배제하면서 육군의 현대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댄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의 사임을 계기로 더욱 불거졌습니다. 드리스콜 장관은 사임서에서 육군 변혁과 전투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헤그세스 장관이 이를 주도하던 장성들을 해임해 관련 노력을 가로막았다고 언급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 드리스콜 장관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육군은 이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입니다. 한 전직 육군 고위 관계자는 기술을 이해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이를 군 조직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핵심 지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을 자의적인 이유로 해임하면 혼란과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특히 헤그세스 장관의 인사 조치로 드론전 등 미래전에 대비한 육군 현대화를 주도해온 지휘관들이 잇따라 물러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지 전 참모총장과 크리스토퍼 도너휴 전 미 육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 데이비드 호든이 전 육군 변역 훈련 사령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뜻하는 DEI 정책과 성소수자 관련 정책 등을 워크 문화로 규정해 비판하며 군에서 전사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들은 헤그세스 장관 재임 기간 문화전쟁과 관련한 사안을 놓고 일종의 정치적 압력을 받아왔다는 점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 국방당국자는 CNN에 헤그세스 장관이 무인 시스템 등 기술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군 현대화보다 문화적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미 건국 250주년 기념 1달러 금빛 동전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동전은 실제 금은 아니지만 법정 통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당 2.44달러에 판매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1달러짜리 금빛 동전 판매가 2일 정오부터 시작됐습니다. 미 조폐국이 책정한 동전 판매가는 25개짜리 한 롤에 61달러로 개당 2.44달러, 100개짜리 한 자루는 154.5달러로 개당 1.55달러입니다. 동전은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고 주변을 둘러 자유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리버 티와 In God We Trust라는 문구와 미국 건국 연도인 1776에서 2026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올리브 가지와 화살 다발을 든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수리를 묘사한 대통령 문장에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250 숫자가 들어갑니다. 미 연방법은 1달러 동전에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을 새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뒷면에만 국한해서 사람 얼굴을 새길 수 없도록 하는 건국 250주년 기념 동전 발행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동전 앞면에는 인물 초상화를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번 동전은 수집용 성격이 짙지만 법적 통화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리에 아연 6%, 망간 3.5%, 니켈 2%를 섞어 주조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금빛을 냈습니다. 실제 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폐국 홈페이지에는 현대 동전 컬렉션에서 단연 돋보이는 소장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매 개시를 앞두고 조폐국 홈페이지 접속이 한동안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동전에 얼굴이 들어간 첫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닙니다. 1926년 미 건국 150주년을 맞아 생산된 50센트 기념 동전에 당시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나란히 들어간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을 사실상 내년까지 이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안의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피텍세스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별도의 대외 발표 없이 조용히 중동 파병 부대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군함 19척을 비롯해 방공부대, 전투기 비행대대, 공수부대 등 미군 병력 5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까지 이들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게 국방부 기류라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이 확인한 서한에 따르면 미군 수뇌부는 최근 군인 가족들에게 육군 제82 공수사단의 병력 일부를 2027년까지 중동에 잔류시킬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이번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당초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장기적인 개입을 피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개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태로 양측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재공습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지 또 한 번의 공격을 할 준비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파병 장기화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란발 미사일, 드론 방어 임무를 맡은 육군 방공부대원들의 경우 표준 배치 기간이 이미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톰 카라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소장은 배치 기간이 연장되면 장비 정비가 지연되고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미군의 전력 현대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 타격에 화력을 쏟아부으며 무기고가 고갈돼가는 상황도 미군이 직면한 고민거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병이 장기화하면 수년에 걸친 장비 보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조란밤단이 뉴욕시장이 약 200명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정 관련 메시지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만다니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플루언서 조직이 시청의 공식 홍보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거운동과 공적인 시정 홍보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시청이 약 200명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 시정 관련 정보를 전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 CJ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청은 시그널이라는 메신저 앱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에게 주요 시정 메시지와 관련 기사 내용을 매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시청이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거나 관련 내용을 소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 인플루언서 네트워크의 출발점입니다. 이 조직은 지난해 선거 당시 맘다니 시장을 지지했던 Creators'a Joran이라는 단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맘다니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청의 뉴미디어와 문화소통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CJR의 설명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CJR 보고서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홍보 활동을 하는 대가로 뉴욕시 예산, 즉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청이 시그널 같은 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해 업무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 뉴욕시의 공공기록 보존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인플루언서의 거주 지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는 뉴욕시가 아닌 코네티컷이나 오하이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맘다니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영상을 올렸고 일부 영상은 뉴욕시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청이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공식 홍보 활동과 맘다니 시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지지 기반 사이에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인플루언서 조직이 시장 취임 이후 시청의 공식 홍보 네트워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적 자원 사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청은 현재까지 CJR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부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점,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다음 소식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는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법무부 법률 고문실은 전날 기존 법률 의견을 대폭 수정해 모든 주정부는 빈곤 가구 임시 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 불법 체류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정책인 TANF와 SSI는 각각 저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TANF와 SSI를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에만 불법 체류자 보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보고 의무를 주정부 모든 기관으로 확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엘리엇 가이저 법무부 법률 고문실장은 주정부가 TANF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불법 체류자 신고 의무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미국인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데 악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수정된 법률 의견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가 복지 혜택을 이용해 주정부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농무부는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일명 푸드스탬프를 사용하는 가구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브룩 콜린스 농무부 장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주정부에 푸드스탬프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주정부 20곳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올해 초 연방법원은 농무부가 푸드스탬프와 기타 영양지원 프로그램 자금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새로운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예비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아이스의 감시용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20살 대학생 피에르 다마스 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벨은 장치를 착용한 뒤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호소했으며 가족과 이민자 지원단체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압박이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미 이민당국의 감시용 전자발찌를 착용한 뒤 수치심과 굴욕감을 호소해온 20대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교 학생이자 축구선수였던 피에르 다마스벨은 지난달 29일 이민 세관단속국 아이스로부터 이민자 구금 대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감시용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 벨은 이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뿐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면서 GPS 장치를 찬 채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월요일 오전 8시쯤 벨은 고속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몇 시간 뒤 경찰로부터 벨이 달려오던 트럭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벨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과 지역 이민자 지원단체는 이번 사건이 이민 정책과 단속 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압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벨 아들은 지난 2024년 미국에 입국한 뒤 스프링필드에 부모와 두 형제와 함께 정착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등생으로 학교 장학금을 받았으며 축구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IT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보호신분, 즉 TPS가 종료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졸업 후에는 원래 윈튼버그 대학교 축구팀에 영입됐지만 아이스 전자발찌 문제로 선수활동이 어려워졌고 이후 라이트 주립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측에 따르면 라이트 주립대에 입학한 뒤에도 감시용 전자발찌 착용을 이유로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는 약 12,000명의 IT계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최근 이민단속 강화 또 TPS 종료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임시보호 신분을 잃은 IT인 가운데 상당수가 구금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금 시설이 부족해 일부에게는 감시용 전자발찌 장치를 부착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민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도 이번 사건에 대해 끔찍한 비극이라며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이민자 지원단체는 달의 죽음이 이민 단속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민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이스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이민자들의 단속과 신분 문제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나 지역사회의 차별 문제까지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미국의 경제활동이 지난 7월 초 이후 완만하게 확장하고 물가도 대체로 적당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일 평가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국방 관련 수요가 제조업 활동을 뒷받침한 가운데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이란 전쟁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가운데 10곳은 소폭에서 완만한 수준의 성장을, 2곳은 변화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주 소폭 증가했으며 물가는 적당히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이었지만 업종별 심리는 엇갈렸다며 기업 관계자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정책, 국제 분쟁의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2주 전에 발표합니다. 이번 베이지북 자료는 오는 15일에서 16일 열리는 9월 FOMC를 앞두고 지난달 24일까지 수집됐습니다. 산업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방 및 데이터센터 관련 주문 수요가 두드러졌습니다. 노동 수요에 대한 인공지능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도 모두 보고됐습니다. 소비 부문에서는 고가 제품에 대한 지출이 견조한 반면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번 베이지북이 9월 금리 결정의 무게추를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약 62%, 동결 가능성을 약 38%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주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0: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미있고 조금은 황당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요즘 아이 이름을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짓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사는 32살 아스트리드 씨는 최근 태어난 딸 이름을 진격의 거인 속 캐릭터를 따서 미카사로 지었습니다. 아스트리드 씨는 딸이 디즈니 공주처럼 왕자에게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무부 조사에 따르면 나루토나 도라에몽, 원피스의 루피 같은 캐릭터 이름으로 등록된 주민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1990년대부터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가 이제 부모가 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지난해에는 정부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원피스 속 해적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억압에 맞서는 주인공 루피의 이야기가 실업과 부패에 지친 청년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대낮에 박물관을 턴 대담한 도둑들 이야기입니다. 지난 31일 남성 2명이 관람객으로 위장해 오스트리아 빈 응용미술관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망치로 진열장을 깨뜨린 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챙겨 걸어서 달아났는데 이 중 한 명은 총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라진 목걸이에는 다이아몬드 637개가 밝혀 있고 무게만 200캐럿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4억 원어치인데요.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이 1930년대 이집트 왕비가 딸의 결혼식에서 쓰도록 만든 유서 깊은 보석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색견까지 투입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박물관 도난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가 요즘 화장실과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파리의 대표 명소인 노트르담 성당 앞은 간이 화장실 앞에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한 관광객은 세계적인 명소에서 이렇게까지 화장실 찾기가 힘들 줄 몰랐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실제로 성당 반경 100m 안에 무료 화장실은 단 2개뿐이었고 그나마 하나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파리 전체로 봐도 무료 화장실은 435개뿐인데 지난해 파리를 찾은 관광객은 410만 명이나 됐습니다. 지하철역 대부분에는 화장실이 아예 없는데 서울에는 무료 화장실이 24,000개가 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화장실만 문제가 아닙니다. 파리에는 사람 21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약 500만 마리의 쥐가 사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7월에는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 2명이 쥐에 물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하수도가 쥐의 번식처가 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재정난으로 청소와 방역 예산까지 줄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상방뇨도 심각한데 일부 지역 상점들은 아예 오줌 방지 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특수방수 페인트를 발라서 벽에 소변을 보면 오줌이 그대로 자기한테 튀도록 만든 겁니다. 한 카페 주인은 19세기에나 필요했던 노상방뇨 방지 장치가 21세기에도 필요하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씁쓸해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이 유행하는 인도네시아 소식과 오스트리아 빈 박물관을 턴 대담한 도둑들, 그리고 화장실과 쥐로 몸살을 앓는 파리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조금은 특별하고 때로는 황당한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1: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하늘이 개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늦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기온 자체도 높지만 습도가 더해지면서 실제로는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오후 이후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상당히 덥겠습니다. 9월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는 햇볕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체감 더위가 강할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하신다면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당분간 늦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뉴욕은 내일 오후 뇌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생활비가 계속 오르면서 이른바 편안한 생활을 위한 소득 기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주에서 4인 가족이 저축과 여가 생활까지 누리려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에서 4인 가족이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저축과 여가까지 누릴 수 있는 소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셋이 2026년 각 주의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서 4인 가족에게 필요한 편안한 생활 소득이 연 20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소득이 필요한 곳은 매사추세츠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32만 9,600 달러가 필요했고 하와이는 개인 기준으로 약 12만 9천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생활비 부담이 가장 낮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개인 기준 약 8만 1,200 달러, 4인 가족은 약 20만 2,600 달러의 연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지역도 소득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메릴랜드의 경우는 4인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소득은 약 25만 7,800 달러, 버지니아는 약 24만 2,900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한 생활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소득의 50%를 주거비와 식비, 공공요금 같은 필수 지출에 사용하고 30%는 외식이나 여행, 취미 등 선택적 지출에 나머지 20%는 저축과 투자 등에 사용하는 50, 30, 20 예산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비를 내고도 어느 정도 여가를 즐기면서 미래를 위한 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한 겁니다. 이 때문에 조사에서 제시된 금액은 각 가정이 최소한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같은 소득이라도 체감하는 생활 수준이

0: 결과 응답자의 27%가 개인적, 감정적 또는 사회적 질문을 위해 AI 챗봇을 찾는다고 답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주로 생산성 도구로 알려진 AI 에이전트가 수많은 미국인의 삶에 스며들어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는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적, 사회적 질문을 위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챗봇을 사용하는 비율은 인과 성별,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I 챗봇을 사용하는 응답자의 절반은 AI의 대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답했습니다. AI와의 관계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일부 응답자는 AI를 친구나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한 응답자는 AI는 내 삶의 외로운 순간을 견디게 해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 앨런데의 디지털 미래 상상센터의 책임자 리 레이니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얼마나 다양한 미국인이 감정적 지원과 개인적 조언을 위해 AI에 의지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유고부를 통해 지난 5월 미성인 4천 명을 인터뷰한 뒤 AI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1천 명을 대표 표본으로 선정해 이루어졌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자택 근처 상공의 항공기 운항 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은 현재 임시로 시행 중인 항공기 운항 제한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해 10월 기미 경호국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르라고 반경 1마일, 고도 2000피트 이내에서 항공기 운항을 상시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마르라고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그는 과거 공항 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공기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이 자신을 향한 보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마르라고 상공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예전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자택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텍사스 목장 주변에서도 퇴임 이후까지 비행 제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마르라고의 경우 인근에 공항이 있다는 점 때문에 비행 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르라고 자택은 팜비치 공항의 비행 경로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보안 심사를 거친 일부 항공기는 지정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인근 팜비치 공항을 오가는 일부 항공편은 항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마르라고 주변의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인근 팜비치 공항의 주요 상업용 활주로 중 하나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약 86편의 항공기가 해당 활주로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팜비치 카운티와 팜비치, 웨스트 팜비치 지방정부는 지난 6월 연방법원에 비행 제한 조치를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연방항공청이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비행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 경로 변경으로 마르라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은 항공기 우회 비행으로 인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집안에서도 항공유 냄새와 그을음이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제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사장인 3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이 다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가해 여성의 가족이 경찰의 총기 사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흉기를 든 가해자가 경찰을 향해 돌진하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9살 파멜라 시스네로스의 어머니가 경찰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스네로스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현장에 많은 경찰관이 있었던 만큼 딸의 팔을 제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왜 총을 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시스네로스는 양손에 부엌칼을 들고 경찰을 위협

0: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스네로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이후 시스네로스가 칼을 휘두르며 경찰을 향해 돌진하자 경찰관 두 명이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스네로스의 가족은 딸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스네로스는 과거에도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시도와 관련해 경찰과 접촉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숨진 또 다른 피해자 32살 에린 피아첸티 씨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피아첸티 씨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으로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엄마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숨지기 불과 나흘 전에는 남편과 어린 아기와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격을 받은 68살 탁 감 씨는 로드 아일랜드 출신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가족이 경찰의 총기 사용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1: 미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 인용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민자 지원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통령의 최근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미 행정부는 2025년 2월 19일 이후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다 불법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일단 박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은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7월 미국 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두 건의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습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이들 행정명령의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원고 단체들의 소재지이기도 하지만 보드먼 판사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더 힐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새로운 두 건의 행정명령이 첫 번째보다 적용 범위가 좁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가처분 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서 차량 번호 인식과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를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도난 차량 회수 등 공공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 주민이 카메라 위치를 직접 기록하며 감시 기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서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를 둘러싼 사생활 보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감시 장비입니다. 알링턴 주민 디즐레 로머 클라크는 최근 이 카메라가 카운티 곳곳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로머 클라크 씨는 지난 7월 플로 카메라스 오브 알링턴이라는 이름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직접 카메라 위치를 찾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감시 기술에 반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며 주민들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인지 직접 알고 실제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를 둘러싼 우려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남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한 경찰관이 플록 카메라 데이터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움직임을 추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알링턴 카운티에는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 4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26대는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LPR이고 나머지 15대는 원격으로 방향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PTZ 포인트 테웃 줌 카메라입니다. 알링턴 카운티 경찰은 카메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이수한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관 기간과 접근 권한, 사용 기록에 대한 감사 절차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단순히 범죄 해결을 넘어 다양한 공공안전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종되거나 위험에 처한 성인과 미성년자를 찾고 도난당한 재산을 회수하며 지역 사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배자를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플록세이프트 측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책임있는 기술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과 관리장치를 지지한다며 동시에 법 집행기관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능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머 클라크 씨는 플로크 카메라 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카메라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의 대응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카메라가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머 클라크 씨는 우리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카메라를 훼손할 경우 오히려 당국이 지역사회에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19일 열리는 알링턴 카운티 감독위원회 회의에서 플로크 카메라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은 한편으로는 실종자 수색과 도난 차량 회수 등 공공안전을 위한 기술 활용이라는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차량 이동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보관되는지에 대한 시민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맞물린 사안입니다. 앞으로 알링턴 카운티가 플로크 카메라의 운영 기준과 데이터 관리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감시와 개인정보 보호 우려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일 최근 미 국채금리 급등은 시장 기능 이상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상임투표권자인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정책만으로 향후 1, 2년 안에 물가상승률을 목표치로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명확한 징후가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고무적이지만 한두 달치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4%, 개인 소비지출 상승률은 3.7%였습니다. 근원 CPI 상승률은 2.5%, 근원 PCE 상승률은 3.3%였습니다. 그는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는 가장 큰 요인은 AI와 데이터 센터, 전반적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뒷받침되는 미 경제 강세와 밝은 경제 전망이라며 따라서 금융시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단 경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또 관세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견고하게 고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제 데이터를 계속 분석 중이라며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이른바 숨은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세 과세 구간도 함께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뉴저지 주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이 다시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세 과세 구간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앤소니 부코 뉴저지주 상원 공화당 대표가 발의한 S2370 법안은 물가가 오르면 각 소득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함께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뉴저지주 상원 예산 세출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코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브래킷 크리프, 즉 세율 구간 상승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생활비 상승에 맞춰 조금 올려줬다고 가정하면 실제 구매력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소득이 기존 과세 구간의 경계를 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목상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세금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방소득세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과세 구간을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소득세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반면 뉴저지는 2026년 현재 개인 소득세율이 1.4%에서 최고 10.75%까지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세 소득 구간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S2370 법안은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를 기준으로 과세 구간을 조정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과세 구간도 조정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의회의 추가 심사와 입법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뉴저지 주민들의 세금 부담 문제를 두고 추후 주의회가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5: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디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 볼까요? 국밥에 보드카 곁들여 마시는 국보급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정확하게는 보드카와 깍두기였습니다.
3: 아, 복각. 네. 복각 반갑습니다. 여러분,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일본 에도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이제 가부키를 소재로 한 영화죠. 국보가 관객 수 1200만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일본 영화계에서는 아주 손에 꼽히는 이례적인 성적이라고 합니다. 가부키 얘기하기 위해서는 에도 시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죠?
4: 에도 막부는 에도. 그러니까 지금 도쿄거든요. 네. 도쿄를 중심으로 했던 군사정권이다. 라고 보십니다. 이 시작은 임진왜란.
3: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 예.
4: 임진왜란 직후요.
3: 임진왜란 직후. 예.
4: 임진왜란 직후. 예. 임진왜란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본 센가쿠 시대, 전국 시대라고 해서 네, 네, 네. 무로마치 시대가 이 어떤 그 바로 임진왜란 직전이거든요. 네, 네. 무로마치 막부가 네. 영주들이 네. 그러니까 말이 영주지 그냥 각각 독립국들이 막 한 70개가 있었어요 일본에.
3: 예.
4: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야 각자 도생이다 일어나라 고노야로 하면서.
3: 아 그건 너무 상스러운 말이잖아. 일본 넣으면 됩니까? 아니 뭐
4: 아, 그 정도 했겠죠. 예, 예, 예, 예. 전쟁을 하는데 일어나 예, 예. 일어와
3: 네
4: 일어나 일마세 해가지고 예, 예. 거의 70여 개 영주들이 100년 동안 싸워요. 그래서 일본 열도에 패군을 놓고
3: 네.
4: 이거를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하거든요. 각자 도생의 시기였어요.
3: 예.
4: 일본 왕 있었어요 교토에요.
3: 네.
4: 쭉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근데 교토 독도에 있던 일본 왕은 허수아비고 네. 70여 개 영주들이 치고받고 치고받고 100년 동안 싸운 시대가 전국시대였는데 네. 이거를 마무리를 크게 세 사람이 합니다.
3: 누굽니까?
4: 오다 노부나가.
3: 오다 노부나가.
4: 난 인물이 거의 다 통일을 해요.
3: 예.
4: 거의 다 통일을 하는데 예. 막판에 혼노지라는 절에서 자고 있다가 자기의 오른팔에게 구테타를 당하면서 암살당해요.
3: 예.
4: 바로 전국 통일이 눈앞인데.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차려놓은 전국 통일의 밥상을 누가 낼름 먹냐?
3: 예.
4: 바로 또 오다 노부나가의 또 오른팔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3: 오른팔이 두 개네요.
4: 이쪽 왼팔 같아요.
3: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구나 그게.
4: 가신이죠 가신이요.
3: 예.
4: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전국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3: 네.
4: 지금 모든 영주들이 네. 지금은 내 밑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한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 싸우던 각 나라의 지금은 치면 독립 왕들이잖아요.
3: 그렇죠.
4: 요요요요요 예. 전직 X 영주들 이 까딱 잘못하면 얘네들이 또 어떻게 행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3: 좀 밟아줘야겠다.
4: 밟아줘야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런 야망을 외부로 돌리자 해서 돌린 게 임진왜란이었거든요.
3: 그렇게 되는 거구나.
4: 영주들 예. 너희들 싸우고 싶지? 예. 그러면 바다 건너 조선 가서 싸우고 우리 명나라 치자.
3: 명나라도 하자.
4: 그래서 일으킨 것이 1592년에 임진왜란인데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은 일본이 졌어요.
3: 졌죠. 예, 졌죠. 진 거죠. 예.
4: 노량해전에서 그 고니시유키나가 마지막으로 튀었잖아요.
3: 예.
4: 그걸 잡으러 가신 게 이순신 장군이고요.
3: 예.
4: 임진왜란이 마무리도 되기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병으로 죽습니다.
3: 네.
4: 자, 이제 원탑이 사라졌어요.
3: 네. 그럼 다시 혼돈의 시작인가?
4: 다시 오케이. 혼돈의 시작.
3: 예.
4: 일본 전국은 두 파로 나눠져요.
3: 예.
4: 당시에 대부분의 영주들은 다 그 조선에 다 파병이 됐거든요. 한 유력 영주는 안 왔어요.
3: 누구죠?
4: 도쿠가와 이에야스.
3: 도쿠가와 이에야스. 예.
4: 오늘의 주인공이요.
3: 그래요? 예.
4: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약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거의 쌍벽을 이루던 영주였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헐! 너도 조선으로 가라.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3: 네네네.
4: 그래, 너희놈! 그러면, 너 저기, 사람 안 사는 늪지대 가가지고, 너 거기서 새로운 도시 만들어서 살아.
3: 네.
4: 라고 하면서 에도 땅을 내준 거예요.
3: 그래요? 예.
4: 그니까, 지금의 도쿄가 정말 늪지대였어요.
3: 그래요?
4: 늪지대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와가리마스! 하고 지금,
3: 에도를 도쿄, 먹었어요.
4: 에도 네. 늪지대로 갑니다.
3: 예.
4: 좋은 핑계 생겼어요.
3: 무슨 핑계요?
4: 야, 너도 또 파병 좀 해!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유, 이 늪지대를 주셨었습니까? 여기 개발하는데 지금 일손이 모자라.
3: 땅 읽어야 된다, 나는.
4: 나 땅 읽을 거니까.
3: 예.
4: 그, 다른 애들 데려가세요. 전 여기 그 땅 만들게요.
3: 잘 빠져나가네.
4: 잘 빠져나갔죠.
3: 예.
4: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자기는 피해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3: 그러네요.
4: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3: 그러면 전후에는 1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4: 그렇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른바 나머지 잔당들.
3: 예. 정리해야 되는데.
4: 정리해야죠.
3: 네.
4: 이시다 미스나리라고
3: 네.
4: 그 넘버2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도쿠가와 이에야스 제가 지금 또 올라오려고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랐던 모든 우리 영주들과 사무라이들 다 모여! 저 배신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응징하자! 하면서 모여요.
3: 네. 도요토미 이미 죽었고 이시다 죽었고. 2인자 이시다가 모았어요.
4: 이시다가 모았어요.
3: 예, 예.
4: 이거를 편의상 서군이라고 불렀어요.
3: 서군.
4: 서쪽 예. 지역에서 만들어진 군대라고 해서.
3: 예.
4: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금 에도가 동쪽이니까
3: 예.
4: 동군이에요.
3: 그렇구나. 예.
4: 그래서 둘이 1600년, 1600년에 서군과 동군이 일본 열도 전국 시대를 진짜 마무리하는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3: 진짜 최후의 전투네.
4: 이게 그 유명한 세키가하라 전투.
3: 세키가하라 전투예요, 이게.
4: 앞에 너무 액센트를 두지 마세요.
3: 세키가하라 전투군요.
4: 네.
3: 동군이 이겼겠네, 그러면.
4: 동군이 이기죠. 동군이 이기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의 아이들
3: 네.
4: 싹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탑이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의 근거지인 새로 만든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
3: 에도 막부
4: 에도에 자기가 쇼군이 되면서
3: 그렇지.
4: 군사 정권을 세우는 것이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3: 그게 이제 평화의 시대라고 불리는 에도 시대입니다. 예. 가부키와도 연관이 있는데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멈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좀 생계, 좀 먹을 걱정하는 게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경제적으로는 어땠나요, 이 시대?
4: 봉건제이면서도 중앙 집권 시스템과 비슷한 걸 만들어요.
3: 어떤 식으로? 예.
4: 이걸 막번 체제라고 하는데요. 막부도 있고 번. 이걸 어떻게 너희들을 기강을 잡아갈까 하다가 참근교대라는 아주 쌈박한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3: 참근교대, 그게 뭡니까? 예.
4: 참근은 예. 말 그대로 에도에 있는 쇼군을 보러 간다. 거든요. 네. 교대는 원래 집으로 돌아오는 거고.
3: 예.
4: 2년에 한 번씩 영주들 도쿄로 와, 에도로.
3: 예.
4: 그리고 1년 동안 여기 있어. 그리고 올 때 너의 정부인과 장남 데려와. 그런 다음에 여기 1년 동안 있다가 예. 다시 돌아간 다음에 2년 후에 또 와, 영주 너는. 예. 단! 예. 정실부인과 장남은 여기 놔두고 가. 근데 이게 뭐냐면요. 네. 저 먼, 뭐 지금의 가고시마 이런 데서부터 도쿄로 가야 되잖아요. 아, 그래도 쇼군 만나러 가는데
3: 네.
4: 허접하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3: 네.
4: 뭐 잔치도 벌이고 경쟁이에요 또. 야야야, 저기 어느 지역에 영주는 뭐 얼마 썼는데 우리는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에도에 있는 쇼군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비용을요.
3: 네.
4: 각 영주들이 자기 돈 써야 돼요.
3: 아, 그래요?
4: 네. 자기 돈을 펑펑 쓰면서 각 260명의 영주들이 다 도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 예.
4: 이게 또 자연스럽게 상공업 발전으로 이어지죠.
3: 아,
4: 먹고 쓰니까.
3: 그렇지, 그렇지. 예, 이동하면서 다 쓰고 다니니까.
4: 예. 보수도 들려야 되고 예. 먹어야 되니까.
3: 그렇지.
4: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이른바 존인의 시대가 열립니다.
3: 뭐 무슨 시대야?
4: 존인이 일본말로 상인이거든요.
3: 아, 존인의 시대.
4: 그러니까 상업이 비약적으로 폭발을 해버려요.
3: 아, 그렇구나.
4: 여기 또 결정타가 또 있어요.
3: 뭐죠?
4: 영국과 네덜란드의 신기술과 노하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3: 아, 그때 이제 문을 열진 않았을 텐데.
4: 철저하게 세국정세였죠.
3: 세국인데, 어떻게.
4: 아, 왜냐면, 네.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총이 포르투갈에서 갖고 왔잖아요.
3: 예.
4: 근데, 당시 이제 포르투갈과 이제 스페인의 이제 카톨릭이죠.
3: 네.
4: 교역하는 척 하면서 원래 목적은 선교였어요.
3: 네.
4: 근데, 선교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믿는 일본 왕과 쇼군보다 우리 신이 더 한 수 위다. 이런 말을 해버린 거거든요.
3: 그러면 열받죠.
4: 일본. 열받죠. 그런데 예. 오다 노부나가도 그렇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렇고 당장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기술과 조총 필요하니까 야, 입국 금지. 저 어떡하나.
3: 이러지도 못하고
4: 예. 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달랐어요.
3: 어떻게요?
4: 포르투갈, 스페인 너희들 입국 금지.
3: 오히려 강경하게.
4: 그러면 이제 새롭게 기술과 뭔가 받을 출구 이거 없잖아요.
3: 예.
4: 그때 윌리엄 애덤스라는 영국인이
3: 예.
4: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일본 땅에 표류를 하고 도착을 해요.
3: 네.
4: 윌리엄 애덤스가 최초의 영국인 사무라이거든요.
3: 아, 영국인 사무라이.
4: 영국인 사무라이요.
3: 예.
4: 일본 곳곳에 동상도 있어요.
3: 용병인가요, 그러면?
4: 이게 아니라.
3: 뭐 어떻게 된 거예요?
4: 윌리엄 애덤스가 이제 남긴 글을 따르면은 예. 도착해 보니까 여기가 어디? Where is it? Where am I? 난 누군데? 나는 누군가? 난 또 어딘가? 하여튼 일본 땅이에요.
3: 예.
4: 난 죽었구나. 어떡하 죽었구나. 하다가 도쿠가와 예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닌 국적의 다른 서양인이 도착했다라는
3: 예.
4: 소식을 듣고 데리고 오라고 해요.
3: 예.
4: 넌 누구냐? 영국에서 온 윌리엄 애덤스다. 너가 믿는 신은 뭐냐?
3: 예.
4: 신은 같지만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믿는 카톨릭은 아니라
3: 예.
4: 우리 성공의 신교다. 개신교다.
3: 예, 예.
4: 같이 온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싸우는 원수다.
3: 아, 약간 선을 긋는구나. 예,
4: 그렇죠.
3: 예, 예.
4: 그래? 그럼 너희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무역을 오케이 하면 선교할 거냐? 절대 안 하겠다. 절대 안 하겠다. 우리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그렇다.
3: 똑똑하네.
4: 절대 안 하고 교역만 하겠다.
3: 예, 예, 예.
4: 해서 그때부터 네. 됐다. 도쿠가와 예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 다 엄청나게 학살을 해버려요.
3: 학살까지요?
4: 학살.
3: 아, 그래요? 하지만 윌리엄 애덤스는 받아주고.
4: 윌리엄 애덤스와 영국인과 네덜란드는 딱 보니까, 어이구, 야, 이거 저거. 저희는 교역만 하겠습니다. 선교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기술과 노화가 일본 들어오는데,
3: 네.
4: 이게 이제 일본 에도 시대가 네. 기술적으로 폭발했던 난학의 시작이에요.
3: 난학이요. 예, 화란할 때 난이죠.
4: 그렇죠. 네덜란드를 네. 화란이라고 하니까 난학.
3: 네. 네.
4: 기술, 특히 의학, 상공업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3: 야.
4: 요것 때문에.
3: 예.
4: 근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래도 안 믿었나 봐요. 네덜란드 상인들, 너희들 일본 땅에 못 들어오고 당시 일본의 최대 무역항이었던 나가사키에 그 앞에 손대지마가 아니라 대지마라는 인공섬이 있었어요.
5: 네네. 아,
4: 인공섬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만 교역을 해라고 약간 단독 그렇지만 나올 수 없는 무역 자유지대를 만든
5: 거예요. 그렇죠. 예.
4: 지금도 여러분 나가사키 가시면요 대지마라고 있긴 있는데 다 매립이 돼가지고 지금 내륙 지역이에요.
5: 네.
4: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영국으로부터 일단은 신기술을 받아들인 것이 첫 번째고,
5: 첫 번째고
4: 두 번째가 참근 교대를 통해 가지고 상공업이 발전된 것도 있고
5: 네.
4: 이걸 통해 가지고 에도 시대는 비약적으로 상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5: 발전한다. 18세기 에도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는데 그 당시로 치면은 굉장히 뭐 메가시티급의 대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에도가.
4: 에도.
5: 예. 그리고 이제 에도 시대 경제 중심지로 이제 에도는 이제 도쿄 지역이고 지금에 오사카를 또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에도랑 오사카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4: 지금 에도는 신도시고 정치의 중심지가 됐죠.
5: 네.
4: 교토는 뭐라고 할까 일본 왕이 있던 권위의 중심지고.
5: 네.
4: 경제 중심지가 어디에 될까? 교토와 도쿄 그 부근에 있던 원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근거지가 오사카거든요.
5: 아 그렇군요.
4: 오사카 성도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지로 택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5: 왜죠?
4: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오사카를 근거로 했던 게 뭐냐면 여기가 수많은 운하들과 강이 집중되는 곳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던 것도 아니고
5: 그렇지.
4: 쌀을 실어와도 다 운하, 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5: 아, 그래요?
4: 당시에 운하의 흔적이.
5: 오사카예요?
4: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5: 아,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4: 그 도톤보리.
5: 아, 예, 예.
4: 많이 가셨죠?
5: 아니. 아, 이거.
4: 글린코맨.
5: 예, 글린코맨. 예. 글린코맨. 예.
4: 도톤보리 앞에 그 많은 분들이 유람선 타시잖아요.
5: 네.
4: 아, 역시 잡지사를 들으셔야 돼요.
5: 그 마라톤 선수 같은 사람.
4: 맞아요. 예. 그 도톤보리 그 운하가 진짜로 그 쌀 실어 나르던 당시 에도 시대 때 운하였어요.
5: 아, 쌀 실어 나르던 운하예요?
4: 네. 그래가지고 에도가 당시에 경제 중심지가 되는데
5: 네.
4: 도쿄는 정치 중심지, 교토는 권위 중심지, 경제 중심지는 오사카 되었다.
5: 아 그렇군요. 당시 오사카가 뭐 천하의 부엌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뭐 유통의 중심지, 특히 쌀이 많이 모이던 곳인데 특히 이제 도지마 쌀 시장이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4: 도지마 쌀 시장이 이제 세계 최초의 쌀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곳이다. 선물 거래요. 그래 당시
5: 지금 도지마롤 오사카 도지마롤 할 때 도지마롤
4: 그렇죠.
5: 예.
4: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표라는 쌀 교환 증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쌀 선물 시장이 생길 정도로 쌀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고 그 쌀이 이동됐던 곳 중에 하나가 도톤보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 예.
4: 네.
5: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도시가 커지고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서 에도 시대에 자연스럽게 가부키 같은 대중문화 또 예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가부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가부키 하면 떠오르는 건 이제 하얀 얼굴 분장이 먼저 떠오릅니다만 가부키 자체는 이게 장르 이름인 거죠?
4: 가부키가 그 지금 그 영화 국보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와타나베 케는 연기 잘하는 것 같아 최고예요.
5: 아 보셨군요.
4: 예고편이요.
5: 아 예고편 보고 알 수 있죠.
4: 아 그럼요. 와타나베 케는 뭐 대단한 연기 예. 배우죠.
5: 예.
4: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패왕별에 만들었잖아요.
5: 예,
4: 패왕별이.
5: 예.
4: 패왕별이. 예.
5: 경극.
4: 바탕으로. 그러니까 일본판 패왕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5: 일본은 약간 오이 띵띵띵띵띵띵
4: 오이 시마사이가
5: 띵띵띵띵띵띵띵 오이 대나무 소리 들리고 막 이런 느낌이죠.
4: 아 가부키 여러분들 뭐 그 그냥 문화 체험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5: 아니 볼 수 있죠.
4: 볼 수 있죠.
5: 왜 이렇게 조심스러웠어요. 볼 수 있죠.
4: 그래서 가부키 보면 다치마와리라고 있어요.
5: 다치마와리.
4: 다치마와리가 이모니씨 나온 그 영화잖아요.
5: 네.
4: 다치마오리가 뭐냐면요. 이거 우리 충무로 영화판에서는
5: 네.
4: 1대 뭐 16, 1대 20으로 싸우는 이 싸운 장면을 다치마오리라고 해요.
5: 예, 예, 예.
4: 근데 실제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가부키에서 나온 거거든요. 가부키에서 정말로 정의로운 주인공이 악당과 여러 명이서 싸우는 장면을 다치마오리라고 해요.
5: 아.
4: 가부키 용어예요.
5: 그러니까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4: 그 장면.
5: 장면을.
4: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 멈추는 장면이 있어요. 어. 이걸 미에라고 해요.
3: 미에.
4: 이게 클라이막스요.
3: 아.
4: 아이, 하!
3: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4: 영화배우라니까.
3: 알겠습니다. 이게. 가부키가 그때 어쨌든 굉장히 유행을 탔나 보네요.
4: 그 이즈모노 오쿤이라고 하는 그 여자 무녀가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즈모노 오쿤이가 뭐 누구냐면 이즈모라는 신사에서 네. 약간 홍보 담당 무녀였거든요.
3: 네.
4: 그 이 무녀가 이 신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일단 춤과 노래를 했대요. 퍼포먼스를. 이게 가부키 시작이다라고 이제 일본인들이 얘기하거든요.
3: 네.
4: 근데 가부키가 이제 무슨 말이냐.
3: 가부키.
4: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냥 음차를 해가지고 가, 무, 기예요. 가.
3: 아~ 노래.
4: 무.
3: 춤.
4: 춤이요. 기. 기교.
3: 기교. 기교. 기교와 춤은 어떻게 다르죠? 네? 기교는 연기인가?
4: 연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냥 노래와 춤의 예술이라고
3: 종합예술이에요.
4: 종합예술이에요.
3: 뮤지컬 같네. 뮤지컬.
4: 뮤지컬이죠. 그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그게 한자로 쓰는데 그 유래가 뭐냐면 가부쿠라고 해서 삐뚤어지다라는 일본 동사가 있거든요.
3: 왜 그렇죠?
4: 그러니까 네. 원래 가부키가 정말 고급 예술로 시작된 게 아니라 길거리 예술이었어요. 이 오쿤이라는 이제 여자 저 그 무녀가 자 여러분 기부하세요 기부하세요 우리 옛날에 그 약간 서커스 단 같이
3: 예, 모자 돌리면서
4: 모자
3: 예,
4: 돌리면서 예. 그리고 존인이 아까 상인들이
3: 상인 예.
4: 일단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3: 그렇죠 예.
4: 근데 일본은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거든요
3: 네.
4: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사무라이가 될 수 없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초기 가부키가 이제 어떤 걸 주제로 했냐면 약간 쇼군이라든지 고급 사무라이들 풍자 약간 바보같이 나오고.
3: 그냥 광대의 느낌도 나고.
4: 광대죠, 그렇죠? 광대죠.
3: 예, 예.
4: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상인들이 대리만족을 한 거예요. 예. 아, 야, 사무라이 저해, 에이, 저해 봤죠. 저 멍청하네. 예. 돈 막 팍팍 내고.
3: 예.
4: 그래서 약간 삐뚤어질 거야. 약간 우리 풍자
3: 비꼴 거야.
4: 비꼴 거야. 해서 가부꾸라는 삐뚤어지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설이죠.
3: 그렇구나. 얼굴은 왜 이렇게 하얗게 칠하는 겁니까?
4: 치로놀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을 허옇게 칠하는데 예.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흰색은 선함의 상징.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전, 지금처럼 조명이 발달을 안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극장 안에.
3: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멀리서도 주인공 얼굴이 누군지 볼 수 있도록 흰색을 칠했다. 시도놀이라고.
3: 예. 그렇군요.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뭐 소개해 주시면.
4: 구마돌이라고 해가지고, 네. 구마돌이라고 해서 흰색 얼굴 흰칠을 한 다음에 네. 붉은색, 검정색, 청색 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3: 혈관을
4: 네 이거 가지고 캐릭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3: 아
4: 구마돌이
3: 어떤 역할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4: 그렇죠. 지금 영화 이 국보에서도 주인공이 이제 붉은색으로 눈 밑에 그리거든요.
3: 예.
4: 이것도 구마돌이를 그리고 있는 장면. 그래서 어떤 표정 저
3: 그거 그리고 있구나.
4: 네.
3: 예. 한편만 보시고 많은 걸 파악하셨네.
4: 아,
3: 역시 예.
4: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에 어떤 구마돌이 네. 그 칠이 돼 있냐에 따라가지고 캐릭터를 단반에 알 수 있다. 하죠.
3: 네. 그리고 이제 가부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특정 가문에서 이제 배우를 좀 세습하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4: 그렇죠. 네. 이치카와 단주로라고 해서 그 가부키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3: 네네.
4: 그래서 이치카와 단주로 1대 이치카와 단주로, 2대 이치카와 단주로, 3대 이치카와 단주로 해서 약간 뭐라고 할까 인간 문화재를 뭐 물려주는 형태로 나가거든요.
3: 네.
4: 현재 지금 일본에 있는 가부키 가운데서 가부키 가문 네. 가운데서 최고 명문 가부는 이시가와 단주로인데
3: 네. 가부키 이제 세습 구조 이제 양자를 입양해서 세습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영화 국보에도 그 주요 줄거리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그 국보에서 보면 아까 그 분장하는 배우도 그렇고 남자 배우인데 여자 역할을 맡으려고 막 분장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가부키는 여자가 할 수 없나요?
4: 초반에는 여자가 여자 역할을 했어요.
3: 예.
4: 근데 그 에도 막부에서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약간 여러 가지 뭐 은밀한 거래도 약간 타락하는 그런 공간이 된 거예요. 이게요.
3: 아, 성적으로도.
4: 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 대신에 소년을 넣어가지고 그 아이 나이 어린 남자 애들이 이제 여자 역할을 하는 거게 된 거예요.
3: 온나가타 전통이죠.
4: 온나가타요. 온나가타. 그러다가 이 소년도 약간 타락이 되니까 네. 아예 됐고. 성인 남자들만 들어가가지고 여자 분장까지 다 해라. 그래서 온나가타라고 하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지금도 정통 가부키를 가면
3: 예.
4: 여자처럼 보여, 진짜 여자같이 보여요. 다 남자 배우죠.
3: 여자인 줄 알았는데.
4: 실제로 이건 놀랍게도 다른 이유지만 베이징 오페라 북경 가극.
3: 아 가극.
4: 배경 장비야. 여기도 싹 다 남자예요. 패왕별이 보면
3: 네. 그렇죠.
4: 우희라는 그 항우의 여자친구 역할을 장국영이 하잖아요.
3: 그렇지.
4: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여자로 약간 착각하게 되는 영화 그 여자 그 영화잖아요.
3: 그렇죠.
4: 가부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 가부키에서는 여자 배우가 없습니다.
3: 왕의 남자에서도.
4: 어이! 그렇네!
3: 왕의 남자에서 왕비 역할을 저기 막 유해진 씨가 하고 막 이러잖아요.
4: 와, 이 삼국.
3: 이준기 씨가 하고 막 이러잖아요.
4: 이 삼국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네.
3: 그렇습니다. 가부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예, 18번의 유래까지 알려주셨고. 장장 260여 년 넘게 이어졌던 애도시대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뭐 결정적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4: 이게 상업이 발전했지만 네. 약간 불균형적인 발전이었어요. 사무라이들이요. 네.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원래는요.
3: 네.
4: 근데 260년 에도 막보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거든요.
3: 예.
4: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무원이 된 거예요. 영주들 서류 계산해주고 창고 정리하고 네. 이런 가운데 하급 사무라이들은 그러니까 상급 사무라이가 있고 하급 사무라이였었는데 네. 하급 사무라이들은 거의 월급도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3: 아, 예.
4: 그런 가운데 결정타가 뭐가 발생하냐면 1853년에
3: 네.
4: 페리 제독이라는 미국 해군 군인이 해군이 이제 그 일본 도쿄 앞바다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함포 외교를 합니다. 뿡!
3: 아,
4: 뿡!
3: 예.
4: 자, 문 열어라, 개방하라, 예. 시장을 열어라. 일본은 260년 동안 쇄국 정책을 유지했잖아요.
3: 예.
4: 근데 어차피 이제 쇼군, 그러니까 막부 군인들이다 보니까 싸워서 진다 이긴다는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3: 아.
4: 저기 구로훈해라고 흑선을 타고 왔거든요.
3: 예.
4: 그 페리 제독이.
3: 예.
4: 증기선이었어요.
3: 어.
4: 일본인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어이, 배가 스스로 움직인다고.
3: 어. 예.
4: 그리고 배수량도 일본 배 범선보다는 한 10배는 더
3: 그렇죠. 그렇지. 예.
4: 큰 배가 시커먼 배가 예. 스스로 움직이는데 반포까지 쏴야 되니까
3: 무섭죠. 예.
4: 저거를 우리와 싸웠을 경우에 우리가 이기냐 지냐. 진다레스.
3: 아, 현실 파악이 빨라요. 예, 예.
4: 어쨌든 군인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강제로 불평등 조약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데
3: 네.
4: 이거를 밑에 있던 하급 사무라이들이 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자부심밖에 없는데 사무라이들이
3: 네.
4: 저 뭐라고 했니 미국 아메리카 쟤들한테 우리가 좀 불평등 조약 우리가 사인을 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개혁 좀 해주십시오. 우리 좀 잘해봅시다. 가 아니라 들고 일어나서 다시 뒤집어 엎어버리자.
3: 하급 사무라이들 주도로?
4: 에도 막부를 끝내버리고,
3: 네.
4: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권을 우리가 잡아보자.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3: 이토 히로. 그게 메이지 유신인가요?
4: 메이지 유신.
3: 아.
4: 그래서 하급 사무라이들이 에도 막부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신정권을 세운 계기가 이제 메이지 유신이죠.
3: 아,
4: 1868년이요.
3: 이거 뒤에 바로 이토 히로부미 편 보시면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4: 어, 그렇네요. 연결되네요.
3: 그러네요, 진짜.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기도 하고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 마지막으로 에도가 도쿄라는 이름을 불린 건 언제부터인가요?
4: 당시에 이제 그 에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치가 이루어졌잖아요.
3: 네.
4: 이름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교토,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가 도쿄, 그러니까 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쪽에 있거든요.
3: 교토가 에도 입장에서 서쪽이죠.
4: 서쪽이죠.
3: 예, 그렇죠, 그렇죠. 예.
4: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일본 왕이 계속 계시고
3: 예.
4: 일본 계시라고
3: 예.
4: 그럼 거쪽에서 계속 수도잖아요. 그 수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동쪽에 있는 수도를 만들자.
3: 아.
4: 그래서 동경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3: 네.
4: 그게 이름이 도쿄죠.
3: 좋습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란 어떤 시대였고 또 그 시대가 만든 일본의 대중문화, 생활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썬킴. 센세와 함께했어.
4: 아! 연구 때문에 간다니까요.
3: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8: 703-256-0300, 703-256-0300.
3: 잡지사 최초의 메가 히트 콘텐츠, 그 치트키를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박광일과 몽골, 몽골과 박광일의 만남, 박몽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9: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자, 고려 무명 국왕전 킹어게인, 지난 시간 광종까지 저희가 세 명의 왕들을 연이어서 만났는데요. 잠시 좀 한 템포 쉬면서 또 후대 왕들을 만날 날을 좀 기약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킹어게인 하는 와중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9: 어떤 소식이 있나요?
3: 어떤 소식이냐. 잠시만요. 네. 최초의 메가히트 콘텐츠, 노잼 고려사의 오명을 씻어주고 원 간섭기를 재조명했던 화제의 콘텐츠, 쿠빌라이 칸에 만난 원종편이 100만 뷰를 그 사이 달성했습니다.
9: 저도 이제 드디어 100만 유튜버가 되는 건가요?
3: 100만 유튜버. 예.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9: 네.
3: 마침 오늘 이제 들려주실 이야기도 대몽 항쟁기 속의 한 장면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9: 한국에서 몽골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맞습니다.
9: 아무래도 몽골이 처한 처지에서 볼 때 자신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덜 위협적인, 그리고 또 나름의 발전을 보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
3: 아.
9: 그래서 이제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산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어서
3: 네.
9: 이제 몽골에 다녀왔던 분들이 한국의 편의점 같다. 한국의 뭐 어떤 쇼핑센터 같다.
3: 신도시 같다.
9: 이런 느낌들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네.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이기도 한데
3: 네.
9: 또 최근에 이제 뭐 방송 등을 통해서 보면은 몽골 사람들 체력
3: 피지컬 아시아에서 또
9: 굉장하다라는 것들을 네. 이제 표현을 했고, 사실은 어느 정도 그전부터 체감을 하고 있었잖아요.
3: 네.
9: 예를 들어 이삿짐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 나르시는 분들이
3: 네.
9: 나중에 보면은 몽골 분이었다.
3: 몽골 분들이 이사 업체에 많이
9: 맞습니다.
3: 와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또 잘하신다.
9: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이제 조심스럽게 과거에 이제 안 좋았던 역사를 이제 소환을 하면은 저런 힘이 센 몽골 사람들하고 싸웠던 고려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까?
3: 조상님들 어떤 싸움을 하신 겁니까? 뭐 이런 댓글.
9: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몽항쟁기 한 40년 있고 또 몽골 간섭기 한 80년 있고 또 그 외에도 티격태격했던 것 같으면 한 150년 가까이 어쨌든 악연 쪽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버텨냈던 고려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3: 네.
9: 것들을 느끼게 되고
3: 맞습니다.
9: 또 한편으로 이제 몽골에 대한 관심이 긍정이든 또 역사를 통해서든 소환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대몽항쟁기, 우리가 보통 1231년부터 시작해서 1270년까지 한 39년 또는 이제 삼별초난까지 치면은 73년까지
3: 네.
9: 좀 한 42~43년 정도의 항쟁기를 보고 있는데
3: 네.
9: 이 시기에 대해서는 역사를 볼 때 대체로 소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대 대몽항쟁기에 대해서는 비판,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3: 아, 네.
9: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아니 전쟁을 책임져야 될 정부가
3: 네. 강화도로 갔죠.
9: 1차 침입 이후에 바로 강화도로 피란을 가잖아요.
3: 네.
9: 그러니까 이른바 백성들은 내버려 두고 혼자 도망간 정부라는 네. 것이 하나가
3: 그쵸,
9: 있고
3: 그쵸. 예.
9: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해 과정을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 항상 덧붙이는 게 예를 들어서 대장경이 불에 탔다. 부인사했던
3: 맞습니다.
9: 대구에.
3: 네.
9: 그다음에 황룡사가 그때 불에 탔다.
3: 맞아요. 예.
9: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하고 섞어서 이제 시험 문제도 자주 등장하고 언제 그 소실된 국가유산인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서
3: 네.
9: 의외로 그 시대의 항전, 항쟁, 전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3: 어쨌든 뭐 치열하게 굉장히 선조들이 싸웠을 텐데.
9: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제로 이 전투들은 대체로 우울하게 다가오는데
3: 네.
9: 놀랍게도 그 몽골의 침입 과정을 뭐 6차 또는 9차로 보는데 대체 이제 6차로 좀 축약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3: 네.
9: 그 6차 전투 중에서 우리가 이긴 전투도 있다라는 거죠.
3: 그러니까 대규모로 들어온 게 6번이라는
9: 거예요? 6번이죠. 작은 전투는 그것과 치면은 뭐 9차로 나눠서 보기도 하고 또 열몇 번으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3: 그 중에 우리가 이긴 경우도
9: 이긴
3: 있다.
9: 이긴 게 있습니다.
3: 아,
9: 바로
3: 그래요?
9: 2차 전투는 우리가 이겼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고요.
3: 네네네.
9: 그 고려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곳이 당시로서도 덜 알려진, 그리고 지금도 덜 알려진 용인에 있는
3: 네.
9: 처인성.
3: 처인성
9: 이라고 하는
3: 예.
9: 아주 작은 곳입니다.
3: 지금 용인 처인구.
9: 맞습니다.
3: 있는 그쪽이죠.
9: 그래서 이제 네. 용인이라는 말 자체가 태종 때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 동네 두 개 고을이 합쳐지거든요. 용구현, 그다음에 처인현.
3: 용인.
9: 그래서 용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으니 네. 사실은 용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지금 처인구의 행정구역 이름을 갖고도 있는데 네. 이 공간에서 일어났던 전투는 굉장히 대서특필해서 그러니까 여섯 번의 전투 가운데 한 번은 이기기도 했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역사의 전투 사상 네. 또 어떻게 보면 승전 사상 적장을 사살한 경우는 이게 거의 유일에 가깝습니다.
3: 저인성 전투에서는 적장을 사살했습니까?
9: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장이었던 뭐 살레탑이라고 하는 살리타 네. 또는 살리타이라고
3: 살리타이라고
9: 표현하는 이 적장을 사살했는데 네. 이 부분도 너무 간략하게 되어서 앞뒤 내용과 함께 그 전투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
9: 더불어서 살리타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좀 약간 그 이름만 사령관 아니야?
3: 별로 그냥 몽골 내에서는 안 유명한 사람 아니야?
9: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그 2차 침입이 있기 전까지 그 고려는 몽골하고 몇 번의 어떻게 보면은 전투와 조금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3: 아, 그래.
9: 첫 번째로 그러니까 몽골하고 만났던 게 강동성이라는 곳에 거란족이 도망쳐 왔을 때 그때 고려가 이 거란족이 9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막아야 되는데 노략질을 하는데 그때 몽골도 이 거란족을 어떻게 보면은 폐퇴시키고 네. 절멸시키기 위해서 쫓아왔거든요.
3: 네.
9: 이때 만났는데 이때
3: 그때 몽골과 고려가 만났다고요.
9: 그렇죠. 이때 이제 고려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치려 장군이 갔지만 네. 몽골에서 왔던 그때 사령관이 누구냐면 살리타이입니다.
3: 아 그때요.
9: 이미
3: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악연의 시작인데.
9: 악연의 시작이죠.
3: 그때 살리타이가 있었구나.
9: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고여가 그 몽골 사신이 돌아가면서 죽은 뒤에 몽골에서 본격적으로 고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고
3: 저고여가 몽골의 사신인데 죽었어요?
9: 돌아가다가 네. 국경 지역에서 고려 의문의 죽임을
3: 의문의 죽음을
9: 당합니다.
3: 고려가 죽인 게 아니고
9: 이거는 네. 이제 역사 연구자들에 따라서 네. 이거는 여진족이 죽였다 아니면은 그 지역의 도적이 죽였다 네. 아니면은 고려가 죽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외교 문제인데
3: 근데 고려가 약간 누명 쓰는 느낌인가요?
9: 누명 썼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네. 저쪽이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준 거가 맞습니다.
3: 그래요.
9: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빌미로 너희가 우리에게 적대를 해?
3: 예.
9: 그러니까 사실은 저고야가 그냥 뭐 일반적인 사신이 아니라 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공물을 요구했던 마치 상국처럼 대했던 그런 사신입니다.
3: 예, 예, 예, 예.
9: 그러니까 이제 고려로 볼 때는 정말 기분 나쁜
3: 감정이 안 좋죠.
9: 존재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저고야가 죽은 걸로 1차 침입이 있었는데 그 1차 침입의 사령관도 살리타입니다.
3: 아 그렇구나.
9: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고려 전쟁에 관한 한 역전의 용사이기도 하고 네. 몽골 안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높은 장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3: 네.
9: 그런 장군이 1232년 2차 침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처인성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는 네. 그 상대편에 있었던 우리 고려군 또 고려군의 지휘자를 한 번 더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3: 그러네요. 좀 알아둬야 될 일단 배경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1차 침입 때에도 있었던 살리타이, 총사령관 살리타이가 처인성 전투가 벌어졌던 2차 침입 때도 적장으로 참여를 했다가 사살을 당했다는 건데요. 처인성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우리의 지휘관 김윤호 장군? 장군이라고 해야 되죠?
9: 그렇죠.
3: 김윤호 장군은 많이 들어봤죠.
9: 그러니까 이제 김윤호 장군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네. 일단은 그 2차 침입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9: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고여가 죽고 나서 이제 1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살리타이 같은 경우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여러 곳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승리는 승리인데 좀 찝찝한 승리.
3: 그래요.
9: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귀주에서 박서 장군에게 공격당해서 이기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3: 네.
9: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전력이

0: 다 싶어서 다시 대규모의 군대를 몰아서 들어왔던 게 2차 침입인데.
1: 그게 2차예요. 예.
0: 그러니까 2차 침입이니까 살리타이의 첫 번째 목표는 어디냐면 당연히 강화도.
1: 강화도 쳐야죠. 예.
0: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를 공격해야 되는데 문제는 강화도를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황해도 일대에서 변여라고 하는 고려의 관리 한 명을 사로잡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막 인두질하는 거 있잖아요.
1: 아, 고문?
0: 네, 고문. 당근질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괴롭혀서 너 강화도로 가는 방법 알아내. 너 고려 사람이잖아. 고려 관리잖아.
1: 예. 라고 하는. 강화도 가는 법을 그렇게까지 해서 알아내야 되나?
0: 되게 독특한데.
1: 뭐 내비가 없으니까.
0: 어쨌든 근데 네. 변여가 이 몽골군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받았고 그렇게 힘든데도 니네들은 강화도로 못 가. 강화도는 네. 물길이 정말 센 곳이고 너네들의 지금 기술과 연예계를 준비한 상황으로는 강화도 못 가니까 포기해. 관료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1: 예예.
0: 흥미로운 부분은 네. 이 내용을 그대로 살리타이가 받아들입니다.
1: 사실로 믿었다.
0: 현장에 있는 저 고려 관리가 저렇게까지 고문을 받으면서도 얘기하는 것들은 거짓일 리가 없다. 그렇다면은 살리타이는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 거죠.
1: 네, 강화도 직접 치지 않고.
0: 강화도를 예. 직접 치지 않고 고립시키겠다.
1: 고립시키겠다.
0: 그러면은 황해도, 그 다음에 경기도, 충청도 일대에 네. 바닷가 마을들과 그 동네 큰 고을들을 무력화시키면은 그러면은 강화도는 고립될 거 아니야.
1: 내륙과 단절이 된다.
0: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강화도로 물길이 닿는 예성강, 한강 또는 때에 따라서 다른 강들이 지나가는 그 네. 곳들에 큰 고을들을 공격하는 식으로 네. 전술을 바꾸게 됩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고을을 공격했습니까?
0: 일단은 몽골군은 적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 별동대를 먼저 파견을 하는데 네. 이 별동대가 먼저 경상도 일대로 침입을 해서 들어갑니다.
1: 경상도. 네.
0: 그래서 이제 개성을 지나서 개성 남쪽에 보니까 큰 무슨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가 뭔가 봤더니 한양산성이래요.
1: 한양산성?
0: 지금의 북한산성일 때.
1: 아, 그렇습니까?
0: 여기를 일단은 먼저 함락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나서 함양산성 밑에서 바로 보니까 당시는 이제 주장성이라고 불렀는데 네. 지금의 남한산성 일대에 광주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경을 포함하는 가장 큰 고을이 양광도인데 네. 양광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광주거든요.
1: 예. 네.
0: 그러니까 이 광주를 함락한다.
1: 양광도가 사실상 지금 뭐 경기도라고
0: 경기도죠.
1: 보는 거죠. 예.
0: 그래서 이 광주산성을 공격했는데 네, 네, 네. 여기에서 몽골군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광주산성이 함락이 안 돼. 두 달에 걸쳐서 이제 광주산성 공격했는데 실패했다.
1: 실패했어요. 예.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고민이
1: 몽골의 고민이죠.
0: 살리타이의 고민이 이 광주산성도 지금 함락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지금 강화도로 도망갔고
1: 예.
0: 이때 그런데 뜻밖의 조금 더 서남쪽에 있는 정말 작은 고을인 당시로선 처인 부곡, 처인성이 있는 그곳으로 공격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아, 그 정말 작은 성이군요.
0: 네, 심지어는 그 처인 현이 아니라 처인 부곡이에요.
1: 처인 부곡.
0: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향소.
1: 향소 부곡. 향소 부곡.
0: 예, 그래서 좀 천한 사람들이 살았던 특수 행정구역.
1: 아, 천한 사람들이 살았던 특수 행정구역.
0: 예, 그래서 이제 주로 부곡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네. 연원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약간 천한 사람들이 살아서 세금의 비율이 좀 더 높았던. 그런 고을이니까
1: 처인 부곡도 그런
0: 그렇죠.
1: 부곡이에요?
0: 그래서 정부에서 볼 때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몽골군이 쳐들어오는데 좀 중요하다 싶으면은 방호 별감을 파견하거나 어떤 군사 지휘관을 파견해서 지키도록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처인 부곡은 아예 그래. 몽골이 됐던 고려 정부가 됐던 관심이 없는 예. 조그만 고을이었을 거예요.
1: 예.
0: 그런데 거기로 뜻밖의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1: 진짜 뜻밖이네요. 몽골이 왜 그런 작은 천시받던 사람들이 사는 처인부곡이 있는 처인성을 왜 타격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 연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왜 처인성으로 갔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1: 뭐 처인성을 뚫는다고 광주산성이 뚫리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왜 그랬을까요?
0: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살리타이가 내가 왜 처인성을 공격했다 이게 나와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없는 상황이면은 네. 이제 당시 전투의 상황과 더불어서 몽골군의 기본적인 전쟁에서 어떤 수행 방식을 치렀는지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볼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예.
0: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몽골군, 그 몽골 제국을 만들었던 몽골군의 전투력은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공성법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성문을 직접 충파기, 그러니까 충동기라고 해가지고 성벽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만들거나 1205년이 지나면서부터 몽골군은 뭘 쓰기 시작하면 대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들은 항상 가죽이 많잖아요.
1: 아, 가죽 많죠.
0: 네, 그 네. 가죽으로 동굴을 만듭니다.
1: 동굴이요?
0: 네. 왜냐하면 성벽 공격할 때 위에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불이나 기름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가죽으로 요만하게 어떻게 보면 방어

0: 할 수 있는 어. 시설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임시 동굴이 돼요.
1: 약간 뭐 텐트처럼 이렇게 그렇죠. 치고 다니나 보다.
0: 텐트처럼. 어. 그러면은 적이 공격할 때 큰 돌이 아니고서는
1: 그렇죠. 뭐 바위를 던져야겠네.
0: 무력화시킬 어. 수 없고 예. 만약에 적이 큰 바위를 한다? 그러면 터널을 뚫죠.
1: 터널을 땅으로요?
0: 땅으로 뚫습니다.
1: 아, 기가 막히네.
0: 그리고 만약에 이 터널을 뚫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1: 어, 예.
0: 그럴 때는 성벽의 어느 한 부분에 그 밑부분만 팝니다. 아까 그 가죽 쓰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기름을 쓰게 되는데 이때 어. 이제 기름이 좀 잔인한 기름.
1: 아, 그러니까 몽골이 기름을 쓴다는
0: 예.
1: 거죠?
0: 예. 불을 화공으로 할 때 예. 사람 기름을 써요. 근데 모든 성에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공포심 그리고 이 소문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서 네. 싸우지 않고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
1: 아, 그쵸.
0: 이게 이제 공성의 핵심이었거든요.
1: 아, 사람 기름 태우는 거는 화공도 화공인데 그 자체로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 기름을 쓰게 되는 네. 것과 처인 부곡을 공격했던 것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지. 우리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죠. 왜 작디작은 처인성을 쳤는가.
0: 그렇죠.
1: 어떻게 연관이 있죠? 네.
0: 그래서 현재 가서 그 공성전을 할 때 아. 가장 중요한 매뉴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네. 주변에 있는 작은 성이나 마을을 공략하라예요.
1: 기름으로 쓸 사람 잡으라는 거예요?
0: 포로를 잡으라는 거예요.
1: 아.
0: 몽골군의 매뉴얼 안에 작은 도시나 마을이나 성을 공격해라.
1: 아.
0: 그러니까 광주성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포로도 확보하고
1: 네.
0: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도 얻고 어. 그다음에 광주성도 고립시키고
1: 예.
0: 하기 위해서 처인 부곡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아, 지금 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1: 살리타이나 몽골군이 남긴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몽골의 전술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예. 좋습니다. 그럼 몽골군은 정말 치밀하게 매뉴얼대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처인성, 처인 부곡 입장에서는
0: 굳이 여기까지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아마 그 처인 부곡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1: 방비가 전혀 안 됐죠.
0: 네. 심지어는 그 처인성 자체가 흙으로 쌓은 성이에요. 그리고 주변 둘레가 350m 정도 됩니다. 조금 답사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어지간한 읍성이나 산성은 전부 다 1km가 넘어요.
1: 둘레 350m?
0: 네.
1: 진짜 작네.
0: 사각형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평지에 있어요. 어... 산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고.
1: 평지에.
0: 이 처인 부곡 사람들은 아마 절망에 빠졌을 것 같은데.
1: 그렇겠죠. 예.
0: 그런데 여기에 정말 특별한 인물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1: 바로 김윤호 장군인가요?
0: 네.
1: 아...
0: 이 처인 부곡 근처에 백현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1: 예.
0: 그 절의 주지였던 김윤호 스님이 스님들하고 같이 여기로 같이 숨었던 거예요.
1: 김윤호 장군이 승려예요?
0: 승려예요. 스님이에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 스님들은 평민 이상의 신분을 가져야지 보통 높은 신분이어야지 승려가 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지간하면 고려 정부에서 이제 그 전투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 보고 전부 다 근처 상으로 숨어 들어가라. 그걸 입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렇게 하는데 이 처인 부곡에는 그런 어떤 군사 지휘관도 보내질 않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김윤호 스님이 여기 갔을 때 내가 지휘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어, 그렇죠.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부대 배치처럼 네. 사람들 뭐 민 군이 있었을까요? 거의 민을 중심으로
1: 민병대?
0: 민병대 중심으로
1: 예.
0: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맞섰을 것 같은데
1: 예.
0: 그 중에 이제 몇몇 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있었던 네. 것 같고 네. 그 활 쏘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윤호 장군이 지휘하는 과정 속에서 네. 무시하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광주성을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던 처인 부곡에 왔던 적장 살리타이가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합니다.
1: 활에 맞아 죽어요. 아 이거 어떻게 이겼지?
0: 적장이 죽는다라는 것들은 전쟁의 패배를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1: 활은 누가 쐈나요?
0: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정부에서 나중에 이제 살리타이가 돌아가고 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몽골의 총사령관이 죽었어?
1: 그렇죠.
0: 상줘야지. 누구야?
1: 아, 고려에서?
0: 어, 고려 정부에서.
1: 나라에서. 예.
0: 그래서 김윤호한테 상을 내립니다.
1: 그렇죠. 무공훈장.
0: 그게 이제 고려사에 예. 나오는데, 아, 김윤호 당신은 적장을 화살로 죽였으니 정말 대단하다. 상장군 벼슬을 내리겠다.
1: 아, 상장군. 승려를.
0: 예. 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예. 김윤호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공을 세운 건 맞지만, 적장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화살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활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비유법인가요? 실제로 안 들었다는
0: 그래서 이게
1: 부처님이 들었다는 건가요?
0: 이게 뭐? 이제 예.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김윤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 겸손의 예. 뜻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예. 이 맥락이 너무 팩트 중심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고려 정부에서도 당신이 쏜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예, 예, 예.
0: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예. 그 상장군은 좀 그렇고 조금 낮은 섬랑장이라는 벼슬을 줄게.
1: 아, 그래요? 예.
0: 라고 해서 김윤호가 그러면은 받겠다. 이거는 지휘관으로서 받는 거죠.
1: 야, 뭐, 사실이 궁금하네, 진실이.
0: 네.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김윤호가 이끌고 있었던 네. 일군의 궁수, 화살을 쏘는 부대가 네. 적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네. 그쪽으로 집중 사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살리타이가 죽지 않았을까? 아, 지금 이게 아마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 그 얼마 안 되는 부국민 또 얼마 안 되는 승병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1: 네.
0: 어떻게 보면 대몽골 제국의 아. 총사령관을 맞닥뜨려서 성을 지키고 적장을 죽였다라는 거는 우리 역사에서도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편 좀 일찍 따로 쓰면은 한국을 믿는 100명의 위인들 개사특별위원회 때 들어가고 유력 후보이지 않았을까.
0: 그렇죠. 김윤호라는 아. 분이 들어갔겠죠.
1: 네. 네. 김윤호 장군이 이후에 몽골 침입 때도 크게 활약했다고 하던데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왜 가수분들 중에서 한 곡 히트하고
1: 원 히트 원더.
0: 네.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사라지는 분처럼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한 번 이름이 날렸다가 그 다음에는 그 행적을 또 찾기 어렵고
1: 한 번 이름 날리기도 어렵고
0: 어렵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김윤호라는 분이 아 이분이 보통이 아니었구나라를 그 다음 내용에서도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부터는 예. 이제 승려가 아니라 김윤호 장군으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이제 몽골의 5차 침입 때 정부에서 파견하는 방호 별감으로 충주성에 들어갑니다.
1: 아.
0: 그러니까 충주는 대읍이잖아요.
1: 예.
0: 이 5차 때는 이제 속절없이 밀릴 때예요. 고려군이 그러니까 충주까지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 왔던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충주성에서도 예전에 그 처인 부곡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그 군사들을 재배치시키고
1: 네.
0: 그 백성들을 재배치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막아내니까 70일 동안
1: 70일 동안
0: 이 몽골군이 이 충주성을 함락을 못 시킨 거예요.
1: 와.
0: 그런데 문제는 몽골군만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충주성 안에 보니까 네. 여기도 이제 사기도 떨어지고
1: 그쵸.
0: 먹을
1: 네.
0: 것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화살도 떨어지고 네. 병장기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1: 네.
0: 이때 김윤호 장군이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사들에게 만약 네. 여기서 싸워서 이긴다면 내가 약속한다. 당신들 귀천을 가리지 않고 관작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서 네. 지금 여기 노비들 있지 않느냐.
1: 네.
0: 노비들 평민으로 만들어주겠다.
1: 아유.
0: 나 그거 말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문서를 가져옵니다. 공노비 문서를 가져와서 예, 예, 예. 현장에서 불태워버려요.
1: 퍼포먼스 이게 너무 좋다.
0: 네.
1: 독립무역 퍼포먼스.
0: 그러니까
1: 예.
0: 평민들이나 일정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이나 관리가 되는 거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노비들은 평민이 되는 거죠.
1: 최고의 인센티브죠.
0: 여기서 예. 이긴다면 그리고 우리가 70일 동안 싸워서 예. 버텼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러니까 또 김윤호가 그 노획했던 말과 소 예. 이런 예. 것들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은 원래 장군들이 딱 가지고 있거든요.
1: 예.
0: 나중에 전리품으로 국가에 바쳐야 되니까
1: 아, 예.
0: 이거를 풉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다시 힘을 내서 결국은 이 충주성에서 몽골군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1: 돌아가요. 와.
0: 그러니까 처인성에서의 승리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1: 진짜 능력 있네요. 리더십이 있네요.
0: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덜 알려진 전투 중에서 바로 인제 한계령 있잖아요.
1: 네.
0: 그 한계령일 때 한계산성이 있었어요.
1: 예.
0: 여기에서 또 몽골군을 물리칩니다.
1: 몽골 킬러예요, 거의 지금.
0: 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몽골군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성 총감부를 예. 강원도 북쪽에서 끊잖아요. 만약에 이때 인재가 밀렸으면 상성 총감부가 훨씬 더 내려왔을 겁니다. 거의 강릉까지.
1: 예.
0: 그런데 여기에서 인재 속초에서 막아내는 덕분에 예. 상성 총부가 원산 쪽으로
1: 네.
0: 올라갈 수 있게 된 바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네. 이후에 이제 몽골군하고 고려 정부가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이 당시 이제 태자였던 원종에게
1: 보내서
0: 이제 가서 네. 이제 우리 강화 협상을 해라. 무신 정권도 끝났으니까
1: 101만 뷰 콘텐츠가 네. 펼쳐지는 거죠.
0: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강화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경으로 환도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몽골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몽골이 왜 고려에 대해서 유리하게 입지를 인정해 주었는지를 보면은 이들 6차 전투가 일방적으로 밀린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적지 않게 적에게 타격과
1: 그러네요.
0: 또 고려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인한 나라라는 것들을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강한 피지컬을 가진
1: 그렇죠.
0: 몽골군하고 맞서서,
1: 맞서서
0: 밀리지 않았던 네. 이 고려의 장군들이나 백성들을 보면은 네. 군사들이나 백성들을 보면은 고려가 참 대단한 나라구나.
1: 몽골 입장에선 껄끄러운 애들이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예.
1: 2차 침입을 그 막아냈던, 우리가 2차 침입만큼은 이겼다고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강화 협상을 할 때 그 고려가 유리한 강화 협상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1: 네.
0: 장군들, 그 다음에 백성들, 그 다음에 그를 도왔던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1: 그렇죠.
0: 어깨에 예, 들고 가서 예. 네. 내가 이분들의 공을 헛되이 하면 안 되겠다.
1: 네.
0: 라고 하고 협상에 나갔던 분들이 서이고 나중에 그렇지요. 원종이 되는 거죠.
1: 그렇지요.
0: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볼 때 어떤 우연처럼 어떻게 보면은 임기응변처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가끔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1: 그렇습니다.
0: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 고려의 힘이고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고려 콘텐츠가 참 재밌습니다. 대몽황제기 속 값진 승리의 순간 처인성 전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희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110만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신가요? 용인이란 지명이 탄생한 데도 오늘 배운 역사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용인 지역이 한강 유역과 멀지 않기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백제 땅이었다가 고구려 땅이었다가 신라 땅이었다가 소속이 자주 바뀌어서 뭐 멸오, 구성, 거서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다 이제 박광현 선생님이 알려주셨지만 고려시대 용구현이 되는데요. 자, 일대 특수행정구역 중 하나였던 처인부곡이 이제 처인성 전투를 계기로 처인현으로 승격되고 처인현 더하기 용구현 해서 용인이 되었다.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가 지명에 녹아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ill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휴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휴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강수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길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 장관에게 직접 권한이 없다고 밝혔고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잇따른 직격,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과 당내 반응까지 오늘은 승부사들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승부사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을 폭넓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종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정치평론계의 승부사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필 전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정욱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제가 임시 진행이기 때문에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중에서 야당이 지금 집중 조준하고 있는 것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장관에게 직접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라고 했는데 네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4: 뭐 모범답안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예. 딱 하나 걸리네요.
1: 어?
4: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
1: 지금.
4: 네, 그냥 없다 했으면 응? 하고 넘어갈 텐데.
1: 네.
4: 굳이 지금을 왜 넣었을까? 그냥 습관처럼 넣었을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의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 그럼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 이런.
4: 그러니까 뭔가 남겨놔야죠. 이 답을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4: 이 질문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생각했을 때 쓱하면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하나 쓱 넣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1: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6: 아, 물론 이제 야당으로서는 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오해. 네. 오해입니까?
6: 네, 근데 이제 오해로 끝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제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공소 취소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저희는 충실하게 이 조작 수사 기소한 검사들 처벌하고 그게 뭐 이 정부 내 유죄 확정까지 받으면 대통령이 임기 후에 받을 그 재판에서 순리대로 술술 풀릴 건데 굳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오해 사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손혁 변호사님 현재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해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도록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7: 원래는 이제 그 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가 있죠.
1: 지휘할 수 있어요.
7: 예. 그런데 네. 문제는 이번에 계엄 사태 때 군인들이요.
1: 네.
7: 상관의 명에 따랐다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은 이의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7: 검찰청 이번에 공소청법도 그렇죠. 검사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제 이의제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7: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봤을 때 제 생각에 김성원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뭐 지휘권을 발동해도 아마 공소청장이 안 따를 가능성이 많고요.
1: 네.
7: 백번영 공소청장이 또 지휘하더라도 원래는 그게 공소청장도 공소취소권이 없어요. 공소취소권은 이제 그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판부, 예. 공판검사들이 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7: 아마 이게 또 안 따를 거예요. 이중으로 안 따를 겁니다.
1: 네.
7: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그 결국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조작 기소가 드러나야 되는데
1: 네.
7: 제일 중요한 게 대북 송금이잖아요. 박상용 검사 지금 몇 번 털었어요.
1: 네.
7: 털어도 너무 털었는데 아직도 없는데 또 털 게 있나요? 박상용.
1: 네.
7: 그다음에 대장동 검사 9명 감찰하고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대장동도 조작이 없잖아요.
1: 네.
7: 저는 조작 기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이 불가능하다 봐요.
1: 불가능한데 왜 자꾸 하리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7: 아니, 불가능하더라도 네. 이게 시도, 나쁜 시도를 하니까 계엄하고 똑같잖아요.
1: 네.
7: 계엄이 불가능한 계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근데 했잖아요.
1: 네.
7: 그래서 그때 야당이 계속 경고했잖아요. 우리도 그래 보는 거예요. 이거 계엄보다 더한 나중에 사태가 되는데 그것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1: 형은특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아니 의서정 변호사가 다 얘기했어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을 지휘해도 공소청장이 안 따를 거다.
1: 네.
3: 공소청장이 또 아마 개별 검사한테 지휘해도 안 따를 거다. 네. 나중에 다 처벌받는다. 네. 결론 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데 말씀처럼 뭐 사실은 뭐 검사장의 승인 절차는 약간 형식적이고 개별 공판 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법에 다 나와 있지만 2심 판결 전에 공소유지가 안 될 정도로 뭐 증거가 부족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요건이 안 되면 네. 아무리 뭐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검사가 하겠어요? 네. 아니 차라리 뭐 나가겠다고 하든지 그럴 판이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뭐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고 듣지도 않을 것이고 되지도 네. 않는다. 그리고 계엄하고 비교하는데 아니 계엄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계엄할 거다 계엄할 거다 얘기하니까 다들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다들 그랬는데 그거랑 이제 공소취소랑은 공소취소는 사실은 실제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공소취소하면 그다음에 공소기각 절차로 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이란 말 썼는데 지금이란 단어 가지고 어찌 보면 아 이게 얘기가 듣다 보니까 나왔는데 지금 안 하니까 나중에 할 거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 이제 평론하다 보니까 이제 한 이제 꼬투리 잡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법무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김성근 장관이 제일 중요한 일은. 네. 공소청, 중수청 분리해놨고 경찰이 지금 어찌 보면 경찰이 물론 지휘권은 없습니다만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하고 공소청하고 분리해서 결국은 수사권 조정하고 이걸 자리잡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렵거든요. 이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공소취소에는 아마 그렇게 관심 안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그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는 1심 사건만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갔거나 이거는 뭐 검사를 뭐 지휘를 어떻게 하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일하게 방점이 지금 나중에 할 수도 있다고 만약에 보신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4: 그건 뭐 민주당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 저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하겠다는 거고. 의지를 갖고 네. 있으니까 뭐라도 하겠죠. 뭐 법을 바꾸든 뭐 특검법 안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서 뭐 2심도 공소취소 가능하게 한다든지 뭐 별방법을 다 얘기하잖아요.
1: 네.
4: 그래서 결론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어떤 여론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안 되는 건데
1: 네.
4: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고 민주당에서
1: 네.
4: 거기에 공동 대표를 맡았던 분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왔으니 또 거기에 신임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당선되기도 전부터 공소 취소에 대한 어떤 의지를 밝혔고 하니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개헌 연임 대통령 연임 얘기도. 무려 국회의장이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희가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취소 초반에 공소취소 관련된 게 약간 이슈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식약처 로비 의혹이 훨씬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 사건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일단 김승원 장관 측은 임사청문회 준비단도 이제 의견이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인 고충 민원에 단순한 전달이었다. 또 이제 식약처나 식약처장이나 식약처 직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6: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법적으로도 뭐 검찰에서 뭐 식약처 직원도 3년 동안 뭐 7명 36번이나 소환해가지고 많이 수사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소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검에서도 사실 뭐 지금 정무판사 이분이 뭐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뭐 특수관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배척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금 뭐 한동훈 의원도 주장하고 그러는데.
1: 아, 영장 전담 판사였던.
6: 네. 네. 근데 저희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대검에서는 지금 배척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법원 행정처에다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6: 그리고 정무판사도 만약에 대검에서 법원 행정처에 당신 지금 뭐 일에 휘말려가지고 배척 요청 왔는데 그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무판사도 전혀 법원 측으로부터 그런 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유흥주점 뭐 사장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1: 양모 씨.
6: 네, 양모 씨. 근데 이분도 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식당을 운영을 했다. 네. 물론 식당이니까 이제 술도 팔았지만 이것을 유흥주점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불쾌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로도 기업 활동을 했고 뭐 중소기업 뭐 상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좀 뭐 법적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다. 네. 좀 이런 의견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그 국회의원이 네.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 참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양 씨도 무혐의 처분 받았고 그 강 씨도 제약회사 대표인 강 씨도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나중에 그 조작 보고서 그 임상실험 그거는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그건 청탁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5: 무혐의가 무죄 이제 기소는 됐는데 무죄 네.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6: 그리고 이제 김승원 후보자도 그러면 본인한테 부탁을 직접 한 그 양 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본인은 기소유예를 받으니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나머지 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혹은 네. 가서도 저는 소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5: 지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 서정수 변호사님.
7: 아니 이게요. 그 강세찬 교수가 있잖아 경희대
5: 예, 예.
7: 코로나 치료제인데 예. 원래 지한테 실험했는데 지가 죽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상 신속하게 얼마나 하냐 이게 기업 안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5: 네.
7: 그래서 이제 빨리 2상 3상 시험하게 해달라 이래가 부탁한 거예요.
5: 네.
7: 그래서 그 양모 씨라는 이분이 김성원 의원하고 평소에 그 옛날에 근로기준법 변호하면서
5: 네.
7: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아주 실세다. 이러면서 그 문자들을 다 해가지고 김성원 의원이 전화를 직접 합니다. 김강립 처장한테.
5: 시각처장에게.
7: 전화해요. 그리고 실제 보름 이내 빨리 됩니다. 엄청난 특혜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김성원이 다 했기 때문에 인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문자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 자금 준다고 계좌 있잖아요.
5: 네.
7: 계좌번호까지 줍니다. 그리고 김성원 이분이 고마워. 고맙다고 해요. 근데 돈을 내려니까 한도가 다 차가지고 돈이 안 들어간 거죠.
5: 네.
7: 그때 한도 안 찼으면 돈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강남서 경찰이 골프채 선배가 준다는 거 받지도 않는데 고맙습니다. 이걸로 파면다고 재판하고 있어요. 이거는 뇌물 알다시피 요구하거나 공여 의사 표시하거나 약속 마음에 기수입니다.
5: 네.
7: 이 범죄 기수예요. 그게 부정한 청탁 아닙니까? 빨리 임상하게 해달라는 거. 그러고 돈을 고맙다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건 저는 기수라 보는데 근데 그때 김성원 이분이 안 나갔어요. 제가 그때도 방송마다 비판했거든요.
5: 네.
7: 법사위 권한 가지고 이게 검찰이 그렇게 오라는데 끝내 안 나갔다니까? 본인이 억울하면 그때 나가서 소명해야죠. 본인이 한 번도 안 나가놓고 기소유예는 계엄 다음날 했어요. 검찰이 이제 계엄 다음날.
5: 네.
7: 그리고 헌법소원을 그 다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왜 소명 안 했냐. 이게 저는 특권의식이고 그리고 기소유예를 저는 헌재가 왜 아직도 결정 안 하냐. 이게 그 다음 달 1월 달 했거든요. 2025년.
5: 예.
7: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헌재가 빨리 저는 기각해주면 그럼 이게
5: 기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3: 예. 아니 그것까지. 아니 사실은 서정욱 변호사 얘기에 답이 다 나왔어요.
5: 네.
3: 왜냐면 기술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때고 그죠?
5: 네.
3: 아, 그때 사실은 아니 안 나가서 기소 안 한다 치면 우리 뭐 패스트트랙 사건 때 국회의원도 안 나간 사람들 많아요. 다 기소 다 했잖아요.
5: 네.
3: 사실은 검찰이 증거 있으면 나오나 안 나오나 기소합니다. 법원 가서 다 터봐. 기소했으면 되잖아요.
5: 네.
3: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 했다는 건 모르겠어요. 검찰이 어떤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김성원 의원하고는 뭐 그분이 이제 판사 그만두고 수원변협에서 오래 활동했었거든요. 저도 수원변협에 했었고 그때부터 알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해준다. 검찰이 이걸 몇 년 들고 있었어요.
5: 3년 가까이
3: 그렇죠. 있었죠? 들고 있어서 네. 사실은 정치인이 제일 답답한 거는 뭔가 빨리 판단을 해주면 되거든요. 기소를 하든가 그럼 법원과 다투면 되잖아요. 판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다툴 만한 준비를 다 하고 있겠죠. 근데 사실은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되는데 아니 기소하면 되죠. 왜 기소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기소 유예라는 게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나쁜 게 뭐냐면 죄는 있는데 뭔가 봐줄 것 같으니까 야당 국회의원 아무리 간사라 하더라도 그 만약에 뇌물죄 성립되는데
5: 네.
3: 봐주겠어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기소 유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 스스로 뭐 당연히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뭐 현재 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게 여당이었고 그럼 모르겠지만 야당 뭐 아무리 법사위 간사라 해도 그거를 뭐 기수 말씀처럼 뇌물죄 기수가 되는데 그거를 기수 안 하고 그냥 봐줬다? 그 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7: 근데요. 예. 저도 변호사지만 경찰에서 많이 오라 하거든요. 예.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놀라서 예. 아이고 며칠 내 가겠습니다. 예. 저희 다 갔어요. 예. 근데 이분이 왜 에이, 3년
5: 별로 안 되냐? 놀래시잖아요.
7: 아니 아니. 우리는 저는 다 갔어요. 네. 근데 이분이 아무리 법사위 간사라도 예. 검찰에서 몇 번 오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소환에 끝까지 불응했잖아요. 오. 본인이 끌면서 소환을 한 번도 안 가고 몇 년 끌어놨고 마치 검찰가 끌은 것처럼 네. 왜 이 특권이 잘못된 거예요? 부르면 가야죠. 네. 왜 안 갔어요?
5: 오, 그 서 변호사한테 여쭙고 싶었던 게 그 네. 식약처장하고 그 식약처 직원들이 다 기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청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논리에 따르면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7: 예. 저는 청탁 부분보다 이게 네. 500만 원 정치 자금을 이렇게 그 주고 고맙다. 돈이 여는 그런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양모 씨도 이게 뭐 돈 로비 자금으로 현금 3억에 전환 사채 6억이 이게 알선수재인지 다툼이 있어요.
5: 무죄가 선고됐죠.
7: 그러니까요. 그 그거는 이제 네. 다툼이 있는데 돈의 용도는 투자인지. 그런데 네. 하여튼 중요한 건 500만 원을 대가로 전화해준 대가로 인사해야 된다 하고 500 계좌 주고 고맙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네. 한도가 차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받았으면 어떻게. 그 바로 기수됐겠죠.
3: 아니, 그거 약속만 해도 기수라며요. 기수. 기수.
7: 네. 그러니까 경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게 들고 있다가 계엄이 네. 나니까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정권이 세상이 뒤집어졌다. 네. 검찰이 좀 저는 비겁하다 봐요.
5: 아, 검찰이 아, 놀래서.
7: 그렇죠. 계엄 다음 날 왜 또 기수해야 합니까?
6: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치검사? 네.
5: 옆에서 윤희석 대변인께서 표정이 네. 제가 평소에 이쪽 자리에서 많이 봤던 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선을 긋는 듯한.
7: 그때 검찰이 체포영장에서 기수했어야죠.
5: 네. 예, 윤희석 대변인님. 네.
4: 법으로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기소했으면 됐지. 유죄 때렸어야지. 이렇게 세상이 다 그렇게 되나요?
4: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뭐 다 좋아요. 김성환 의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면 나 그냥 무혐의로 했어야 되는데 왜 기소유예냐. 그러니까 헌재도 가는 거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 회사의 어떤 뭐 생각이 식약처장한테 전달됐느냐 그 과정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맡을 분이 오빠 오빠라고 하는 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의 청을 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민원을 식약처장한테 보냈냐는 거예요. 식약처가 네. 말이죠. 뭐 민간에서는 뭐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에요. 거기 그냥 꼼짝 못합니다. 임상실험 승인 여부잖아요. 언제 되느냐, 빨리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투자한 회사들은 굉장히 그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네. 이 중대한 것을 오빠 오빠 하는 분에게 그 회사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뭐 여동생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네. 양모 씨라는 분이 오빠한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통과가 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민원을 그 식약처장한테 전달할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네. 이게 기소유예인데 뭐 무혐의인데 헌재 갔는데 뭐 검찰이 놀랐네. 이런 거 별로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6: 네. 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 말하는 양 씨와 그냥 뭐 지인 관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양 씨가 이제 김승원 의원에게 그것을 부탁했던 이유는 그 강 씨의 회사가 그 강 씨가 이제 제약회사 대표이면서 교수잖아요. 그분이 이제 경희대 산학협력단 교수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김승원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희대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그 연고로 해서 본인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신청을 빨리 하라고 해서 많은 회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은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 야당에서는 특히 우리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아니 뭐 햄스터가 필토하고 뭐 죽었는데 이런 거 하면 되냐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뭐 햄스터가 그러면은 다 이게 죽고 막 그런 실험은 없나요? 이거 빼놓고 확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실험용 쥐가 투약을 했을 때 네. 죽는 경우가 없냐고요. 이 사례만 죽었냐고요.
4: 아, 그 뜻은 아니죠.
6: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통계도 좀 봐야 되는 거지. 아니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실패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약은 최종적으로 출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에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한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 4개월 전부터 네. 식약처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이 소환을 계속 거부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 국민의힘에서 몇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서정욱 변호사님도. 왜? 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네. 수사 거부하고 특검 출범하면 한다고 해놓고 그 못 가겠다고 거기서 속옷바람으로 그 난리도 네. 피우지 않았습니까?
4: 속옷바람?
6: 네, 그렇기 때문에.
4: 그치소에서? 네,
6: 저는 좀, 그런 거 형편상에 좀 맞지 않는다.
4: 존경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다 하시면은. 그니까 저는요,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그 강 교수라는 분이 왜 김승원 의원 뭐 지역구 분이라면서요. 그럼 직접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이 양모 씨를 거쳤냐는 거예요. 양모 씨를 거쳐야 효율적으로 민원이 전달되겠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김승원이라는 분은, 뭐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고 뭐 국회의원이고 다 좋은데 네.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실 분 사회적으로 그래도 존경받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의 어떤 인식과 맞는 행위를 했느냐 사적으로 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가 볼 때 이거 굉장히 놀랍잖아요. 놀라우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무려 법무부 장관을 맡아도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5: 하나 오늘 이제 또 새로 나온 거는 이제 채널A에서 보도한 네. 3인 이른바 3인 셀카 사진인데 네. 2022년 2월 사진입니다. 2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 김승원 이제 후보자하고 그 식약처 민원을 전달했던 양 씨 그다음에 정모 판사, 이제 영장 전담 판사였다. 근데 이 당시는 아직 수사 이런 게 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긴 한데 어쨌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2023년 연말 즈음에 그 다음 해 연말 즈음에 강모 씨의 영장 그 심사를 해가지고 영장 기각을 했던 정모 씨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사진이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찍은 사진이 지금 보도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사법 카르텔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좀 새롭게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오늘 공교롭게 강승필 부대변인이 무슨 아니요. 본인 청문회처럼 제가 자꾸 이렇게 묻게 되는데.
6: 아니 근데 저 사진도 사실 언론에는 마치 저 여성 양 씨가 운영하는 네. 그 뭐 유흥 주점 뭐 그런 식의 사진으로 많이 오해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두 분 정모 판사하고 저 양 씨가 국회 앞에 와가지고 김승원 당시 의원에게 연락해가지고 저 사진 저분도 한 2년 만에 앞에 국회 앞에 식당에서 밥 먹고 찍은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4: 진짜 알겠네. 네,
6: 아시죠?
5: 아, 아세요? 네.
4: 딱 보면
5: 네. 현 변호사님도 아세요?
8: 아니 저문 보면 대충 알죠.
5: 문 보면 아, 그래요? 네,
6: 유명한 식당이잖아요.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지만.
5: 네.
7: 근데 이게 심각한 게요.
5: 예.
7: 평소에 그 김성원 판사 그 이번에 위원장이 1년 후배거든요. 이 판사가 29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엄청나게 친분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술을 먹은 거예요.
5: 네.
7: 특히 이 양모 씨 가게에서 술을 많이 먹으니까 평소에 친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연히 저를 만나두기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검에서
5: 네.
7: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가세요. 이 정모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가 평소에 양모 씨하고 강세찬 교수는 동업자예요. 둘이.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자하고 술을 자주 먹고
5: 네.
7: 이렇게 유착이 되기 때문에 판사를 바꿔달라
5: 네.
7: 이랬는데 대법원에서 안 해줬던 거예요.
5: 네.
7: 그런데 그게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나중에는 구속됐고 강모 네. 강세찬 교수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 아주 오랫동안 술을 같이 먹으면서 유착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 이번에 지겨운 판사 술 한잔 묻냐 안 묻냐가 얼마나 나라가 뒤집어지도록 싸웠잖아요.
5: 네.
7: 저는 이 정모 판사가 만약에 양 씨하고 거기 김성원 이번에 의원하고 술을 많이 묻다면 이거는 이게 진짜 사법 대형 게이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6: 근데 그분은 제가 바로 잡아야 될게.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먹었다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서변호사님 이 양 씨란 분이 좋습니다. 뭐 유흥주점이든 식당이든 언제 했고 언제까지 영업했는지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 2026년이고 이 사건은 2021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2007년 8년에 폐업을 했어요. 식당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2007년 8년부터 그러면 뭐 21년이면 뭐 거의 십몇 년이 네. 넘는 시간인데 그게 브로커로서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혼재돼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4: 네. 여기서 핵심은 양모 씨하고 김승원 의원이 어떤 관계냐만 소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회적으로 성별이 다르더라도 지인 관계로 뭐 좋게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생각하듯이 오빠 오빠라는 단어 때문에
5: 네.
4: 뭔가 좀 다른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 우려만 부식시켜 주시면 제가 발언 수위가 좀 낮아지겠죠?
5: 네, 현 변호사님.
9: 그거는 아마 네. 뭐 본인이 해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그 지역구에 있는 뭐 지지자나 당원이나 이런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그렇게 들었고. 마치 일각에 있는 것처럼 뭐 이상한 관계 아니냐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추측일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이 명칭, 오빠라는 명칭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밖에 가면은 형님 오빠라는 얘기들이 즉 정치인들은 사실 그런 얘기들을 뭐 쓰는 건 아니지만 또 친해지면 그런 데 쓰는 거거든요. 그걸 네. 마치 이제 일각에처럼 뭐 이상한 관계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말씀처럼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를 들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만약에 뭐 판사가 모여가지고 뭐 했다 이런 문제가 되죠. 근데 판사도 사람이고 친한 사람들끼리 밥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사건이 불거져서 이게 마치 이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시간 순서상 안 맞는 거죠. 시간 순서상 제가 보기에는 그럼 판사는 맨날 혼자 밥 먹어요? 그건 사실은 불가능.
5: 제가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K라디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네, 승부차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민주당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매우 큽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의원직 겸직,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가 가장 비판이 크고, 여성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보정당, 군소정당에서도 공동으로 반대하는 의사 표명을 지금 하고 있고, 출근길에도 사퇴하라, 또 종이를 던지는 장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가 이르면 18일에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논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이라고 보십니까? 강선필 대변인.
5: 이르면 18일이라고 하는데 전 너무 이르지 않은 것 같고요.
4: 아, 한참 남았다.
5: 한참 남았는데 이제 용혜인 후보자가 나름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용혜인 후보자도 처해질 것 같고 저희 민주당도 상당히 큰 부담을 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도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밝혔지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4: 네.
5: 근데 이제 저는 그 야당에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때 그래도 최소한도로 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비판을 하셔야지 뭐 제가 오늘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 중국인에게 집을 팔았다느니 뭐 2천만 원을 남겼다느니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좀 악마화 시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일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제 그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가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예요.
4: 네.
5: 역할을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성평등 가족부에 뛰어난 역량이 있는 분도 일국의 장관이 되면은 그 업무에만 집중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이 기본소득당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4: 네.
5: 그렇다면 그걸 내려놓고 다른 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제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려놓으면
4: 네.
5: 이제 원외 정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민주당원이 저한테 오늘 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한석 있으나 원외 정당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그냥 이 느낌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로워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4: 네.
5: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그 후보자들보다 뭐 해명이나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판단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윤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강선필 부대변인은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또 뭐 장관 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제 입장에서는 일단 장관만 따져봐도
4: 네.
6: 장관이 뭐 어떤 보상이라든지 뭐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당연히 능력을 앞세워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뭐 의원 관련해서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반칙으로 들어온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세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으로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으로 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예를 들어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지방선거 출마하신 분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뭐 1.06%를 득표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 지금 선거법상 그거를 총선에서 치환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3%는 얻어야 뭐 비례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 네.
6: 원내 정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들어올 수 없는 분이니까. 그리고 대중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용혜인은 두 번을 했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4: 네.
6: 만약에 기본소득당의 이념에 충실하고 그 당의 당세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원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4: 네.
6: 20년도 총선에 한 번 들어온 용해인이 왜 24년도에 한 번 더 했었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본소득당에 사람이 한 명 있는 건 아니잖아요.
4: 네.
6: 그럼 기본소득당에 다른 분이 예를 들어 등원을 하게끔 하고 본인은 전직원으로 빠져도 의원을 한 번 했으니 뭔가 의원을 안 한 분, 안 했던 분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의원을 했던 사람을 늘려가는 게 상례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근데 왜 용해인만 두 번 하느냐. 여기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그 지점이 더 저는 네. 킬포인트라고 봐요.
4: 네. 현태 변호사님, 그 보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후보자 네. 측에 아, 이런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있다라는 걸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뒤에 청와대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부인하기도 하고 뭔가 지금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7: 근데 용해인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 두 번 하는 거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나
4: 네.
7: 그다음에 남편이 뭐 사무총장 둘이서 다 뭐 정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예전에 이제 2020년 24년 총선 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4: 어.
7: 네, 나왔던 얘기라서 여의도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소수 정당이고 의원이 한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뭐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얘기 아니면 다른

0: 야, 그렇죠.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1: 예,
0: 네, 왜냐면 지금 논란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청년들이, 이렇게 정치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여기도 많잖아요. 용해인처럼 비례대표 두 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도 거의 없고, 국민의힘도 거의 없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란 당 자체를 운영도 사실 어찌 보면 뭐, 남편하고 같이 활동해왔어요. 사실 같이 활동해왔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총장 시키고 월급 주는 자리를 주진 않죠. 네. 만약에 부인이 만약에 원내에 진출했으면 남편은 사실 물러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맞는 건데, 그걸 계속 유지해왔다. 그럼 뭐 가족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라는 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제가 네. 보기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도 계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여요.
1: 저 서변호 선생님한테 이거 여쭐게요. 그 최근에 좀 이제 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과거에 이제 젊은 정치인 중에 용혜인이 아주 훌륭하다. 내가 젊은 나이 때보다 더 훌륭하다. 그 김어준 씨도 용혜인 후보자를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 있다. 그래서 뭔가 소위 말하는 과거 전당대회 때 이제 팀 정청래라고 불렸던 분들에 가까운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용혜인 후보자를 두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2: 그게 왜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몇 번 네. 방송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라고.
1: 네.
2: 하나는요. 용혜인이가 가장 좌쪽에 있어요. 근데 그 팀 정청래가 좌쪽에 있는 거예요. 중도가 아니고. 근데 이재명 정권은 중도로 나가야 된다.
1: 네.
2: 그랬잖아요. 근데 용혜인이가 좌파고 그 팀 정청래도 좌파니까 이념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 수 좋아요. 이재명 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용해 잘라라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1: 네.
2: 조국이나. 그러니까 이제 용해 계속 밀어붙이라. 이재명 정권이 망하게. 그런 거, 그 두 가지 이유는 뭐 뻔한데 네. 그걸 질문하시니까 제가 이상하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요. 중요한 건 이게 용해인의 재산 문제예요.
1: 아, 예.
2: 이분이 2010년에 재산 1억이었어요. 2020년에. 1억이었어요. 지금 5억 5천 정도 돼요. 4억 5천이 늘어요. 5년 만에. 1년에 9천만 원 늘어요. 이게 국회의원 월급으로 9천만 원씩 다 모을 수는 있죠. 그럼 세금을 내야죠. 이분 가족들이 남편이 300만 원 월급 받고 이분이 연봉 1억 5천 국회의원 잡고 5년간 모든 가족이 1200만 원 세금 냅니다. 1년에 우리 연봉이 그게 가능하나요? 세금은 모든 방법을 다 공제를 받았을 거야. 뭐 정치 후원금도 영수증 꺾고 뭐 끊고 기부한 걸로 해가 어떻게 5년간 세금 1200만 내면서 재산이 4억 5천이 늘어나. 이게 됩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검증할 거고요.
1: 네.
2: 그리고 이분이 후원금 3억을요. 특별 당비로 내요. 왜 후원금은 용도가 제한돼요.
1: 네.
2: 추미애 의원 아들 뭐 소고기 사주다가 벌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당비로 가면 지 마음대로 남편 월급도 주고 마음대로 쓸 수 있죠.
1: 네.
2: 이런 것도 이게 해야 되고요. 네. 아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강성필 대변인의 집 있잖아요.
1: 네.
2: 이분이 안산에 출마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안산에 그냥 한번 생각은 있었겠지. 그럼 이게 보통 월세부터 얻지. 누가 집부터 삽니까? 출마도 안 하고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은 평소에 현상 유지가 아니고 집값은 떨어뜨려야 된다.
1: 네.
2: 매일 주장하기 집값 떨어뜨려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샀냐? 5층짜리가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야. 사가지고 11개월 만에 2천만 원 땡긴 거예요. 자기는 매일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고 매일 주장하는 사람이 집을 필요도 없이 재개발이 예정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을 사서 11개월 만에 2천만 원 벌었다. 이거 검증 대상 아닙니까?
3: 그러면 그 말씀 드릴게요. 2천만 원 벌었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그중에서 1,500만 원은 뭐 부동산 수수료라든가 제세로 해가지고 빠져나간 거고요. 500만 원 벌었다고 지적하시면 그건 받아들일게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뭐 누가 출마하는데 월세로 살지 뭐 집을 얻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분은요. 그 복권도 안 됐는데 먼저 그 지역구 가가지고 집부터 전세인가 매매인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속 뭐 사면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 뭐 공천 받기 전부터 아니 가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그걸 새삼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4: 잠깐만요. 저희 당 당원이 아니세요.
3: 아, 그래서 모르시네. 그러니까
4: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3: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실명 고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용혜인 만약에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의아하긴 하네요. 뭐 갑자기 4년 만에 뭐 5억의 재산이 늘었다고 하면
2: 4억 5천.
3: 4억 5천이 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투명하게 소명

0: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이 사람이 용해인 후보자와 그 배우자 남편이 용해인 후보자가 뭐 결혼한 다음부터 기본소득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전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용해인 후보자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기본소득당과 이런 정당 활동을 오히려 더 활발하게 했다는 평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남편도 당연히 정당 활동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만두게 되면 뭐 월급 받으면 안 됩니까?
1: 저희가 정당 활동을 하면요. 실무자 아주 낮은 사람들은 돈을 줘요. 그런데 국민의 믿음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다. 또렇게 고위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내지 월급 안 받아갑니다. 그렇죠. 민주당도 아마 전략부총장 뭐 조직부 이런 사람 돈 안 받잖아요.
2: 그거는 전제가 현역 의원일 때 그렇죠. 이제 급여를 받고 이러니까 당비를 내는데 사실은 그렇지. 이제 원외 정당들은 예전에 뭐 정의당이나 원외 소수정당 활동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의원 세비를 오히려 이제 그걸로 당자들 이제 급여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강성필 부대변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온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큰 정당이면 문제가 덜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부인 네. 부부가 같이 정치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는 아니지만
3: 의원 비례도 하셨고
2: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활동해온 경력이 있고 이러니까 봐요. 근데 사실은 소수 정당은 뭐가 있냐면 그 기회가 많은 사람한테 안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정당에도 꾸준히 활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기회의 공평성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지금 논란이 된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용해인 의원과 남편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국은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그러니까 네. 두 분이 참여해서 사무총장 임명하는 모양새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당자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총회를 한다든지 많지는 않으니까 네. 모여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부인하고 남편이 모인 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남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4: 특수성이 있을 수 그렇지.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 박원석 전 의원이 네. 기본소득당은 명실상부한 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언더조직이 있다는 취지에 말씀을 하시고 김윤영 활동가라고 예전에 같이 활동 활동부가 과거 조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이제 폭로글 같은 것들을 업로드해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좀 중대한 문제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5: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 언더 조직이라는 데에 용해인 후보자가 가입돼서 활동을 한 게 많이 드러나야 확실히 드러나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김윤영이라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같이 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4: 네.
5: 그리고 그때 겪었던 일들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조직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것들을 강요하는 게 있어서 특히나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우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같이 분노하지 않았더냐?
4: 네.
5: 그런데 용해인 씨는 같이 활동할 때 아마도 그러지 않은 듯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평등 가족부의 장관을 할 수 있냐? 아마 이걸 묻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글에 대해서. 여기서 핵심은 그분이 이제 실명을 밝히고 과거에 본인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해인 씨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생기고
4: 네.
5: 거기에 답변을 하게 되면 또 반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제 과거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위 말한 파묘가 이루어질 때
4: 네.
5: 장관 후보자로서 이 상황을 넘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장관이 되기 전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4: 네.
5: 못 버티는 거니 지금 중요한 건 용해인 후보자가 정말 장관으로 갈 수 있느냐 중간에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그 전에 뭐 자진 사퇴하든 지명 철회하든 할 거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까 이 정도 문제까지 왔기 때문에
4: 네.
5: 용해인 후보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4: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TV 출연해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개각의 취지 중에 이제 용해인 후보를 지명한 것이 아마도 20대, 30대, 뭐 여성, 그리고 이제 진보정당, 군소정당을 품으려고 했는데, 이제 결과 값은 오히려 다 반대를 여성단체, 그렇죠. 군소정당 다 반대하는 그림이라, 2주 정도 남은 이제 청문회 기간 안에 뭔가 이게 반전의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혹은 뭐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다른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이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에는 사실은 선택권은 본인한테 가요. 더구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결국은 뭐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하거나 본인이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두 가지 다 만만치 않은 구조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도 뭐 90년대 뭐 학생운동 좀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90년대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언더라는 조직들은 다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본소득당도 뿌리는 원래 노동당이라는 조직이 같이 있다가 분화돼 나온 거거든요. 이 집은 약간 이제 진보 급진적으로 가는 세력이 노동당으로 남은 거고 나머지 세력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 세력으로 못 간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진보정당 보면 계속 쪼개지고 하는데 노선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분화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그럼 노동당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분화되기 전에 그 과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아마 노동당에서 나와서 기본소득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제도권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분들은 기본소득이라는 걸 가지고서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지금 마치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지금도 뭔가 뒤에서 뭐 배후 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엔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저는 아마 큰 논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80년대 90년대 막 언더 조직하고 이럴 때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논란이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그렇다고 용인 후보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도 할 수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약간 진보 블록 그다음에 2030 이걸 염두에 둔 건데 또 이분이 스스로 뭐 결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전당대회 과정에 논란이 엄청 됐고 네. 그거에 대한 약간 반작용이거든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아 우리가 좌측도 또 챙겨야 돼.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거를 깬다.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깬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4: 네. 오늘 오전에 그 모 방송에서 그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이 청와대가 뭐 의원직 겸직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지명했을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김영진 의원이 뭐 이 문제 저 문제 생길 수 있겠구나 하지만 뭐 하여튼 저간의 사정들을 다 판단하고 검토해서 지명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마치 이제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알고 겸직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지명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말씀하셨거든요.
1: 아, 저는 이제 그 네. 용해인인가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를 때렸다고 보는데
4: 뒤통수를
1: 제가 듣기로는요. 네. 용해인을 지명한 이유가 이제 그 왼쪽을 챙겨주는 진보 진영 챙기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2030 여성 챙기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당연히 비례 사퇴하니 그러면 이게 19번 고재순 이분이 유시민의 최측근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잖아요.
4: 그렇죠.
1: 그러니까 친노하고 유시민도 챙겨주는 이렇게 1타 3피로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사퇴하면 비례가 누가 되는지까지 검토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4: 친노 친문 세력까지 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지명이라는
1: 거죠. 그래서 고스톱으로 치면 1타 3피라. 왜냐 왼쪽 챙기고 2030 여성 챙기고 그다음에 친노 딱 사무총장이니까 유시민 또 좀 달래고. 그런데 둘 다 고집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도 좀 뒤통수 맞다. 배신감 느낄 거다. 왜? 비례가 장관식이지만 이거는 그냥 그만두는 거는 불문율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네. 고심 끝에 네. 뭐 아마 지명 철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제가 이제 뭐 이번 정부는 아니지만 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청와대에서 이런 인사 담당해보고 정부 파트 물어보면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만두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서로 간에 이제 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완전히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4: 네.
0: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용해인 후보자가 그만두면 비례를 고재순 씨가 해서 뭐 유시민 달래기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조국 혁신당 이 상황이 무슨 뭐 비례대표 승계 하나 해준다고 지금 갑자기 감싸 안고 얼싸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너무 간 해석인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030 그리고 여성 뭐 청년 정치인 이런 것을 조금 노렸던 것 같은데 조금 정서적으로 좀 제대로 좀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주변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도 사실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근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 모습 애티튜드도 사실상 어떤 조금 너무 당당해 보인다.
3: 그렇죠.
0: 예, 그런 모습들이 사실 2030 청년들은 뭐 비례대표 두 번이나 하고 좀 특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저렇게 언론 보도 보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칠 건 아닌 것 같은데 큰 소리 친 건 아니지만 좀 당당해 보이는 거 아니냐
4: 네.
0: 이제 이런 이미지가 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애초에 그것까지 좀 확인을 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확인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 그냥 의원직 해도 돼라는 전제로 지명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2: 한 가지 좀 드리면 사실은 이게 소수 정당이고 그러니까 1인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또 젊은 여성 정치인이고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이제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물론 뭐 범여권이긴 하지만 뭐 민주당 소속은 아니잖아요. 한 혼자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비례대표를 사퇴하면 원외 정당 되는 거 원외 정당과 원내 정당은 국회의원 한 명 뭐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라는 게 꼭 뭐 약자냐 이런 걸 떠나서도 사실은 우리가 비례대표에서 여성 그래도 활동을 해주고 또 우리가 공천을 할 때 청년이라든지 여성 배려해 주는 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진입이 쉽지는 않아요. 네. 진입이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막판까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물론 이분이 개인적으로 2030 여성을 완전히 대변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뭐 기본소득당으로서 우리 기본소득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징성이 조금 있긴 있어요.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밑에서부터 시민사회운동을 하다가 커나가서 정당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나가는 게 쉽진 않은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만약에 이번에 뭐 장관을 낙마하든 아니면 뭐 비례대표를 사퇴하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제기가 힘들거든요.
5: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기를 좀 보시겠죠. 뭐 용현 후보자의 정치적 앞날까지 고려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이 또 비례대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년도에 24년 총선 앞두고 나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제도 바꾼다고 그랬어요. 준연동은 비례대표제가 너무나 폐해가 많고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인 형태 어떻게 의석수가 계산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그때 많은 얘기 있었잖아요. 뭐 지역별, 뭐 권역별 비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병립형 아니면 비례를 없앤다. 별로 이게 다 왔는데 그냥 한 번에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네. 그때 상황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 제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인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금 용인 후보자에 대한 시각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4: 그럼 짧게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승무사님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저는 오늘 박지영 아나운서 대신에 진행을 맡은 강수영이었고요. 본방 이후에는 유튜브 연장방송 박지훈 변호사,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는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한판 승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TV에서 먹방하는 걸 보면 맛 표현이 엄청납니다. 뭐가 녹진하다는 듯, 또 어디서 치고 올라온다는 듯, 거의 대하소설급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설명 굳이 필요 없지 않나요? 오히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갈 때 동공 크기, 미간 사이의 주름이 저절로 새어나오는 감탄사, 이런 걸로 다 알죠.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건 잘도 맞추면서 진짜 내 마음의 표현은 왜 잘 못 알아챌까요?

0: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대충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또 내 마음도 모르고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떤 감정이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온몸으로 나도 모르게 표현될 때 그게 찐 감정인 것 같아요.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얼굴 표정은 전혀 웃기지 않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표정으로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소 지루하고 자칫 지칠 수 있는 목요일 오후. 먼저 내 마음부터 돌아보고 남의 마음도 살짝 헤아려주는 그런 넉넉한 목요일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보험과 관련해서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께서 나오실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보험과 관련된 정보 주실지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K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Let's go!

도시 이야기. 허리케인 로엘이 어제 태평양에서 카테고리 5급 허리케인으로 강화되어 앞으로 며칠 동안 강력한 활동이 예상된다고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 로엘의 중심은 하와이의 힐로 남쪽 바다 715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시속 17km의 속도로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심부의 최대 지속 가능 풍속은 시속 약 260km라고 마이애미의 본부를 둔 허리케인 센터는 밝혔습니다. 로엘로 인한 해일과 바닷물 수위 상승은 하와이제도 여러 섬에 2일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되기도 했는데 미주 태평양 일대에서는 지난 8월 27일 열대성 폭풍 카리나와 로엘이 형성되었고 며칠 내에 둘 다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열대성 폭풍 카리나는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남쪽 1330km 거리의 해상에서 최대 풍속인 시속 75km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당시 열대성 폭풍 로웰은 바하 캘리포니아 남단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약 2840km 지점에 와 있다가 최대 풍속인 시속 65km를 유지하면서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했습니다. 로엘은 카테고리 4의 허리케인으로 강화되어 하와이에서 수백 마일 거리에 머물다가 어젯밤 카테고리 5로 확대되었고 내일까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허리케인 센터는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해안 쪽에서 발달한 열대성 폭풍 카리나는 3급 허리케인으로 급속히 발달했지만 미 본토에는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멕시코 바하반도 근해에서 먼 바다 쪽을 향하고 있어서 미 대륙 본토에는 별 피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엘은 파도와 해수 수위를 끌어올려 하와이섬 일대에 피해가 예상이 되며 해일성 파도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일대에선 이처럼 여러 개의 열대성 폭풍이 허리케인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며칠 새에 약화되어 소멸할 것으로 기상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별탈 없이 정말 조용히 지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DMB 지역은 덥고 습하며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를 동반하는 고기압 능선을 따라 이동을 하고 있는 뇌우들을 국립기상청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기가 변덕스러우므로 실시간 레이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비 오는 날씨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심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5단계 중 2단계 약간으로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뇌우가 발생할 경우 돌풍, 우박,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덥고 습한 날씨 계속될 것이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폭염주의보는 이미 오늘 오전 11시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특히 쉐난도 밸리 대부분 지역과 버지니아 중부, 메릴랜드 남부 포함해서 워싱턴 DC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카운티들은 오후 7시까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의 체감 온도는 105도, 섭씨 40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워싱턴 DC 수도권에는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덥고 습하며 체감온도 97도에서 102도, 섭씨 36도에서 39도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환절기이지만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찬 전선이 천천히 지역을 통과하면서 매우 덥고 습한 날씨로 시작이 되며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오전에 강한 뇌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선이 남쪽으로 더 이동하고 대기가 안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악천후 위험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선 북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와 천둥이 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맑은 날씨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금요일 늦은 오후와 밤에 전선이 워싱턴 DC 지역을 더 많이 통과하면서 시원하고 습도가 낮은 공기가 유입돼 훨씬 쾌적한 노동절 연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최고 기온 93도, 섭씨 33도이고요.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불겠고,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연휴 주말은 훨씬 더 좋은 날씨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80도 초중반까지 떨어지고 습도도 눈에 띄게 낮아지겠는데요.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블루리치 산맥 인근에는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하루 종일 날씨가 계속해서 좋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노동절 또한 여전히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하루 대부분 동안 건조하고 쾌적하며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유지되겠고요. 습도도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간혹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광범위한 비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긴 연휴의 마무리를 매우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계속 좋다는 예보를 들으면 없던 계획도 만들고 싶어 어디라도 잠시 다녀오고 싶은 충동 살짝 꿈틀거리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글쎄요, 어딜 가야 할까 고민도 해보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행도 그러고 보면 다녀본 사람이 더 잘 다니는 것 같아요. 딱히 생각나는 곳이 없네요. 혹시 추천해 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 10가지. 첫 번째, 상대의 장점 대신 단점만 유독 눈에 밟힙니다.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을 향했던 관대함과 이해심도 함께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내 일상이나 속마음을 상대에게 더 이상 털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고 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피로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감과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상대가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잘 지내는지 궁금한 마음도 없이 그저 무덤덤해집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자각이 들게 됩니다. 노력해야만이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을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상대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신뢰도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유리잔은 한 번 금이 가는 순간 아무리 애써도 온전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상대가 무례하게 불어도 굳이 오해를 풀고 싶지 않습니다. 따지거나 화를 내기보다 그러려니 하며 속으로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가치관 차이가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좁혀지지 않는 생각의 거리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함께 시간을 보낼 때보다 홀로 있을 때가 훨씬 아늑합니다. 나란히 앉아 마주하는 시간보다 그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 더 커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 마지막 열 번째,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저 익숙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저마다의 유통기한이 존재하는데 이미 생명이 다한 인연은 내 인생에서 맡은 역할을 모두 마친 것입니다. 그 끈을 과감히 놓아주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소멸한 관계를 억지로 움켜쥐고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영원히 사신다면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어요? 10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과 70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 중에 우리 학생들은 뭘 고를 것 같으세요? 당연히 10대로서 살아갈 삶을 고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연예인과 아이돌을 보다 보니 10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외모 지상주의가 심하답니다. 다 각자 자신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건데 어떤 표준적인 미의 기준과 멋짐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식이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왜곡된 세상을 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갓난아이가 알고 있는 것과 10대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70대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내 몸은 불편해질 수 있고 눈도 잘 안 보일 수 있고 또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인생에 더 많은 걸 알게 됐고 더 많은 겸손을 배웠으며 더 많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럼 내 몸이 10대처럼 팔팔하고 건강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니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육체의 나만 보고 정신에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겉으로 얼마나 슬림해졌는지 몸무게만 생각하고 그 정신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얼마나 영혼이 더 풍요로워졌으며 더 너그러워졌고 더 높게 보게 됐는지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육체에만 너무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 너무 무가치해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영혼, 그 반짝이는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겉모습에 치중했던 여름이었다면 이젠 나의 속모습에 치중하는 그런 가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4: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5: You see, paid family leave,
6: that prevents child abuse.
4: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5: prevents child abuse, too.
7: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6: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3: we prevent child abuse
5: from ever happening.
7: Go to kidsaid.org to learn more.
8: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관광산업과 네팔 경제가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 26일 네팔 중국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네팔에서만 지금까지 최소 1,100여 명이 숨지고 4천 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583명에 이르는 외국인 실종자의 다수가 피해 지역에 힌두교 성지를 찾는 순례객이거나 히말라야 트레킹으로 온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팔에서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은 국가적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팔 관광산업 규모는 직접적으로는 국내 총생산의 약 6% 수준이지만 항공, 숙박, 식음료, 유통업 등 관련 산업 영향력과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네팔 경제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특히 빈곤한 농업국인 네팔에서 히말라야 관광산업은 해외 노동자 송금과 함께 최대 외화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팔 재무부의 초기 추산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은 약 40억에서 50억 달러, 약 5조 5천억에서 6조 8천억 원에 이르며 최대 추정치인 50억 달러는 네팔 정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하네요. 아니, 지그들 살자고 우리 보고 시방 오라는겨? 이 지정신이요? 아이, 도와주러 간다면 모를까? 아, 이 판국에 무슨 관광을 오라고라. 아니,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이 끝나면 또 모를까? 아이, 그꼴 보고 누가 관광을 가고 있냐고요? 차라리 돈을 달라고요. 일본 도쿄 도심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회전 초밥을 먹으며 관광을 즐기는 이색 서비스가 등장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시 버스와 일본 관광, 교통기업이 공동 개발한 2층 개방형 버스, 스시 버스가 오는 10월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2층 객석이 실제 회전 초밥 레일을 설치한 것으로 이 같은 형태의 관광버스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운영 방식은 간단합니다. 1층 주방에서 만든 초밥을 차내 승강기를 이용해 2층으로 옮긴 뒤 직원이 회전 레일에 올립니다. 승객들은 약 70분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초밥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데 버스는 도쿄역 인근 카지바시 주차장을 출발과 도착지로 삼습니다. 별도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긴자 거리, 아사쿠사 가미이나리문 등 도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단순히 먹고 관광하는 것뿐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는 경험도 이색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시부야와 긴자 등 번화가를 지나는 동안 버스 자체가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승객들은 주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자신들을 향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좌석은 20석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획부터 실제 운행까지 약 2년 반이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버스에서 식사를 즐기며 관광하는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도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이 된 버스트로놈 2층 유리버스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도시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이후 런던과 뉴욕 등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기존 서비스가 착석해 코스 요리를 즐기는 형태라면 스시버스는 버스 안에서 회전 초밥 레일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시버스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내세워 20석 한정의 이색 관광 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유, 싫은 건 싫은 거고 어쨌든 흥미로운 버스라 한번 타보고 싶기는 해요. 예. 근데 어째 버스 비용 야근은 안 오네. 얘들 자존심에 냉동 싸구려 스시는 쓰지 않을 것 같은디. 아이고, 그럼 이 한두 푼이 아닐 것인디.
태국의 한 10대 여성이 호스트바에서 술값을 내지 못해 머리를 자르는 일이 발생했는데 강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18세 여성이 방콕에 위치한 호스트바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해당 여성은 위조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이

0: 받고 이 업소를 방문한 다음 술값으로 $1,500가 나왔고 막상 지불할 돈이 없던 여성은 계산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려다 직원들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업소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라 판매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다음 실제로 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촬영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며 가게와 종업원들의 위협이 있었고 머리를 자르는 영상이 SNS에 공유되는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재단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데 한편 이 여성은 과거에도 다른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동의와 위협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아니 18세면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지 말이오. 아니 10대가 뭔 술을 $1,500씩이나 퍼먹는데요. 아이고 그것도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말이오. 아니 그깟 머리카락 밀어서 월매나 받는다고 대가리를 밀어오니 그냥 신고해버리지. 신고 못한 거 보니까 이 가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호스트 바라면서. 아이 그것도 불법 아니오? 지난 7월 6일 미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행정명령을 헌법 위반으로 판결한 뒤 트럼프가 지난달 다시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보라 모드먼 판사는 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도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트럼프의 최신 명령이 법적 심사를 견뎌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출생시민권을 축소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일 뿐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판사는 이어 2025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나라의 오랜 출생시민권 전통을 뒤엎고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명시된 권리인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광범위한 미국인 집단으로부터 없애려 해왔다고 썼습니다. 트럼프의 올해 행정명령에는 출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에 참여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출산 목적 여행자를 어떻게 가려낼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는 행정명령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상업적 거래를 한 모두를 출생 시민권을 얻기 위해 여행한 것처럼 규정하는 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아울러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은 이 나라의 법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법위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만은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도 참 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서도 아니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울 수는 없으니까 요번엔 대통령님께서 이해하시고 상업적으로다가 출생 시민권 거래하는 것들을 무지개 잡아내느냐 요것에도 집중을 하심이 무엇들런지 사려대옵니다요. 니니니니 이집트 왕실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오스트리아 빈의 박물관에서 도난당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도난품은 프랑스 명품 보석업체인 반클리프 앤 아펠이 1939년 이집트 왕실을 위해 특별 제작한 목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국왕 푸아드 1세의 딸 파이자 공주가 훗날 이란 국왕이 되는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왕세자와 결혼할 당시 나즐리 왕비가 이 목걸이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백금에 총 673개의 다이아몬드가 사용이 됐으며 무게는 200캐럿에 달하며 2015년 경매 당시 소더비가 평가한 가치는 약 4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반 클리프 앤 아펠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이 작품을 화이트 주얼리의 승리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용의자들은 범행 당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해 박물관으로 들어온 뒤 범행을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얼굴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돼 빈 시내 곳곳에 사진과 함께 공개 수배됐는데 이들은 검은색 옷과 어두운색 운동화를 착용했으며 약 175cm의 마른 체격에 머리와 수염은 검은색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빈 응용 미술관에서는 반 클리프 앤 아펠과 공동으로 특별 전시가 오는 9월 27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전시는 도난 직후 잠시 폐쇄됐다가 지난 28일 다시 관람객에게 개방됐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 박물관에는 연쇄적인 도난 범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대낮에 약 1억 달러 상당의 보석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스페인 빌레나 박물관에 도둑들이 침입해 총동기 시대 금속 유물 컬렉션에서 금팔찌, 대접, 병 등 50여 점의 전시품들을 털어 갔다고 하네요.
1: 얼굴 가려봤자 뭐 어차피 채필 건디 차라리 얼굴 까고 훔치자 뭐 이거요 뭐요 뭔 배짱이랴. 여러 것도 못 잡으면 경찰 니들이 쪽팔린겨.
0: 6,5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액의 벌금을 미납한 채 7년간 도피 행각을 벌인 50대 금괴 밀수범이 검찰에 붙잡혔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이 남성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버티고 있으나 법정 최장 노역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하루 수억 골의 황제 노역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 영등포구의 은신처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남성을 검거했는데 검찰은 관련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던 중 지난 7월 종로구의 한 카페에 방문한 사실을 포착하고 동선을 역추적해 덜미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 킬로그램을 한국 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 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인 1조 3천억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623억 원으로 대폭 감형이 됐으나 징역형 복역을 마친 뒤 벌금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한 것입니다. 도피 기간에는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렸으며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검찰 추적을 피해왔는데요. 검거 직후 남성은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은 재산이 없다며 끝내 벌금 납부를 거부했는데 재산정 절차를 거쳐 집계된 남성의 최종 미납 벌금은 총 6,537억 원으로 국내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즉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가 됐는데 다만 현행법상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남성은 남은 유치 시한인 약 2년 8개월만 채우면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오는 2009년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를 미납 벌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일당 약 6억 6천만 원, 월급으로는 200억 원에 달하는 전형적인 황제 노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엄정한 형벌 부과만큼이나 명확한 집행 역시 중요하다며 향후 조직 개편 이후에도 형벌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전부 안짝 나겄네. 아, 인인은 사형에다 세금에다 벌금에다 내야 할 것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는데도 통장에 3만 원인가 뭐 3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천수를 노리고 가시오. 세금도 띠먹고 갔는데 벌금을 당신 같으면 내 것이오? 게임 끝나시오. 3년이 아니라 300년, 3000년을 벌어도 그 돈은 절대 못 버네. 죽으면 죽었지, 이놈. 그놈, 그 돈 안 될겨. 이, 나 같아도 안 내지, 뭐. 방송인 조혜련이 일본에서 골룸 흉내를 내다가 제재받았던 일화를 밝혀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의 게스트로 출연을 해 일본에서 활동을 준비하던 시절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온 것인데 그녀는 일본의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마침 쇼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혜련은 일본 소속사를 소개받았고 일본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처음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때는 일본어 기초 회화만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매니저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묻길래
2: 골룸을 할 수 있다
1: 라고 했더니 일본 매니저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보여달라라고 했고 아시다시피 골룸은 기본적으로 바닥을 기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골룸처럼 기어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호텔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그 모습에 조혜련은 멈추지 않고 퍼포먼스를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매니저가 다른 건 없냐고 묻자 물구나무를 섰는데 바로 넘어지니까 그때서야 일본 매니저는 그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에너지는 알겠지만 일본어를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6개월 뒤에 만났을 때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계약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조혜련은 매일 3시간씩 일본어 공부를 했고 6개월 동안 단어 만 개를 외웠다고 하네요.
2: 인이는 체주도 좋고 인성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피요감이요. 그게 문제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고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은 친구인데 아니 어쩌다가 피요감이 됐는지 몰라.

참 노래 재밌게 잘해요. 여자 조용기 같아요. 조혜련의 아나까나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듣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효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효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라라랜드 1부에 이어서 2부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레코시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립니다.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찌감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연민님. 오늘은 하루 종일 청취하고 계신가 봐요. 1부서부터 댓글을 주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자, 성리가 부릅니다. Sad Rain.

목요일에 어울리는 좋은 글귀와 짧은 시 그리고 노래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윌리엄님께서 글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잘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작은 행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짧은 시는 제목이 목요일인 것 같아요. 맞죠? 한 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 조금은 지쳐도 괜찮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남은 날들 속에도 분명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목요일은 주말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 자체를 즐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보다는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하루가 되세요 하시면서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윌리엄님 덕분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곡 이렇게 또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5분이 넘어가게 되면 솔직히 선곡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 혹시 듣는 분들이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아, 이건 좀 너무 긴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곡이니까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원곡도 좋지만 참 번안곡 아주 좋아요. 번안곡. 네. 제가 왜 두 번을 강조하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퀴즈는 좀 이따 내드리고요. 자, 복별님께서 또 기도문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마음에 담아있는 소망이 어느새인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누구나 이런 소망은 있지만 혼자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원하지만 지어낸 말이지만 재미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유, 요새는 글씨가 그냥 뭐 보였다 안 보였다. 네, 어느 죄수가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어느 재수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권이라도 당첨시켜 주시면 정말 평생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간절히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너 복권 있니 하시면서 복권이라도 사고 기도를 해라 하시면서 공짜는 없다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공짜는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웃자고 저도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써주시나? 아이고 참. 예,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아, 같이 듣고 싶은 곡은요. 요것도 조금 우리 복별린답지 않은 신청곡인데 슈퍼주니어의 로꾸거부터 간다고 하셨어요. 로꾸거? 이런 곡이 있었나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입니다. 로꾸거.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알쓸 전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보험과 관련해서 매주 이 시간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우리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보험 대표이신 강고은 대표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최대 규모 옴니화재 대표 강고은입니다.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 오늘 시작할 멘트를 약간 스페셜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0: 뭐 요새 연예인들도 겸손은 겸손이지만 자기소개할 때 뭐 최강 동안, 뭐 최강 가수 이러면서 많이들 소개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편안하고 좋던데요?
1: 잘 써먹어야겠습니다.
0: 네. 특히 김희철 우주 최강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하던데. 자, 우리 강고은 대표님은 가끔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진 그래도 굉장히 젊으신 거거든요.
1: 아니, 요즘 체감하는 그게 틀려요.
0: 너무
1: 엄살이 심한가?
0: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생명보험 같은 거 드셨겠어요?
1: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전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결혼하자마자 생명보험은 필수 가입.
0: 남편도?
1: 당연하죠.
0: 자녀분도?
1: 당연하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네. 0세 때부터. 근데 아들의 경우는 생명보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저축성으로 생각하고 해준 거죠.
0: 저희 세대 때는 죽고 난 다음에 돈 나오는 건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살아있을 때 받아야지.
1: 그렇죠.
0: 그래서 보험을 회피하는 분도 있으시지만 걔 중에는 이제 학자금 때문에 보험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1: 자녀분들 거는 그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고 뭐 예를 들면 한 20년 정도 돈 내놓고 학자금으로 사용할 일이 없으면 그냥 냅두시면 돼요. 돈 안 내시고. 그러면 저희 크레딧 카드 이자가 복리 이자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그 홀 라이프라는 팔리스의 돈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다시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뭐 결혼 자금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 홀라이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0: 글쎄 말이에요.
1: 손자, 손녀 그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준비해 주잖아요. 그리고 힘들면 가장 먼저 캔슬하는 게 보험.
0: 사실은 그걸 끝까지 갖고 있어야
1: 돼요.
0: 근데 저도 사실은 30년 전에 보험을 그때 50만 불짜리를 한 달에 330불 내는 거였어요. 지금 그 5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으려면 1000불도 더 내야 돼요.
1: 그때 드신 거 아직 갖고 계시죠?
0: 아유, 갖고 있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했고.
1: 아, 아깝다.
0: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캔슬을 하고 그 돈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요긴하게 쓰긴 했지만 네. 한 10년 지나고 나서 다시 들려고 하니까
1: 부담되니까.
0: 아, 그때 좀 더 참을 걸 하고 후회를 많이 하는데 알아보니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다 후회하세요.
1: 근데 일단 뭐 힘들면 캔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긴 하니까 이해는 하죠.
0: 그래도 보험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또 우리의 노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정말 애지가 나면 끝까지 캔슬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1: 맞아요.
0: 중간에 캔슬하는 건 누구를 위한다? 돈 많은 보험회사를 위하는 일이다.
1: 근데 오히려 팬데믹 때는 네. 이 생명보험 가입률이 올라갔고요.
0: 오히려?
1: 오히려 캔슬도 안 됐어요.
0: 정말요?
1: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팬데믹 때. 오히려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오늘은 생명보험과 관련된 롱텀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필요한 거이겠지만은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거나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그리고 또 어떠한 사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이 롱텀이잖아요.
1: 그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병을 치료하는 보험이라기보다는 병이 걸렸을 때 혹은 몸이 힘들으셔가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 옆에서 간병인이든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그럴 때 그 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롱텀 케어라는 거는 식사나 목욕,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혼자 못할 때 그럴 때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커버하는 것이 롱텀 케어라고 해요.
0: 글쎄요. 저도 그 생명보험 들 때 그 롱텀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 라이더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기는 했습니다. 롱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지금 시니어 분들 중에 메디케이드가 있는 전제 하에 롱텀 케어를 받으시는 시니어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롱텀 케어일 텐데 생명보험을 들면서 그러니까 옵션으로 롱텀 케어를 신청하는 건데 나중에 정작 롱텀 케어가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하려고 클레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프로브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네. 가입할 때도 쉽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젊으신 분들이면 건강할 때 가입하시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네? 아 이제 이게 필요했었겠구나 하는 시점에 가입을 하시려면 어딘가가 아프실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병원 기록들이 많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백그라운드 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돼서 이 보험에 가입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롱텀으로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그냥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들은 100일 정도를 커버해요.
0: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1: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0: 오.
1: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 있어야 내가 내 아우로파켓에서 내지 않고 보험으로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0: 근데 그 보험을 좀 건강할 때 들어놔야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비용도 비교적
1: 저렴하고
0: 그렇지만 이미 내 몸이 삐그덕삐그덕할 때 가입하려면 병원 히스토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1: 맞아요.
0: 예예. 예.
1: 그래서 가입을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된다 그러면 또 베네핏을 받으실 때도 네. 어느 정도 웨이딩 기간을 설정하겠느냐. 예를 들면 웨이딩이 없다. 네. 아니면은 100일을 원한다. 1년을 원한다. 3년을 원한다. 혹은 그 웨이딩이 지나가고 베네핏을 받기 시작할 때 베네핏을 1년만 받겠다. 3년만 받겠다. 5년만 받겠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달라지면 보험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옵션이 뭔지에 따라 달라져요.
0: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는 롱텀을 받고 싶다가 아니군요.
1: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신다면
0: 페이머니?
1: 보험료가 올라가시겠죠.
0: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가족력을 일단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가족력도 중요한데 네. 요즘에는 사실 유전적 요소가 아니더라도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0: 맞습니다.
1: 또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미리 가입해 놓으시면 좋고요.
0: 네.
1: 네, 혹시나 지금 한번 알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뭐 알아보시는 거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0: 그렇죠.
1: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보시는 예. 것을 권유해드려요.
0: 그러면 제가 보험을 일찌감치 들어놨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아 롱텀이라는 것이 있네? 분명히 그때 에이전트가 소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 푼이라도 좀 덜 내면 좋으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들어놓고 한 10년 지나고 보니 야, 이 롱텀 이렇게 필요한 거였구나 해서 뒤늦게 나 그러면 롱텀 그때 말씀하셨던 거 그거 애드하고 나 지금부터 돈 내도 돼요? 가능합니까?
1: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생명보험을 가입해 놨는데
0: 네.
1: 나중에 롱텀 케어를 애드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신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거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언더라이딩이 다시 돼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안 되고 그거가 아닌 스탠드 얼론이라는 세퍼레이트로 롱텀 케어를 따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0: 롱텀 케어라는 보험이 또 따로 있군요.
1: 네. 오. 또 생명보험에다가 같이 애드하시는 경우는 베네핏의 풀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0: 네.
1: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애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되는 장점인 반면 그냥 홀로 드는 롱텀 케어는 더 많은 베네핏과 더 크게 옵션을 고르실 수가 있어서 세퍼레이트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0: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1: 회사마다 다르죠.
0: 아, 근데 회사마다 다르니까?
1: 네, 연령 제한이 다릅니다.
0: 오~ 저부터 당장 알아봐야겠는데요?
1: 네, 생명보험에 애드하는 옵션이 나온 거는 불과 얼마 안 됐고요.
0: 그렇죠.
1: 원래 롱텀 케어 보험이란 게 따로 있습니다.
0: 제가 홈케어와 관련된 그런 또 사이드 잡을 갖고 있기
1: 네.
0: 때문에 이 특히 어르신들에 관련된 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1: 네.
0: 아, 따로 할 수 있는 롱텀 케어 보험이 있군요.
1: 있어요.
0: 네. 이야, 이거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그것만 또 따로 한번 상담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롱텀 케어 많이
0: 예, 예, 예.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이 밖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옴니화재 전화번호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 410-465-2700번입니다.
0: 옴니화재 보험 문의하실 전화번호는 버지니아 703-642-2225 이고요.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입니다.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는 알쓸 전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의 대표이신 강고은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는 가수보다는 노래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죠. 현재 두 분 정답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두 분 다 틀렸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참고로 뽀들현더님께서 주신 퀴즈입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뽀들현더님처럼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특히 남성 팬이 많은 윤도현. 특히 이 곡은 뭐 남성 여성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전 세계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동남아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그들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랑. 아유, 퀴즈를 정답을 알려드릴 순 없고 힌트 주고 싶어서 제가 입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옛날에 뭐 중국 영화인가 봤을 때요. 거기서 OST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그 정도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구창모의 희나리 듣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자, 힌트는 욕까지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곡은 조용필의 친구여. 희나리 그거 제가 설명하면서 힌트 드렸는데 아마 뽀들 현도님은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아우 저 너무 많이 힌트 드리는데 하시면서.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필의 친구여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홍콩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엔딩 부분에 이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범용의 밤의 플랫폼입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이시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을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3일 이란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란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을 내년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투입됐다가 2일 휴식과 정비를 위해서 태국 람차 방항에 입항했던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리엄 링컨함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피터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문화전쟁에 미 국방부 펜타곤 내부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2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허용되어온 취업허가, 이른바 H-4 EAD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25주년을 앞둔 지난 2일 뉴욕 소방국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일 미 여성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뉴욕시가 인종에 따른 주거와 교육, 고용, 보건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거나 대출 탕감과 재정 지원을 알아보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사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일 챗GPT와 클로드, 그룹 등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잇따라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치솟는 전기료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를 둘러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맨해튼 지하철역 안에서 한 괴한이 흉기로 개조된 너클을 휘둘러 30대 승객이 목과 등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3일 이란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란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명확히 밝혔다며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상선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잇단 상선 공격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분쟁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약 1,500만 배럴의 원유가 수송됐다면서 호르무즈에서의 원유 수송이 지금은 분쟁이 시작되기 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상선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이란을 향해 미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그만하고 상선을 향해 발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벤스 부통령은 미국이 향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들이 많이 있다며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 외교적 압박 등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어떤 수단을 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것을 전쟁으로 부르지는 않겠다면서 이란과의 현재 상황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전투작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상당기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벤스 부통령은 지난 1일 이란 남부의 한 결혼식장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미군 공습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란의 주장과 관련해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을 내년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주둔 미군의 파병 연장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장병 피로와 무기고 고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을 사실상 내년까지 이어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안의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피트엑세스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별도의 대외 발표 없이 조용히 중동 파병 부대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군함 19척을 비롯해 방공부대, 전투기 비행대대, 공수부대 등 미군 병력 5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까지 이들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게 국방부 기류라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이 확인한 서한에 따르면 미군 수뇌부는 최근 군인 가족들에게 육군 제82 공수사단의 병력 일부를 2027년까지 중동에 잔류시킬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이번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당초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장기적인 개입을 피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개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태로 양측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재공습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지 또 한 번의 공격을 할 준비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파병 장기화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란발 미사일, 드론 방어 임무를 맡은 육군 방공부대원들의 경우 표준 배치 기간이 이미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톰 카라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소장은 배치 기간이 연장되면 장비 정비가 지연되고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미군의 전력 현대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 타격에 화력을 쏟아부으며 무기고가 고갈돼가는 상황도 미군이 직면한 고민거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병이 장기화하면 수년에 걸친 장비 보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이란 전쟁에 투입됐다가 2일 휴식과 정비를 위해서 태국 람차 방항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286일간 연속으로 바다에 머물면서 작전을 수행한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355m에 달하는 선체 대부분이 온통 녹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TWZ는 이란을 상대로 한 혹독한 전투를 치르느라 입항 없이 286일을 바다에서 버텼다며 그 결과 훈장과도 같은 상처들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체 양 측면은 물론 비행 갑판 가장자리와 돌출 갑판 주변까지 흘러내린 녹과 이끼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며 지구상 최강의 함정이자 미군 전력의 핵심 상징인 군함으로선 다소 놀랍고 동시에 수개월간 견딘 고초의 증거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다녀온 것처럼 보였다고 비유했습니다. CNN은 그러나 전문가들을 인용해 링컨호가 지난해 11월 모항인 샌디에고를 떠난 뒤 약 9개월간 연속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외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링컨호와 같은 니미츠급 항모에서 근무했던 전 미 해군 대령 칼 슈스턴은 60일 이상 연속 바다에서 작전을 한 군함의 흘수선을 따라 녹이 쓸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녹 문제는 전투 중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흘수선까지 내려가 녹을 긁어내고 녹 방지 페인트를 두 겹 바른 뒤 군함용 회색 페인트를 다시 두 겹으로 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링컨함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 해군 함정에 흘러내린 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로부터 여러 번 지적받았던 사안입니다. 비단 녹 문제뿐 아니라 링컨함은 장기간 작전에 투입된 탓에 불안정한 보급과 승조원의 사기,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TWG는 링컨함의 현재 상태는 매우 특정한 작전적 상황이 불러온 극단적 사례라며 항모 전력에 가해지는 부담은 수년간 누적됐고 이제 낮게 타오르는 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지난 2일 뉴욕 소방국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석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욕 소방국 FDNY가 지난 2일 브루클린 본부에서 추모식을 열고 세계 무역센터 추모벽에 36명의 이름을 새로 새겼습니다. 이날 추가된 이름은 제임스 J. 리치스 부소방서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일 숨진 대원들이 아니라 이후 세계 무역센터 현장에서 구조와 복구 작업에 참여하다 질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대원들입니다. 릴리안 본미시 뉴욕 소방국 소속 대원 가운데 세계 무역센터 관련 질병으로 숨진 인원은 이미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일 순직한 FDNY 대원 343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입니다. 소방관뿐 아니라 구조와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전체 인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9.11 관련 질병으로 숨진 사람은 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9.11 테러는 25주년을 맞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11일 추도식에 2001년 테러와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희생자 2,983명의 이름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특히 25주년을 맞는 올해부터는 새로운 7번째 묵념 순서가 추가돼 앞으로도 추모식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계무역센터 붕괴 현장의 그날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뉴욕시가 인종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런 맘드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형평성 인종정의 사무국은 뉴욕시 최초의 지차원의 인종평등 계획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예비안 발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45개의 시정부기관과 합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오는 2034년까지 인종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8가지 목표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대해 높은 주거비와 노숙 문제로 인한 격차를 줄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교육과 공립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학생들의 학업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에서는 직업 훈련을 강화해서 유색인종 주민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법 분야에서는 유색인종의 높은 수감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흑인 산모 사망률을 낮추는 등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 취약 지역의 버스 서비스 확대, 또 저소득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각 시기관의 추진 상황을 2년마다 보고서로 공개하고 인종형평성위원회가 이행 과정을 감독토록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앞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와 공개적인 성과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부의 정책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에 제시된 목표에 비해서 실제 얼마나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계획이 실제 뉴욕 주민들의 생활 속 인종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문화전쟁으로 국방부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 공백과 전력 현대화 차질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2: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문화전쟁에 펜타곤 내부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2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군 부담이 증폭된 상황에서 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인 워크 척결을 내세운 일종의 이념 전쟁에 몰두하면서 지휘체계와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현대화 역량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NN 방송은 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문화전쟁에 집중하고 자신의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군 수뇌부를 배제하면서 육군의 현대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댄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의 사임을 계기로 더욱 불거졌습니다. 드리스콜 장관은 사임서에서 육군 변혁과 전투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헤그세스 장관이 이를 주도하던 장성들을 해임해 관련 노력을 가로막았다고 언급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 드리스콜 장관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육군은 이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입니다. 한 전직 육군 고위 관계자는 기술을 이해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이를 군 조직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핵심 지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을 자의적인 이유로 해임하면 혼란과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특히 헤그세스 장관의 인사조치로 드론전 등 미래전에 대비한 육군 현대화를 주도해온 지휘관들이 잇따라 물러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지 전 참모총장과 크리스토퍼 도너휴 전 미 육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 데이비드 호든이 전 육군 변역 훈련 사령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뜻하는 DEI 정책과 성소수자 관련 정책 등을 워크 문화로 규정해 비판하며 군에서 전사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들은 헤그세스 장관 재임 기간 문화전쟁과 관련한 사안을 놓고 일종의 정치적 압력을 받아왔다는 점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 국방당국자는 CNN에 기술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군 현대화보다 문화적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3: (목소리)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즈의 부고기사 Gloria Steinem, Personification of the Women's Movement, Dies at 92. 즉,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 Gloria Steinem, 92세로 타계 소식입니다. Gloria Steinem은 1970년대 미 여성 운동을 이끌며 문화적, 사회적 변혁을 가져온 거목입니다. 수십 년간 여성의 존엄성과 성평등을 위해 싸워온 그녀의 삶을 조명한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he challenged sexist assumptions, helping women develop a sense of self-worth. 그녀는 성차별적 전제에 맞서 싸우며 여성들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Sexist assumptions, 성차별적 생각이나 통념,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 sense of self-worth, 자존감,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요. Self-worth는 단순히 self-esteem, 자존감과 비슷하지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글로리아 스타인엄은 가정, 직장, 사회 전반에 깔려있던 성차별적 관습과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도록 평생을 바쳤습니다. When we started, there was not even a term for sexual harassment. It was just called life.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성희롱이라는 말조차 없었어요. 그런 일이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Sexual harassment, 성희롱이라는 뜻이고요. Sexual discrimination은 성차별, sexual assault는 성폭력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sexual harassment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었던 여러 가지 gender inequality, 즉 성불평등을 넓게 말하는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이넘이 설립한 잡지 미스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차별과 부당함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당연한 일상처럼 치부되던 폭력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고 문제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The truth will set you free, but first it will piss you off.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겠지만 그 전에 당신을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Piss someone off. 누군가를 매우 화나게, 짜증나게 만들다 라는 표현인데요. 상당히 구어적이고 다소 거친 표현입니다. Piss off 말고도 upset, anger, make someone angry 또는 frustrate 라는 표현들도 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스타이넘 특유의 위트와 날카로움이 돋보이는 널리 알려진 명언인데요. 사회적 진실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노가 변화의 시작점임을 역설했습니다. Not everybody with a womb has to have a child, like not everybody with vocal cords has to be an opera singer. 성대가 있다고 모두가 오페라 가수가 되지 않듯 자궁이 있다고 모두가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음부는 자궁을 뜻하고요. Vocal cords는 성대를 의미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던 그녀는 여성의 삶이 특정 종교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I'm keeping my torch, thank you very much, and I'm using it to light the torches of others. 제 횃불은 제가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그리고 그 횃불로 다른 사람들의 횃불에도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Keep my torch, 직역하면 내 횃불을 간직하다이지만 여기서 torch는 실제 횃불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 신념, 사명감이나 꿈을 의미하기에 내가 가진 열정이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light the torches of others, 타인의 횃불에 불을 붙이다 라는 말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과 영감을 불어넣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은퇴나 세대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는 대신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용기를 북돋우겠다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보적 여성운동가의 상징적 삶을 짧게나마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신이 가진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의 가능성까지 밝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다 말다 오락가락하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오늘 밤에는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흐리고 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때때로 천둥번개 동반한 비 내렸는데요.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흐리고 밤늦게 또 비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나타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일 KCS 한인봉사센터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뉴욕주 하원의원과 샘 버거 뉴욕주 하원의원이 만나서 화재경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10만 달러씩 총 2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 낙후된 화재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KCS는 이번 지원을 통해서 직원과 시설 이용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KCS 김명미 회장은 두 의원의 지원에 감사하며 이번 투자가 화재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을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DMV는 애플 월렛을 통한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등록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이폰에서 월렛 앱을 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드라이버 라이센스 혹은 아이디를 선택하고 버지니아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후 실물 면허증을 스캔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등록 완료입니다. 등록한 디지털 면허증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과 레이건 내셔널 공항 등 디지털 신분증을 지원하는 TSA 검색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됐는데요. 신분증 전체를 보여주는 대신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어떤 정보가 요청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모든 경찰기관이나 업소가 디지털 면허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지니아 DMV는 실물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계속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22회 추석맞이 늘 푸른 농장 경로 대잔치가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늘 푸른 농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늘 푸른 농장과 뉴욕 한미충효회, 한미문화원,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행사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요. 뉴욕 지역은 뉴욕 한미충효회 917-696-2342번으로 하면 되고 뉴저지 지역은 뉴저지 한인상록회 201-945-2400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행사 당일 버스도 운행합니다. 뉴욕 지역은 한양마트 주차장에서 오전 7시 30분 출발하고 뉴저지는 뉴저지 한남마켓 주차장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업 홈모기지.
3: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입학정책과 장학금 혜택 등의 학생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반영하는 사립학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흑인과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가 백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법적 논란이 커서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국세청의 새 규정안은 사립학교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채택, 유지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0: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변경으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학자금 대출 탕감이나 상환 지원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거나 대출 탕감과 재정 지원을 알아보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사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2일 소비자 경보를 발표하고 최근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크게 바뀌면서 생긴 혼란을 사기범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세이브 상환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소득기반 상환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자들이 앞으로 어떤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월 상환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틈타 사기범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학자금 대출 자체가 이미 큰 부담인데 연방행정부의 상환 프로그램 변경으로 대출자들이 재정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범들이 새로운 대출 제도에 대한 혼란을 이용해 대출자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수수료만 내면 대출을 탕감해주겠다거나 단기간에 빚을 모두 없애주겠다는 식의 제안은 주의해야 합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지원이나 탕감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먼저 연락해와서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거나 짧은 시간 안에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서두르도록 압박하는 업체도 경계해야 합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개인이나 민간회사가 학자금 대출의 완전한 탕감이나 단기간 내 채무 전액 소멸을 보장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안일수록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학자금 대출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검증된 기관과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채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과 전국 소비자 법센터의 학자금 대출자 지원 프로그램 등이 안내됐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사기나 의심스러운 행위를 경험한 경우 법무장관실에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부여해온 취업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DHS는 최근 규제 추진 목록을 통해서 일부 H-4 비자 소지 배우자를 취업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동반 가족 비자입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H-4 배우자가 노동허가증, EAD를 신청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도입됐습니다. 특히 고용기반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H-1B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들에게 경제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DHS가 추진하는 새 규정이 현실화될 경우에 일부 H-4 배우자들은 앞으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규정 제정 절차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식 규정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H-4 EAD 제도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존 소지자들도 현 시점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서 취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H-1B 제도 전반의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DHS는 지난달 H-1B 쿼터 대상 신청권마다 $103,265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H-1B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뒤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최대 60일

0: 유예 기간을 없애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H1B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의 체류와 경제 활동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잇따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H4 EAD 제도는 고학력 전문직 배우자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온 만큼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많은 가정이 소득 감소와 경력 단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면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취업과 가족의 정착 여건도 중요한 요소인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제한할 경우에 미국 기업의 인재 확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정보기술, 의료와 과학 분야 등 전문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DHS의 H4 EAD 폐지 방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최근 이어지는 H1B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미 전문 인력 시장과 이민자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대학 연간 학비가 마침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무려 15개 대학의 연간 비용이 1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학비에 비해서 졸업 후에 얻는 경제적 가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프린스턴 리뷰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생활비를 포함해 연간 비용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대학은 지난해 두 곳에서 올해 15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4년을 다닐 경우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40만 달러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가장 비싼 대학은 캘리포니아의 하비머드 칼리지로 연간 비용이 10만 4,512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듀크 대학교가 10만 3,975달러, 시카고 대학교가 10만 3,821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5개 대학이 이른바 10만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나드 칼리지가 10만 3천 달러, 포덤 대학교가 10만 2,188달러, 바사 칼리지가 10만 1,051달러, 뉴욕 대학교, NYU가 10만 998달러, 그리고 콜 게이트 대학교가 10만 224달러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학비가 반드시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최고 가치 대학 순위를 보면 학비가 가장 비싼 대학 가운데 상위권에 오른 학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비싼 하비머드 칼리지는 가치 순위 50위, 시카고 대학교는 60위, 듀크 대학교는 166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뉴욕 대학교는 학비 순위로는 12위였지만 가치 순위는 321위에 머물렀고 포덤 대학교는 학비 순위 8위에 비해 가치순위는 423위였습니다. 바사 칼리지도 가치순위가 514위에 그쳤습니다. 반면 뉴욕시립대, 큐니 계열 대학들은 최고 가치대학 순위에서 상위 7개 자리를 차지해 고가사립대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다만 대학이 제시하는 10만 달러는 모든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스티커 가격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기준 가격인 경우가 많고 상당수 학생들은 재정 지원과 장학금을 받아 실제 부담액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의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연간 실질 부담금이 3만 달러 안팎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학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비가 얼마인지를 넘어 졸업 후 소득과 취업 기회, 그리고 실제로 부담하는 학비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비싼 대학이 반드시 가장 좋은 투자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15개 초고가 대학 목록과 주요 대학의 연간 비용 및 가치 순위는 K-Radio New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버지니아주에서 치솟는 전기료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를 둘러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잘라 하시미 부지사는 2일 에너지 비용 청취 투어에 나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 도미니언 에너지 인수 합병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자세한 소식을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버지니아주 북부 주민 약 100명이 2일 한자리에 모여 상승하는 전기요금과 도미니언 에너지의 인수합병 계획에 대한 우려와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가잘라 하시미 버지니아 부지사가 주최한 에너지 비용 청취 투어 Energy Cost Listening Tour의 첫 일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도 전기요금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 주민은 데이터센터가 몰려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 때문에 수천 달러의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도 도미니언 에너지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전기 구매와 공급에 드는 비용이 상승한 것이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급증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됩니다.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데이터센터가 주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업계에 종사한다고 밝힌 한 주민도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에 반대하며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또 다른 쟁점은 플로리다 기반의 에너지 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670억 달러를 들여 도미니언 에너지를 인수하려는 계획입니다. 하시미 부지사는 합병의 핵심은 이 거래가 실제로 버지니아에 도움이 되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합병안은 버지니아주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순까지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 합병을 막아야 한다며 두 기업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합병을 지지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의 증가하는 수요를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청취 투어는 북버지니아에서 시작됐지만 앞으로 버지니아주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시미 부지사는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곳은 라우든 카운티이지만 그 영향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버지니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도미니언 에너지 합병이 버지니아의 경제와 에너지 미래에 어떤 선택이 될지 앞으로 이어질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오늘 아침 출근길 맨해튼 지하철 안에서 한 괴한이 흉기로 개조된 너클을 휘둘러서 30대 승객이 목과 등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경찰과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목요일 오전 7시 40분쯤 맨해튼 어퍼웨스트 사이드 90 6번 가역을 지나던 다운타운 방향 2번 지하철 열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출근 중이던 30세 남성 피해자에게 한 남성이 접근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곧이어 날카롭게 개조된 브라스 너클, 너클형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등을 찔렀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열차가 역사에 멈춰서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주변 지역을 수색하던 중 인근에서 용의자를 찾아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목과 등을 다친 피해 승객은 인근 마운트 사이나 이 웨스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기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지하철 내 강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학생 때는 방학이 당연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방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휴가를 가도 밀린 일이 기다리고 있고 쉬는 날에도 카톡은 울리고 월요일을 생각하면서 일요일을 보내죠. 그래서 오늘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일주일의 방학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Pain, I feel, give anything to hear half a breath.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아무 계획 없이 일주일 내내 늦잠만 자도 좋고요. 비행기 표 한 장 끊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도 좋고요.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서 밤새 수다를 떨어도 좋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알람을 맞추지 않고 눈을 뜨고 오늘은 뭐 하지? 하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거.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해보는 거. 학생 때는 방학이 오면 뭘 할까를 고민했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언제쯤 방학같이 편히 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언제 연차 쓸까? 휴가 쓸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학 이야기부터 지금 당장 일주일에 방학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것까지 오늘은 우리 모두 잠깐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죠. 방학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설렘. 오늘 라디오에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은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대표 방송국 K-라디오입니다.

0: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제이든의 게임플레이 DMB 아주 신나는 카드의 백 투 라이브로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그 살짝 그 제가 그 스튜디오에 늦게 들어오게 되는 일 때문에 살짝 그 느낌이 예, 노래 한 곡 먼저 틀어놓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니 폴른 엔젤? 예, 너무 좋은 느낌. 계속 듣고 있어요, 요즘에. 예, 되게 좋은 노래였어요. 어제부터 듣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아무튼 카드 노래 그래서 첫 번째 노래로 선정을 했는데 너무 신나는 노래 있죠. 약간 삼바 느낌? 삼바! 이런 느낌. 그거 아니고요. 예. 자, 어릴 적 방학 계획표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동그란 원을 컴퍼스로 그려놓고 아침 6시 기상, 독서 2시간, 운동 1시간, 책 30분, 간식 20분, 지키지도 못할 빽빽한 목표들을 빼곡히 재어놓던 그 시절 말이죠. 그때 왜 우리 그때는 저희가 왜 이렇게 그리 쉬는 시간마저 열심히 살려고 애썼을까요? 방학 숙제, 방학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막 그 방학 시간표, 완전 막 빨강색, 파랑색, 이렇게 노랑색 시간표 막 그려놓고서 그거 지킨다고. 한 번이라도 지켜본 적 있으세요? 완전 똑바로. 여러분은 방학 숙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계곡 혹은 놀이공원, 해외로 놀러가기. 방학 갔다 오면은 다들 얼굴이 시커멓게 타져 있어가지고 다들 놀러간 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저는 방학하면 생각했던 게 일단 좋았던 거가 학교 가기, 학교 안 가기. 아침에 학교 안 간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던지 믿기지 않은 그런 느낌. 설렁설렁 일어나가지고 학원은 왜 또 방학을 안 하는 건지 학원 또 가야 돼요. 그럼 보니까 방학 때 학원을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스케줄을 막 넣는 거야. 왜 한국 어머님들은 왜 본인의 자녀가 한시라도 쉬는 걸 볼 수 없는 걸까요? 수영학원, 한문학원, 웅변대회학원, 그 다음에 글쓰기학원, 주산학원, 미술학원, 영어, 수학학원까지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방학 때가 더 말이죠. 정말 가고 싶었던 게 이제 태권도학원. 롤러스케이트 타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은 태권도 다니는 친구들은 태권도 봉고차 타고 호로록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저만 남고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예, 좀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학식 하기 전날 기억하세요? 방학이라는 거 아세요? 방학. 한국에서 방학 해보셨어요? 없었어요? 아, 초등학교 때 오셨구나. 방학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 한 달, 두 달을 노는 느낌이에요. 학교 안 간다는 느낌이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솔직히.
1: 아, 그럼 뭐 미국에서도 그렇죠. 네.
0: 그런가요? 근데 이제 방학을 이제 내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다 모아놓고 종례 시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전날에 학교의 마지막 시간에 애들이 들떠 있어. 이미 막 엉덩이는 이미 날라가요.
1: 아, 그렇죠. 거의 뭐 한 달 전서부터.
0: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야, 그래, 방학 숙제 다 하고, 다치지 말고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럼 안 들어요. 일단 방학 끝나고 일단 떡볶이 먹고 게임만 갔다가 놀 생각부터 이런 느낌. 방학 일주일에 방학생이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냥 다 막 커버가 돼. 뭐 하고 싶으세요?
1: 일단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늦잠.
0: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습관이 돼가지고 일찍 일어나집니다. 어쩔 수 없이.
1: 그 나이 그 나이 그런가요?
0: 그 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신나서.
1: 아, 신나서.
0: 네. 네. 왜냐면 아침에 TV를 봐야 되거든.
1: 아, 그래요?
0: TV 보는 거 신났어요, 되게.
1: 되게, 네. 일찍서부터 테레비를 보시네요?
0: 테레비, 만화를 그 시간대 놓치면 그거 없어져요. 예. 네, 방학 때 또 특선 만화 또 있거든요. 또. 아, 네. 네. 옛날에는 또 만화라는 그런 약간 또 재밌는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일주일에 방학이 생긴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알람도 끄고 약속도 잡지 않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하면서 다시 자고 싶어. 너무 좋은데?
1: 인생 좀 꽤 사신 분 같아.
0: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 저도 지금 제가 웃깁니다라고. 오, 되게 귀여우신. 일주일이 통째로 생긴다면 엄마랑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가까운 곳에 밥 한번 먹으러 가기도 힘들었거든요. 비싼 여행이 아니어도 좋으니 엄마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1: 아우, 효녀시네요.
0: 진짜. 근데 은근히 많아요. 엄마랑 여행 가는 친구들.
1: 네. 네.
0: 엄마랑 여행 가세요?
1: 여행까지 네. 엄마랑 단둘이 간 적은 아직은 좀 없어도.
0: 엄마랑 친해요? 아빠랑 친해요?
1: 아, 아무래도 좀 약간.
0: 아무랑도 안 친해요?
1: 아니.
0: 호두랑 친해요?
1: 되게 네. 엄마랑 좀 더 친하고. 엄마,
0: 보통 여자들은 엄마랑 좀 친한 것 같아요. 엄마랑. 네. 이렇게.
1: 아빠랑도 친한데 이제 부럽기는. 저희 아빠는 좀 완전히 그
0: 무뚝뚝.
1: 아니 되게 친데레세요.
0: 친데레. 네, 아, 약간 네. 너 먹어라 하고서 초코파이 던져놓고 가시고. 네,
1: 저 칭찬을 제 뒤에서만 하시는 분이세요.
0: 아, 진짜요? 아.
1: 앞에서는 절대 안 하시고.
0: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0: 그걸
1: 확실히
0: 알았을 때의 감동. 네. 그죠?
1: 근데 제가 한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약간 엄마랑 좀 시간을 좀 보내는 날이 조금 있어요. 네.
0: 저번 주 엄마랑 뭐 했나요?
1: 그냥 거의. 엄마 라이드 해드리고 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 오늘 네. 사실 오늘 엄마랑 낮술 했습니다.
0: 아,
1: 예. 네,
0: 지금 음주 상태?
1: 아니요, 낮술 아니죠? 아까
0: 깜짝 놀랐네.
1: 1시쯤?
0: 네.
1: 1시쯤
0: 주종은
1: 어떤 아니 걸로? 소주 한 병만 마셨어요. 엄마랑 같이.
0: 엄마랑 또 마시는 것도 또 매력이죠 그런 거.
1: 아 맞다 이해가면 안 되는데.
0: 아 그래요? 하면 안 된다고.
1: 아빠가 모르세요.
0: 아빠가 모르세요?
1: 네네. 네,
0: 아빠 모르게.
1: 아빠 모르. 엄마랑 낮술.
0: 나쁘지 않아. 네. 그 안주는
1: 김치찌개? 순두부랑
0: 예. 아,
1: 장어구이랑.
0: 기가 막혔네요. 장어는 보통 남자가 그냥... 먹어야 되는데
1: 아.
0: 여자가 드셨네요. 네. 저는 일주일 내내 집에 있을 겁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거 채워놓고 보고 싶었던 영화랑 드라마 목록 만들어놓고 소파에서 뒹굴거면서 하나씩 볼 겁니다. 되게 그 말투가 비장해요. 나 볼 겁니다. 남들이 들으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저한테는 완벽한 휴가입니다. 되게 바쁘셨나 봐요. 엄청 평소에. 친구 4명이랑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20대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30대가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이젠 다들 바빠서 약속 잡는 것 자체가 일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은 핸드폰도 내려놓고 예전처럼 실컷 놀아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친구들 만날 때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에 그 적응이 안 되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또 그렇게 해야지만 만날 수 있잖아요.
1: 그쵸.
0: 친구들 만날 요즘, 때.
1: 요즘 다 살기 바쁜데.
0: 저는 그거를 그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어른이 된다는 거. 친구랑 약속을 네. 화요일 날 아침에 만나야 된다.
1: 미리미리 잡으셔야 돼요.
0: 그런
1: 이제?
0: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아, 어른이 된다는 거 슬픈 것 같아요.
1: 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0: 아프네요. 아, 아. 자 갑자기 일주일이 방학 생긴다면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에게 연락해 보고 싶습니다. 오, 잘 지내냐고요? 밥 한번 먹자고요.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의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전 연인이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지.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약간 그 일주일에 방학이 생긴다면 이분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약간 아련한 그런 기억 때문에 아, 얼마나 좋을까요? 만나게 돼서 잘 됐다면. 최고죠.
1: 아니 근데 헤어졌다면.
0: 헤어지면은?
1: 네, 헤어지.
0: 헤어지고도 만나서 네. 또 잘 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가끔. 가끔 있어요, 진짜.
1: 아, 근데. 네. 미련이 있으시네. 근데
0: 이분이요?
1: 상대방이 미련이 있었으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요?
0: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해요. 사실 헤어진 연인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뭔가
1: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0: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고 이런 거 맞춰보고 이런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예전 연인이 좀 더 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옛날이었고요. 아무튼
1: 네. 네. 그런 건 짚어치세요.
0: 짚어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일주일 휴가가 생기면 무조건 해외 여행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면 그냥 집에 있고 싶습니다. 청소도 천천히 하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산책도 하고 아무한테도 시간을 맞추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뭔가 삘 받아가지고 그냥 자동차로 달렸어요. 그러다가 호텔에 바다 쪽에 있는 호텔을 가서 나 일주일 동안 여기 있겠습니다. 일주일 방 주세요. 해가지고 일주일 방을 딱 묵고 처음에는 뭐 수영장 가서 네, 책 읽는 거 사진 딱 찍고
1: 이런 멋있... 거
0: 네, 멋있는 느낌 낭만 느낌
1: 아니 네. 입을 멋있으려고 하면은 좀 웃긴데
0: 아 근데 그게 그때
1: 그게 꼴값
0: 그 꼴값을 하고 싶었던
1: 진심으로 게 하고 싶으면 그게 멋있어요
0: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게 그때 네,
1: respect
0: 근데 너 너무 세세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
1: 네. 그냥 그림상으로
0: 아니 근데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전에 만났던 친구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 나는 떠날 거야 그래서 아. 난 떠날래
1: 근데 확실히 이별 네. 후에는 여행 가야 돼요
0: 여행 가야 돼요?
1: 저는 이렇게 그 네. 비행기 네. 뜨는 게 착륙인가요?
0: 이륙
1: 이륙? 네. 전 비행기 이렇게 뜰 때 네. 그때 탁 그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 흐르면서 진짜 네. 다 버리고 가는 심정으로 네. 항상 마음 정리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0: 그거 하품해가지고 눈물 나는 거예요?
1: 아니, 아니요. 진짜 그냥 진심으로 아, 이게 네. 맴짓해가지고
0: 이제, 맴짓. 네. 맴짓했군요.
1: 네. 아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네. 무번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0: 아, 무번을 이제 비행기로.
1: 그렇게 이륙, 하세요. 앞으로 제이든 씨도.
0: 이륙은 좀, 좀 비싸가지고.
1: 아무튼 그냥 전 창문석에 앉으시고요.
0: 창문석이요?
1: 윈도 쪽.
0: 화장실 가려고 하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Excuse me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1: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일단 비행기 뜰 때 네. 비행기 뜰 때. 네.
0: 아 제가
1: 참 그 느낌이 저는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0: 이게 여행 갈 때 비행기 뜰 때는 설레요. 설레는데 최근에 내가 그 비행기를 많이 타고 왔잖아요. 출장 때문에.
1: 저는 이별 후에 비행기 뜰 때 네. 그때 설레요.
0: 이별 후에요?
1: 이상하게.
0: 그 이별 안 하고 뜨면 안 돼. 안 되는 느낌.
1: 그렇게 놀러 간 적이 없어가지고 기분 좋게 뭐 놀러 간 적이 없어.
0: 기분 좋게 이제 앞으로도 놀러 갈 아, 네. 네, 시간만 남게 제이든이 K플레이 DM에서 응원합니다.
1: 아 네. 감사.
0: 아 좋습니다. 일주일이 생기면 가족과 시간을 가족을 또 많이 보내면서 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어요. 다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은 항상 나중에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나중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족들이 귀찮을 때까지 사진 찍을 겁니다. 저도 투어 갔다 오면서 저희 팀들이 사진 찍자고 했는데 사진 찍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귀찮고. 근데 결국엔 이제 한 분이 계속 찍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1: 아니 근데 남는 게 네.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울망정 네. 팍팍 찍으세요.
0: 만약에 못 찍으면 AI로 만들어줘 하면 되는 것도
1: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요즘 AI에다가 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의지하는 게 좀 약간
0: 좋죠.
1: 그런 것 안 좋은 점도 많은데
0: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찍으세요. 정이 없다.
1: 좀 아무래도 좀 약간 살짝 그 네. 리얼한 정이 없는 것 같아요.
0: 리얼한 정. 네. 아 초코파이인데 정은. 초코파이가 요즘에 마차도 나왔더라고요.
1: 그거 맛있어요. 그때 네. 제이드님이 그때 그랬죠. 가져오셔서 처음 맞아요, 먹어봤는데 맞아요. 네. 네, 맛있더라고요.
0: 초코파이는 그래도 초코가 최고다. 이런 느낌. 초코.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 일주일에 방학이 생긴다면 아무런 시간표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도 어디에 가야 되는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학생 때는 방학 계획표를 만들었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계획이 없는 일주일이 가장 큰 사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주일이 지나면 똑같은 생각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 나 이거 좀 해볼 걸. 이라고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저희 K플레이 DMB는요? 뭐 하시는 거예요?
1: 잘못 잠깐. 눌렀어요.
0: 정말 ADHD. 가만히 좀 있으세요. 눌렀어요, 혹시 잘못. 그 손을 묶고서 방송을 할까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은 노래는요. P1 하모니의 LOYLEG. 뭔가 맞네요. You can take my heart.

0: your life thing. Love off your life thing.
1: 방금 들은 노래 P1 하모니 노래 저희 제가 작년에 같이 투어를 원래 하기로 했었던 그런 친구들이어서 좀 마음이 많이 가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사연 더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옐프님이 주신
2: 과자
1: 커피
2: 까까
1: 브라카 비스킷과 화이트 아임 먹어가지고 좀 약간 버벅거리긴 했는데
3: 요즘 약간 제이르님하고 수다 떨면서 까까 먹는 재미가 좀 있어요.
1: 원래 저희 게스트 오면 제가 까까를 드려요. 근데 오늘
3: 요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1: 아, 제가 초심을 또 잃은 것 같아서
3: 초심을 네, 잃었어요.
1: 네, 다음 주는 제가 까까를 좀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가 까까가 유행인가요?
3: 몰라요. 저 브레이스 끼워가지고 저 이거 생각해 주셔서 아, 이거 생각해 주셔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1: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인간이 그 옛날에 제가 사랑니 때문에 너무 힘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3: 사랑니 때문에 왜?
1: 아니 그 이빨이 썩는 네. 이유가 네. 이빨과 이빨 사이에 네. 음식물이 들어가 썩는 거잖아요.
3: 아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럼, 제가 이빨 썩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1: 근데 왜 자꾸 어깨를 보이세요? 얘기를 하면서.
3: 아니 이게 옷이 늘어나가지고 되게 스타일이 약간 네. 늘어난 그 시골 아줌마.
1: 아 다음에는 제가 또 보이는 라디오를 또 준비해도 보도록
3: 또 약간
1: 하겠습니다.
3: 저
1: 지금 뒤통수만 나오고 있거든요.
3: 아 저 옷태가 네. 그래도 네. 좀 저기 해야죠.
1: 오늘은 약간 래퍼처럼 하고 오셨어요. 검은색에다가
3: 검은색 더워 죽겠는데. 네. 아니 근데 그런 옷이 입고 나오니까 좀 약간 늘어난 메리아스 같네요.
1: 메리아스 진짜 오랜만에
3: 이게 스타일 스타일이 이렇게 어깨가 살짝 보여줘야 되는 게 스타일입니다.
1: 그렇군요.
3: 네, 돈 주게 해주시고요.
1: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이빨 사이에 끼는 거니까 음식물이 밥 먹을 때만 이빨을 가드를 이렇게 만들면
3: 밥 먹을 때요?
1: 이빨이 썩지 않지 않을까 이런 느낌?
3: 아니죠.
1: 이빨 사이에. 왜냐면 어쨌든 혀로 맛을 보는 거니까. 이빨은 상관없잖아요.
3: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만약에 가드를 낀다 한들 이렇게 씹으면서 침이랑 이렇게 음식이랑 다 섞여서 더 박힐 것 같아요.
1: 그것도 이제 워터프루프로.
3: 아, 당연히 워터프루프겠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아무래도 약간 들어갈 것 같다고요.
1: 아, 사이로.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서. 막는 거예요, 약간. 다 막아 이렇게
3: 씌워한다고?
1: 네, 다 막아.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만 끼고 밥 먹고 나서는 빼는 거예요.
3: 말 되는 소리 하세요.
1: 원래 저희는 말 안 되는
3: 열심히 합시다.
1: 네, 저희는 뭐 원래 말을 안 되는 소리를 잘하는 그런 그쵸. 방송이니까요.
3: 네네.
1: 네, 주접 방송 보고 있습니다.
3: 그냥 아, 치카치카를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써나케어 같은 거 사서 하세요.
1: 어떤 거 사요?
3: 써나케어 그 진동 칫솔?
1: 네. 아 그거요. 네. 있습니다. 네.
3: 네네. 네.
1: 맞아요. 네. 여러분들 그 말 나온 김에 이빨 자주 닦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방학만 하면 외할머니 댁에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밥 차려주시고 낮에는 사촌들이랑 놀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수박 먹고 그때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행복했던 방학이었습니다. 맞아요. 저 방학 때 친척들을 제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방학 때만 볼 수 있는 느낌이랄까. 왜요?
3: 방학까지는 네. 모르겠고 제가 이제 8살 때 미국에 왔잖아요.
1: 네.
3: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 시골에 이렇게 가면 이제 사촌 언니 오빠들도 모이고 하잖아요.
1: 그렇죠.
3: 저는 언니 딱 하나였기 때문에
1: 아 언니가 한 명? 사촌들 네. 딱 언니 한 명밖에 없었구나.
3: 사촌 그렇게 많이 못 봐가지고 그렇게 약간 하루데이 때 이렇게 그 할머니네 모여서 이렇게 같이 노는 게 그게 좀 약간
1: 재밌죠.
3: 어릴 네. 아이 추억으로서 맞아. 그게 좀 좋았었어요.
1: 저희도 한 친척들 모이면 10명 정도 넘게 모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막 술래잡기 하고 그런 동심으로.
3: 저는 한번 어릴 때 저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번 어릴 때 방구 꼈다가 사촌 오빠가 결혼방구라고 놀려가지고
1: 결혼방구.
3: 네, 결혼방구라고 설명을 줘가지고
1: 저희가 그
3: 그거로
1: 엘프님이 방구까지
3: TMI 애였잖아요, 애기.
1: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 친척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노는 게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3: 네, 지금 어릴 때. 네. 네.
1: 그 친척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친척이 있고 인기 없는 친척이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항상 또 인기 있는 친척이 항상 오고 와서 이제 재밌게 놀다 보니까
3: 너무 너무 좋았어요.
1: 네, 네, 좋았던 것 같아요.
3: 마지막에 한국 갔다 왔을 때도 네. 오랜만 거의 32년 만에 사촌들을 보게 됐는데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예. 방학 첫날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번 방학에는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기로 했는데 결국 한 건 PC방 가기였습니다. 오, 되게 큰 거, 큰 거 하셨네. 아.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뭐 퀘스트 깨고 게임 깨면
3: 아, 아깝다.
1: 또. 아니, 또 그
3: 아,
1: 느낌이
3: 또 게이머들은
1: 있어요.
3: 또.
1: 예, 게이머들은 또 이제 같이 모여야지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3: 뭐 게임에서 뭐 그냥 뭐 짜장면도 먹고 뭐 다 하시던데요.
1: 짜장면이요? 맛있겠다.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방학식 날 헤어지면서 괜히 아쉬운 마음에 방학 잘 보내. 이렇게 나지막히 방학 잘 보내.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학 잘 보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보고 싶을 것 같다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 있죠. 약간 살짝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썸인데. 아하. 지금 생각해보면 썸인데.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3: 아, 이제 생각해보면
1: 이제 생각해보면 썸인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 맞아,
1: 그때.
3: 눈치 없는 사람들은.
1: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그렇게, 그, 방학 잘 보내. 안에 또 많은 말들이 또 함축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몰라서, 이렇게 또 아쉽게. 네, 저도 많이 들어요. 친구들이. 방학 때라든지 뭐 이렇게. 못 보니까 한동안 아쉽습니다.
3: 그래도 연인 있는 사람은 좋겠다요. 그 방학 때 좋겠다.
1: 방학 때 만나니까.
3: 네, 방학 때 좀 약간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고.
1: 진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학원을 또 가는 또 미친 거 같은 그런 K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3: 한국은 좀. 빡빡하긴 하더라고요.
1: 그래서 학원에서 많이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3: 학원 데이트.
1: 학원 같이 이제 다니면서, 예. 네. 어릴 때 방학 숙제를 항상 마지막 주에 몰아서 했습니다. 아, 이거 국룰이죠. 특히 일기 쓰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별일이 없었는데 일기를 쓰려니까 매일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친구랑 재미있게 놀았다. 저는요, 일기 쓰는 게 있어가지고, 시를 많이 썼어요.
3: 오.
1: 시계는 참 신기하다. 1시는 땡, 2시는 땡땡, 3시는 땡땡땡 해가지고
3: 진심이에요?
1: 진짜로 그렇게
3: 진짜로,
1: 해가지고
3: 진짜로 시를 그렇게 썼어요?
1: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쓰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3: 아 귀여워.
1: 아니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3: 아니, 그랬던 다시 해봐요. 시 뭐?
1: 시계는 땡, 1시면 땡, 2시면 땡땡, 3시면 땡땡땡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놓은 거죠. 글씨를 약간 받아쓰기 느낌으로. 예, 네. 그런 느낌 많이 채워놨어요. 아니 왜냐면 그 내가 방학 때 뭐 했는지 그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기억을 하죠. 그럼 일기 쓰는 거 굉장히 귀찮아요. 진짜 옛날에 그래도 뭐 그림 일기라도 있었지. 어? 나이 먹으면은 그림 일기 없이 다 그 글자로 채워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한테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별걸 다 썼어요. 나는 오늘 리복 가방과 리복 모자와 리복 신발을 샀다. 엄마가 사줬다. 이런 거. 그러면 이 선생님이 나와서, 야, 우리 제이들 리복 가방 산다 하면서 박수를 맞춰줘요, 사람들 앞에서. 와,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3: 아, 시계, 그 네. 시에 좀 빵 터졌어요, 아,
1: 그렇군요. 자, 네. 대학교 때 여름방학에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오우, 돈이 많으셨네. 돈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자신감은 넘쳤어요. 숙소도 제일 싼 곳으로 잡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지금까지도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행을 가면 정말 재밌었던 여행이 몇 군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나는 여행 있으세요? 한숨을
3: 여행을 가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1: 아 진짜 의외네요. 네,
3: 의외로 여행 아까 얘기했던 이별 여행 이런 거는 혼자 이별 후에 저 혼자 떠난 거는 좀 많았었어요.
1: 이번에 그 이별 여행 갔었을 때 뭔가 또 해프닝이 있었 던가요?
3: 아니 그냥 저는 약간 네. 거의 뭐 힐링하고 무브온하고 약간 그냥 여기 제가 있는 곳에서 그냥 잠깐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네. 이렇게 뭐 항상 이별 여행은 아니었고요. 이제 친구들 보러 가거나 약간 그런 여행이었었죠.
1: 저는 이제 친한 친구랑 여행을 가는데 가끔 가면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또 새로운 사람들 많이 사귀고 이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호스텔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와 함께. 예, 그러면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재밌게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재밌는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 나면은 여행을 좀 많이 가봤으면 하는 네, 생각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3: 저는 네. 그냥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 그냥 저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사파리
1: 사파리로 사파리로 보내드릴게요.
3: 아니면은 사실 저도 제가 진짜 꼬맹이 때부터 친한 언니가 네. 푼타카나 살거든요.
1: 푼타카나
3: 아니고 저기 봐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살거든요.
1: 그 도미니틱 네, 거기 푼타카나잖아요. 네,
3: 푼타카나 있어. 근데 그 휴양지 쪽으로 언니가
1: 너무 좋대요.
3: 그쪽으로 이사를 네. 가게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네. 그냥 비슷이라도 또 이상하게 또 친구들이 이렇게 뿌리뿌리
1: 좋다
3: 있어서
1: 거기.
3: 그거는 좋은 것 같아.
1: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 사실 여행 가면서 돈 제일 많이 쓰는 게 호텔이거든요.
3: 그러니까
1: 그거를 또 그러니까 아끼는 건 최고죠.
3: 그렇죠. 네. 도미니카 리퍼블릭 그냥 언니 보러 네. 간 겸 이렇게
1: 친하게 지내요. 네. 방학 마지막 날 친구랑 밤새 놀다가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선생님이 방학은 어제 끝냈는데 왜 아직도 방학 중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너무 웃깁니다. 되게 웃음 허들이 되게 낮으신 순수하신 좋으신 분. 귀엽네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방학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휴가를 받아도 여행 일정 짜고 예약하고 다녀와서 빨래하고 출근하면 일 처리하고 가끔은 어릴 때처럼 아무 계획 없이 한 달 정도 푹 쉬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못해요. 푹 쉬잖아요. 푹 쉬면 하루 안에 일 생각나고 걱정이 더 네, 그런 느낌. 방학 끝나기 전 사흘 전 기억나시나요? 밀린 일기 날씨 칸 채우려고 신문 뒤적이고 한 달치 식물 관찰 일기를 하루 만에 싹 틔우고 꽃 피우던 기적의 연금술사 시절이요. 오늘 밤 정리하다가 서랍 구석에서 조카가 두고 간 방학 숙제장을 봤는데 30년 전 제 모습이라 판박이라 빵 터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마감이 닥쳐야 초능력이 나오나 봅니다. 한국에 뭐 있는지 아세요? 한국이 옛날에는 그 곤충을 잡아서 제출하는 게 방학 숙제였어요.
3: 나 그거는 언뜻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 잠자리, 장구벌레 친구도 막 잡아오고 막 매미 많이 잡아오고.
3: 매미는 좀 약간 무서워요.
1: 매미 무섭죠 여기는.
3: 저는 네. 시끄럽고
1: 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학 숙제로 조형물 만들어 오기. 수수깡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3: 조형물이 뭐예요?
1: 그 스트럭처? 조그만 거? 만들어가지고
3: 네,
1: 아트워크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종이로 공룡을 만들어가지고 유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최고.
3: 유리에다가 넣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0: 현재 만에 하루 만에 하드슈를 담았다. K 키키키키키 업데이트. No one does us like we do. Always go hard with this girl. Welcome to the show. Let's move.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시혁 결국 검찰 송치. 하이브 IPO 관련 의혹이 오늘 가장 무게감 있는 연예계 이슈입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린 뒤 사모펀드에게 지분을 매각하고 이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이익을 얻은 비공개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방시혁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팝 컴백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자 솔로들이 제대로 붙었다. 9월 초부터 청하, 권은비, 리사, 지수 등이 연달아 신곡을 내놓으면서 여자 솔로 가수들의 경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기에 아이를 소연, 르세라핌까지 이어지는 일정이라서 9월 전체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 새로 어제 들려드렸던 노래 중에 Our Birthday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운 걸그룹들이 3개나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걸그룹들 전쟁이 된 거죠? 특히 권은비는 오늘 새 싱글 데자뷰로 컴백합니다. 소속사 이적 후 첫 신곡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경수가 오늘 9월 8일 네 번째 미니앨범 도파민으로 돌아옵니다. 타이틀곡은 기타리스트로 공개됐습니다. NCT 마크도 9월 10일 솔로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자, BTS 소식입니다. BTS 소식은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BTS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7년 코첼라 라인업에 BTS를 섭외하기 위해 페스티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공식 확정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2026년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팬투표가 시작됩니다. 9월 3일부터 팬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시상식은 10월 진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드라마 좋아하는 청취자들은 올해 최고의 드라마는 뭐였나? 라고 연결하기 좋습니다. 드라마 이번 연도에 보신 적 있나요?
1: 하나도 안 봤어요.
0: 김부장도 안 보시고?
1: 하나도 안 봤어요.

0: 자, 이렇게 저희 그 오늘 핫이슈 다 알아봤는데요. 정말 K-POP들 노래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노래가 너무 많으니까 트래킹이 좀 힘드시죠?
1: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약간 네.
0: 요즘에 근데 노래가 K-POP 노래가 뭔가 뭐 K-POP 노래 같지도 않고 영어 노래로도 많이 나오니까
1: 아니 뭐 이렇게 들으면은 많이 들은 거는 어느 정도 아는데 어느 가수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0: 그렇기 위해서 제가 또 노래를 또 계속 귀에다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비 노래부터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3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태민의 스킨 그리고 그 다른 노래들이 제대로 음원이 안 나와가지고 노래가 중간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권은비 데자뷰 노래는 좋았어요. 그 화장법도 되게 예쁘게 바뀌시고 좋았던 것 같아요. 슬로우키스 누구 노래예요? 라고 하시면 슬로우키스요? 슬로우키스 검색해보니까 디제 하벌? 이라고 나오는데 썬키스는 나와요. 자, 오랜만에 아재 개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숫자 5가 가장 싫어하는 집이 뭔지 아세요? 숫자 5가 싫어하는 집.
1: 숫자
0: 5.
1: 숫자 5가 싫어하는
0: 오페라 하우스. 동공이 흔들리시네요. 일본 사람이 이거는 쉬워요. 일본 사람이 카레를 먹고 맛있을 때 하는 말. 아, 와카레 맛있다. 와카레 맛있다. 연애 편지를 세 글자로 줄이면 연애 편지 세 글자 글러브. 말을 잊지 못하시네요. 아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신하가 왕에게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가 불이 난 걸 구경만 하면 소방관. 방관 뜻 아시죠? 직접 만든 총은 손수건.
1: 제가 웬만하면 잘 웃는데요. 저만 그렇게 웃기지가 않네요.
0: 그게 저기 뭐야?
1: 커피나 마셔야지.
0: 네, 커피 마시고 마지막 하나 커피나. 마지막 하나 아무튼. 네. 숫자 9가 하늘을 난다면
1: 몰라요.
0: 네, 알겠습니다. 비상구고요.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1: 어이없어.
0: 성공했다 하나는.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0: 장범준의 어차피 저차피로 3부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그 제목이 마음에 든다면서요?
1: 네, 어차피 저차피 그 완전히 제 스타일인데요.
0: 어차피 저차피 이랬잖아 저랬잖아.
1: 어차피 저때 어. 싸가지 바가지 뭐 이런 거.
0: 힙합바지. 자, 스레드 퇴근길 오늘 스레드 핫 토픽입니다. 우리 남편 진짜 나 믿거든. 내가 바람 핀다고 생각하면 빵 터질 것 같대. 22년 전인가 한국 나갔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아니에요. 국민학교 동창회를 나갔어. 나를 오랫동안 첫사랑이라고 말한 놈이 나온 거야. 오자마자 나 어딨냐고 찾고 난리 났었어. 애들이 막 웃으면서 뒤에 있다고 했는데 장난하지 말라며 계속 어디 있다고 하더라. 내가 한마디 했지. 미안하다. 우리 남편이 날 믿는 이유. 아, 시간이 지나면 또 저도 초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1년 정도를 좋아했는데 이제 싸이월드가 막 생기고 사람을 막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런 시대가 왔었잖아요. 네. 그 친구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내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얼굴이 많이 변한 느낌.
1: 아유, 요즘 많이
0: 어쩔 수가 없어요.
1: 그 튜닝을 많이
0: 아니 튜닝하지는 않았는데
1: 튜닝 아니고
0: 안 했는데
1: 젖살이 빠진 거 아니에요?
0: 좀 살이 찌셔서 그 제가 알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1: 근데 네. 여자도 그렇고 여자가 좀 유난히 더 그런데 확실히 그 왜 네. 최고의 성형이 다이어트라고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도 살쪄 있을 때는 눈이 파묻혀 있고 코도 파묻혀 있어가지고 근데 살이 빠지니까 코가 다시 오똑해지고 눈도 커지고 네. 그런 턱선도 생기고.
0: 옐프님이 아까 전에 저한테 이제 앞으로 난 다이어트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눈앞에 바닐라
1: 아까 월남국수 얘기해서
0: 프라파치노인가요 저거? 지금 다이어트 조지셨는데요? 벌써?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도 하루에 치즈는 한번 하나
0: 뭐예요,
1: 있어도
0: 저거는?
1: 되죠.
0: 오늘 마시고 이게 지금 뭐죠?
1: 이게 그, 네. 그 프렌치 토스트.
0: 프렌치 토스트.
1: 프렌치 토스트 그 비네레스 네. 우리 그때 아, 마신 거. 네.
0: 아, 비 네, 베네딕트.
1: 제가 원래 핫커피 네. 위주로 마시는데 네. 오늘은 좀 시원한 게 좀 땡겼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1: 많이 휴민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스레드 핫토픽 알아보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30대 카톡 프로필 특징이래요. 20대 때는 프사 바꾸는 게 일상이었는데 30대 넘어가니까 카톡 프로필 사진 3년째 기본 이미지거나 풍경 사진 하나 걸어놓고 절대 안 바꿈. 상태 메시지도 없음. 남의 근황도 안 궁금하고 내 근황 알리기도 귀찮음.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1: 아니요. 그거 요즘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0: 요즘 이제 좀 별로...
1: 아니, 신경 안 쓰는
0: 근데 것 같아요. 이 만나는 사람이 그런 거를 한다.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하면 이거 바꾸게 돼요. 내가 만난 사람이 너 그 프로필 사진 뭐 누구야 뭐 이렇게 관심을 막 가지게 되면 이거다. 그 만난 사람이 막 본인 막 많이 바꿔요.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그러면 조금 바꾸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요즘은 인스타그램 이런 거 틱톡이나 이런 거를 하니까 이제 요즘 카톡 프로파일에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전 저부터 또 약간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0: 제가 들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인스타 DM만 하고요. 카톡은 언제 얘기하냐? 단체로 뭐 그룹 과제 해야 될 때 그럴 때만 쓰고요. 문자는 진짜 재난 경보 메시지 이걸로만 쓰인대요.
1: 재난 경보가 뭐예요?
0: 그러니까 뭐 디세스터 나오고 하면 이제 알람 나오잖아요. 이머전시 뭐. 네. 자, 두 번째 쓰레드 토픽입니다. 식당 물티슈로 입 닦기.
1: 아!
0: 혹은 손만 닦기.
1: 손만 닦으세요.
0: 식당에서 주는 일회용 비닐 물티슈로 입이나 입술 닦는 사람 보면 소름 돋던데 그거 손 닦는 용도지 입 닦는 소독약 성분 아니지 않나요? 친구가 그걸로 입 쓱쓱 닦길래 기겁했더니 내가 유난이래요. 댓글에서 입술
1: 잠깐 한국 식당에서 네. 한국 식당에서 네. 주는 그 물티슈 그거 일회용
0: 그죠? 일회용이요. 일회용이죠 당연히.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알코올성이 들어간 건가요?
0: 그 물어볼까요? 알코올
1: 아니 왜냐면 저도 한국 나왔을 때 네. 뭐 그때 게장 먹고 닦아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0: 입술?
1: 입술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얼굴에 묻은 뭐 손.
0: 근데 닦을 수도 손?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 예, 아. 네, 그 네. 그냥 수건 같은 거는 좀 그런데.
0: 댓글에서요. 입술 닿으면 약간 쌉싸름한 맛 나는데 다들 모르나? 양념 묻으면
1: 입술을
0: 급해서 그냥
1: 해서...
0: 닦게 됨. 죽기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1: 그 막 비행기 안에서도 주고 그런 거는 써본 것 같은데.
0: 급하면은 급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 저는 그냥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저는 좀 약간 그 OCD 있는 사람 분들이랑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OCD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깔끔한 결벽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물건을 이렇게 일자로 꼭 놔야 되는 그런 강박 그런 거 있으세요?
1: 저는 그런 강박 장르 없어요.
0: 저는 그런 건 없는데 그렇게 나와주면 기분은 좋긴 해요. 그런 걸 보면 내 거가.
1: 아니, 좀 깔끔, 예, 그쵸. 예, 깔끔하게 나와주면 좋죠.
0: 자, 세 번째입니다. 어른이 되어 깨달은 피곤함의 진짜 의미. 어릴 때는 피곤하다가 잠이 온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서른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피곤함이란 잠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외부 자극도 감당하고 싶지 않은 뇌정지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아, 댓글에는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서 옷도 못 갈아입고 30분은 멍때리는 그 상태. 와, 엄청 피곤하신가 보다. 가끔은 그 내리기 싫을 때 있어요, 차에서. 너무 피곤해서.
1: 맞아요.
0: 뭔지 알죠? 그냥 거기서 좀 한 20, 30분 멍 때리고 자거나.
1: 전 자는 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좀 약간, 잠깐 한, 진짜, 아, 그냥 되게 힘들 때는 그냥.
0: 내리기
1: 한,
0: 힘들 때 있어요, 진짜.
1: 딱 그냥 그 1분 안 되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 자세에서 그냥, 그냥 이렇게. 이 자세로 누가 들어 올려서 그냥 침대로 던졌으면 좋겠다. 정확합니다.
1: 그때 보면 저도 다시 아기가 되고 싶은 그런 건 상상은 해봐요. 약간 네? 누구가 나를 유모차로 이렇게 끌고 다녔으면 좋겠어.
0: 그거는 거의 핸디캡 아닌가요?
1: 아니 그냥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이렇게.
0: 네. 자 다음. 탑픽입니다. 스몰토크 최악의 난이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어색한 상사를 마주쳤을 때 첫 번째 오늘 날씨 이야기하기. 두 번째 주말에 뭐 했냐는 질문에 적당히 둘러대기.
1: 아니 그냥 전화하는 척하면 안 되나요?
0: 세 번째 나왔어요. 엄마 뭐? 각긴기 가져가라고? 세 번째 스마트폰에 신호도 안 잡히는데 엄청 바쁜 척 화면 쳐다보기 무조건 3번인데 핸드폰 배터리 나가 있으면 진심 1층부터 가는 10초가 10년 같음. 댓글에서는요. 저는 그냥 1층 도착할 때까지 문 위에 층수 표시되는 숫자만 뚫어져라 봅니다. 저예요 그거. 그냥 층수 보게 돼요. 거울 있으면 거울 보면서 옷매무새 다듬는 저기 국룰. 한국 가면 스몰 토크를 안 한대요. 그냥 그 왜 해? 왜 이런 느낌?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1: 근데 미국은 일상에 스몰 토크가 지나가는 사람이랑 네, 그런
0: 그러니까.
1: 그게 그건데.
0: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되게 뭔가 불편해하는. 워낙 또 내향형 분들이 많으니까 한국은.
1: 하물며 저는 이 뭐지? 팔꿈치로 네. 코스코를 갔는데요. 팔꿈치로 근데? 맞았는데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0: 아, 맞았어요. 한국에서요?
1: 그리고 잘 밀고 다녀요. 저 많이 밀림 당했어요. 제가 예. 그 잘 이렇게 아주머니들이나 네. 그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국인들이나 오랜만에 한국 간 사람들이 갔을 때
0: 너무 사람들을
1: 너무 팍팍 밀고 다니니까 그건 좀 약간 기분이
0: 그럴 수 있겠다.
1: 너무 안 좋더라고요.
0: 일본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막 자기보다 약한 사람 막 밀치기 그 유행.
1: 아 너무 잘 밀어서 좀 약간 저 좀 네. 치켜 먹었었어요. 왜냐면 그게 30몇 년 만에 네. 처음에 한국 가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냥 너무 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스코 갔을 때 그 팔꿈치로 제가 맞았거든요. 어 근데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가더라고요.
0: 신기하네. 네. 왜 그러지?
1: 제가 아까지 했는데.
0: 어 진짜?
1: 네.
0: 뭐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는요. 혼밥 레벨 이야기할 때 삼겹살 집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이야기하는데 진짜 최고 난이도는 뷔페도 고깃집도 아님. 바로 아는 사람 우연히 마주칠 확률 90%인 동네 떡볶이집에서 혼자 모든 튀김에 순대까지 시켜서 코박코 먹김. 아, 혼밥 레벨. 어. 와. 혼자 모든 튀김에 순대까지 시켜서 코박코 먹김.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맛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댓글은요. 동네에서는 혼자 편하게 먹고 싶은데 마주치면 아는 척 해야 돼서 체험. 아는 사람이 만난 거야? 편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아는 사람 만난 거야. 그치. 아, 어떻게 하면 좋아.
1: 투고해서 집에 가서 드셔야죠.
0: 모자 푹 눌러서 갔는데 친구 부모님 마주쳤을 때가 레전드.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눈물과 허드슴의 이사 현실 공감 탑 10인데 10위가요. 타임캡슐 오픈 졸업 앨범에 발목 잡힌 시간 요정이라고 이사에 대한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1: 그러니까 그거 그때 저번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0: 어.
1: 또 하는 거예요?
0: 아, 이게 또 여기 올라와 있군요.
1: 네, 저번에 한 얘기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이런 또 체크리스트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금 저 당황스러우니까 노래 한 곡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들을까? 좋아요. 네네, 좋습니다. 네. 미연이 부르는 노래 드라이브 듣고 올게요.
1: I'm so sorry.

0: 미연의 드라이버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 찾았는데 그 방학에 대한 재미있는 상식과 팩트였습니다. 방학의 한자 뜻은요, 수업을 놓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놓을 방에 배우락을 쓰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배움을 잠시 놓아두고 쉬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개학은요, 배움의 문을 다시 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학의 시작은 농사일 돕기 때문이었대요. 현대의 여름방학 기원은 19세기 미국과 유럽의 농경사회에서 시작됐는데요. 여름철 가장 빠른 수확기와 파종 시기에 일손이 부족해지자 아이들이 가족의 농사일을 돕거나 가축을 돌볼 수 있도록 수업을 쉰 것이 방학제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가족 가서 이제 일하라고 또 이런... 미국 학교의 여름방학은요, 일반적으로 약 2개월 정도입니다. 다만 주와 학군마다 학사 일정이 달라서 정확한 기간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와, 되게 길다 싶어가지고. 방학 숙제는 왜 생겼을까요? 방학 동안 학습 내용을 유지하고 개학 후,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방학 숙제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학생들에게 방학 중 독서나 과제를 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vacation은요, 비우다, 자유로워지다라는 를 뜻하는 라틴어, 이거 어떻게 읽죠? vacare, vacatio? 에서 유래했습니다. 방이 비어있다는 뜻의 vacant나 진공을 뜻하는 vacuum 같은 어원을 공유하는데요. 즉, 방학의 본질은 의무와 일상에서 벗어나 머리와 시간을 텅 비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 좀 신기해요. 미국 여름방학이 유독 긴 현실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에어컨의 부재였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없는 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절에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대형 학교 건물은 여름철 환기가 어렵고 내부 온도가 살인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에어컨이 발명되고 보급되기 전이라 폭염 속 집단 질병과 열사병을 막기 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긴 여름방학을 둘 수밖에 없었대요. 저희도 에어컨 없었는데 그때 선풍기로 그냥 했는데.
1: 어디?
0: 학교.
1: 한국에서요?
0: 네, 중학교 때.
1: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네. 학교 기억이 없어가지고.
0: 되게 재밌어요. 학교 생활이 한국도. 한번.
1: 학교 끝나고 막 그 저는 텔레비에서 보면은 그 학교 앞에서 텔레비 아니 TV 그 학교 앞에서 그 떡볶이 사 먹고 그런 게 좀 부러웠어요.
0: 그게 왜 이렇게 맛있는 데만 거기 있죠 학교 앞에?
1: 그게 부러워.
0: 좀 신기한
1: 그 녹색 그 그릇에다가
0: 비닐봉지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긴 방학과 짧은 방학이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여름 방학이 가장 긴 나라로 6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약 3달. 독일은 연방 주마다 방학 시기를 엇갈리게 배정하는 순환 휴가제를 써서 고속도로 정체를 방지하며 여름 방학은 약 6주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한국에 그거 있거든요. 고속도로에 뭐 어떤 차들이 있어요. 뭐 러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은 단어로 돼 있잖아요. 그거인 사람은 오늘 차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 순환을 좀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학기제가 1학기 봄과 2학기 가을로 나뉘어 있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길이가 비슷하게 4, 5주 안팎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봄방학도 있잖아요. 가을방학도 있고. 감자방학이 있는 나라 카토펜페린 독일과 스위스 등의 일부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가을에 감자방학이 있습니다. 가을철 감자 수확기에 아이들이 밭에 나가 감자를 캐는 일손을 도와야 됐기 때문에 주어진 공식 휴가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가을방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유래가 전해집니다. 의학 및 수면 연구에 따르면요, 방학 기간에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등교 스트레스가 줄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숙면 시간과 야외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합성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방학이 아이들의 키를 키운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방학, 학생들에게 방학의 시작은 설렘인데 방학이 끝날 때쯤 나오는 말은 방학 숙제 언제 하지?

0: 아일리스의 체리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그 한창 뭐 쇼츠나 릴스에서 유행했었죠. 자, 오늘의 고민 상담소 시간이에요. 12년 된 고등학교 절친이 결혼한다고 해서 아니 그 헤드셋을 왜 써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들리세요 여기서?
1: 저는 약간 귀에 이렇게 더 이렇게 네. 더 코지해서 좋아요. 이게 약간 ASMR 같은.
0: 좀 신기한 신기한 사람이야 참.
1: 근데 네. 아쉽게도 제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요. 그 네. 제이리님 목소리가 여기 귀에 이렇게 잘 들려서.
0: 아 그래요?
1: 좀 예, 약간
0: 좀 더 크게 얘기해 드릴까요?
1: 아니요. 또 리얼감?
0: 아 리얼감. 네네. 알겠습니다. 자. 고민하면서 네 12년 된 고등학교 절친이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청첩장 모임을 나갔습니다. 근데 약속 장소가 파스타 집이었는데 메뉴를 자기가 미리 딱 인원수대로만 제일 싼 걸로 통일해서 시켰더라고요. 음료수 하나 추가하려니까 야야야야 탄산 몸에 안 좋아 야야 그거 먹지 마 하면서 은근슬쩍 눈치 주고요.
1: 그럴 거면 그냥 짜장면 집에서 만나지 진짜.
0: 맛있겠다. 아유. 밥 다 먹고 카페 가자더니 커피는 저보고 사라는 식으로 카운터 앞에서 멀뚱히 서 있는 모습에 정이 똑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한테 원래 축의금 500불 하려고 봉투까지 준비해뒀는데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아니면 그냥 100불만 하고 가도
1: 아니요 속 좁으신 거 아니시고요.
0: 너무 고민됩니다.
1: 네, 아니요 네. 고민하실 거 필요 없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속 좁으신 거 아니십니다.
0: 그 친구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글들이 그런 고민이에요. 축의금 뭐 이런 것들. 네.
1: 축의금은 좀 약간 그 사회가 얼마나 돈독한지
0: 한번 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친한 친구 얼마 줘야 됩니까?
1: 친한 친구요? 네. 진짜 친한 친구요?
0: 그냥 완전 친한 친구 말고 그냥 살짝 친한 친구. 아. 요즘에 자주 봤어.
1: 요즘에 자주 봤어.
0: 요즘에 자주 봤어. 저번 주에 회냉면 먹었어.
1: 그리고 나이대도 또 다르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서큠스탠스가 다 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0: 친한 친구 그러면 300불 괜찮습니까?
1: 그쵸.
0: 300불 나쁘지 않아요. 아니 100불은요?
1: 100불은 음식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0: 음식값
1: 요즘 100불 미국 결혼식이면.
0: 아 많이 연어 나오나요?
1: 연어 별로예요.
0: 연어 네. 200불은? 200불?
1: 전 적어도 혼자 가면은 네. 200 적어도 200불은 내야 돼.
0: 지인 거. 그냥 그러면 지인이에요. 지인 결혼식인데.
1: 아 그럼 왜 가?
0: 불렀어. 마주쳤는데. 어머 언니 오랜만이야.
1: 아니
0: 언니.
1: 그냥 부른다고
0: 언니,
1: 해서
0: 언니 나 내일 가... 결혼해.
1: 아니요.
0: 내일
1: 아니요.
0: 와.
1: 아니요. 그냥 부른다고 네. 해서 저는 가지 않아가지고.
0: 아 그래요? 만약에 갔어. 어쩔 수 없이.
1: 어쩔 수 없이 갔어. 그러면 그냥 아유, 예의상
0: 100불?
1: 진짜 안 친하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깍두기로 저기 뭐야 조인했으면은 뭐 100불?
0: 100불? 네. 그런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런 느낌? 네. 네.
0: 집 방향이 같아서 출퇴근 길에 입사 동기를 매일 태워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비 오길래 호의로 태워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1: 당연하듯이
0: 아침마다 나 지금 내려가라고 전화가 와요.
1: 그럴 때는 좀 약간 가스비용이라도 보태주고
0: 6개월 동안 게. 기름값이나 톨비 한 번도 보탠 적이 없고요.
1: 그 진짜 하하다.
0: 네, 일주일에 한번 그 캔커피 하나 툭 던져주는 게 전부입니다. 며칠 전엔 지각할 것 같으니까 좀 밟으라고
1: 이건 속 좁은 게 아니에요. 네. 속 좁은 게 아니에요.
0: 기름값 달라거나 이제 못 태워주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매일 얼굴 보는 사이라 쪼잔해 보일까 봐 입이 안 떨어집니다.
1: 애매하게
0: 카풀족. 네.
1: 아니 근데 그거는 6개월씩이나 됐으면은 이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이 사람이 거절 못하는 사람이고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1: 아 근데 그래도 요즘은 착하면 되게 무시당해요. 너무 착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거 6개월 동안 참으셨네. 그 지금이 6개월이지.
0: 제가 봤을 때
1: 몇 년이 지나도 안.
0: 누구 핑계를 잡아야 돼. 본인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든 뭐 부모님이든.
1: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0: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 그 성격이.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다른 그 사람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아, 이거 차 못 가져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1: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냥 당연하다듯이 어차피 가는 거니까 나 태우고 가는 게 뭐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럴 거면,
0: 그냥 그, 나 이제, 아니면은 나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가서 못 갈 것 같아. 뭐 좀 그.
1: 근데 또 그 의도타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걸 다 샅샅이 또 괜히 캐묻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해지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요.
0: 솔직하게 네. 말해서.
1: 근데 또 들통나면 더 이상하게 되고.
0: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서 어떤. 네,
1: 생각을 해서 방향으로, 1년은 넘지 마세요. 네. 그렇게.
0: 방향으로.
1: 아니 어떻게 깼을까봐 하나 안 못했죠? 나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네. 아니면 작은 선물이라든지 성의 표시라든지 해주지. 그 캔커피가 뭐예요? 캔커피가.
0: 커피는 네. 아무래도 좀.
1: 커피 뭐 기프트카드 무슨 뭐 100불짜리 준 것도 아니고. 좀 너무합니다.
0: 동거 1년차 커플입니다. 남자친구 절친이 있는데요. 금요일 밤만 되면 치킨 한 마리 사들고 저희 집에 와서 자고 일요일 저녁에 나갑니다. 둘이 밤새 플스 게임하고 거실에서 술판 버려놓고 저는 주말 내내 제 집인데도 속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방 안에 갇혀 지내요. 제가 불편하다고 몇 번을 정색하고 말했는데 남친은 야 내일 제일 친한 친구인데 너무 박하게 굴지 마라. 너 없을 땐 조용히 있잖아 라고 하면서 제 불편함을 무시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온다는데 문 잠그고 집을 나가버릴까요? 와 이럴 수가 있나?
1: 자기 집인데요?
0: 네. 같이 집인 것 같아요.
1: 아.
0: 네.
1: 또 남자친구분이 좀 너무
0: 눈치 없는 남친과 더 눈치 없는 친구 조합.
1: 아니
0: 아니면은 이거 아예
1: 얘기했다면서요.
0: 그냥...
1: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죠. 눈치 없는 게 아니고.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0: 한번 좀 약간 화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 화내면 저 남친은 더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남자친구분이 좀 무시를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괜찮겠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0: 한번 그 친구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자친구분이.
1: 친구분이 좀 약간 눈치가 없기는 하다. 맞아요. 아니요. 네. 여자친구분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싸움이 더 커져요.
0: 그래요?
1: 네. 저는 좀 살짝 반대예요. 괜히 여자친구분만 괜히 이미지 안 좋아지고 자기가 더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자기 집에서 안 편하면 어떡해요.
0: 남자친구분한테 라디오를 들려주십시오.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정말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친구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거였습니다. 친구는 별 생각 없이 말한 것 같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는 그 친구에게 아무 이야기도 못하겠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 친구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고민은. 네, 무조건 얘기할 것 같아서.
1: 무조건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낫죠.
0: 얼마 전에 전 여자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어진 지는 꽤 오래됐고 저도 지금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마음이 하루 종일 묘했습니다. 질투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그냥 추억 때문인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1: 좋은 추억이 많으셨나요?
0: 더 이상
1: 아픈 추억이 많으셨나요?
0: 더 이상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이 이상할 걸까요? 괜히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굉장히 솔직한 고민을 좀 주신 것 같은데.
1: 되게 많이 사랑하셨었나 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0: 네. 뭐 그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면 나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쟤는 했네. 약간 그런.
0: 그럴 수도 있겠다.
1: 그런 이상한 묘한 네. 그런 네. 감정?
0: 저는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좀 마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좀 힘들더라도. 자, 오늘 하나 더 왔군요.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근데 가족과 통화하면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연락이 없었냐? 요즘 뭐하고 사냐? 누군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화하기 전부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족인데 연락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못된 사람 같아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맞아요. 그 가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따뜻하고 나한테는 힘이 되는 존재인데 이렇게 막 핀잔 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1: 약간 가족이 이해를 못 해주면 상처가 더 크죠.
0: 네, 좀 속상한 그런 네, 그런 사연이네요.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이 오랫동안 그랬으니까. 문자로 하세요, 그냥. 네, 문자하고 전화는 짧게 하다가 나 가야 돼. 이런 느낌.
1: 저는 진짜 막 억울하거나 되게 속상할 때 장문의 문자를 보낸 적은 있어요.
0: 장문의 문자 나쁘지 않다.
1: 괜찮아. 네, 네, 그냥 진심을 맞아요. 다해서. 네,
0: 나 서운하다.
1: 어차피 답장을 안 하시지만 읽기는 읽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마음 표현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0: 맞아요.
1: 읽기는 읽거든요.
0: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고민이 이렇게 들어봤는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고민이 조금이라도 저 해결이 안 돼도 뭔가 좀 기분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진아가 부르는 리노미.

0: 심리 테스트 무슨 생각해?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맞이한 방학이잖아요. 오랜만에 맞이한 방학입니다. 당신에게 선생님이 가장 먼저 끝내고 싶은 방학 숙제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다음 중 가장 끌리는 숙제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독서 감상문.
1: 그게 뭐야?
0: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1: 아.
0: Summary.
1: 아.
0: 귀찮아요. 그게.
1: 네네.
0: 책을 읽어야 돼, 일단. 책 읽나요, 평소에?
1: 읽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ADHD 때문에 포커스를 못해가지고 읽다가 망하고 그래요.
0: 그니까. 책을 읽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아무튼. 저는 그 책을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책을 읽었어요, 최근에. 그러고 나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그 투어를 돌면서 비행기에서 그 영화를 본 거예요. 책으로 보면서 이따가 영화를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책은 뭔가 되게 묘사를 잘해. 우리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데를 진짜 길게 묘사하잖아요. 뭐 가슴이 떨렸다, 뭐 내 누가 생각이 났다라면서 뭐 이 냄새와 채취가 뭐 어쩌고저쩌고 좀 매력 있는 친구인데 아 그렇게 읽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첫 번째는 독서 감상문이고요. 두 번째, 자유롭게 작품을 만드는 공작. 그러니까 뭐 스트럭처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산수 반복학습 수학 문제 풀기.
1: 아 너무 싫다.
0: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한자 받아쓰기. 그 차이니스 캐릭터 똑같은 거 계속 쓰는 거예요.
1: 아, 나 두 번째.
0: 두 번째?
1: 스트럭처
0: 만드는 거?
1: 네.
0: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하셨나요?
1: 제르님은? 네?
0: 제르님은? 저는 가장 먼저 끝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
1: 아, 빨리 끝내고 싶은 거. 나 거꾸로 들었네. 제일 하고 싶어? 그러면 삼수.
0: 근데 끌리는 숙제를 선택하래.
1: 그래?
0: 끌리는 거.
1: 그럼 끌리는 게 난 다시 2번인데.
0: 끌리는 거. 아, 저는 1번 하고 싶은데, 제가 책을 또 재밌는 것만 좋아해서, 재미없으면 못 읽어요, 또.
1: 저는 하기.

0: 싫은 거를 먼저 보통 해버리고 마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하면은 수학인데, 근데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라면은 2번이죠.
1: 그쵸, 그쵸. 저도
0: 스트럭처.
1: 2번 좋습니다.
0: 네, 뭐예요?
1: 저도 2번이요. 네. 내가 힘들 때 찾는 탈출구는? 이라는 또, 빠밤! 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독서 감상문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벗어나는 탈출구는 연애입니다.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사랑을 시작할 때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요. 독서 감상문.
0: 독서를 이렇게 연애.
1: 나쁘지 않네. 예.
0: 2번.
1: 2번. 당신의 탈출구는 쇼핑이나 취미생활입니다.
0: 맞아.
1: 무언가를 직접 만들거나 새로운 물건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0: 맞아요. 리테일 테라피.
1: 나쁘지 않은 것
0: 네,
1: 같아요.
0: 리테일 테라피.
1: 세 번째는 이제 산수 반복학습. 수학하는 거. 당신의 탈출구는 일상으로의 도피와 휴식입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멍을 때릴 때 회복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자, 네, 마지막으로는 한자 받아쓰기요. 당신의 탈출구는 먹는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힘든 기억을 잊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을 때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뭐였어요? 이번, 두 번째?
0: 뭐, 첫
1: 첫 번째? 연애.
0: 번째도 좋고, 이번 주,
1: 이번 주.
0: 이번 주, 두 번째도. 두 번째도.
1: 좋습니다. 어쨌든
0: 근데 맞긴 맞아요. 두 번째.
1: 두 번째.
0: 리테일 테라피.
1: 네.
0: 네. 저는 리테일 테라피가 짱이더라고요.
1: 아무튼 여러분들 또 탈출구를 또잘 찾아가지고 예. 방학 숙제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오늘 이렇게 또 예. 오늘 또 옐프님과 함께 했었는데 오늘 또 어떠셨나요?
0: 재밌으셨죠?
1: 얼른
0: 저기
1: 보내드려야 될것
0: 화요일날
1: 같아. 예.
0: 오랜만에 화요일날 요번 지난 화요일날 왔을 때
1: 네.
0: 또, 또 3주 쉬었다고 한 3, 4주 쉬었다고 또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안 그래도 원래
1: 저요?
0: 아니 저요.
1: 아, 그랬어요?
0: 그때 우리 둘다 엄청
1: 좀
0: 더듬고
1: 어버버하긴 했던 것 같아요.
0: 예, 저는
1: 예.
0: 말도 원래 못하는데 더안 나오고 발음은 원래 더 새는데
1: 오늘은 좀 편안했나요? 그러면?
0: 좀 더, 예, 나아졌어요.
1: 좋습니다.
0: 또 화요일날 왔다고 또 많이 편해졌네요, 다시.
1: 다행입니다.
0: 발음은
1: 아무튼,
0: 그대로 안
1: 네.
0: 좋아지고.
1: 좋습니다. 아무튼, 뭐, 발음 좀 교정하시고요. 네.
0: 교정 때문에 더안 돼요.
1: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0: 네.
1: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0: 네.
1: 네. 자, 오늘 그 살짝 진행이 어수선한 느낌이 없었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잘또 들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성장 드라마처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주접,
1: 네.
0: 주접, 주접.
1: 주접이죠, 뭐, 우리 방송은. 네.
0: 그냥 막.
1: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일단은요, 그, 옐프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특별한 곳을 가서가 아니라 그저 잠시 멈춰서서 한숨 돌릴 수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지금의 우리에게 정해진 방학은 없지만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끄기 직전의 그 10분이 여러분만의 작고 소중한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생각들은 다 문 밖에 내려두시고요. 오늘 밤만큼은 알람 소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방학 같은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더 신나게 놀아요.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내일은 더 신나고 재밌는 완벽한 시간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배가 고팠나봐요. 자, 그러면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B

0: 상당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9월호 세 번째 페이지. 잡지사 에디터들이 선정한 가장 부러운 인생 1위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잡지사의 센터 우리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0: 아, 저한테 넘기시네요. 스포트라이트를. 네. 물론 이제 먼 교수님도 뭐 나름의 고충과 삶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참 부러운 게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또 곧 아이슬란드 출국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1: 네.
0: 아, 왜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1: 아, 사실 이번에 그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8월 12일에 아이슬란드에서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개기일식이 있거든요. 정말 그 낮에 네. 태양이 가려지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